0: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1: 어? 맥스, 아니!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포기, 작격.
0: 으악! 뭐야?
1: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2: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1: 네, 경찰관님!
3: 어?
4: 오! 호기!
1: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5: 호기, 정말 고마워.
3: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1: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5: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1: 그럼 밀라는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6: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엑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꽁지.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3: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방금 뭐였지?
2: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3: 대체 어떻게 된 거지?
4: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4: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5: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6: 자, 가자!
1: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2: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1: 트리코! 뭔가 보여!

0: 이게 뭐지?
1: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0: 어?
1: 대체 누구지?
0: 처음 보는 친구인데.
1: 이봐, 일어나.
0: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여기가 어디지?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2: 너인 누구야?
0: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1: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2: 메스터 코어!
0: 뭐?
2: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0: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2: 뭐?
0: 스타코어가 뭔데?
2: 돌려줘! 빨리!
0: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2: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0: 너나 떨어져!

0: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 돼! 쟤들 앙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2: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0: 앙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0: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3: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4: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각자 위치로. 구지형 루프 흡착포 액션. 자,
4: 제이코 불도저 액션.
0: 이제 괜찮아.
3: 우와! 고기 신호 스피드! 휴,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되겠지.
0: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4: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0: 내가 해결해 볼게. 셀리, 토네이도 액션!
3: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작전 성공. 그렇게 된 거야.
1: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2: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3: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4: 맞아.
5: 누구 얘기야? 설마...
6: 꽁지?
0: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7: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아! 이거 완전

0: 그 버섯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1: 버섯.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아,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8: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9: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2: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어?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빌더 뒤쫓아!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1: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조용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아!

0: 거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조단지처럼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에?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4: 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할게요.
2: 어?
0: 놀랐지? 생일 축하해, 마이티!
2: 어?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0: 뻔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1: 너무 맛있다.
2: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0: 윙윙윙 꿀벌 로봇.
3: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4: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3: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5: 저게 뭐야?
3: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밀던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 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밀다!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애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 아주 가.

0: 블록 쌓기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 인사하겠죠?
2: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버리,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0: 어머, 두더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못된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0: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다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너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0: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가요 살려!
1: 좋게.
2: 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0: 메이크 메이크 뿌 피크 메이크
1: Look at me, no, look at me.

0: three.
1: And with three E's, we can make cues. E. Z.
0: Sneeze.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2: 어?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어제 애벌레,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2: 애벌레 너무 싫어.
3: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1: 그렇게 며칠 후.
3: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2: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3: 번데기? 나비?
2: 나온다. 우와.
3: 예쁘다.
2: 예쁘다. 안녕.
3: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2: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3: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2: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3: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1: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0: 있을까?
1: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2: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1: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가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3: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4: 오,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5: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1: 어차피
2: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4: 오,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2: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4: 나도 그렇게 생각해.
3: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2: 맞아. 어?
5: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2: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5: 진짜 같아.
2: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에 나는 0.001초 전에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4: 어떻게 생각해?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러고 보니 그런 건 진짜 있다.
1: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2: 어?
5: 어?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1: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때는 안 믿었을걸?
3: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5: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3: 바깥만.
5: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2: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5: 그래.
2: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1: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5: 궁금하다.
1: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5: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2: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5: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3: 어?
5: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의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4: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1: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2: 근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4: 되게 똑똑하네.
2: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3: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4: 내 생각에도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1: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은 그냥 우리한테 말해.
3: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2: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1: 근데 그 너의 조각 화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2: 질문 있습니다.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0: 네, 맞습니다.
2: 예를 들면 가초등학교랑 나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3: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2: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3: 근데 선생님이 또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2: 질문 있습니다.
5: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2: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5: 이거 어려운데.
4: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5: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1: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나이가 다르지.
4: 근데 모든 게 똑같다고
2: 모든 경험이 했잖아. 똑같다고 하셨잖아.
1: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중력이 다르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2: 그것은 과학교실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3: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2: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서로 다르다.
5: 미안한데 나 못 알아듣겠어.
1: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2: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1: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5: 그렇지.
1: 맞잖아.
0: 그런데.

0: 그래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1: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낫다고 생각해.
0: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2: 그럴 수도 있지.
0: 나도 전자야 근데.
3: 난 다르다고 생각해.
4: 아.
3: 왜냐면 아, 세포가 다르잖아.
1: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3: 이렇게 그냥 물체?
1: 입자가
3: 다른 거?
1: 물체 사이에
3: 입자? 입자가 뭐?
0: 그냥.
3: 입자고.
0: 아 그니까. 아 미안. 아 진짜 미안해.
5: 조용말 듣지 말고.
6: 3학년 시우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0: 미미 군대 간대. 미미 군대 간대. 충성 이병 미미 인대를 명 받았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미미가 군대를 가는구나.
2: 너 이리 와봐. 너도 동반 입대하면 되겠다.

0: 누구세요?
1: 네, 경비실인데요. 아랫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뛰지 마라. 죄송합니다.
2: 헛떡이 너, 따라 나와.

0: 차렷! 오늘은 아랫집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연마하겠다. 뭘 배운다고?
1: 축지법입니다.
0: 더 크게 못하라!
1: 축지법입니다.
0: 좋다. 그럼 이 교관의 시범을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알겠나?

0: 본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 너희들 저 혼잔데요?
0: 세 명만큼 크잖아.
1: 아? 아? 아 근데 교관님 아니 누나 이거는 조용히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방법이잖아요.
0: 어? 어 그...
2: 자 이렇게 걷는 거야. 사뿐사뿐 사뿐사뿐 쿵쾅거리지 말고 살살 걸으라니까. 독수리야 타조야 뭐야.
1: 이상하다. 아 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응? 차라리 새처럼 날면 안 쿵쾅거리지 않을까.
2: 뭐?

0: 그만큼 무거우면 못 날아.
1: 어?
2: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 뭐래, 뭐래?
0: 밑에 집에서 엄청 화났대. 타조 키우냐는데?
3: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
0: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유, 안 되겠다. 자, 엎혀. 네가 안 걸어 다니면 해결되는 문제야.
3: 누나 후회 안 해?
0: 아니, 후회할 것 같아.
3: 누나, 여아인어 중천금. 누나! 누나! 어떡해! 누나 죽었나 봐! 누나! 괜찮아?
0: 호떡아!
3: 누나 많이 걱정했어! 괜찮은 거 맞아?
0: 괜찮은데! 다시 안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놔! 호떡아, 내가 방금 진짜 조용히 걷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3: 응? 무슨 소리야?
0: 영호는 걷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3: 눈이 이상해!

0: 안녕 저희들 안녕 안녕. 우와 저번보다 사람이 더 많네.
1: 안녕. 뭐야 우리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 거야. 오늘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어 잠깐만 잠깐만 채팅 잠깐만.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아 진정
0: 좋았어.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소 바로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0: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1: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도잇. 자 그럼 고민 읽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1: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우리가 완전 전문이잖니. 제대로 찾아왔잖니.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4,579명 정도 되나? 뭐야? 지금 라방 시청자가 8명인데 무슨 소리 하? 하! 차단!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
0: 맞아. 아무튼 친구 사귀는 법은 진짜 많은데 우리 자기는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해서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야 일단 가. 옆에 쓱 앉아. 걔가 쳐다보잖아? 앞만 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쓱 내밀어. 뭐를?
3: Jelly.
0: 그럼 걔가 뭐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거야. 그럼 한마디 딱!
4: 액션!
1: 물어!
0: 걔가 그때부터 이 여자 뭐지? 그냥 네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 그냥 막!
1: 호빵아 그거 우리 엄마 때 쓰던 방법이야. 호빵이 몇 살임?
0: 차단.
1: 아, 호빵아, 그게 아니지. 일단 친구를 사귀려면은 관심사부터 찾아야 돼. 마라탕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일단 호미는 마라탕에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류는 다 넣고. 아무튼 아이브 팬이야.
0: 그렇구나.
1: 어떡해 오늘 호미의 고급 정보 막 대량 방출이네. 저는 고수를 좋아해. 고수파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으세요.
0: 없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신 유행 파악하기. 다들 알다시피 호미랑 내가 유행을 좀 만들잖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유행을 파악해두면 너도 나도 친구야 나랑 같이 쇼폼 찍을래? 라는 소리 한다구. 호미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1: 멜론이지.

0: 막 말 걸고 싶어 미치겠지 자기들아.
1: 아차차 이건 MBTI 2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주의해줘. 나 저번에 아이인 친구들한테 쇼폼 찍자고 했다가 연락 끊겼어.
0: 어머 그렇구나. 이제 답이 좀 됐으려나. 휴 오늘도 진짜 알찬

0: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0: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 쓸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0: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롯을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나가 만들어줄까?
1: 그러면은 guys.
0: I'm fine. Yeah. 짜잔, 다 했어요. 그다음 뭐 해?
2: 최고.
0: 그다음 뭐 해?
2: 그다음
0: 나가 만들어 줄까?
2: 나 만들어 볼까?

자기네들 아주 뭐 만들겠다고 아주. 그래서 진짜 잘하는 우리 아가. 어머 너무 귀엽지? 어머 진짜 귀여워 아주. 아기들.

0: 마이웨이 어디 갔어? 마이웨이.
1: 마이웨이.
0: 마이웨이 오늘도 마이웨이다.
1: 해외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0: 뜬금없이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더 법원에서 온다
2: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0: 시작.
1: 하야.

0: 제가 지장 날릴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니까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1: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
0: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살고 있어요.

0: 그렇지,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렇게 딱 짠.
1: 어때?
0: 뜨거.
1: 맛있어?
0: 어때?
2: 맛있어.
1: 맛있어?
0: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1: 집 앞이야?
2: 하나 내가 왔어요.
3: 네. 알았어.

0: 오빠 어디 갔다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0: 너무.
1: 아,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John,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차를 주인을 시차로 차.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오반 달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얘들아.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서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7: Drew?
0: Yeah.
7: Good, ready? So yeah. You are my surfers today.
1: Surfing 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이야. 나 저 언젠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송이가 할 수 있는 길을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무릎이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1: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 생각이 됐는데 빨리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8: 좋아요. 아, 절 좋아요.
4: 하도 지대로다.
0: 아, 오늘 장난 아닌데?
7: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0: Yeah.
4: 파도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발 안전하게 타라고 그것만 좀 바랄 뿐이었죠.

0: So we're going to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1: Don't get too... Oh.
2: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이 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0: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파이팅! 아빠 쉽지 않지? 극한 체험이야, 극한 체험.
1: 어? 재밌어, 완전.
0: 어, 형?
2: 아빠
3: Hey, who is Jax? Right, which board? Can we use your board?
4: <웃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
0: 아빠 자고 있어?
5: 대단해.
0: 갑자기 선글라스 꼈어?
5: 그래서 안 보여.
0: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4: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몽키야, 몽키.
6: 엄마. 엄마. 어.
0: 어?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4: 와, 컬러풀하다.
6: 파란 색깔이
0: 예쁘다.
5: 어, 진짜 예쁘긴 하다.
0: 화면에 캥거루랑 코알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0: 수영장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고 동물들과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호주의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1: 하이.
2: 아, 예. 이거는. 네. 아.
1: 자, 우와. 콜라 아는 수도 있네.
3: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4: 생각보다 조그마하네.
0: 나중에 알아되니까. 옆으로 그럼 가서,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너가 좀 더 크면은 안 할 수 있대.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ah.
0: Spencer. Ready?
1: Yay.
0: Yeah. Come on.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저는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까 봐.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홈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애 아이들 같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0: 캔가 조그만 거 있다.
1: 어머.
0: 진짜 좋아.
1: 너무 예쁘다.
2: 사랑잖아.
1: 어? 아니, 저거 봐봐. 나뭇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0: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0: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다른 데도 가보자.
0: 우와.
2: 대박.
3: 우와.
1: 오케이, 가보자.
2: 우와! 아니,
0: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2: 뜬다 아프게.
1: 어머 좋대. 활살살 젠틀.
2: 너무 힘들었지.
1: 엄마.
0: 그래서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수정아 여기 봐봐.
1: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어,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부드러워. 응,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다.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이봐, 너무 귀엽다, 이봐.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배기가 됐어.
3: 그레이스 너무 마음이 이쁜데?
4: 고개가 더럽다.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4: 좋아. 좋아, 좋아.
3: 너무 예뻐.
5: 아.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Wow, 많다. Wow. Oh, good job.

0: 한번 저거 할 수 있어? 오!
1: 훗! 훗!
2: 오빠! 손들어, 손들어, 빨리 손들어. 아빠, 나가, 나가. 예.
0: 1, 2, 우와!
3: 재밌었어?
1: 재밌었니?
0: 엔젤리나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저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4: 그래. 아 좋네 여기.
0: 사이다 먹어도 돼?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4: 우와, 그림 멋있다.
5: 그치, 우와.
0: 거기가 바로 옆이 바다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6: 바다도 보이고
7: 여기가 저기 호주로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6: 섬나라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0: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그래.
6: 에스플레이 투에드.
0: 맞다. 자, 국장.
8: 우와. 우와. 맛있겠다.
3: 아이템 나눠주자.
0: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먼저 줄까? 나.
3: 할머니는 그만 빼놨어.
0: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7: 우와, 할머니가
0: 열심히 따라. 아빠도 서핑 하나 수고 많았어. 네,
7: 감사합니다.
0: 아, 그 경고 수준.
3: 어, 고마워, 엄마.
8: 와, 좋아요. 화이팅.
0: 네,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5: 아빠, 오늘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7: 지원군, 딱, 어. 그 군인, 딱 지원군.
5: 그러니까.
7: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에 가왔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네, 파견 왔어요, 파견.
5: 중사!
7: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5: 야, 네,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7: 충성해야지.
5: 충성.
7: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 갔어, 나한테.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갔을 때, 뭐,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2: 응? 그러니까.
7: And the first time I'm, I dislike you.
5: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7: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 생활비가 작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애기들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얘들이 얄미운 거예요. 미웠다는 거야, 우리 차이가. 내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뭐,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가족은 천원이야, 천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9: I miss it still sometimes. Soo-you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So really appreciate that.
5: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7: 맞아.
5: 그치?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7: 그니까 사람이, 어? 고비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5: 그래,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7: 우리는 어?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5: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러니까 내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1: 응,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2: 다 타자, 이제 타.
3: 한 번만 지나니.
2: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1: 가자!

0: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1: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2: 우리 아까 또 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지?
0: 호주 정부에서 여기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선 이번에 앞으로 쫙 또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거지. 군대 갔다 왔어요?
1: 그렇죠. 네, 저.
0: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말하는 말이 많았나?
1: 아니
0: 우리 수정이 말 하지 말라 그래.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걔 또 나 잡아줬다 그래.
1: 말을 주셨다고. 알겠습니다.
0: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2: 진짜?
0: 어.
2: 정말이지?
0: 할아버지 지역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 좀 구경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0: 어, 내가 다 사줄게.
1: 아, 다
0: 걱정하지 마, 일로 와.
1: 우와.
0: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커스카드, 원.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mantle?
2: 2 years.
0: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2: Much money.
0: You earn much money?
2: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0: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1: 가자. 가자.
0: 아,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1: 너무 말이 많아. 예.
3: 오케이.
1: Okay.
3: 네. 네. Yes, it clicks.
1: Thank you. Finally, we have free time.
3: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1: Yeah,
3: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really blessed to have Omanim, Avonim come and then for us and give us some time.
0: It was always fun. Yeah.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4: 목걸이 사고 싶어.
0: 목걸이 하고 싶어?
4: 너무 아프다.
0: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발레?
4: 이거.
0: 어,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1: Steel.
4: Steel, yeah. 엄마, 목걸이 할머니한테 줄 거예요.
1: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4: 할머니 할머니 거야.
1: Thank you.
0: Beautiful.
1: 고마워. 하,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5: 짜릿함이 터진다! 바삭한 콤보에 짜릿한 쯔란 퍼퍼! 자꾸자꾸 먹고 싶은 쯔란 콤보! 짜릿함이 터진다!
6: 너무 맛있다. 아.
5: 쯔란 콤보! 맛있는 60개
7: 치킨!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8: 쫄깃해.
7: 아, 어울려.
9: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잘 좀 그려주세요.
1: 오, 아주 프로페셔널.
4: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뭐.
1: 아빠, 여기 보라고. 진짜 잘 그리는데?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은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4: 나 울 거야. 어, 언니도 울 거야.
1: 아, 어떡해.
4: 네, 보고 싶으잖아.
1: 그리스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4: 근데 기분도 좋을 거야.
1: 왜?

0: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1: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2: 자기려.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사는 제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클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종기 쿠키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트 누드를 부실 수 있어? 먼저 부셔주세요. 자, 쭈물라, 쭈물라. 쭈물라, 쭈물라. 천천히 올려놔야 되겠지?
3: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4: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5: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7: 기다릴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9: 컷!
5: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5: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5: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7: 기다릴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9: 컷!
5: 수고하셨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5: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1: 080-961-9595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과
2: 신맥 쉽게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늘 따뜻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겼던 한나 씨.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 엄마 딸, 엄마 소리 들리지? 그지? 엄마 쓰는 거야. 용기를 냅시다. 우리 얼른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자, 우리. 응? 이제 1년 넘게 쉬었으면 많이 쉬었잖아. 이제 용기 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힘 좀 써봐. 알았지?
0: 말없이 누워있는 딸 곁에서 엄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쯤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딸의 시간 앞에서 오늘도 기적을 기다리는 엄마, 정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딸마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어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딸이 다시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엄마 정옥 씨는 매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딸이 쓰러지고 정옥 씨는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2: 이하고 무슨 약이에요?
3: 위장약이랑 안정제요. 심한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쓰면 작동을 안 한다는구만. 이게 그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다 이러더라고.
1: 마음이 힘들지만 몸을 억지로 움직여 보는데요.
3: 꼬꾸야, 엄마 왔지? 이제 엄마는 누나한테 갔다 올 거야.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여기 와. 여기 여기 우리. 엄마 오늘 누나한테 갔다 올게. 밥 먹고 있어. 알았지? 도라지. 저거는 그 뭐죠? 더더. 요게 단계예요. 우리 딸이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게 단계거든.
1: 엄마의 머릿속은 오직 딸 한나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각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 씨.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기계 없인 버티기 힘든 상태인데요. 이렇게 몸져놓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4: 이 한나님.
2: 말을 못하시나요?
4: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 적은 잘 없는데, 근데 의사 표현을 하실 때는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침에 뭐 저희가 이렇게 소독하려고 할 때 와서 만약에 머리를 만졌다 그러거나 할 때 본인이 그게 싫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확실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한나님 아이 볼까요? 톡톡톡톡. 아, 싫어요? 이렇게 입에 힘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입술 쪽에.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옳지. 시원해요? 싫어. 아이고, 싫어. 그쵸, 이제 어머님이 일매일 오셔서 하실 때마다 보면은 조금 너무 젊으시니까요. 보통 저희 환자분들 연령대가 요새는 이제 90대도 많고 그런데 40대는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죠. 이한나님 너무 잘하셨대요. 제가 봐도 진짜 오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1: 정옥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픈 딸을 만나러 가는데요.
3: 날이 오는 건 춥다, 그죠?
5: 겨울 같더만.
3: 네, 완전 겨울 날씨네. 비가 오니까 공기가 확 떨어지네. 놓치면 이제 못 가잖아. 하루에 네 번요.
2: 하루에 네 번요?
3: 네.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2: 한번 놓치면 그러면.
3: 지금 놓치면 이제 2시 넘어야 차 있어. 나가는 차는 2시 넘어야 있어.
1: 이웃들을 만나면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 그래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벌벌벌 한다고 그러. 지금도 벌렁벌렁. 말이 그렇지. 불이 세상에 뭐 시커먼 불이 막 벌겁고 시커먼 게 양쪽에서 막 타는데 한쪽에만 같아도 어디 불 없는 데로 각이 나가죠. 이건 뭐 앞뒤가 뭐가 없어. 불이 그냥 다 벌거니까.
1: 작년 3월 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청송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새빨간 불길로 뒤덮이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6: 그래서 인명피해 그리 많이 나고, 아이고, 재산, 아이고, 집마당, 그죠? 그 재산, 그거.
3: 이 동네는 아이고. 반 이상이 다 탔어요, 그죠?
6: 주민등록증도 하나도 안 모아가지고.
3: 예. 뭐 면허증, 그냥. 주민등록 다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 펴고. 이게 이대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1: 당시 산불로 집을 잃은 정옥 씨는 현재 정부에서 임시로 마련해준 조립식 주택에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충북 청주까지 먼 길이지만 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엄마는 그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데요.
3: 하나는 엄마한테는 보배 같은 존재죠. 엄마 힘들 때 무심양면으로다 그냥 도와주고.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힘든지 기본 존재를 알아요. 내려심이 많고 착한 딸이죠.
1: 1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교사였던 한나 씨. 그런데 엄마가 계신 청송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한나 씨는 큰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 전화기가 소리에서 그냥 툭 떨어지면서 그냥 앞이 까만 게 아니라 그냥 하얗더라고요. 백지가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저래 가서 보면 눈으로 보여야지 믿어지지. 저렇게 누워있는 게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서 빳빳한 다리고 굳은 다리 손 이렇게 만지면서 만져도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얼마 안 돼서 이 다리가 확 혈액이 순환이 돼가지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1: 기댈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봅니다.
2: 한나님 저 왔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오늘. 아이고 아파 아파. 아유 괜찮아 괜찮아.
1: 한나 씨는 이동이 힘든 상태라 치료실 대신 매일 병상 위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 지금 한나님께서는 수의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뭐 움직일 수 없으셔서 이제 그에 따른 합병증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네, 치료하고 있습니다.
1: 온몸이 굳어가는 걸 막기 위해선 앞으로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도 한나 씨에겐 큰 고통인데요. 그 사이 병원에 도착한 엄마 정옥 씨.
3: 오늘은 좀 좋아. 많이 어제보다 좋아졌나. 맨 그 기대 안고 오는 거죠. 뭐 매일같이 그래. 요양병원에 맡겨놨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제 확인도 하고 싶고 보고도 싶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드디어 딸을 만나는 시간. 하루 단 20분 남짓한 면회 시간입니다.
3: 엄마 때 엄마 왔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아이고 밥 먹는 중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일단 맘만 먹고.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밥 먹고. 왜? 뭐가 불편했어? 불편했어? 얀나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다 수술자 이게 다 쨍 거잖아요 전부 다 다 말도 못하죠 이거 야구공이에요 완전히 여기도 이 양쪽 두 개 다 찍지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엄마 해봐. 엄마 보이면 눈 좀 깜빡깜빡 해봐. 눈 좀 깜빡깜빡 해봐.

0: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해봐. 맞아? 맞아? 엄마 맞아? 오. 힘들어? 너 있으니까 힘들지?
1: 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정옥 씨.
0: 천천히. 어이. 차가워.
1: 하지만 병원비 부담에 걱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0: 병원비지. 병원비가 한 달에 요새는 그래도 이제 평균 한25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와갖고 수혈하고 이럴 때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게 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말도 못하게 최고 심각한 문제죠, 그게.

0: 딸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정욱 씨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짧은 여느 시간 동안 마주한 딸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쉽게 가시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 여기 이제 들깨 심으려고요. 작년에는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올해는 콩을 못 심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면 기계를 써갖고 이거 갈고 하면 일은 쉬운데 돈도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2: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예요?
1: 돈이죠. 이거 기계 갖고 와서 하면 최소한 50만 원은 들어가야지 되죠.
0: 지금까지는 노령연금과 농사일로 겨우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정옥 씨가 다시 딸의 병원에 찾았는데요. 오늘은 한나 씨에게 중요한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3: 오케이. 됐어요.
4: 정옥 씨 저럴 때 본인도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5: 이런나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는 거야. CT 찍으러. 알았지?
6: 부장님.
5: 먼저도 봐봤지? 그치?
6: 부장님. 가운
5: 봐봐. 걱정하지 말고.
6: 나오실 때 봐주셔야 돼요. 당장에 가시면 안 돼.
5: 아니,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0: 이동 중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까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옥 씨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4: 왜? 아, 또 왜? 병원이야. 사진 찍으러 온 거야. 수술 아니야. 사진만 찍는 거야. 괜찮아.
7: 아, 사진만 찍고 우리 다시 갑시다. 괜찮아요.
0: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오자 한나 씨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4: 들려? 뭐라 대답하는 것 같아? 대답하는 거야 엄마한테?
8: 안녕하세요. 이한나님.
4: 그래도 이제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
8: 눈 좀 떠봐요.
4: 반응을 해요.
8: 아, 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그거는 지난번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4: 아, 그래요.
8: 일단 CT 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8: 이한나님은 2025년 3월 달에 의식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상에 뇌 출혈이 확인됐고 뇌혈관 꽈리가 터져서 생긴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부위를 시술로 꽁꽁 막는 그 시술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셨고, 안타깝게도 수두증, 머리에 물주가 커지는 수술을 한 이후에 그 물길에 감염이 여러 번 되셔서 관을 교체하는 수술을 좀 여러 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행히 이제 더 나빠지는 모습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가 손상되면 사실 영구적으로 회복이 잘안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고, 환자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다 차리고 운동 능력이 회복돼서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만 더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분들을 알아본다거나 가족분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힘쓰지 말고 힘 빼, 힘 빼, 힘 빼.
1: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순간에도 정옥 씨는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해봐. 맞아? 맞아? 엄마 맞아? 오. 오. 말을 하고 싶어. 아이고, 이제 조금만 참아. 이거 구멍을 메고 호흡기 띄고 이거 구멍 메고는 수술을 해야지 되는데. 조금만 참아. 하고 싶어.

0: 한나 씨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자 정옥 씨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마는데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엄마. 다시 환한 미소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모녀에게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엄마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엄마 말소리 들리면 정신줄 놓지 말고 마음 똑바로 잡고 있지. 그래, 해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이 한나가 용기 내서 일어날 줄 믿어. 알았지? 응?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 정옥 씨의 마음 어떤 심정일까요?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현재 한나 씨는 요양병원에서 재활과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딸을 돌보며 이어가는 농사일 수입만으로는 한 달 250만 원이 넘는 요양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너무나 버거운데요. 지금까지는 가까스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0: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 씨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서는 화재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외로움과 치료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던 우훈 씨의 사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우훈 씨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우훈 씨는 필요한 수술을 무사히 받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나는 0700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0700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엄마 정옥 씨는 매일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한나야, 꼭 일어나자. 꼭 일어나서 우리 함께 여행 가자. 딸이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데요. 부디 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
2: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3: 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的话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不明白的。
4: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的山泉水的鸡，上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渴。
5: 2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6: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7: 밖으로 가.
8: 내가 알아서 알겠다고.
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0: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11: 그거 해야지 않겠어?
10: 왜?
11: 아, 뭐 이렇게 하니까
10: 왜?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7: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호르몬 하는 일이다.
9: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7: 아이들.

0: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3: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2: 아버지 간병이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1: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6: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7: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8: 찾았다! 배지밀!
7: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9: 진짜 맛있네.
6: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7: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 형들 떡볶이 먹자.
1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진짜 대박이네.
13: 진짜 맛있겠지.
14: 대박. 너무 맛있는데.
15: 쫄깃쫄깃하네.
16: 쫄깃해.
17: 잘 어울려.
1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9: 한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내 손으로 양념 만들기. 숙성 없이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홈메이드 즉석 고추장과 고추장을 듬뿍 얹어 싹싹 비벼 먹으면 꿀맛인 비빔밥.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유기열표 매실청 꿀팁부터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치기만 하면 뚝딱 반찬이 되는 매실 장아찌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야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9: 네, 저 유기 요리입니다.
4: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리는 언제나 정갈하고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9: 감사합니다.
4: 자, 오늘은 네. 이 한식의 재료 맛깔랑 고추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9: 네, 그렇죠.
4: 자, 매일 사 먹던 고추장을 집에서 숙성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9: 네네. 재료를 해야 할 것도 없어요. 네. 엄청 간단해요.
4: 고추장인데요?
9: 네네. 고추장이니까 예.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고춧가루도 찌개에 넣는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됩니다.
4: 고운 고춧가루.
9: 네, 고운 고춧가루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요? 고추장이 고와요. 그리고 된장.
4: 아.
9: 된장인데? 예. 된장에 그 알갱이, 콩 알갱이가 없는 고운 된장.
4: 고운 된장.
9: 고운 된장이 필요하고요. 네. 아, 이제 그 대부분의 고추장 담그면 엽기금이 필요한데, 엽기금으로 엿을 쓰는데, 네. 아예 이게 조청 물엿 요게 필요해요.
4: 조청 물엿.
9: 네, 조청 물엿. 이게 네. 살로다 만든 거라서요. 예. 맛있어요. 덜 달고.
4: 덜 달고. 예, 예. 여기는요, 부재료.
9: 아, 그러고서 딴 거가 필요 없고요. 요게 뭐냐면 매실청이에요.
4: 매실청. 예, 달콤하게.
9: 예, 달콤하게. 그리고 소주 네. 한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은 요
4: 소금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또 만들어 보는데 이 고추장은 비빔밥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잖아요.
9: 그쵸, 꼭 필요하죠.
4: 자, 비빔밥이 떠오르는데 비빔밥 재료를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네네. 어떤 재료인지.
9: 네, 시금치.
4: 네.
9: 예, 콩나물.
4: 네.
9: 그리고 무채. 예. 생채, 새콤하게 생채. 식초 있고요. 네, 소금. 거기에 소금 있고 설탕 있고 네. 참기름하고 다진 마늘, 다진 파.
4: 예, 자 너무 간단한데요. 네. 자, 이젠 집에서도 고추장도 직접 담그면 음식의 품격도 달라질 것 같아요.
9: 네네.
4: 자, 유기열 선생님의 맛있는 고추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추장 해볼 건데요. 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9: 그냥 섞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4: 그냥 섞기만.
9: 예, 섞기만 하면 되는데 네. 요걸 하실 때 요 용량, 레시피를 정확하게 지키시면은 네. 진짜. 아, 그냥 이건 초고추장 만들면 기가 막혀. 회찌가 예. 먹는 초고추장, 비빔밥. 예.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요. 잘. 예. 막 부글부글 끓여서 넘거나 예. 이런 게 없어요.
4: 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장이 될 것 같은데요.
9: 예, 예. 그러면서 초간단 하면서도 네. 맛있는 거. 그냥 다 볼까요? 그냥 한 번에 보서 잘 섞기만 하는데.
4: 네.
9: 자.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게 섞어야 돼요.
4: 자, 그럼 어떤 것부터 넣어야 돼요?
9: 조청. 아, 집에서들은 대부분의 요거를. 네. 그 엽기금으로 이렇게 엿을 만들어서 하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조청 물엿.
4: 조청 물엿 예, 넣고요. 예, 예. 이 비율은 다 어떻게 돼요, 선생님?
9: 이 비율은 정확하게 레시피가 나중에 나갈 겁니다. 아, 예,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4: 그러게요. 양이 예, 다 다르기 예. 때문에.
9: 저기 매실청.
4: 매실청.
9: 매실청.
4: 자, 선생님 근데 네. 이 엽기름하고 네. 바로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9: 엽기름하고 아니 이거 섞느라고 잘 안 섞고 힘들어 이제.
4: 먼저 이제 푼 뒤에.
9: 푼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
4: 소금 넣으시고. 네. 자, 이 간을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9: 마지막에 이게 네. 된장으로도 되는데 조금 간을 더 하려고 소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주 주세요.
4: 소주. 확실히 소주가 들어가면 네. 부패를 막는다고요? 상하는 거 막는다고요?
9: 그렇죠. 상하는 걸 막고 곰팡이 피는 거를 막고. 네, 그렇잖아요.
4: 사실은 제가 이제 요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고추장은 네. 좀 처음 만들어보는 지금 기억이에요. 네.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9: 그래. 꼭 만들어서 네. 냉장고에 딱 넣고 먹으면 네. 아, 진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4: 자, 근데 네. 여기서 너무 궁금한 거. 네. 사실 고추장 하면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왜 된장이 들어가는지.
9: 원래는요, 메주가루로 많이 하세요.
4: 아, 메주가루?
9: 예, 예. 근데 메주가루로 하게 되면 숙성이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이 된장은 숙성도 다 된 거고 다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4: 예.
9: 예. 그러니까 그냥 집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4: 즉석에서? 예.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는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추장.
9: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나 혼자만 하지 마요. 같이 재우시다.
4: 자, 이거 그럼 제가 예, 예.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9: 예,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고춧가루를 살살 넣겠습니다.
4: 네. 자. 요거 이제 잘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거 있나요, 선생님?
9: 요령. 한번 해보세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넘치지 않게 잘 쥐세요.
4: 잘.
9: 그렇게.
4: 한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9: 쥐는 것보다는 예. 딱 쥐고 탁.
4: 아, 이렇게 풀듯이.
9: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4: 자.
9: 되죠?
4: 네.
9: 요리 많이 하셨어요?
4: 약간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9: 아니에요.
4: 우리 엄마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막 도와달라고 했고. 예, 예. 결국 이제 거실에 가셨어요.
9: 그렇지, 그렇지. 나가라고?
4: 예.
9: 자, 네. 이게 고춧가루가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뭉쳐버려요.
4: 예.
9: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고춧가루만 잘 풀어주면 이게 고추장이 되는 거야, 그냥.
4: 여기서요?
9: 네네. 이게 지금은 엄청 묽은 것 같아도요.
4: 예.
9: 고춧가루가 여기서 뿌르면은 아주 농도가 딱 맞아요.
4: 사실 지금 초고추장 같은 농도예요, 사실은 지금은.
9: 좀만 기다려봐요.
4: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선생님.
9: 예.
4: 저는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예. 이거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예요?
9: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빻아야 돼요. 그 굵기가 달라요.
4: 아, 다르구나.
9: 고추장 됐잖아요.
4: 진짜요, 선생님? 농도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9: 예. 그 뭉글뭉글한 게 없어지도록 그냥 잘 지어야 돼요. 예. 딱 맞죠?
4: 예.
9: 점점 되직하니, 예. 근데 지금 먹어도 맛있는 게 바로 이 고추장이에요.
4: 아, 그래요, 선생님?
9: 예, 예.
4: 선생님, 아까보다 확실히
9: 달라졌죠?
4: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된 게 좀 있잖아요.
9: 예.
4: 선생님, 고추장만 한번 먹어봐도 돼요?
9: 네네. 아니, 입 안 된 거잖아, 수저는.
4: 한번 먹어볼게요.
9: 예, 딱 먹어봐요.
4: 예,
9: 고추장이 무슨, 고추장 맛이지. 근데 맛있을 거래요? 매치청도 들어가고.
4: 선생님.
9: 그쵸. 맛있죠? 역시 맛있어.
4: 사실은 그냥 고추장만 먹으면 너무 맵고 짠 맛이 강하거든요?
9: 그렇죠.
4: 근데 이거는 달큰하면서 그냥 약간 진한 느낌이 들어요.
9: 그렇죠. 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고.
4: 맛있어요.
9: 예.
4: 아, 그럼 굉장히 달큰한 맛도 은근히 나면서.
9: 그렇죠.
4: 또 매콤하기도 하고, 뭐라 해야 되지? 다시 국물 들어간 것처럼, 밑국물 들어간 것처럼 좀 진한 맛이 나요.
9: 거기까지 안 나요?
4: 아, 사실 여기
9: 대단하네요.
4: 다 밑국물 안 넣었는데.
9: 여기다 밑국물을 넣게 되면 안 되죠.
4: 그러면 안 되는구나.
9: 그러면은 물이 생겨가지고 변할 염려가 많아요.
4: 진짜 맛있네요, 선생님. 비빔국수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9: 비빔국수뿐만이 아니라 진짜 이 고추장은 고추장 쓰는 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빨갛게 하는데 떡볶이. 진짜.
4: 떡볶이. 입맛 진짜 당기는 맛이에요.
9: 자, 우리 한번 담아볼까요?
4: 예? 제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
9: 아니에요. 돼요.
4: 괜찮아요?
9: 나도 힘 좋아요.
4: 이 무거운 걸, 선생님.
9: 시커지고 껌도 아니에요.
4: 선생님, 근데 진짜 저희가 촬영 시작한 지 한 8분 정도 지났어요.
9: 근데 너무 빨리 하지 않았나, 이거?
4: 그러게요.
9: 글쎄 말해요.
4: 아니, 근데 고추장 이렇게 금세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9: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고추장들, 된장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먹을 수 있다는 걸.
4: 색이 너무 곱고 굉장히 또 부드러운 색깔이에요.
9: 그렇죠.
4: 지금.
9: 예.
4: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관인데요.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지.
9: 요거는요. 보통 우리가 장을 담그면 햇빛에다 보관하잖아요.
4: 맞아, 항아리에 넣어서.
9: 장독대에 햇빛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요거는 실온에다가 베란다 같은 데다 서늘한 곳에다.

0: 가 한 2, 3일 딱 내비뒀다가 네. 이거 금방 먹어도 되잖아요.
1: 오,
0: 금방
1: 맞아요.
0: 먹어도 되니까
1: 맛있었어요,
0: 네.
1: 지금도.
0: 오랫동안 밖에 놔두시지 않고 네? 냉장 보관하면 1년 이상 드셔도 끄떡 없으니까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정성도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요즘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완제품 받는 걸 좋아해요. 예, 뭐 이거 해먹어 그런 거 싫어요.
1: 예.
0: 이렇게 다 된 거 어머 선물이야 얼마나 좋아 이거.
1: 자 그러면 예. 이 맛있는 고추장을 가지고 네. 예. 비빔밥 한번 만들어볼까요?
0: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콩나물.
1: 네.
0: 자, 소금.
1: 자, 소금 드릴까요?
0: 네.
1: 자.
0: 네, 넣어주세요. 한 꼬집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비빔밥에는 간이 다 안 맞는 게 좋아요. 고추장으로 간 맞추는 게 좋아서 기본 간만 하게 됩니다.
1: 기본 간만.
0: 네. 다진 파마늘 다진 조금씩.
1: 파마늘. 예. 네. 다진 파마늘. 다진,
0: 다진 마늘. 마늘.
1: 이게 3등분 하는 거죠?
0: 아니요. 지금 이거 생으로 먹을 때는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그래요. 좀 그래요.
1: 이 정도.
0: 자, 그 다음에 통깨.
1: 통깨.
0: 네.
1: 이것도.
0: 네. 조금만 분량만. 넣으세요. 조금만. 네. 예.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0: 그럼 오케이. 됐어요.
1: 예.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선생님.
0: 반찬이에요.
1: 비빔밥이 넣어서도 맛있겠지만.
0: 예, 예.
1: 그냥 이렇게 따로 드셔도 맛있을
0: 예,
1: 것 같아요.
0: 예,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 네. 그릇 따로 쓰지 않고 우리 제작진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예 설거지 많이 안
0: 설거지 나오는, 많이 예. 안 나오는 거 예. 아우 집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기 싫어요
1: 정말. 맞아요 맞아요
0: 또 똑같은 순서대로
1: 예.
0: 네 소금 조금 넣으시고
1: 자 오늘 제가 요리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
0: 이제 먹어봐서 너무 싱거우면 이제 책임이야
1: 파마늘 넣고요
0: 예 다진 파 마늘
1: 예,
0: 예.
1: 그다음에
0: 통깨 좀 넣고요.
1: 통깨 넣고.
0: 네. 네, 요리가 되네.
1: 참기름 넣고요.
0: 참기름 좀 넣고.
1: 네. 네. 이렇게 조물조물 또 묻혀서. 네. 이렇게 그냥 묻히면 그냥 묻힌 반찬이 되는 거고.
0: 그렇죠. 시금치 나물.
1: 시금치 나물이 되는 거고.
0: 오케이.
1: 정갈하네요, 선생님.
0: 자, 여기는 맨 먼저
1: 네.
0: 설탕.
1: 설탕 넣을까요?
0: 네. 넣어보세요.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보세요.
1: 자,
0: 설.
1: 그다음에.
0: 당. 그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을까요? 다 넣어요?
0: 소금. 조금만 남기세요.
1: 자, 네. 자 그러면
0: 조금만 남기고
1: 네네. 남길게요.
0: 네. 그래갖고 먹어봐가지고
1: 네.
0: 또 뭐 싱겁거나 뭐 드시거나 그러면 더 넣어도 돼요.
1: 그러니까.
0: 네.
1: 제가 사실 이 무생채는 네. 새콤달콤한 게 제 맛이거든요.
0: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새콤달콤하니 그냥 고기 먹어도
1: 돼요. 그러게요.
0: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 그다음에 네, 고춧가루.
1: 고춧가루 다 넣을까요?
0: 너무 빨갛지 않을까요?
1: 네, 살짝만.
0: 네, 됐어요.
1: 네.
0: 그다음에 양념 넣어주세요.
1: 다
0: 마늘. 예. 빨갛게 됐잖아. 다 넣어도 돼요. 네.
1: 자,
0: 네. 그다음에
1: 다 넣을게요.
0: 네. 아주 통깨.
1: 네.
0: 됐어요. 여기에 참기름은 안 넣습니다.
1: 네. 자, 여기는 참기름 안 넣고.
0: 왜냐, 식초다라는 음식에는 안 넣는 게 개운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자, 오케이.
1: 네. 아주 정갈하게 준비가 됐어요.
0: 됐습니다.
1: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비빔밥 만드니까 한번
0: 네.
1: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 비빔밥으로.
0: 자, 비빔밥에는 뭐가 많아야 되죠?
1: 채소가.
0: 오케이.
1: 예. 저도 비빔밥 먹을 때 밥보다 채소를 훨씬 더 많이
0: 그렇죠.
1: 해요. 밥
0: 네.
1: 비율은 1. 그 다음에 채소는 2.
0: 그렇죠.
1: 예.
0: 듬뿍 올려드릴게요.
1: 예.
0: 네.
1: 네. 사실 비빔밥 먹을 때는
0: 네.
1: 굳이 고기가 이렇게 안 땡겨요.
0: 그래, 예? 맞아요. 예.
1: 예.
0: 네.
1: 그 다음에
0: 오늘은 고추장이 주 재료라서 가운데다가
1: 예.
0: 안 얹을 거예요. 이 옆으로
1: 달걀을
0: 살짝. 예.
1: 계란 후라이를.
0: 너무 잘하네.
1: 괜찮아요?
0: 뭐 괜히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추장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1: 자, 저희가 맛있게 만든 네. 고추장 올려볼게요. 자, 고추장 넉넉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0: 넉넉하게
1: 많이 안 짜서.
0: 들어가도 짜지 않고
1: 예.
0: 괜찮습니다.
1: 오, 이렇게 맛있게. 세상에.
0: 세상에.
1: 예.
0: 자. 네. 나물도 삼삼하게 묻혔으니까.
1: 네, 선생님. 네.
0: 더 넣고 싶으면은 통깨와 참기름 한 방울 더 두르면 훨씬 맛있어요.
1: 예. 자, 맛있게 만든 고추장으로 비빔밥까지 완성했습니다.
2: 네. 오늘의 요리. 즉석 고추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청, 매실청, 소금, 소주, 고운 된장을 섞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메주가루 대신 된장을 넣으면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섞은 양념에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씩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0: 데친 시금치에도 소금,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채썬 무에 설탕, 소금, 식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위에 무친 콩나물, 시금치, 무, 달걀 프라이를 얹고 즉석 고추장을 얹으면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요즘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이곳이 바로 매실코너라고 하는데요.
2: 아, 이거 드시려고. 예.
1: 근데 네. 그만큼 지금 매실전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체육회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2: 아, 당연하죠. 예. 네.
1: 자, 그러면 한번 네. 재료를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 매실장 나려면 매실이 있어야 되겠죠?
1: 예.
2: 네. 그 다음에 설탕.
1: 네. 예. 이건 뭐예요, 근데?
2: 아, 이따가 가르쳐 줄게요.
1: 아, 이건요?
2: 예, 중요한 거예요. 고개 꼭 자, 있어야 돼요, 요게요.
1: 있으시게 준비해주시고요.
2: 예. 꼬챙이나 뭐나 뾰족한 거면 됩니다.
1: 예, 그 다음에요?
2: 네, 그리고 물엿을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왜냐, 단맛이 네. 너무 다르면은 좀 거부감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1: 은은해야 돼요.
2: 네, 은은한 단맛을 위해서 물엿 예. 반, 설탕 반으로 쓰고요.
1: 그 대추는요?
2: 대추가 요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1: 오.
2: 네, 키로당? 두 알.
1: 예.
2: 요것만 집어 넣으시면은 그 매실에 있는 그 염려하시는 예. 그런 게 3개월만 지나면 싹 없어지니까 그냥 요거 넣습니다.
1: 오, 이렇게 대추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2: 좀 다르죠?
1: 예.
2: 뭔가 달라요.
1: 기존에 알고 예. 있던 약간 매실장 담그는 거랑 네네. 살짝은 다른데.
2: 살짝.
1: 예. 근데 선생님 여기 옆에 보니까 네. 고추장이 또 있어요.
2: 우리가 고추장 만든 거 있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매실을 청을 담가 가지고
1: 예.
2: 3개월이 좀 지나서 6개월 전에 오래되면은 얘가 물렁거려서
1: 예.
2: 요거를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1: 예.
2: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거의 드실 수 있기 좋대요.
1: 예.
2: 그래서 그때쯤 요걸로 칼로 오려가지고
1: 예.
2: 고추장을 섞어서 하면 그냥 매실 장아찌.
1: 아, 장아찌.
2: 그냥 드셔도 되지만은
1: 예.
2: 또 매콤하게 맛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매콤달콤. 네,
2: 두 가지 또 해보겠습니다.
1: 자, 올여름 건강을 위해서 매실청 꼭 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네.
1: 자, 일단 그러면 매실을 준비했는데
2: 네.
1: 자, 맞아요. 지금 이제 방송 나가고 있어요. 이때 네. 매실 많은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2: 네.
1: 또 많은 분들이 찾거든요. 그때.
2: 네. 아, 이 매실은 사실은 얘는 별로 안 크지만 예. 클수록 좋습니다.
1: 오.
2: 예, 그리고 6월달 초에 담그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1: 예. 네.
2: 그래서 매실을 은은한 식초물에다가
1: 네.
2: 너무 바락바락 씻으면 이게 얘네들이 상처가 나가지고 안 좋으니까 살살살살살살
1: 예.
2: 애기 다듯이 씻어가지고 소쿠리에 쫙 건져서
1: 예.
2: 키친타월이나 뭐 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싹 제거하거나
1: 예.
2: 아니면 반나절 정도
1: 예.
2: 밖에다 그냥 이렇게 서늘한 곳에 내비두면 물기가 싹 말라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고
1: 예.
2: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꼭지를 또 따야 돼요. 꼭지.
1: 꼭지요?
2: 예, 꼭지.
1: 근데 꼭지를 꼭 따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2: 요런 저 물엿이나 설탕물이 들어가갖고 얘가 수분이 쫙 빠져요.
1: 아, 네. 이 꼭지를 통해서 네네. 들어가서.
2: 한번 따보세요.
1: 예.
2: 어떻게 따느냐. 꼭 집어서 톡 하면 이렇게 쏙 빠지잖아.
1: 어, 진짜? 어, 진짜?
2: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재밌죠?
1: 이렇게.
2: 예, 재밌죠? 자, 하나 더 따봐요.
1: 아이고. 응? 자, 이렇게 땄습니다. 네.
2: 자,
1: 예.
2: 이렇게 집어넣어서 톡.
1: 오, 이렇게 해서.
2: 빠졌어요. 예.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2: 네네.
1: 해봤는데,
2: 네네.
1: 자, 이렇게 준비가 된 후,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다음은?
2: 네. 이제 병이 여기 있습니다.
1: 아, 바로 담는 거예요, 이제?
2: 예, 바로 담죠. 요거는 이제 깨끗이 소독해서 말려서
1: 예.
2: 물기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매실청을 담그시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1: 예.
2: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아, 모든 청을 담글 때는 그렇지.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2: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1: 오.
2: 자,
1: 네.
2: 여기를 넣는데
1: 네.
2: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1: 3분의 1?
2: 예, 요게 2kg입니다.
1: 예.
2: 네, 2kg인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1: 사실은 선생님, 네. 저는 매실 음료 굉장히 좋아하는데
2: 네.
1: 누가 이렇게 매실청 네. 담근다고 하면 그렇게 네. 그게 부럽더라고요.
2: 아, 이거 가져가요.
1: 네.
2: 예, 예.
1: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멘트를.
2: 아, 그래요?
1: 예.
2: 수더.
1: 예.
2: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물엿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1: 물엿이요?
2: 예, 물엿이 싫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 뭐 당뇨도 있고 그러신 분은
1: 예?
2: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됩니다. 쏘르르 보주세요. 줄구부에 돼.
1: 어머.
2: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엿에 젖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굴려주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닿죠.
1: 예.
2: 예, 이렇게 대굴
1: 약간
2: 대굴
1: 코팅 된 것 같아요.
2: 네네.
1: 선생님, 근데 저도 예전에 청을 담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2: 예.
1: 그때는 오로지 설탕으로만 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2: 맞아요.
1: 근데 오늘 물엿이 들어가는데 뭐가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2: 아, 요게 물엿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빨리 녹아가지고

0: 설탕은 너무 설탕이 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네. 근데 얘네들부터 녹아서 설탕이 내려가면서 다 녹는 거예요.
1: 스며드는구나.
0: 네네. 그래서 그게 녹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1: 맛있는
0: 네네네. 예. 예? 빨리 빠지면서 생활률이 덜 되죠. 네. 주세요. 자. 이게 그리고요. 예. 이거 눌찌개요. 네? 항아리 가득 눕는 게 아니고요. 예. 7부 정도? 왜냐? 얘가 가스가 차거든요.
1: 아, 맞아요.
0: 발효가 되면서
1: 맞아요.
0: 가스가 이거 차게 되면
1: 처음 네. 만들면서 가스가 네. 터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네네. 아, 왜 이걸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 놓아놨더니만 얘가 부풀어갖고 싱크대 위를 뚫고 올라왔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진짜?
0: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담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1: 예, 그 마지막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0: 네.
1: 예.
0: 그리고 이제 설탕을 불 겁니다. 예. 중간에 설탕을 붓게 되면은 네. 중간에도 수술도 이거 다 들어가 사이사이에 설탕이에요.
1: 그러게요.
0: 예, 그래서 맨 위에다 부시는 게, 예, 그리고 위에는 설탕으로 덮어줘야 공기하고 차단을 좀 막아줘요.
1: 오, 예. 그 역할을 해주네요.
0: 네네네. 자. 봐요, 여 밑에 설탕이 내려가서 물엿하고 금방
1: 섞여요.
0: 네, 섞여요. 예.
1: 아, 선생님. 이렇게 넣는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매실청 먹을 생각하니까 그 맛있게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안에서 담가져 있던 과육도 네네. 진짜 맛있거든요.
0: 대추 넣죠.
1: 예? 아, 대추 넣어야 되죠.
0: 네, 대추.
1: 아, 근데 아까 대추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0: 아, 요게 그 매실에 있는 독을 예. 얘가 아, 좀 해독작용을 한다거나?
1: 아, 혹시나 모를
0: 예, 거고요. 혹시나 예. 모를 거고.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설탕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돼요. 위에 나와져 있으면 얘가 그 사이에 벌써 좀 곰팡이도 끼는 것 같고
1: 아,
0: 촛발도 생기고.
1: 설탕으로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0: 네네, 되는 완벽하게 덮어야 돼요.
1: 예. 자, 완벽하게 덮으신 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0: 이제 헝겊으로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헝겊으로요?
0: 예, 대버재기나 뭐 이렇게 예. 면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예. 뭐 노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해서 예. 얘는 덮어놔둘 찌개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덮어놔두세요. 이렇게.
1: 아, 꽉 닫지 말고?
0: 예, 예, 꽉 닫지 마시고.
1: 아, 가스가 찰 수 있으니.
0: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녹아 내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꼭 예. 닫아가지고 내비두면은?
1: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0: 네.
1: 어디에서 네. 얼마나 시간을 두고 있으면 맛있게 매실청이 우러나올까요?
0: 이제 이거는 햇빛이 통하지, 들어오지 않는.
1: 네.
0: 서늘한 바람이 통하는. 네. 곳에다가 3개월.
1: 약간 100일 정도?
0: 100일 정도.
1: 예. 네.
0: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요걸 건지시면은 장아찌를 쓰실 수 있고요.
1: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0: 아니야!
1: 잘 숙성한.
0: 이거는요, 예. 제가요. 예. 특별히. 예. 3년 묵은 거 갖고 왔어요.
1: 3년이요?
0: 예, 예. 그래서 색깔도 예. 달라요, 이건요. 형이 너무 좋지 않아?
1: 그리고 아까워요,
0: 그 나도, 예. 내가 그래서 많이 못 숙였어, 요 아,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봐요, 색깔이요.
1: 예.
0: 여름철에 찬 음식을 많이 먹어갖고 예. 배탈이 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드시면은 이거 그냥 드셔도 그렇게 심하게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드셔도 되고 물에다 타 드셔도 되고 예. 약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1: 매실차처럼
0: 그래서, 예, 그래서 배앓이 하시는 분들 아, 여름에 또 피곤하고 그럴 때 예. 새콤한 거 요거 드시면 또 입맛 싹 돋구고 예. 너무 좋잖아요.
1: 자, 그러면 이 나온 매실청에서 네. 이 과육을 갖고 우리가 또 맛있게 네. 장아찌를 만들 거잖아요.
0: 네, 이거는 오래돼가지고 예. 이렇게 쪼글쪼글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칼로 따기가 예. 좀 힘들어요.
1: 예.
0: 그렇지만 3개월 지난다면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지금 고추장을 넣고 한번 묻혀볼게요.
1: 그럴까요?
0: 예.
1: 네, 사실은 네. 또 여름철에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네. 장아찌만 한 게 없거든요.
0: 그렇죠. 그냥 물 말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먹어도 진짜 예. 맛있어요.
1: 매콤달콤하게.
0: 네. 고추장을 넣고 묻히겠습니다.
1: 그럼요.
0: 고추장 넣고.
1: 예. 사실은 네. 이 매실장아찌 있으면 고기 먹을 때도 굉장히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이죠.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옮겨봐요.
0: 그럴까요?
1: 근데 정말 순식간에 만드네요, 선생님.
0: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뭐 쓱쓱하기만 하면 되는데.
1: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0: 네. 자. 이제 통깨를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1: 맛있는 매실에. 저희가 만들었던 고추장까지 얹어서 자 이렇게 매실청과 매실장아찌가 네. 완성됐습니다.

0: 매실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실의 꼭지를 따줍니다.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매실을 넣은 뒤 물엿을 넣어주세요. 남은 매실을 담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매실은 숙성되면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용기에 70%만 넣어주세요. 그 위에 대추를 넣어줍니다. 배에 보자기로 덮고 끈으로 묶은 뒤 뚜껑을 살짝 덮어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매실청이 완성됩니다. 매실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숙성한 매실에 고추장을 넣어 무쳐줍니다. 그릇에 매실 장아찌를 담고 통깨를 뿌리면 매실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6.2열 요리연구가에게 배우는 한국 전통 보양식 레시피. 환절기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최고의 음식. 달달하면서 생강의 향이 솔솔 나는 천연 감기약 배숙부터 입맛 없을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은 건강죽 레시피. 흑임자의 고소함이 폭발하는 건강 만점 깨죽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6.2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빈 비타민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네. 이 배숙이 감기 증상에 좋다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집에서 짓는 천연 감기약, 네. 전통 배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 네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네. 해볼까요?
2: 배숙이라 배만 있으면 됩니다.
1: 오.
2: 배.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요.
1: 재료가 배고요.
2: 네. 아, 거기에. 네. 요상하게 요 후추, 통 후추를 들어갑니다. 통 후추가 들어가요.
1: 예.
2: 네.
1: 통 후추 들어가고.
2: 네. 그리고. 흰설탕.
1: 예.
2: 너무 다를까봐 색깔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
1: 네.
2: 그리고 생강이 있어야 돼요.
1: 어,
2: 생강 물을 빼요.
1: 오.
2: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수정과에다가 배를 삶아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오, 야, 그런 느낌으로.
2: 네,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자수로 마무리 짓습니다.
1: 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목이 네. 아플 때 엄마가 배숙을 네. 만들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2: 네, 그렇죠.
1: 자, 그래서 몸에 좋은 우리 배숙.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선생님?
2: 네, 빨리 할까요?
1: 자, 그 배부터 네. 한번 손질해야 되는데.
2: 네, 손질하면 껍질 까갖고 왔어요, 제가.
1: 아, 선생님, 근데요.
2: 네.
1: 이 배숙 저희가 네.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2: 네, 네.
1: 예전에 전통적으로 많이 먹었던 건가요?
2: 아, 글쎄, 제가 알기에는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먹고요. 양반이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드신 것 같아요. 배 먹기도 힘든데.
1: 아, 맞아요.
2: 거기다 뭘 끓여서 집어넣어서 그냥 먹어요. 우리는 그러게. 그냥 어저어저 그냥 먹기도 바쁘잖아요.
1: 그러게, 그러게.
2: 그런데 이거는 후식으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얌전한 요리면서도 몸에 좋고.
1: 아, 약간 네. 품격 있네.
2: 그렇죠. 품위가 자, 좀 있어요, 얘가요.
1: 그럼 한번.
2: 네. 해볼까요?
1: 해볼까요?
2: 네, 요 정도의 배면은 12쪽을 내면 아주 예쁜 그 모양이 나와요. 어,
1: 딱 적당한 예, 크기죠?
2: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1: 12개.
2: 네.
1: 자.
2: 자, 12개.
1: 네, 12쪽으로.
2: 네, 4개 내서. 네. 3쪽 내면 되겠죠?
1: 그렇죠.
2: 하나, 3개. 그죠?
1: 네.
2: 어, 쉽죠? 그냥, 예.
1: 선생님, 저는 네. 사실은 이 과일 중에서 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배는,
2: 네.
1: 어, 약간 고급 과일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2: 예, 예. 선물을 받아도 사과보다 아, 배가 좋은데, 배가 비싸서 안 들어 하더라고요.
1: 네. 근데 오늘은 이 네. 맛도 좋고, 우에도 네. 좀 배를 가지고, 건강에 좋게
2: 네네.
1: 약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2: 네네.
1: 하니
2: 네. 요즘 미세먼지도 안 좋고 하니까
1: 예.
2: 이거 한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딴 음료수 드시지 말고
1: 예?
2: 요거 차게 식혀가지고 드시면은 진짜 별미예요.
1: 그러게요.
2: 예예예. 예, 예.
1: 목 아플 때 먹으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2: 아, 네. 감기 기운 있고 으실으실할 때 거기다 생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1: 예?
2: 아주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1: 그러게요.
2: 네.
1: 왜 목이 아플 때 이렇게 배즙 같은 거 있잖아요. 도라지
2: 예, 예.
1: 배즙
2: 예,
1: 같은
2: 예,
1: 게 뭐
2: 예,
1: 많이
2: 예.
1: 먹었던 것
2: 도라지
1: 같은데.
2: 도라지 섞어가지고 예. 또 배즙도 만들어요. 자, 이렇게 잘라서 하면
1: 네.
2: 이뻐요.
1: 아니, 배 한 개에서 정말 많은 조각이 나오네요. 그렇죠?
2: 12조각입니다.
1: 네. 네. 확실히 과일이 큰 만큼.
2: 네.
1: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저희가 배를 손질해봤는데요.
2: 네.
1: 그냥 먹어도 이 맛있는 배를 네. 자, 좀 더 맛있게 배숙으로 만들 거예요. 자, 네. 이 다음 과정 한번 해볼게요.
2: 네. 생강. 생강 요거 양이 적죠. 이 생강을 많이 넣으면 써서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1: 너무 많네.
2: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요.
1: 예?
2: 입에서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입에서,
1: 그럼요.
2: 입에서. 예, 입에서 맛있어야.
1: 선생님, 원래.

0: 이 배숙에 이 생강이 들어가요?
1: 배숙에 예, 생강 들어가요. 네네네. 수정과 끓인다고 생각하고 계피만 빼는 거예요.
0: 확실히 이 생강이 이런 디저트 같은 것들 들어가도 향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1: 그렇죠.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 이거 씻는 이유는?
0: 뭔가 좀 아린 맛을 조금 빼기 위해서인가요?
1: 아린 맛이 아니라 전분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이 배숙의 그 국물이 뿌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전분기가 있어요. 맞아요.
1: 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0: 자, 그 전분기를 빼주는 거죠 지금.
1: 네네. 사실 뭐 그냥 뿌에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0: 깔끔하게.
1: 아 예.
0: 이거 국물 낼 때 하는 팩 아니에요? 예, 예. 팩?
1: 그냥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그건 조리를 건져야 되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0: 또 번거로움.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냄비에다가 딱 집어넣고요.
0: 바로 냄비로 가나요?
1: 네. 그다음에 물 주세요.
0: 가볼게요.
1: 네. 물을 줘서 여기 1리터 정도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거를 끓일 겁니다.
0: 자, 저희가 생강을 물에 조금 담궈서 자, 전분기를 뺐어요. 그다음에 이런 팩에 넣어서 이제 끓여줄 건데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1: 이거요? 한 20분 끓으면 아주 맛있는 생강물이 우러나옵니다. 아,
0: 생강물을 좀 우리는 방법으로.
1: 예, 예.
0: 자, 그럼 20분 동안 한번 끓여볼까요?
1: 네네. 걔는 끓으라고 그러고요. 우리 또 딴 거 할 일이 있어요.
0: 그럴까요?
1: 네. 요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후추가 또 잘 먹으면 얘도 약이에요.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후추를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0: 통후추를
1: 통후추를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
0: 오, 근데 깊이 안 넣으면은 다시 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1: 조금만 참아보세요.
0: 저?
1: 제가 잘할게요. 조금만 참으면은 네, 이렇게 살짝 세 개 정도.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걸 빼고 먹더라고요. 애들을 주니까
0: 뭔지 모르니까
1: 매워. 그래서 빼고 먹더라고요.
0: 그게 맛인데 그죠?
1: 네, 그거 맛인데 아직 몰라요 걔네들은.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어른은 아시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은
0: 젓가락을 준비하셨는데요.
1: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먼저 지릅니다.
0: 아~
1: 이래도 배가 물러지면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한 5mm 정도 다시 한 번씩 쏙 또 쏙 이렇게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해도 얘가 물러지면서 얘가 싹 겉으로 나와요.
0: 나올 수 있으니.
1: 자, 얘도 먼저 살짝 박아주고 살짝 박아준 다음에 다시 뾰족한 데를 눌러서 쏙 5mm 정도 쏙 이렇게 해서 박은 게 저기 있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1: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자,
1: 이렇게
0: 손가락
1: 후추물도 드네요.
0: 자, 이렇게 이제 배하고 후추를 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다음 과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것도 간단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0: 자, 아까 저희가 생강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20분 정도 지나서
1: 아주 잘 우러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물이 이렇게 우러났어요. 색깔이 있잖아요.
0: 이야, 아주 진하게 우러났어요.
1: 예쁘죠?
0: 향도 너무 좋고요.
1: 자,
0: 깔끔하게 또.
1: 이렇게 뭐 얼마나 깔끔해요, 국물이.
0: 이렇게 하시려고 아까 집어넣었던 거구나.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0: 이렇게 생강을 준비했고.
1: 여기다 흑설탕을 넣는데요.
0: 네.
1: 너무 하얀 것보다는 약간의 가무잡잡한 게 식욕을 또 돋구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색깔에 맞춰서 오늘은 흑설탕을
1: 준비했습니다. 흑설탕을 넣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단맛은 백설탕으로 단맛을 내는데 이걸로만 내면 여기가 시커멓게 돼요.
0: 너무 까매집니다.
1: 그리고 얘로만 단맛을 내면 또 색깔이 안 이뻐요.
0: 예?
1: 그래서 전 섞어서 쓰니까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끓으면서 얘를 살짝 집어넣는
0: 저희가
1: 쉽죠?
0: 후추를 막아 놓은 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배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죠?
1: 이거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몸이 으슬으슬 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같이 따끈하게 해서도 드셔도 되고 이거요 따끈하게 해서 드셔도 돼요.
0: 차처럼
1: 생강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요즘같이 미세먼지도 많고 그럴 때 목이 안 좋을 때 목이 컬컬할 때 이렇게 한 잔씩 딱 드시면은 피로회복에도 좋고 다 좋아
0: 그럴 것 같아요.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이제 배를 넣고 한 몇 분 정도
1: 요거
0: 되나요?
1: 오래 끓으면은요 배가 물렁물렁해져요. 물렁물렁해져갖고 또 식감이 안 좋아.
0: 그럼요.
1: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요. 그래갖고 차게 식혀가지고 냉장고에다 두고선 유리 그릇에 볼에 떠서 먹으면
0: 아니 손님 왔을 때나
1: 맞아요.
0: 가족들하고 먹을 때 이렇게 상 위에 올리면 고급스럽고.

0: 정성 받는 기분.
1: 예예.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감동한다고요. 식구들이 감동해.
2: 예.
1: 요즘 흔한 음료수도 많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정성도 좋고.
0: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1: 네.
0: 지금 5분 정도 네. 지금 배를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1: 네네.
0: 선생님, 색깔이 바뀌고
1: 색깔이 좀 바뀌죠?
0: 예.
1: 맑게 변하죠?
0: 투명하게
1: 예,
0: 약간
1: 예, 투명하게.
0: 변했어요?
1: 예, 예, 예, 변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쏙쏙 박았는데 얘네들 튀어나온 거 봐, 이거 봐.
0: 어머,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1: 예, 예, 예, 아주
0: 빠지진 않네요.
1: 이거 너무 센 불에서 또 팍팍 끓으면 얘네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오. 적당한 물에서 이렇게 끓이면은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0: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이거 봐, 전부 나오는 거 봐. 깜짝깜짝하게 바뀌었죠? 네.
0: 자, 그럼 이거를 네. 저희가 선생님께서 아까 이걸 식혀서 또 드신다고
1: 네.
0: 했잖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드셔도 되지만은 차게 식혀서 먹으면 더 일미예요.
0: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식혀놓은 배숙이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이 배숙을 갖고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네. 자.
0: 야, 뭔가.
1: 좀 있어 보여요?
0: 예. 뭔가 그. 전통 찻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맞아요. 예? 전통 찻집에 가시면 아마 꽤 주셔야 돼요.
0: 그리고 궁중 요리집.
1: 예, 맞아요. 예, 예. 예. 한정식집에 가서 후식으로 나오는 거.
0: 아니, 배 안에도 네. 이 맛있는 생강물이 쏙 들어가지고.
1: 네. 자, 이왕이면.
0: 네.
1: 자, 요렇게 세워놓으면은.
0: 먹음직스러워요,
1: 예,
0: 선생님.
1: 예, 그쵸. 예.
0: 아니, 배 하나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이거. 얼음 탄 컵에다가 놓으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해서 6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0: 시원하게, 그렇죠?
1: 예, 시원하게. 예.
0: 고급스러운 간식으로 예, 최고일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0: 와.
1: 광씨 오늘 배우셨으니까.
0: 한번 만들어보세요.
1: 네네, 만들어봐서 그 같은 친구분들 오셨을 때 딱 내놓으면.
0: 네.
1: 어? 요리 프로그램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0: 달라졌다.
1: 예, 예. 역시. 됐어.
0: 자,
1: 마지막으로.
0: 마지막 잣을 좀 뿌려볼게요. 마지막에. 해서
1: 진짜 고급스럽죠?
0: 그러게요.
1: 네.
0: 아, 정말 분위기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배숙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배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를 12등분 한 뒤 씨를 제거해 줍니다. 생강은 편 썰고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해 주세요. 다시백에 생강을 넣어줍니다. 냄비에 생강 넣은 다시백, 물을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배에 통후추를 3개씩 깊이 박아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통후추를 살살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냄비에 있던 다시백을 건져내고 흑설탕, 백설탕, 배를 넣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배숙을 담은 뒤 잣을 뿌리면 배숙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죽은 워낙 건강식으로
1: 네.
0: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고소한 영양식,
1: 네.
0: 깨죽에 필요한 재료들 한번
1: 네.
0: 볼게요.
1: 네. 이번엔 깨죽은 깨죽인데
0: 예.
1: 검은 깨, 흑임자로 죽을 만들겠습니다.
0: 이게 흑임자,
1: 네,
0: 검은 깨가.
1: 네네, 검은 깨.
0: 예.
1: 검은 깨에다가 불린 쌀.
0: 불린 쌀.
1: 그리고 물.
0: 예.
1: 소금.
0: 예.
1: 한 꼬집. 이것만 있으면 진짜 영양식이에요. 건강식.
0: 영양식. 아, 진짜 건강식. 이 정도 재료인데
1: 네네.
0: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1: 네. 믹서기가 꼭 있어야 돼요.
0: 야 선생님.
1: 네.
0: 이 죽은 입맛이 없을 때 네. 아침 식사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자, 그럼 오늘의 깨죽.
1: 네.
0: 깨죽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까
1: 네.
0: 이 쌀을 불려주셨다고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불리는 건지, 선생님?
1: 아, 요거는
0: 예.
1: 불려서, 어떻게 불리냐면, 마른 불림이라는 거. 씻어서 소크에다 딱 건져놓는 거.
0: 아, 약간의 아. 물기로?
1: 네네, 그렇죠. 그래도 오. 얘가 수분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에 담그는 즉시 수분을 먹어가지고.
0: 오, 네. 마른 불림으로 준비를
1: 네네.
0: 했고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다음 네. 단계는 뭔가요?
1: 네. 요거.
0: 예.
1: 갈아서.
0: 예.
1: 죽을 씁니다. 요것도.
0: 예.
1: 갈아서.
0: 네.
1: 쌀알이 다 익은 다음에
0: 네.
1: 갈은 흑임자를 집어넣으면 끝.
0: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1: 예, 너무 네. 너무 쉬워 이거.
0: 자, 예, 그러면
1: 어떡하죠?
0: 자, 바로 그럼 쌀부터 한번 갈아볼까요?
1: 네, 쌀부터 갈죠.
0: 자, 아니 영양식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1: 진짜로 맛있는 거는
0: 예.
1: 간단해요.
0: 오, 그래요.
1: 예, 예.
0: 자, 한번 넣어볼게요. 마른 불림을 한
1: 네, 네.
0: 이게 바로 한 공기 정도예요?
1: 아, 그렇게 될 정도. 180g 정도 되니까.
0: 예.

0: 그런데 이것도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진짜 네. 쉬운 방법은 밥을 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1: 아, 밥을 해도 되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물 좀 네. 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살짝 볼까요?
0: 네. 이게 물을 많이 붓게 되면 잘 안 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먹는다고 해서 예. 이게 완전히 환자죽이 아니고 예.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양을 생각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쌀알이 조금 있는 게 씹히는 맛이 좋지요.
1: 예.
0: 예. 그러니까 살짝.
1: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
0: 네네네. 그렇죠. 살짝.
1: 네. 살짝. 먹어보세요.
0: 됐어요.
1: 이 정도 됐나요?
0: 네네네.
1: 자, 너무 부서지는 정도. 게 아니고.
0: 네.
1: 바로 냄비에 부어볼게요.
0: 네. 부서졌죠?
1: 예. 좀 알갱이 있게 저희가 네네, 또 갈아봤어요, 네네. 오늘은.
0: 근데 사실은 갈지 않고 네. 그냥 하셔도 돼요.
1: 어, 그냥?
0: 예, 예. 쌀을 익히는 거죠, 그냥.
1: 오, 좀 알갱이 좀 크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0: 네네. 저는 씹는 맛을 즐겨가지고.
1: 아, 저도요.
0: 그러고 나서 그거를.
1: 또 해볼게요.
0: 이제.
1: 그래서 이번에는 네. 흑임자를 한번 갈아볼게요.
0: 네네.
1: 자, 흑임자도 물 조금 넣어야 되나요?
0: 그럼요, 물을 좀 넣어야죠.
1: 자, 이거 그대로 이거. 어, 흑임자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이 흑임자로 만든 저는 이게 강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네네네.
1: 떡도 좋아하고.
0: 아, 떡?
1: 예.
0: 비싼 떡만 좋아하시네.
1: 아니, 이 자. 흑임자가 몸에 좋은가 봐요, 선생님.
0: 예, 예, 예.
1: 자, 갈아볼게요.
0: 예.
1: 이것도 너무 달지 않게?
0: 아니요. 요거는 체에다 받칠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1: 아주 곱게.
0: 네.
1: 곱게 갈아주세요.
0: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자. 된 것 같죠, 선생님?
0: 곱게 많이 갈아주세요.
1: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굉장히 네. 아주 잘게 갈아졌는데요. 한번 네.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체에 받쳐서 네. 걸러볼게요. 자. 오! 오, 진짜.
0: 잠깐, 아까우니까
1: 예.
0: 물 조금 보소.
1: 될까요?
0: 네.
1: 사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진짜 아까워서 저희 다 이렇게 하는데.
0: 네.
1: 아, 고소한 향이 그냥 네. 엄청나네요, 선생님.
0: 그쵸?
1: 근데요, 아까
0: 네.
1: 이 쌀은 네. 알갱이도 있게 하고 하는데
0: 네네.
1: 이 깨는 왜 이렇게 또 잘게 갈고 이 체에 또 받치는 거예요?
0: 이 깨의 안에 들은 이 깨가 잘 자라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걸 곱게 갈아가지고 받치면 얘 깨도 껍데기 있는 거 아시죠?
1: 어,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그래서 껍데기
1: 있는 거.
0: 예, 예. 그게 싫어요. 좀 꺼칠고 곱질 않아요. 그래서
1: 맞아.
0: 이렇게 받쳐줘요.
1: 어, 근데 진짜 이건... 이 흑임자의 고소한 향이 엄청나네요.
0: 그렇죠. 아이고, 맛있겠다.
1: 요것도 나중에 드레싱 네. 이런 거 할 때.
0: 그렇죠.
1: 이거 샐러드 위에 얹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잘한다.
1: 그래요?
0: 예.
1: 어머, 이거 대본에도 없던 어머, 건데 정말.
0: 예예, 예. 이거 드레싱 만들 적에 그 위에다 얹어 예. 얹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이거 흑임자 드레싱 아니야?
1: 그래요.
0: 그죠? 마요네즈 아까.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1: 그러게요.
0: 자,
1: 자 오늘은 이 체에 맞춰 좀 깔끔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0: 네.
1: 이제
0: 네.
1: 준비가 됐어요.
0: 네네.
1: 불린 쌀도 있었고
0: 네네.
1: 갈아봤고
0: 네.
1: 자, 흑임자도 갈아봤습니다.
0: 네.
1: 이제 뭐라면 죽을 수 있는 일밖에 안 남았는데.
0: 죽수입니다.
1: 예. 자, 죽수로 가는 것도 죽수로 가볼까요?
0: 네네네.
1: 아니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왜 생긴 거예요?
0: 막 글쎄 말이에요.
1: 죽 썼다 막 이런
0: 예,
1: 거
0: 예.
1: 뭐예요?
0: 아, 글쎄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말이 있지?
1: 너무 힘들어서 죽 썼다.
0: 예,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요.
1: 그러게요.
0: 글쎄 말이에요.
1: 아니 이렇게 몸이 좋은 건데.
0: 네. 요 죽을 쓸 때는요. 이렇게 된 게 좋습니다. 바닥에 어. 누르니까. 특히 이거는 갈아가지고
1: 예?
0: 전분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박 저어가면서 끝이 뾰족한 건 덜 저지겠죠, 면적이.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저어가면서 저기 나머지 물이 있어요.
1: 예.
0: 제가 요거 레시피가 딱 이 물이 1리터가 들어갑니다. 쌀 요거에 흑임자 요거에 요 물을 다 넣어주면서 해야 됩니다.
1: 어, 근데 선생님
0: 네.
1: 이 냄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죽을 때는
0: 네.
1: 어떤 냄비가 좀
0: 아, 합할까요? 이 냄비는 얇은 냄비면 타니까 익지
1: 예.
0: 않고 타기부터 하니까
1: 예?
0: 약간 두툼한 냄비.
1: 어, 이런 냄비가
0: 네, 그렇죠. 느낌? 약간 두툼한 냄비나
1: 예?
0: 아니면 뭐 이렇게 웍이라도 좀 두툼한 게 있어요. 예,
1: 맞아.
0: 그런 데다 하셔도 돼요.
1: 저희가 평소에 라면 네. 끓여 먹는 그런 냄비는 안 되고 그렇죠. 얇은 걸로 많이 끓여 먹거든요.
0: 타요.
1: 예.
0: 빨리 끓이려고.
1: 그러게. 자, 근데 이제
0: 네.
1: 계속해서 선생님 저어주고 계신데
0: 네.
1: 불 조절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중불이나 약불로 옮겨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쌀이 여기 들어간 쌀이 암만 갈았어도 익질 않고 생쌀이 있어요.
1: 그래서. 아, 그럼 안 되죠, 선생님. 그건 이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0: 네네, 그렇죠.
1: 요즘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밥 먹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냥 후루룩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죽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우리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죽이 밥을 못 먹어서 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 죽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영양식으로, 예. 간식으로, 주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까룩하게 되죠? 이렇게.
1: 자,
0: 되직하게 되죠?
1: 예, 농도가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죽의 비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더 하면 된다고요?
0: 이렇게 해서 끓여가면서 되직해져서 이렇게 쌀알을 봐가지고요. 네. 안 익었으면 물을 좀 추가해가면서 이렇게 끓여놔요, 이렇게.
1: 예. 네?
0: 그렇게 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1: 줄이고,
0: 오, 그 다음에. 그죠?
1: 이제 보글보글 깊어가 올라오는
0: 보글보글, 예.
1: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0: 이렇게 한, 아,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쌀 가지고 죽 쓰는 거는 10분 정도는 쏘야 되는 것 같아요.
1: 어,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저어가면서 죽을 네. 써볼게요. 선생님,
0: 예, 예.
1: 아까부터 저희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죽을 줬고 예, 예. 있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의 비주얼이에요.
0: 이게 흰죽이에요.
1: 오~
0: 이거는 흰죽이에요. 흰죽.
1: 그냥 어떤 걸 올려 먹어도 맛있잖아요.
0: 네네네. 여기다 간장 조금 해서
1: 맞아요.
0: 먹어도 되고요.
1: 예. 아니, 김치랑 먹어도 맛있고.
0: 어, 맞아요. 예.
1: 정말, 정말 맛있어요. 죽을 네. 정말 부들부들하게 먹는데, 네. 오늘은 맛있는 흑인자와 함께 먹을 거예요.
0: 네네.
1: 검은깨로.
0: 네네.
1: 자. 아. 이거 언제 넣나요?
0: 이제 쌀알이 다 퍼졌기 때문에 예.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아, 그냥 넣으시지 말고 싹 저어가지고 수저로 네. 저어서 좀 넣어주세요.
1: 저희가 곱게 갈아놨던
0: 네, 네 그렇죠. 밑에 깔아앉아있죠? 예, 예, 그렇죠.
1: 자, 넣어볼게요.
0: 네. 까매지네.
1: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이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카슈미? 우유에? 11배? 아, 네. 아 진짜 좋잖아요. 어,
1: 그래서 왜 네. 검은깨를 이용한 네.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0: 네.
1: 몸에 좋기 때문에.
0: 아이씨.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또 머리 하얘진다고 또 검은깨 많이 먹었었어요, 저는요.
1: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네. 분,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네. 숙취에 굉장히 좋다고 숙 드시고 난 후에 네. 아무래도 이 흑임자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소화도 잘 되겠고 영양가치도 많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그 숙취에 좋겠죠?
1: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네. 이제 뭐 검은깨도 들어가고 네. 쌀도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간을 맞출 재료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0: 예, 마지막으로 서울금 한 꼬집 정도, 그 반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1: 아, 한 꼬집 정도?
0: 예. 꼬집도 꼬집 나름이에요.
1: 예.
0: 조금만 더 넣었어요.
1: 그렇죠?
0: 예.
1: 저는 제 손으로 두 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0: 아, 네. 생각보다 손이 참
1: 작죠.
0: 간이 아프다.
1: 예.
0: 간이 아프다. 예.
1: 자, 그래도 기호에 따라 네. 가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맛있겠다.
1: 예. 자, 검은깨 물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 정도 네. 더 익힌 다음에 먹을 수 있나요?
0: 검은깨도 볶아서 준비한 거예요.
1: 아, 예.
0: 그래서 끓기만 하면 끝.
1: 아, 끓기만 하면.
0: 예, 예.
1: 저 하나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0: 네.
1: 어, 정말 이 스튜디오에 고소한 향이 쫙 퍼져서 너무 진짜 먹고 싶어요, 지금.
0: 이게 죽 중에 제일 비쌀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몸에 좋다고 다십니다. 하니까.
0: 네.
1: 자, 옮겨볼까요?
0: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주.
1: 이야. 나한테 옮겨 담아볼게요. 아,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아, 정말 뭐 대단한 재료 없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보양식이, 그렇죠?
0: 그렇죠,
1: 건강식이.
0: 예. 건강식, 보양식. 아, 아침에 이렇게 해서 누가 끓여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1: 그러니까. 이렇게 깨죽을 먹고?
0: 깨죽을 먹고.
1: 디저트로 배숙을 먹는 거예요.
0: 오케이.
1: 그날은 그냥 하루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속이.
0: 너무나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뭐 대단한 네. 재료는 아니니까.
0: 대단한 재료가 아닌데 음식은 대단합니다.
1: 그럼요. 네. 오늘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선생님, 네. 하루 종일.
0: 드실 거죠?
1: 그럼요.
0: 자.
1: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깨죽이 완성됐습니다.
2: 깨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불린 쌀, 물을 넣어 간 뒤 냄비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쌀은 쌀알의 식감이 느껴질 수 있게 살짝만 갈아주세요. 그런 다음 믹서에 검은깨,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검은깨 물을 체에 받친 뒤 물을 부어 곱게 내려주세요. 냄비에 넣은 간 쌀을 저어가며

0: 끓이다가 검은 깨물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깨죽을 담고 잣을 올리면 깨죽이 완성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두부 레시피. 집에서 두부 만들기 100% 성공하는 황금 꿀팁 대공개.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몽글몽글 순두부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도전 욕구 뿜뿜 생긴다. 뜨거울 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세상 꿀맛인 두부까지. 유쾌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광희고요.
2: 네, 유기열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네. 그렇게 고소할 수가
2: 정말 없고. 고소해요.
1: 그쵸?
2: 정말 고소해요. 그렇죠.
1: 네.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자, 홈메이드 두부의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2: 네네. 분리콩.
1: 네.
2: 제일 중요한 거.
1: 그렇죠. 콩이 주된 재료니까.
2: 네. 콩이 있어야 되고. 네. 간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수.
1: 들어봤어요.
2: 네네네. 간수, 요거는 이제 좀, 간수라고 산 건데, 만약 간수가 없을 때는.
1: 네.
2: 만드시면 돼요.
1: 어떻게 만드면 돼요?
2: 왕소금하고 식초하고 물만 있으면 됩니다.
1: 요렇게 하면 간수 대신에 쓸 수 있고요.
2: 네네.
1: 자, 그리고 옆에는 이건 부재료 같은데요.
2: 아,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두부를 만들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네. 순두부였어요.
1: 맞아요. 네,
2: 따끈따끈한 순두부에다 양념간장 쫙 껴져가지고 싹 한 그릇 하면은
1: 예.
2: 아, 진짜 그 치즈 같은 그 고소한 맛.
1: 맞아요. 술술 넘어가죠.
2: 네네네. 맛있습니다.
1: 자, 직접 만들어서 더욱더 네. 고소한 수제 두부.
2: 네네.
1: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시작부터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2: 아, 그렇죠.
1: 자, 일단 두부의 주재료, 이 콩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해볼게요. 어떻게 네. 하면 되는지.
2: 요 마른 콩을 네. 그냥 불리시지 말고요.
1: 네.
2: 요거를 여기서 안 좋은 콩을 이렇게 좀 골라내셔야 돼요.
1: 안 좋은 콩들.
2: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예. 이 두부를 했을 때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뭐 좋은 콩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콩, 콩나물을 길러도요.
1: 예.
2: 콩이 썩어요. 콩나물 머리가 썩어요.
1: 예.
2: 그래서 빨리 썩어요. 그래서 모든 콩나물을 망치니까
1: 네.
2: 안 좋은 건 쟁반에다 탁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골라서 이렇게
1: 낸 거죠.
2: 다음에 네, 요걸 찬물에다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쫙
1: 예.
2: 물을 따라내고 요거에 두 배 정도의 물을 잘박하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잘박잘박잘박 해야 돼 보여야 돼. 요 정도면요.
1: 예.
2: 그러면은 요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시면은
1: 네.
2: 요 정도의 양이 됩니다.
1: 이렇게 크기가
2: 네네.
1: 너무 달라요. 지금 한 1.5배
2: 그렇죠?
1: 정도 커졌는데.
2: 예, 예. 요만한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1: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 두 배 커졌나?
1: 네, 두 배 정도.
2: 네, 제가 달아보니까 700g 정도 나오네요.
1: 예. 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네. 조금 더 부들부들해졌을 것 같아요, 아마.
2: 그렇죠.
1: 이거보다는.
2: 예, 예, 예.
1: 자, 이렇게 불린 콩을 준비했고요. 네. 8시간 불린 콩.
2: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 뭐, 두부, 사실. 맨 처음에 저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엄청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2: 네네.
1: 그래서.
2: 약간 순서만 정리해서 하면은 진짜 맛있고 고소한 손두부를
1: 예.
2: 내 가족들에게 즉석에서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1: 네.
2: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있는지 이 다음
2: 네.
1: 단계는 뭔가요?
2: 네, 갈아야죠.
1: 자, 바로 갈면 돼요?
2: 네네, 네, 갈으면 됩니다.
1: 자.
2: 아, 믹서기가 제법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저르륵 다 넣은 다음에요.
1: 네. 선생님, 이 정도
2: 네.
1: 양의 콩이면은
2: 네.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두부 몇 개 정도 나오나요? 몇 모?
2: 딱 하나.
1: 한 모? 오.
2: 네.
1: 자, 근데 이렇게 물하고 같이 네. 저희가 갈 것 같은데.
2: 총 물이요.
1: 네.
2: 콩 300g에
1: 네.
2: 2리터를 가지고 갈겠습니다.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2: 주물러서 빼지게도 물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2리터의 물이면은 아주 맛있는 고소한 두부가 나옵니다.
1: 네.
2: 2리터 물 가지고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1: 물이 넉넉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2: 네, 됐습니다.
1: 자, 이 상태에서
2: 네.
1: 뚜껑을 덮고.
2: 이거 할 줄 아세요?
1: 예.
2: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거를 먼저 탁 들고 싹 걸은 다음에.
1: 아.
2: 네. 탁 누르고.
1: 자, 해서.
2: 네.
1: 자, 아주 곱게 갈면
2: 네.
1: 되는 거죠?
2: 네. 그렇죠?
1: 네. 갈아볼까요?
2: 네.
1: 자, 우선 체감상 한 1분을 아주 진드건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2: 맞습니다. 네.
1: 물론 갖고 계신 믹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2: 네네.
1: 완벽하게
2: 그렇죠.
1: 아주 부드럽게 갈면 되는 거죠.
2: 네네. 밀어요. 쭉 밀고 이걸 손으로 딱 당겨 올려줘.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잘 갈아졌나 알 수 있는 거는요. 요거를요. 수저로 이렇게 꺼냈을 때 오, 여기에 그냥. 입자가 없어야 돼.
3: 그렇죠.
2: 좀 더 갈아야 돼요.
3: 아직 많다는 거죠.
2: 네네네. 이렇게 하면 콩국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두부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3: 아~
2: 그렇죠. 두부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걸 짜고 나면 비지가 생기는데
3: 예.
2: 비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콩 두부가 적게 나와요. 자. 이것만 잘 갈면 돼요.
3: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네요.
2: 네네네. 가는 과정이.
1: 사실 우리가 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좀 덜 갈으면 그냥 덜 가른 대로 씹어먹는데
2: 네.
1: 덜 갈면 그만큼 두부가 안 나온다는.
2: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만 갈을까요?
1: 그래요?
2: 네. 어디 잘 갈아졌나요?
3: 자, 볼게요, 선생님.
2: 네. 난 비켜야지.
3: 예. 선생님!
2: 어디 봐!
3: 자.
2: 아유, 위에 보니까 아주 곱게 갈았네.
3: 볼게요.
2: 됐어요, 네.
3: 자, 이 정도.
2: 예, 됐어요.
3: 자,
2: 예, 됐어요.
3: 됩니다.
2: 광희 씨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3: 그런가요, 선생님?
2: 네.
3: 도움 되면 좋은데, 제가.
2: 자, 이렇게 됐죠? 배주머니 네. 주세요.
3: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2: 네.
3: 자, 이제 콩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웠어요.
2: 네.
3: 네, 이 다음 과정들이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아서
2: 네.
3: 부으면 되나요?
2: 네, 보세요.
3: 어, 진짜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네.
2: 그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저 남은 물을 부어서 또 부셔서 넣어서 주세요.
3: 이렇게 이게 다 구부가 되는 거니까.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해서 네. 넣어볼게요. 자.
2: 옛날에 엄마가
3: 네.
2: 아빠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카라에 풀 매길 때
3: 예.
2: 엄마가 밥 쉰 거 같은 거 가지고요
3: 예.
2: 이렇게 풀을 빼냈어요 이렇게
3: 아 옷깃에
2: 예. 그러듯이 예. 이걸 이렇게 꼭 짜서
3: 예?
2: 주물주물 해가면서 콩물을 예. 빼는 거예요.
3: 아 근데요 사실은 저도 요리 프로그램을
2: 네.
3: 조금 해서 어떤 과정인지 대충 눈치는 채는데
2: 네.
3: 저도 만약에 안 했으면은 지금 이 나오는 콩물이 네. 두부가 되는 건지 이 안에
2: 그치.
3: 있는 게 두부가 되는
2: 맞아,
3: 건지
2: 맞아,
3: 잘 모르겠어요.
2: 맞아. 그리고 안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3: 안에 있는 거는 비지겠죠.
2: 아,
3: 예.
2: 그건 어떻게 안 해? 이 비지로 김치찌개 끓여도 맛있고.
3: 맞아요. 예,
2: 비지찌개.
3: 맞아요.
2: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이렇게
3: 네.
2: 찬물로 해도 되는데
3: 네.
2: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하면요.
3: 네.
2: 아, 여기서 얘를 이렇게 뺄찌개 네. 잘 빠져요. 얘가 잘 빠져요, 이렇게.
3: 미지근해야.
2: 네네, 미지근해야 얘네들이 여기 주머니에서 잘 나와요.
3: 네. 사실은 오늘 이 두부 자체가 네.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2: 네네.
3: 이 콩은 뭐 몸에 좋은 거는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2: 네네,
3: 뭐.
2: 그렇죠.
3: 예.
2: 네, 이거 따라오세요.
3: 자.
2: 네, 들고 따라오세요.
3: 네.
2: 여기다 좀 부어주세요.
3: 자, 지금 이제. 네. 콩을 간 거를
2: 네.
3: 저희가 이제 걸러서
2: 네.
3: 면보에 걸러서
2: 네.
3: 콩물을 부었습니다.
2: 됐습니다.
3: 네. 이렇게 자 지금 과정까지는
2: 네.
3: 조금 좀 힘이 들고 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
2: 네, 어렵진 않죠.
3: 예.
2: 예, 예.
3: 자, 선생님, 다음 과정은 뭔가요?
2: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또 우리 죽술찌개도 이렇게 된 걸로 썼죠.
3: 예.
2: 이것도
3: 끝이 납작한
2: 끓여줍니다. 이걸 이제 끓이는 거예요.
3: 오.
2: 이걸 끓이는 거예요.
3: 두부를 이렇게 끓이는구나.
2: 네네. 근데 아까 찬물 두 컵을 준비했었죠.
3: 예.
2: 네, 그걸 주세요. 얘가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면서 이게 부욱하니 이렇게 올라와요.
3: 예.
2: 그래서 그럴 적마다 찬물을 한 컵씩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두 컵이거든요.
3: 이렇게 내려주는구나.
2: 네네네. 그래서 콩이 다 익도록.
3: 예.
2: 잘못하면 비린내 나는 두부가 되니까.
3: 예.
2: 네.
3: 선생님, 이거, 저는
2: 네.
3: 이거 옆에서
2: 예.
3: 아까 이제 짜내고 남은.
2: 네.
3: 이 두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지잖아요, 선생님.
2: 예, 예.
3: 이거는
2: 예.
3: 저희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비지찌개
2: 예.
3: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지찌개. 그쵸?
2: 예, 그렇죠? 예.
3: 비지찌개 또 뭐 먹으면 좋을까요? 비지전?
2: 어떻게 알았어요?
3: 예?
2: 비지전도 해 먹어요. 어머, 예, 맞아요. 예, 고소해요.
3: 예.
2: 예. 뭐, 비지전도 해도 돼요.
3: 그쵸?
2: 예, 예.
3: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옛날에 엄마들은 이걸 띄워가지고,
3: 예.
2: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비지찌개를 끓이면은
3: 예.
2: 더 부드러워요.
3: 맞아요.
2: 예, 예, 예, 예.
3: 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때 활용하면. 선생님,
2: 네.
3: 이런 식으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저어주면 되나요?
2: 아, 난 그거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3: 이게 얘가, 다른데 그렇죠.
2: 예, 그렇죠.
3: 양에
2: 예,
3: 따라 다르고. 예, 예.
2: 이렇게 보면서
3: 오늘 기준 저희
2: 양 기준 보여요. 요거 요렇게 해서 아, 10분 미만이면 끌어올라요. 예? 그래서 그때 찬물 한 컵 붓고 또
3: 끌어오르면
2: 한 번 끌었다 하면 찬물이 좀 들어가서 금방 끌어요. 오. 그러니까 다시 한 컵 붓고 예? 다시 끌어오르면은

0: 딱 손을 떼고 거품을 싹 걷어냅니다.
1: 오, 그 과정이 필요하군요.
0: 네네, 거품을, 이 거품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1: 자, 선생님.
0: 네.
1: 뭐,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0: 네.
1: 한번 말씀해주세요,
0: 선생님.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단백질을.
1: 네.
0: 이 콩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못 드시거나 드시지.
1: 네.
0: 말아야 될 분들. 콩, 이 콩으로 만든 두부.
1: 네.
0: 진짜 콩고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1: 예.
0: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예, 예, 예.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두부가 섭취율이, 우리 영양 섭취 90%입니다. 90%. 예. 그러니까 이거.
1: 네.
0: 많이 드시면 돼요.
1: 네.
0: 부담스럽지도 않고.
1: 그러게요.
0: 네. 자, 이제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막 끓어오르니까.
1: 맞아요.
0: 여기서 물 한 컵, 그거 반 정도만.
1: 예?
0: 가장자리로 쫙 한 번만 둘러주시겠어요?
1: 예,
0: 예, 예, 예, 예. 네.
1: 자.
0: 이게 끓는 게 안 보인다고 나무 거짓말 시킨다고 얘기하지 마요.
1: 예.
0: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끓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점점 많아지죠?
1: 자, 안쪽에서 지금 끓고 있는.
0: 예,
1: 거예요.
0: 예, 예, 그렇죠. 끓고 있는데 거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1: 오.
0: 예. 자, 이것도 또 거품이 막 올라오는 것 같네요.
1: 맞아, 거품이 지금. 예, 높게. 예. 올라오고 있어요.
0: 그렇죠.
1: 지금.
0: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좀 큰 그릇. 그렇지 않으면 얘가 훌떡 넘어가고 바깥으로 가버리면 그날은 실패.
1: 근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0: 네네네네.
1: 아까랑
0: 진짜.
1: 너무 달리.
0: 예, 큰 그릇
1: 올라와서.
0: 예, 이제 마저 부시고.
1: 네.
0: 네. 자, 보여주세요. 한 컵씩 두 분을 붓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끓어오르면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1: 네.
0: 간수를 치면 끝.
1: 끝이에요?
0: 네네네.
1: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어렵지 않죠.
1: 예.
0: 그거 타이밍들만 잘 맞추면 돼요.
1: 그러게요.
0: 네.
1: 채우비와 함께 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0: 나도 이거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1: 네. 재미도 있고 맛도.
0: 예,
1: 있고.
0: 예, 재미.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맛이 진짜 높아요.
1: 그건 맞아요.
0: 네네네네.
1: 노력이 들어간 만큼
0: 네네네네.
1: 맛이 있더라고요.
0: 예예.
1: 자, 선생님, 어디 거품이 무슨.
0: 네네.
1: 생크림 거품처럼 이렇게 완전히.
0: 그렇죠.
1: 올라왔어요.
0: 이거.
1: 자.
0: 예. 이렇게 먹겠습니다. 싹 속에.
1: 오!
0: 진짜 두유 같은 물만 남아요.
1: 근데 거품이.
0: 네.
1: 잘 거치네요, 선생님.
0: 그쵸? 예. 예, 생각보다. 여기
1: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제 국에 나오는 그런 거품이 아니라.
0: 그런 건 이제 찬물을 옆에다 넣고.
1: 예.
0: 국자를 적셔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무슨 휘핑크림.
1: 그러게. 아니, 되게 뭐 보기엔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래도 오늘은 이제 거품은 필요 없으니까.
0: 네.
1: 아니, 근데, 네. 이 콩물이 굉장히 뿌옇게 우유처럼 나왔어요, 선생님.
0: 광희 씨가 잘 갈아서 그래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유, 진짜.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두부 만드는 과정이.
0: 그렇죠.
1: 아니, 근데 어떻게.
0: 네.
1: 이런 액체가.
0: 네.
1: 두부의 어떤 고체의 모양이 되는 거죠?
0: 아, 네. 이 단백질이 간수가 들어가면 아주 주위들끼리 잘 엉겨요.
1: 예. 그렇죠. 자, 거품을 걷어냈고요.
0: 네.
1: 이제 뽀얀 콩물만 남았어요.
0: 네. 여기다 간수를 치겠습니다.
1: 간수를 친다고 해요?
0: 네네, 간수를 친다고 그래요.
1: 자, 그럼 간수를 한번 쳐볼까요?
0: 네, 그럴까요? 한 수저 먼저.
1: 네.
0: 이거 40g인데요.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요.
1: 이게 이제 마법의 비법이라는 거죠?
0: 예, 예.
1: 마법 같은.
0: 한꺼번에 많이 붓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1: 네.
0: 그러고 나서요. 다시 이렇게 살살 저어줘요.
1: 이때는 왜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는 거예요? 살살?
0: 그처럼 너무 많이 섞여갖고 얘네들이 풀어져요. 잘 응고가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저어준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1: 오, 지금 살짝씩 엉기고 있어요, 선생님.
0: 보여요?
1: 이 액체가.
0: 예.
1: 액체였던 이 콩물이.
0: 예.
1: 조금씩
0: 응고되는 것 같아서.
1: 예.
0: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뽀얀 맑은 물이 나와요. 자, 이거 봐, 여기 나오잖아요.
1: 예.
0: 예,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1: 약간. 예. 과학식 같아요, 과학식.
0: 그렇죠.
1: 예.
0: 음식은 과학이다.
1: 그렇죠. 과학 선생님이세요. 예.
0: 자, 다시 한번 쳐봅니다.
1: 저희는 불을 끄고 하고 있는데도.
0: 네, 이게 끓었으니까.
1: 우와.
0: 따끈하잖아요.
1: 아, 이 간수가 이렇게.
0: 네.
1: 뭉치게 해주네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죠.
1: 아, 단백질 응고시키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간수를.
0: 네.
1: 뿌려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들어간 후에는.
0: 네.
1: 조심조심.
0: 네.
1: 오!
0: 놀리겠죠, 진짜?
1: 예.
0: 자.
1: 선생님, 신기해요.
0: 네, 신기하죠?
1: 아니, 저 35살인데.
0: 네.
1: 이렇게 두부 만드는 거 보고 신기할 줄이야. 뭘 많이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0: 국물이, 이렇게. 예. 맑은 국물이 나오잖아요.
1: 예, 예.
0: 그죠? 왜냐? 요것들이 소금에 그 간수가 원래 짠물이에요.
2: 아~ 네, 네.
0: 소금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인데 걔네들이 이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물과 그
1: 분리하는 거예요.
0: 예예 그렇죠. 예, 예.
1: 물과 그 단백질 콩을 네네. 분리하는
0: 예,
1: 거네요.
0: 예, 예.
1: 우와 신기하다. 뭐 대단하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예. 뭉치네요, 그렇죠? 콩끼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두부랑 순두부랑 나눠지는 거예요?
0: 이 과정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1: 예.
0: 지금 이걸 퍼서
1: 예.
0: 놓으면은 순두부.
1: 아, 이 과정에서? 순두부 좋아하니까 순두부도 한번 그냥 퍼볼까요, 선생님? 순두부 정말 좋아해요.
0: 어때요?
1: 진짜 순두부예요, 선생님. 순식간에. 맞아,
0: 순식간에 순두부가 됐죠?
1: 예.
0: 퍼볼까요?
1: 예.
0: 아, 나도 떨리는데.
1: 진짜 신기해요, 선생님. 진짜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집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콩 향 너무 좋네요, 선생님. 고소한 향이.
0: 고소하죠.
1: 예. 선생님,
0: 네.
1: 이제 이렇게 맛있는 순두부가 완성이 됐고,
0: 네.
1: 이제 또 두부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0: 네네.
1: 두부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이거를 굳히면은 두부가 됩니다.
1: 아, 그냥 굳히면?
0: 예, 살짝 굳히면은 연두부.
1: 예?
0: 꾹 눌러서 되면 부침 두부나 딱딱한 두부가 되는 거죠.
1: 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어렵지 않아요.
1: 예?
0: 이거 왜 이렇게 넣는지 아세요?
1: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넣는 거.
0: 왜냐면 이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구멍 다 뚫렸잖아요.
1: 아, 알을 빠져야 하니까.
0: 네,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는 큰 판을 하는데.
1: 맞아요.
0: 네, 그렇죠? 봤죠?
1: 맞아요, 이렇게 네. 돼 있고 네. 큰 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두부가.
0: 이렇게 해서.
1: 집에서 할 때는.
0: 네, 이렇게 하고.
1: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0: 고기만 잡고 있어요.
1: 네.
0: 뜨거운 물 손 빨리 치워야 돼요.
1: 네. 오. 지금까지는 순두부예요, 선생님. 그렇죠?
0: 그렇죠.
1: 오.
0: 됐어.
1: 네.
0: 물 나오는 거
1: 봐.
0: 자, 이거를
1: 예.
0: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접고. 자.
1: 접고.
0: 자, 이렇게 해서 접고.
1: 네.
0: 또 이렇게 해서 접고 이쪽으로 해서 접고. 뜨거.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1: 네.
0: 이 물 나오는 거 봐.
1: 물기를 완벽하게 빼지네요.
0: 물이 빼지면 딱딱해져요.
1: 네. 자, 물기를 어느 정도 빼주냐에 따라서 식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부드럽게 드실 것 같으면은
1: 예.
0: 이제 좀 있다가 금방 해시고, 아예 난 좀 딱딱하게 해서 부침두부 해 먹을 거야.
1: 아, 예.
0: 한참 내기도 고
1: 아, 찌개용 부침용이 그렇게 딱 많아지네요.
0: 아, 네네.
1: 자, 선생님, 요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 단단한 두부가 될까요?
0: 아, 요렇게 해서 무거운 걸로 누르면은
1: 예.
0: 한 5분 정도 누르면 되고 좀 가벼운 거 이게 없으면은 이게
1: 예.
0: 없으면 좀 가벼운 걸로 오랜 시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한
1: 네.
0: 1시간 정도 눌러주시면 되고
1: 1시간.
0: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거운 거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누르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네.
1: 10분에서 20분 정도 쭉 눌러놓은 두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1: 이게 완성된 두부 같은데
0: 네. 네.
1: 볼까요?
0: 이게 모두부입니다. 모두부.
1: 모두부.
0: 모가 나서 모두부예요.
1: 예.
0: 연에서 연두부.
1: 네, 연두부, 모두부.
0: 예, 예. 짠.
1: 자, 한번 볼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꾹 눌러갖고 전 딱딱하게 눌렀어요.
1: 자, 과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두부예요,
0: 예,
1: 선생님.
0: 맞아요. 예, 그렇죠.
1: 신기하다.
0: 이쁘죠?
1: 예. 아주 그냥 하얗고 그냥 고소할 것 같은 두부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잘라서 두부 해서
1: 올려볼까요?
0: 이게 김치만 볶아서 넣으면 두부김치고
1: 그럼요.
0: 그냥 생김치 그냥 싸서 먹어야 되고 거기다 막걸리
1: 그냥 먹어도 맛있죠 정말 그쵸?
0: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1: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두부가. 네, 확실히 이제 집에서 만든 두부는
0: 네.
1: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0: 냄새도 달라요.
1: 예?
0: 네.
1: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슈퍼나 마트 가서 두부 한번 주세요 하고 두부 살 수도 있지만
0: 예.
1: 집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좀 기분이
0: 그렇죠.
1: 또 색달라요.
0: 자,
1: 와,
0: 아 이건 아주 단단히 눌러져가지고
1: 네.
0: 두부가 아주 그냥 보통 단단한 게 아니네요.
1: 저희가 물론 단단히 눌렀지만
0: 네.
1: 그래도 두부 안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1: 몸에도 좋고.
0: 자, 이게 완전히 시장에서 사지 않은
1: 예.
0: 그대로 만든 요 위에 눌린 자국이 있는 두부입니다.
1: 수제두부.
0: 예. 하나도 뭐 그거를 감추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자연 그대로.
1: 아니, 예.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0: 네.
1: 두부를 함께 만들어 보면
0: 예.
1: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0: 예.
1: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고 만드셔도 되고요.
1: 예.
0: 뭐 한번 시도해 봄직한 요리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 예,
0: 요리에다 이 두부를 내비두고 두부를 이러고 보관할 때는 네? 물에다 잠길 듯이 보관을 합니다. 아~ 잠겨갖고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요. 그거를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1: 어, 그렇게 하면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부 저희가
0: 세상에.
1: 아주 하얀 게 그냥 네. 촉촉하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아까 연두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네네. 순두부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네네. 양념장 먹으니까 네네.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0: 네네. 뭐 이거는 취향대로 양념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아, 저는 뭐 가진 양념, 네. 한국의 가진 양념 그러면 이제 간장 양념이에요. 네. 국간장을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진간장은 너무 시큼해갖고 분위기를 없애요.
1: 맞아요. 너무 까맣네요.
0: 저는 매콤한 게 좋아요. 청양고추, 저도요. 네. 그리고
1: 대파,
0: 다진 거,
1: 대파,
0: 네. 그다음에 마늘, 네.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네. 네. 고춧가루, 네. 이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고, 네.
1: 취향에 따라.
0: 네. 참기름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1: 예.
0: 이렇게 해서 양념감장을 만듭니다. 되직한 양념감장을 만들어서.
1: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네. 그 연두부나 순두부 위에 올려 먹는.
0: 네네네. 네, 네.
1: 그 연두부에 항상 올려 먹었던 그 양념장이에요.
0: 그렇죠. 네.
1: 아, 세상에. 저 아침에 네. 진짜로 식욕 없거나 빨리 나가야 될 때 이 네. 연두부에 양념장 올려서 네. 후루룩 먹고 가거든요. 그럼 편안하고 맛도
0: 진짜요?
1: 좋고
0: 예, 네, 진짜예요. 두부에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1: 그럼요.
0: 예 든든하고 예 든든하고.
1: 이야 보여드릴게요.
0: 어 이거 너무 좋다.
1: 세상에. 응? 응.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순두부와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순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믹서에 8시간 불린 콩, 물을 넣고 곱게 갈아 콩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콩의 입자가 보이지 않도록 곱게 갈아줘야 두부가 많이 나와요. 배 보자기에 콩물을 넣고 주무르며 비지를 걸러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콩물을 넣고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콩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나눠가며 부어주세요. 거품을 걷어낸 뒤 간수를 넣어가며 저어줍니다. 이때 살살 저어줘야 덩어리가 잘 생겨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두부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두부 틀에 면포를 깔고 순두부를 부은 뒤 누름돌로 5분 정도 눌러주세요. 여기서 누르는 시간에 따라 두부의 식감이 달라져요. 국간장, 청양고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두부를 먹기 좋게 썬 뒤 종지에 양념장을 곁들이면 두부가 완성됩니다. 어릴 적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전통 간식. 100% 보리가루로 만들어 구수함이 폭발하는 옛날 떡 레시피.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 먹어봤을 길거리표 술빵 레시피.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0: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보리빵, 네. 보리떡.
0: 네.
1: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음식인데요.
0: 네.
1: 자, 오늘 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데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0: 아, 네. 보리,
1: 예.
0: 가루,
1: 예.
0: 생보리가루예요.
1: 생보리가루.
0: 예, 볶은 거 아니고 생보리가루와
1: 예.
0: 예, 콩.
1: 이게 무슨 콩이에요, 근데?
0: 이게 호랑이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1: 예.
0: 이게 없을 경우에 강낭콩 불려서
1: 네.
0: 삶아서 해도 되고요.
1: 네.
0: 뭐 요즘 한창 나오는 완두콩으로도 되고요. 네, 검은콩 불려서 박아도 되고요.
1: 예.
0: 괜찮습니다.
1: 집에 있는 콩 활용하시고
0: 네네.
1: 자, 부재료 또 볼게요.
0: 네, 부재료는
1: 예.
0: 여기 무슨 개떡에 예. 저거 들어가요.
3: 대파.
0: 대파 다짐이 그러게요. 들어가고요.
3: 그럼 왜 네. 간장도 들어가고.
0: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3: 소금이 아니라요?
0: 네네.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요.
3: 예.
0: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0: 아니 어제 조리 과정이 조금 많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또 쉽게 가시는 거예요?
1: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0: 자 그럼 가보도록 네. 할게요.
1: 자 보리가루.
0: 보리가루.
1: 생 보리가루.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 네. 간단하죠?
0: 네.
1: 물에다가.
0: 네.
1: 간장.
0: 간장.
1: 네.
0: 국간장이죠?
1: 네 국간장. 자.
0: 네.
1: 참기름.
0: 참기름.
1: 네. 밥까지.
0: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런 개떡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약간 소금으로 간을 네, 하거든요.
1: 소금으로 간하는데 간장으로
2: 국간장하고 대파도 예, 예. 들어가고
1: 맛있어요. 그럼요.
0: 예. 아,
1: 잠깐만요. 여기 쓰여 있어요.
0: 예. 네,
1: 이렇게 해서
0: 그리고 네. 이제 밀가루로 저는 반죽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보리가루의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1: 이 보리가루는 보리 그 껍데기만 슬쩍 벗겨가지고 이거 저기 저 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식도 좋고
0: 그 보리의 그 고소한 향이라고 하나요?
1: 이게 고소해요. 네? 우리 보리밥 하면
0: 맞아요.
1: 예, 흰밥 한 것보다 훨씬 구수한 맛이 있고 예. 또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골고루.
0: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오픈 때부터 막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본다고 하는데 네. 저희 뭐 할머니랑 네. 그다음에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 네.
0: 이제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막 보리에 대한 추억이 네. 그냥 좀 어려웠을 때 예. 먹었던 추억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 솔직히 저 어렸을 때 보리밥 안 먹었어요.
0: 어, 그러니까.
1: 엄마가 퍼주면 엄마 좀 보리 좀 없이 좀 줘봐.
0: 맞아,
1: 그랬어요.
0: 맞아,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들 안 먹으니까 그 보리를 가지고 예. 이제 예, 간식. 간식이었어요. 솔직히 이래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먹던
0: 음식. 이제 물리니까
1: 이것도 간식으로. 저것도 해서 먹죠. 그리고 쌀이 주식이 있던 시절에 쌀이 예. 너무 적어가지고
0: 아이고
1: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0: 그러게요. 네. 일단 추억으로 네.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만들어보는데
1: 근데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거 뭐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거 웰빙이라고 그래요. 웰빙.
0: 찾아먹는. 네.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죠? 찾아먹는. 네. 웰빙 음식. 아, 찰지게 지금 반죽하셨는데 이런 거 이제 숙성한다고 하잖아요. 발효. 발효 맞나요?
1: 이거 발효 없이.
0: 어, 발효예요?
1: 그냥 갑니다. 예, 발효 없이 그냥 갑니다.
0: 예. 네.
1: 좋죠?
0: 예.
1: 빠르고.
0: 자. 어, 지금 이제 소분하시는 거예요?
1: 네. 한 여섯 조각 뭐 만들면 되고
0: 예.
1: 네, 더 우리 그때 나 손주랑 만들었어요 이거요. 아이고. 집에서요. 예, 근데 우리 손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여섯 개 만들어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0: 본인이 그렇지. 먹고 싶은 크기대로.
1: 네네네. 질문 하나 주시겠어요? 네.
0: 이렇게 해서 네. 어 이렇게 납작하게 네.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네.
1: 개떡 쑥개떡 드셔보셨어요?
0: 알죠 알죠. 쑥개떡 너무 비슷해요.
1: 비슷해요. 예예.
0: 다 그렇지. 비슷한 네. 느낌에.
1: 네.
0: 근데 이제 보리가 들어가서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간장이 들어가서 네. 약간 그 감칠맛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1: 그렇죠.
0: 향이에요.
1: 네네네. 예.
0: 따로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1: 간이 다 돼 있어요. 간이 다 돼 있고 거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마 새로운 맛일 거예요.
0: 아니 뭔가 떡하고 지짐의 사이가 아닐까 아, 느낌이.
1: 예, 약간 떡. 아닌 것 같고 지짐이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한 맛인데
0: 좋은 것
1: 먹으면 뭐 예 먹으면 먹을수록 하, 뒷맛이 자꾸만 땡기게 하는
0: 오~ 네,
1: 그런 맛이에요.
0: 자, 이렇게 네. 한 여섯 개 정도 만들어봤는데요. 네. 취향에 따라 이제 크기는 조절하시고 제가
1: 네.
0: 이제 이거 아까 준비했던 호랑이 콩.
1: 네. 자.
0: 예.
1: 다섯, 여섯, 네. 그냥 마음대로 박으세요. 뭐, 이거, 뭐, 순서에, 뭐, 입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0: 예.
1: 네,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0: 집에 혹시나 네. 뭐, 강낭콩이나, 마늘콩 예. 있으시면, 그거 예. 넣으셔도 됩니다.
1: 네, 까만콩 불려서 넣어도 되고요.
0: 예.
1: 근데, 그냥 넣으시면 안 찔, 쪄질 때, 잘 익질 않아요.
0: 예.
1: 그러니까, 꼭 삶아서,
0: 삶아서.
1: 네, 그렇게 넣으시면은, 이거 찔찌기 한 20분뿐이 안 찌니까.
0: 예.
1: 네. 어, 이 간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그렇죠. 좀 새롭기도 하고
1: 네.
0: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익숙하다고는 하시지만 네. 저는 좀 새롭긴 한데 네. 사실은 네. 이런 떡에 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1: 네.
0: 그렇잖아요.
1: 다 이거 진짜 웰빙 떡이에요. 웰빙 떡. 그죠?
0: 몸에도 좋은.
1: 예, 예. 강낭콩 같은 거 껍질째 그냥 다 먹을 수 있고.
0: 맞아요.
1: 예, 그죠?
0: 근데 간식 먹을 때 네. 뭔가 이, 뭔가 출출할 때 네.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자, 순식간에
1: 네.
0: 됐고 이제. 쪄볼 차례죠. 떡을 네. 찔 차례인데 네.
1: 김 오른
0: 예, 찜기에
1: 네. 자 넣겠습니다.
0: 미리 김 올려놨어요.
1: 네.
0: 아,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1: 아유.
0: 근데 아직 찌지도 않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너무 부드러운 향이. 네.
1: 여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떡하고는 약간 좀 다른
0: 예.

0: 요즘대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1: 될까요? 한 25분 정도 맞추면 됩니다.
0: 25분. 네.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큼 찢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1: 아, 그래요. 이제 이거를 덜 찌게 되면 안 돼요. 예. 왜 우리 그런 감각 알죠? 찐덕찐덕. 한 감각.
0: 아, 쫀득한 그 식감이 좀 달라질 것
1: 좀
0: 같아요.
1: 좀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한 25분 이상 30분 가까이 찌시면 예? 이게 볼이 아니에요. 예. 볼이. 그렇기 때문에 푹 찢어야 쫄깃한 맛이 있어요.
0: 아, 좀 네. 쫄깃한 식감이 있어야. 네네.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둬야.
1: 네네. 네. 그렇죠. 막 후다 꺼내면 안 돼요. 밀가루는 그렇죠. 달라요.
0: 좀 푸석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면.
1: 그렇죠.
0: 자, 예. 그러면 지금 25분 정도 저희가 쪄봤는데요. 한번 네네. 볼까요?
1: 네. 예. 아, 기대된다.
0: 저도요.
1: 못 먹어봤죠?
0: 저는 처음이에요.
1: 네, 처음이죠?
0: 예.
1: 이거는 진짜 백만불짜리다.
0: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억에 젖으셨을 예. 것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래요. 하나, 둘, 셋! 이야!
0: 우와!
1: 우와!
0: 우와! 그 보리의 그 향과 그리고 이제 그 간장의 감칠맛 나는 향이
1: 그렇죠? 예. 편하죠?
0: 너무 그냥 먹음직스러운데 네.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네, 그렇죠.
0: 굉장히 자. 촉촉해 보여요. 자, 선생님 그 찜기를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1: 네, 그럴까요?
0: 잠깐만요.
1: 이거, 가져. 이거. 예. 아. 됐어. 오케이?
0: 이야. 아니, 굉장히, 겉모양은 네.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1: 아, 촉촉해 보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 이제 밥 먹는 대신에 먹어도 돼요.
0: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간도 세지 않고, 네. 슴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아유, 이쁘다.
0: 와.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면 쿠키인 줄 알죠, 쿠키. 그쵸?
1: 아,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쿠키. 예. 맞아, 쿠키. 쿠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야.
0: 근데 쫀득쫀득해요?
1: 예, 쫀득쫀득합니다.
0: 세상에.
1: 그쵸?
0: 아, 진짜 지금 TV 보시면서 추억에 젖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1: 예,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데. 예. 그러면서.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보리개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보리개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국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를 섞은 뒤 보리가루에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 빚어주세요. 빚은 반죽에 호랑이 콩을 박아줍니다. 생콩을 넣으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콩은 꼭 삶아주세요. 김이 오른 찜통에 반죽을 얹고 25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보리개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요즘도 고속도로나 이 도로가에 네. 옥수수 술빵 파는 걸 종종 보는데 네.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지나쳐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오늘 더욱더 생각이 나는 옥수수 술빵 네. 재료들 한번 볼게요.
1: 네네네. 네, 네. 아, 옥수수 술빵이라고 해서 옥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옥수수만으로는 진짜 거칠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0: 오,
1: 네.
0: 그래서 거칠고.
1: 네. 옥수수 가루도 예? 이거를 저는 곱지 않은 걸로 사용했어요. 씹는 맛이 있으라고.
0: 예예.
1: 너무 고운 거는 전분화돼갖고 빵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0: 네.
1: 거기다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강력분으로 사용했습니다.
0: 강력분으로.
1: 네. 그리고 설탕, 황설탕 조금에다가 예. 소금으로 간맞히고 예. 올리브유를 좀 부드러우라고 넣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0: 이스트 들어가고요. 네. 그 옆에 재료를 보면
1: 네. 영양 생각해서 계란 한 개 넣습니다. 네.
0: 계란 넣고
1: 그리고 술빵.
0: 예. 막걸리 들어가야죠.
1: 막걸리. 예. 네. 또 영양을 생각해서 저는 옥수수가 예. 영양 가치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영양 예. 만점이에요. 모르셨어요?
0: 조합이. 아, 좀 몰랐죠.
1: 아, 옥수수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드세요.
0: 야, 이 두 가지 조합이 참 좋다고
1: 네.
0: 하니까.
1: 네네네. 그래서 이거. 우유 들어갔습니다.
0: 예.
1: 그리고 요거는 비주얼 좋고 예. 또 씹는 맛도 더 있으라고 맞아요. 캔을 좀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시면 아까처럼
0: 콩을 넣어도 되고요.
1: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예.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0: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완벽하게 됐는데요. 네. 찐빵처럼 폭신폭신한 옥수수 술빵.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옥수수 가루랑 이 밀가루. 네.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1: 네네.
0: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어떤 순서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1: 아, 그러세요?
0: 자. 네.
1: 근데 이거는 좀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나?
0: 예.
1: 좀 발효 시간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0: 예?
1: 진득하니 한 시간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0: 한 시간에.
1: 예, 한 시간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고 싶다.
0: 네.
1: 그러면 이 막걸리나 네. 우유를 렌즈에다 살짝 데피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0: 어, 미리 아예
1: 10분 정도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넣고 예. 우유 넣고 네. 네. 그다음에 설탕도 주세요.
0: 아, 이건 물이 네. 안 들어가지 맞죠?
1: 네.
0: 설탕.
1: 네, 설탕. 네.
0: 자, 맞아요. 달달했던 네. 기억이 나요.
1: 그죠?
0: 네. 막걸리 술빵이.
1: 그다음에 소금.
0: 소금 넣을게요. 네. 소금 넣을까요?
1: 그리고 소금 이 정도.
0: 이 정도 넣고.
1: 네. 그다음에 달걀.
0: 달걀 넣을까요?
1: 네.
0: 자, 이거 그냥 들어가서 풀어요.
1: 네네네. 네네.
0: 자, 부드럽게.
1: 네.
0: 어, 사실은 저 이제 술빵, 이 옥수수 술빵, 어, 저희 하늘님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1: 네. 그다음에 이스트.
0: 예. 네. 이스트 넣고.
1: 네. 그다음에
0: 빵 할 때
1: 네.
0: 밀가루.
1: 밀가루.
0: 근데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섞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1: 옥수수 빵이니까 옥수수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0: 그렇죠. 자, 그래도
1: 옥수수 가루. 네, 좀 거친 걸로 했어요.
0: 예.
1: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발효가 되겠죠.
0: 예.
1: 네,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넣어주세요.
0: 아, 반죽에요.
1: 네.
0: 자, 다 넣을까요?
1: 네, 다 넣으세요.
0: 오.
1: 그래야 부드러워요.
0: 그렇게 예전에는 이 올리브 오일이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맛있게 만들었겠지만 올리브 오일처럼 훨씬 더
1: 그렇죠.
0: 부드러울 것 같아요.
1: 네, 버터보다 건강이 좋으니까.
0: 네.
1: 네.
0: 어, 색감도 네. 옥수수 가루랑 옥수수 가루랑 밀가루 섞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네, 홍노랑으로.
1: 그렇죠.
0: 네.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1: 아, 그럴래요?
0: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열심히 돌리면 되는 거죠?
1: 그렇게 돌리지만 말고요.
0: 네.
1: 십자로 하세요.
0: 아, 이렇게?
1: 예, 끈기가 생기면 빵이
0: 네.
1: 퐁포근하지 않고 질기니까.
0: 아, 이렇게 십자로 끊어주듯이
1: 네.
0: 이렇게.
1: 예, 예, 끊어주듯이. 네.
0: 자, 그 다음에 아, 돌리기도
1: 돌려주고.
0: 하고.
1: 예.
0: 돌려주고.
1: 네, 그리고 다시. 네.
0: 아니, 요즘 기계도 많이 나왔던데. 선생님.
1: 예, 됐습니다.
0: 요
1: 네, 그 정도면 돼요.
0: 근데 그래요?
1: 네.
0: 좀 유의할 점 있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1: 아, 마른 가루가
0: 예, 보이면 안
1: 되는.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마른 네. 가루 없이 준비했고요.
1: 네.
0: 어, 저 굉장히 포근포근해요. 쫀득쫀득하고.
1: 차지죠?
0: 예, 찰져요. 예.
1: 네, 찰지다고 그랬죠?
0: 찰집니다.
1: 네, 여기다 이제 비닐 봉지를 씌우거나,
0: 네.
1: 랩으로 씌우거나,
0: 네.
1: 해서 60분 발효되면 이렇게 됩니다.
0: 어, 이거 보니까,
1: 네.
0: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1: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
0: 예. 그죠? 열어볼까요?
1: 빵을 올라왔죠.
0: 자, 이 상태로 둔 건데,
1: 네.
0: 열어볼게요. 한 시간 정도 둔 거예요?
1: 네, 한 시간 정도.
0: 오, 기포가 이렇게 뽕뽕 올라왔어요?
1: 네, 그렇죠.
0: 발효가 잘 됐는데요, 선생님.
1: 한번 그 감각 한번 보시겠어요?
0: 자,
1: 해보세요.
0: 들어봐요?
1: 네.
0: 우와!
1: 다르죠?
0: 예.
1: 이거하고 다르죠?
0: 다른 느낌이에요.
1: 예, 예.
0: 우와, 우와.
1: 어머. 그죠?
0: 예. 예. 향도 더 좋아요, 그리고.
1: 어, 그렇죠.
0: 진한 향이 나는데,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한 시간 만에 됩니다.
0: 어. 자, 이걸로 이제 네. 옥수수 술빵을 만들어 볼게요. 어, 되게 찰진다.
1: 찰지죠?
0: 예.
1: 불법 심으로써.
0: 자. 저도 옥수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옥수수 식빵도 좋아하고
1: 네.
0: 요것만 이렇게 파먹게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요것도 섞어볼게요.
1: 네.
0: 어, 색감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1: 맛있게 생겼죠,
0: 맛있게. 예. 아, 원래 이제 옥수수 술빵을 먹었던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 전 세대 이렇게 지나서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네, 옥수수가 들어간 거예요.
0: 발전이 돼서 지금은. 요즘 분들이 입에 또 맞게끔.
1: 네. 그다음에 아, 이제 됐어요.
0: 이렇게요?
1: 다 됐어요. 네.
0: 자.
1: 자, 긴 오븐 찜통에 네. 30분 찝니다.
0: 30분이요?
1: 네.
0: 자, 이거 부으면 돼요?
1: 네네.
0: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직 빵이 되기 전인데. 네,
1: 빵이 되기 전인데도
0: 예.
1: 괜찮죠. 자.
0: 또 내려드릴까요?
1: 네.
0: 자. 자, 이렇게 내리는.
1: 그렇죠.
0: 자.
1: 네. 이것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어, 그러게요.
1: 네.
0: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1: 예.
0: 먹을 순 없으니까.
1: 예.
0: 자.
1: 이렇게 해서
0: 아~
1: 30분 후에는 맛있는 빵이 탄생합니다.
0: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1: 하나, 둘, 셋.
0: 예.
1: 자, 30분 탁 맞춰놓고.
0: 네. 30분만 기다려볼까요?
1: 네, 그렇죠.
0: 네. 네. 선생님,
1: 네.
0: 지금 옥수수 술빵이
1: 네.
0: 한 30분 정도
1: 네네.
0: 저희가 잘 쪘어요.
1: 네네. 근데 예. 따라서 안 쪄질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0: 오.
1: 예, 예. 왜 불이 뭐 약하다든가, 뭐, 때로는 뭐 많이 했다든가, 이렇게
0: 네.
1: 해서 살짝 안 쪄질 수도 있으니까.
0: 상황에 따라 다를
1: 네.
0: 수 있으니 한번 그러면 열어보고
1: 네.
0: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볼게요.
1: 쪘죠? 제가 할게요.

0: 셋! 우와!
1: 우와! 아주 잘 부풀었어요, 선생님. 네, 네.
0: 자, 해서 안 따라오려면 다 쪄진 거예요.
1: 아, 아까 그 반죽이?
0: 네, 이렇게 여기가 깨끗해지면, 젓가락이 깨끗해지면. 예. 예.
1: 다 익은 거예요?
0: 네, 다 익은 거예요.
1: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그쵸?
1: 옮겨볼까요?
0: 옮겨볼까요?
1: 이야. 자, 자. 선생님 뜨거워요.
0: 자.
1: 우와.
0: 자. 그쵸?
1: 이야, 세상에. 향이 너무 좋아요.
0: 와. 자. 예. 옥수수 술빵 완성. 어,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야?
1: 선생님. 네. 정말 이 술빵 자체가 네.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약간 구수하면서.
0: 그쵸.
1: 좀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일 예, 것 같아요.
0: 예. 아, 이쁘게 됐다.
1: 그러게요.
0: 예. 이게요. 네. 잘못하면 우유가 없다고 해서 우유 양만큼 술을 집어넣잖아요.
1: 아, 그럼
0: 여기서 술 냄새가 너무 나요.
1: 맞아.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0: 예, 맞아요. 네.
1: 막걸리 향이 강했는데.
0: 네. 요즘 우유들 뭐 집에 조금씩 다 있으니까 네. 우유를 넣으시면은 더 영양빵이 되겠죠?
1: 그렇죠.
0: 네네. 옥수수에 없는 영양가가 우유에 있으니까요.
1: 예. 네. 자, 모양이 투박해서 네.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술빵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막걸리, 따뜻한 우유, 황설탕, 소금, 달걀, 이스트, 밀가루, 옥수수가루, 올리브유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막걸리와 우유를 따뜻하게 준비하면 발효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반죽을 60분 동안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에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섞어줍니다. 예열된 찜기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됩니다. 더 쉽게,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한 유기열표 천연 조미료 레시피. 시간 없을 때, 맛이 2% 부족할 때 딱! 조미료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별다른 양념 재료 없이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 수제비 레시피.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비타민 광이고요.
0: 네, 안녕하세요.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이번 한 주는 네. 전통 한식 재료와 추억의 맛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조미료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0: 아, 그래요? 예.
1: 오늘 배워두면 진짜 요긴한 요리 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예. 그렇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우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요.
1: 네.
0: 맛은 물론이고 네. 또 건강에도 좋아요.
1: 오, 네. 사실 저희가 요리할 때 조미료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천연으로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보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네. 이번에 구운 소금을 좀 만들 거예요.
1: 예.
0: 네, 구운 소금은 쓰지 않고 단맛을 내기 때문에 덜 네. 짜고 그래서 나물 무치는데 또 간 맞추는데 넣으면 아, 또 다른 맛이 납니다.
1: 맞아요. 구운 소금 네. 저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자, 이렇게 천일염 2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0: 네. 네.
1: 자, 그 또 다른 재료들이 있어요.
0: 아, 요거는 네. 국물 내는 재료인데 멸치.
1: 예.
0: 표고버섯 이런 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리고
1: 건새우.
0: 예, 건새우 이거 뭐 조그만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1: 예.
0: 네. 에, 남편분 북엇국 끓여주시다가 남은
1: 예.
0: 거. 네. 다시마는 뭐 다 있을 거고.
1: 예.
0: 또 건가류 드시다가 아몬드 요거 남겨놓은 것도 있을 거고.
1: 예, 요거는
0: 또 하나 무말랭이.
1: 오, 맞아요.
0: 요거는 육수를 낼 적에 대부분이 예. 무를 쓰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더 농축된 맛을 오. 발휘하는 무말랭이로
1: 예.
0: 천연 조미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0: 네.
1: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천연 조미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자, 천연 조미료.
0: 네.
1: 먼저 이 천일염을 갖고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네, 네.
1: 구운 소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아니, 근데 천일염, 뭐 구운 네. 소금. 이 두 가지
0: 네.
1: 어떤 게 뭐가 다른지 저는 너무 헷갈려서.
0: 아, 천일염 이 맛은 네. 이제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예, 그리고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1: 쓴맛도 나고 네, 네. 불순물 좀 있고.
0: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물에다 살짝 씻어가지고 볶으면 이 짠맛이 줄어들고 또 쓴맛이

0: 쓰레마한테 없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물 무칠 때, 예? 국간 마칠 때 어디에 쓰셔도 아주 그 이 소금 쓰는 것보다, 예? 꽃소금 쓰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1: 자, 한번 그 씻는 맛을 볼게요. 근데 이제 소금을 물에 씻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0: 웃기죠? 예. 상상이 안 가죠?
1: 예?
0: 자.
1: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너무 녹음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작은 입자 불순물 같은
0: 그렇죠. 뭉개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네, 요 요런 거.
1: 깔끔하게 거. 떨어졌네요. 예, 예. 진짜 녹지 않았어요, 선생님.
0: 요렇게 합니다. 집어넣고 휘휘 젓는 게 아니라
1: 한 번에 그냥 네. 들이붓고 네.
0: 아니면 넣다 빼도 되고요.
1: 살짝.
0: 네.
1: 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달궈진 팬에.
1: 네. 아, 바로 또 불로 네, 가서 네.
0: 네. 볶겠습니다.
1: 자, 가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팬으로 가서 천일염을 볶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팬이 저희가 평소에 쓰던 팬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1: 이유가 있나요?
0: 얇은 팬에다 하면 잘못하면 막 오다다다다닥 하고 튀어가지고 예. 이게 얼굴에 딱 튀어서 맞으면 그 온도가
1: 소금이 네. 뜨거우니까
0: 네, 그래서 튀는 수가 있고
1: 그리고 저기 코팅된 팬을 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0: 네? 코팅이 또 벗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짠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아~ 그래서 이렇게 스테너 된 데나 예. 뭐 이런 데다 볶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잘못하면 벗겨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긁힐 일도
0: 예,
1: 없고
0: 예.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한 거 먹어요.
1: 지금 이제 예. 볶고 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소금을 볶아주면 되나요?
0: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1: 아~
0: 요것도 색깔이 변해요.
1: 어떤 색으로요? 시간으로 말할 수 없고 자
0: 아, 이게 어떤 색으로 보냐면 지금은 하얗고 뽀얗잖아요.
1: 아직까지는요.
0: 예, 약간 회색빛이라나요?
1: 오,
0: 예, 그렇게 나죠.
1: 지금 아주 흰색인데.
0: 네, 아직은 흰색인데.
1: 저 여기 팬 내 예. 보이는 요 색깔, 요 회색 느낌 여기 아래 있는.
0: 여기 많이 좀 고진 거.
1: 예. 요런 예. 느낌 네, 가까이
0: 네,
1: 가면.
0: 그렇죠. 네.
1: 다 된 거죠.
0: 네, 네.
1: 자, 한번 이렇게 말리듯이 볶아볼게요.
0: 네.
1: 선생님, 네. 저희가 이렇게 말리듯이 네. 잘 이렇게 볶고 있는데 네. 색이 아까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0: 네, 그래서 아까 그 천일염 물에 씻어서 볶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가까이 중불에서 이렇게 서서히 볶다 보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1: 뭔가가 예, 예. 회색 베이지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레이
0: 확실히 달라져요.
1: 예. 예. 요 색깔이 됐을 때 네, 제대로 된 좋은 소금이 되는 건가요?
0: 예. 튀지 않게 볶으셔야 돼요. 조심하셔가지고. 예. 네.
1: 선생님, 이 구운 소금은 네. 어디에 이렇게 쓰면은 잘 어울릴까요?
0: 예, 요 구운 소금은 이제 꽃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요리 같은 거 있잖아. 예. 나물 무치는데. 예. 또 마지막으로 국을 간을 마치는데. 예. 그럴 때 요걸로 하면은 씁쓸해만 맛이 없고.
1: 예.
0: 또 우리가 짜지 않고. 또 고기, 그냥. 생으로 구워가지고
1: 예.
0: 예 거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 근데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주는 네. 소금은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0: 이제 좀 이따 갈 거래요.
1: 아 이렇게 갈 거군요.
0: 예, 갈 거. 자, 다 됐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자 옮겨 담아 볼까요? 네. 우와 아까 천일염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그렇죠. 여기 장난감 같아.
1: 진짜로. 색이 확실히 다르고 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0: 네, 예.
1: 자 옮겨 가볼까요 도마로. 네. 선생님께서 아까. 네. 이 잘 구워진, 잘 볶아진 이 예? 구운 소금을 한번 네. 가신다고 했어요.
0: 네,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이렇게 묻혀봐. 안 녹아. 한참 주물러야 돼요.
1: 그러니까 이거 씹히면 예, 엄청 그렇죠. 짜단 말이에요.
0: 이거 엄청 딱딱해요.
1: 아, 그래요?
0: 말도 못하게 딱딱해요, 이거요.
1: 오, 예. 자, 이걸 그렇게 간다는 거죠?
0: 예, 예. 한번 갈아볼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아주 좀 식혀가지고 예. 바르셔야 돼요.
1: 사실은 네. 음식할 때 어떤 소금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0: 그렇죠,
1: 달라지거든요.
0: 그렇죠. 예. 간장을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다 똑같은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0: 한번 돌려보세요. 나 무서워. 보면서 가릅시다.
1: 아 이거는
0: 네네, 이렇게
1: 중간.
0: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1: 자
0: 한번 보세요. 네 자,
1: 이 정도 괜찮나요?
0: 아 좀 조금 더 갈아야 돼요.
1: 더 갈아요?
0: 네 정말.
1: 멈춰요.
0: 됐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 뚜껑 좀 열어보세요.
1: 자 뚜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0: 네.
1: 저희가
0: 와 연기.
1: 네
0: 많이 갈렸네요.
1: 이 정도 맞나요?
0: 예, 고기 아니 고기 먹을 때 이런 정도 나오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너무 고운 소금 아니거든요.
0: 네네.
1: 자,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가시면 되는 거죠?
0: 그런데 사실 이게 덜 갈리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맞아요. 나물 같은 거 부치는데 넣었을 때 예. 얘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1: 여기 넣어볼게요, 그러면.
0: 네. 아, 귀여워.
1: 뭔가 확실히 내가 만든 거니까
0: 그쵸.
1: 마음이 달라지네요. 네. 그죠? 왜 사서 쓰는 소금을 이렇게 그냥 하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뭔가 아까운 느낌도 덜 들어요, 이렇게.
0: 내 정성과 사랑이 네. 들어간 거라서. 자, 홀딱 보세요.
1: 자, 이건 한 돌 한 돌 그냥. 어머, 이렇게 흘린 거 너무 아까워. 예. 자, 그냥 1200일 때랑 네. 이렇게 구운 소금이 됐을 때랑 맛이 네. 어떻게 다른지. 1200일 때 맛이 어때요, 소금 맛이?
0: 씁쓸한 맛.
1: 어, 맞아요.
0: 그리고 너무 짠 맛. 예. 근데 요거는 씁쓸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단맛이 들어간 살짝 짠맛. 오. 소금이니까.
1: 좀 적당하게 짠맛.
0: 예, 예. 그렇죠. 아주 써서 몸서리를 맞아, 치지 맞아. 않는 그런 맛.
1: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저희가 건강에 좋은
0: 예. 예. 소금을 한번
1: 구운 소금 만들어 봤습니다. 네.
0: 이거 많이씩 만드시면 좀 버거워요, 볶기가. 예. 그러니까 요만큼씩 만들어도 이거 소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자주 만드시면 돼요.
1: 예. 네. 다음은 선생님, 또 네. 천연 조미료 네.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네. 국물 맛 내는.
0: 네, 국물 맛 내는. 예. 아무리 예. 얘네들이 잘 말라 있다고 해도요. 예. 예 한번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비린내를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1: 어, 수분도 네. 날리고 네네. 비린내도 날리고 네. 한번 볶아볼게요.
0: 너무 세지 않은 예. 중불보다 더 약한 약불에다. 이번에는 팬이 이렇게 생겼죠?
1: 예, 저희가 네. 늘 쓰는 팬.
0: 예, 예. 표고. 네. 뭐 이걸 뭐 따로따로 볶을 필요는 없어요.
1: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네. 마른 팬에다가 네. 그냥 넣으세요. 네, 전 다시마도 네. 살짝 넣습니다.
1: 다시마도 넣을까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네. 혹시나 모를 비린내라든가.
0: 네, 그렇죠. 나요. 벌써 날라오잖아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네. 냉장고에 이렇게 좀 넣었던 네, 것들은 네, 네. 쿰쿰한 냄새가 네, 날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네. 불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이거
1: 선생님?
0: 아주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타게 되면은 예. 쓴맛이 난단 말이에요.
1: 오히려 국물 내려다가.
0: 그렇죠.
1: 약불에서.
0: 예, 예. 약불에서 그냥 눅진 게 예, 약간, 아, 그 습기가 날아갈 정도.
1: 맞아요. 이렇게 만져보셨을 예. 때 바삭바삭해질 네. 정도 타지 않게. 예, 예. 어, 근데 벌써부터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엄청 올라와요, 선생님.
0: 향 나죠. 예. 예, 나잖아요. 예.
1: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잘 볶아진 것 같은데. 네. 또 요즘은 이렇게 다시팩을 많이 팔잖아요. 네네. 여기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0: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한 숟갈 푹 퍼서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지니까. 예.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르르 끓으면 얘가 맛이 우러나잖아요.
1: 예. 사실 집집마다. 네. 이 국물을 내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취향에 예. 맞게 넣으시면 될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예, 원하시는 거 예. 있는 거. 나는 아, 멸치하고 멸치만 넣을 거야. 그럼 멸치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 무 같은 거는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넣으시는 게 좋다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1: 네. 네. 취향에 맞게 하시고 네. 잘 볶아졌으니까 이제 한번 네. 잘 갈아볼까요?
0: 네, 예, 갈아볼까요?
1: 아, 제가 믹서기로 가볼까요?
0: 네.
1: 벌써부터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
0: 냄새 난다. 예, 볶으니까. 자.
1: 맛있겠어요, 선생님. 네. 벌써 국물 맛이 상당히 네.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요, 다시 팩 사려면 비싸요.
1: 맞아요. 자, 선생님. 이제 갈 건데. 네. 어느 정도 크기로 가면 좋을까요?
0: 이제 보면서 합시다, 우리.
1: 그럴까요?
0: 네. 아, 잘 갈린다.
1: 네.
0: 아.
1: 맛있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정도 갈까요?
0: 열리 순간에서 예.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0: 예, 예, 예. 네. 제법 갈아졌네요.
1: 선생님, 이 정도 돼요?
0: 예, 예. 너무 곱게 갈으면 국물이 텁텁해요.
1: 어, 선생님. 예.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0: 그래.
1: 라면에 들어갈 라면 후레이크보다 조금 크게.
0: 오케이, 오케이.
1: 그거 괜찮죠?
0: 네네.
1: 여기에 저희가 지금 만든 네. 국물 내는 네. 천연 조미료를 담아볼게요.
0: 네. 이렇게 약간 디길디길하도록 건더기가 약간 있는 듯하게 예. 이렇게 넣으셔야 이게 국물이 텁텁하게 나오질 않아요.
1: 오, 네. 너무 잘게 할 경우 이 다시팩 네. 바깥으로 그 가루들이 나와서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텁텁해요.
1: 네. 뭐 나오진 않겠지만
0: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1: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0: 네네. 네.
1: 그렇다면 우리 집만의 네, 우리 집만의.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국물을 낼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1: 국물을.
0: 그렇죠. 조금만 더 넣으시고. 예.
1: 천연 조미료. 네. 이 국물 맛이 또 네. 이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니까.
0: 네. 그렇죠. 밑국물이 예. 그날의 찌개의 맛을 좌우합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0: 싹 오므려서
1: 40팩도 만들어봤어요.
0: 예, 예. 넉넉히 만드셔서 예.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만큼씩 담아서 네. 지퍼백에 탁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냈으면 얼마나
1: 든든해요.
0: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자, 이렇게 천연 조미료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2: 구운 소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금을 체에 받친 채로 물에 씻어줍니다. 달군 팬에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소금을 볶을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소금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소금을 유리병에 담으면 구운 소금이 완성됩니다. 천연 조미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달군 팬에 건 표고버섯, 내장 제거한 국멸치, 건새우, 북어포, 다시마, 아몬드, 우말랭이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마른 재료라도 한 번 더 볶아주면 잡내와 비린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재료를 넣어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와 다시백에 담으면 천연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1: 날이 더워질수록 네. 찾는 요리가 이 칼국수, 수제비잖아요.
0: 수제비, 예. 이열치열.
1: 그렇죠. 네. 자, 오늘 감자 수제비에 천연 조미료와 구운 소금이 네네.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0: 네, 감자 수제비를 해서 네. 저는 감자를 갈아서 집어넣는 감자.
1: 오, 감자. 네, 네.
0: 그리고 감자만은 이게 뭉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밀가루 조금 하고 채소.
1: 네.
0: 네, 채소, 양파, 예. 여기다 감자, 겉에서 보이게끔 감자, 네. 호박, 당근, 이건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대로 아무 야채나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천연 조미료 만든 거.
1: 맞습니다.
0: 네, 마지막 간은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건강한 맛, 진짜 먹고 싶어서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손이 가는 예. 감자 수제비를 맛보실 겁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감자 수제비 시작해 볼게요.
0: 네.
1: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0: 감자부터 갈아 놓을까요? 육수부터 먼저 할까요?
1: 육수 해볼까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0: 예, 예. 그럴까요? 네.
1: 자, 저희가 그러면... 만들었던 천연 조미료 두 가지 중에 네. 자, 이 다시팩에 천연 조미료.
0: 불을 켜고 네. 물을 집어넣고 다시팩을 그냥
1: 예.
0: 넣습니다.
1: 사실 맛보장 100%예요.
0: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예. 얼마나 맛있는지 이따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 간을 하겠습니다.
1: 뭔가가 네.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되게
0: 그래요?
1: 작지만.
0: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네. 국물 우려내면 될까요?
0: 아, 끓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됩니다. 한
1: 아, 그래요?
0: 5분에서 10분 안으로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끓고 있으라고 얘는 냅두고요.
1: 예, 밑국물 내는 동안
0: 네.
1: 얘는 손질 좀 해볼게요.
0: 동안에, 네, 감자를 갈아보겠습니다.
1: 예.
0: 네, 강판 좀 주세요.
1: 감자를 또.
0: 네네네네.
1: 저 근데 선생님 사실 네.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하면 네. 이 감자는 채 썰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반죽에 넣으신다고 뭐
0: 이랬는데. 네, 진짜 백의 감자 수제비. 옹심이는 아니지만
1: 예.
0: 네 그거랑 비슷한 진짜 감자로 만든 감자가 듬뿍 들어간
1: 예?
0: 감자 수제비.
1: 오. 네. 자 일단 한번 선생님 따라가 네. 볼게요.
0: 네. 강희 씨가 갈아야 돼요.
1: 아, 제가 갈아야 돼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힘이 나보다 즐겁다.
1: 잠깐만요, 선생님. 네. 월요일에는 저한테 많이 시키시더니 고추장 할 때는 저한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아예 안 시키시네요, 이제는. 예? 저희 엄마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0: 뺏기려고.
1: 아, 그래요? 네. 사랑받는 예, 네, MC예요.
0: 네.
1: 자.
0: 자, 이렇게 갈았습니다.
1: 예.
0: 네.
1: 자, 이렇게 강판에 갈아놓은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0: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이거 믹서에 갈으면 안 되나요?
1: 그러게요. 아니, 믹서기도 있고 이렇게 네. 손으로 가는 핸드믹서도 있는데
0: 네.
1: 굳이 강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건더기가 있어야 씹히는 맛이 있죠.
1: 아,
0: 그러면 뭐 전분가루가 좀 하면 되죠.
1: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저,
0: 네, 맞죠?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1: 네.
0: 밑에 전분이 가라앉으면 이제 그것까지 쓸 거예요.
1: 아,
0: 금방 가라앉아요.
1: 남은 전분까지도.
0: 네.
1: 잠깐. 강판에 깨끗하게 갈아봤습니다. 네, 요거는

0: 이제 국물이 좀 빠지라고 이렇게 놓고요.
1: 네.
0: 네, 이제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알아. 대파는 네. 뭐 음식에 대파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0: 요즘 대파가 쫑이 섰으니까요.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게
1: 예. 네,
0: 좀 이렇게 뼈가 없다고 그랬나?
1: 좀 예. 질기지, 딱딱하지 않은.
0: 네. 예. 그리고 당근은 비주얼 담당.
1: 맞아요. 수제비에 잘 예. 어울리는 채소들이에요, 지금.
0: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게 영양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서 예. 제가 날로 드시지 말고.
1: 네. 그리고 이 수제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0: 네.
1: 크기를 비슷하게 썰면 네.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감자.
1: 예.
0: 얘도 제가 살짝 썰어 보겠습니다.
1: 반죽에도 들어가지만 네. 또 따로도. 네. 사실은 오늘 네. 지금 있는 재료들이 네. 거의 잡수리 채소에,
0: 네.
1: 잡수리 재료에
0: 맞아요.
1: 좀 들어가는 좀 크기예요, 다.
0: 네. 그리고 양파.
1: 예.
0: 양파 이게 열을 가하면 이 단맛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먹기 이게 호박.
1: 예, 호박 부드럽게. 예.
0: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야우, 이 애호박도 엄청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1: 식감도 좋고요.
0: 네. 그럼 너무 다 되네.
1: 예.
0: 자, 저렇게 끓고 있죠?
1: 예, 네. 지금 맛있는 밑국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0: 근데 예. 저 밑국물을 끓이는 사이에 예. 얘가 안 익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걸 다 그냥 넣겠습니다.
1: 아, 아예? 네,
0: 예.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일게요.
1: 바로?
0: 네, 바로 넣어서 끓일게요.
1: 자.
0: 예, 바로 넣어서 끓이고 예. 반죽만에서 뜯어 넣으면 끝?
1: 예. 채소가 좀 네. 단단하니까
0: 네.
1: 미리 한번 이렇게 예. 넣어서 익히고 있을게요. 자, 이제 감자 반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물을 빼니까 이 감자가 나왔는데 이미 반죽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0: 그렇죠.
1: 예? 어, 신기해요, 선생님.
0: 예. 자, 딱 집어넣고.
1: 예.
0: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 전분 가라앉았죠.
1: 예, 아래에.
0: 예. 그래서.
1: 선생님, 근데 왜 전분은 좀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전분은 빼고?
0: 국물, 물은 빼고, 감자 물은 빼고 가라앉은 아. 전분.
1: 아, 전분을 넣는 거예요?
0: 전분을 넣는 겁니다.
1: 아, 네. 잘 옮기게끔.
0: 네, 네, 네, 네.
1: 천연 전분이에요, 선생님.
0: 그렇죠. 금방 만든 거, 즉석.
1: 어머나. 네. 오늘이 다 천연으로.
0: 오늘 진짜 그러네요. 네.
1: 그러게.
0: 이렇게 쓰죠?
1: 근데 밀가루도 같이 반죽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게 이것만으로는 너무 이게 옮기질 않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밀가루, 이거는 중형 밀가루.
1: 아, 근데 진짜 새로워요. 저는 감자 수제비에 이제 수제비는 밀가루로 들어가고 이제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감자 수제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0: 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1: 네. 아니, 여기는 이제 반죽에도 들어가니까.
0: 감자 몇 개 집어넣고 감자 수제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1: 저는 이거 네. 못 먹어봤는데 네. 원래 어떻게 먹었던 건지. 감자는 또 강원도에서 유명했으니까.
0: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0: 네.
1: 강원도에서 이렇게 반죽에 넣어요?
0: 아,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이것저것 해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수제비 반죽처럼 그렇게 네. 아주 뭐 치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1: 예, 간단해요.
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지루하게 해서
1: 예?
0: 숟갈로 딱딱 떠놓으면 끝나요.
1: 아,
0: 너무 편리하고
1: 편하게 반죽 네. 필요 없이 그냥 네.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 자, 끓고 있죠?
1: 예.
0: 넣겠습니다. 이걸로 집게로
1: 국물 게요. 자, 아까운 국물 다 받아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0: 꼭꼭 짜.
1: 사람이 이렇게 되네.
0: 내가
1: 네?
0: 만든 거라고.
1: 예,
0: 에이, 그 사람 그러면 안 자. 돼요. 자, 꼭꼭 짜서.
1: 예, 오, 맛있는 예. 국물 아주 잘 우러났어요, 선생님.
0: 네. 예. 그다음에
1: 채소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 요거 이제 잘 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0: 뭘,
1: 좋을까요?
0: 뭘 잘 펴요? 펼 것도 없어요, 이건요. 반죽을
1: 예.
0: 이제 되직하게 하면 잘 펴야 되지만 광희 씨도 숟갈 갖다 떠넣어보세요.
1: 아, 그럴까요? 네. 저도 해볼게요.
0: 네. 너무 쉬운 수제비 아니에요?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냥
1: 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얇게
0: 멋있게 하네. 근데 그래봤자 익으면 다 똑같아요.
1: 이거 어디서 바꿨는지 방송에서.
0: 그렇죠, 방송에도 봤죠?
1: 네. 이렇게 해서 네, 막 달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일주일에 몇 개씩 넣으시고 하는데
0: 네.
1: 우수제비가 먹는 재미가 있어요.
0: 그렇죠.
1: 쫀득쫀득한 게. 근데 어떤 거 너무 두껍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약간.
0: 이 수제비는 이제 씹는 맛이 있으니까 그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그 감자의 그 아삭한 맛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알갱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0: 그렇죠. 예. 갈았기 때문에.
1: 오! 좀 식감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그렇죠.
1: 아니, 이제 주말이잖아요.
0: 예.
1: 주말 때 이제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따끈하게
0: 그렇죠.
1: 감자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0: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만든 수제비.
1: 네, 그렇죠? 믿음도 가고. 네. 야, 선생님, 이거 수제비 반죽 들어가고 나서 네. 얼마 정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 반죽은?
0: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요. 어? 자, 이것죠?
1: 예.
0: 이것죠? 예.
1: 어, 금세 익어요, 선생님?
0: 예, 예. 감자라서. 예. 전분이라 열을 받아들여서 금방 익어요.
1: 그냥 밀가루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거 국물도 감자 전분이 들어가고 예. 아주 깔쭉하니 맛있어요.
1: 근데 선생님, 네. 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 다시팩만으로는 맛을 완벽하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0: 간이 안 들어갔죠.
1: 그렇죠.
0: 걔는 감칠맛이 들어간 거지.
1: 맞아요.
0: 간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간은?
1: 고운소금.
0: 고운소금으로.
1: 예. 우리가 만든 네. 천연 조미료. 뭔가 뿌듯하네요, 선생님.
0: 그죠?
1: 예.
0: 와, 색깔이 풍부해요.
1: 그냥 어느 정도 익히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죠?
0: 그렇죠. 어느 정도 익으면 소관이 봐가지고.
1: 보이니까.
0: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1: 예.
0: 저는 다 익은 거예요.
1: 와우.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담아볼까요?
1: 이야, 정말 금세 만들어서.
0: 금방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앉혀놓고 그냥 반죽해서 감자 갈아서.
1: 네.
0: 그렇게 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잖아요.
1: 와, 저도 진짜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0: 이런 수제비는 아마 처음이에요.
1: 예, 처음이에요. 아니,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이야.
1: 아주 푸짐하게 그냥. 네. 자, 이렇게 100% 맛보장 감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수제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천연조미료를 넣어 끓여주세요. 강판에 감자를 간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하고 전분을 분리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채 썰고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대파,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서 수제비 반죽보다 단단한 채소는 미리 넣어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간 감자, 전분,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천연 조미료를 건져낸 뒤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구운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열무김치부터 밥도둑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순덤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곤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이번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원료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원료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상담 완료곡에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3: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4: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3: 아 깎아야 잘 살지
15: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6: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7: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5: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18: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5: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2: 상담 완료곡에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상담 완료곡에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6: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2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15: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22: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2: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2: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또 시작했다 또. 잠식 그만 나가 그만 나가 형님 내보내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

0: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4: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6: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7: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6: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1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샵.
12: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3: 책! 성교육!
12: 오늘은 무슨 교육?
13: 성교육이요!
12: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 이제 외모만 보고 붙여준 택이라고 합니다.
14: 아니, 건강해 보이는 쌤,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아, 요즘에 살 많이 뺐는데 날씬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12: 예전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잖아. 예전보다 살을 뺐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혜림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목구비.
15: 화려한 이목구비예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좀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닌가.
12: 예뻐요.
15: 마음에 드는데요?
12: 네, 진짜 예뻐요. 진짜 화려하게 딱 오늘따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신
16: 거 같아요. 눈이 진짜 커요.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야, 네 눈이랑 네 코랑 네 입이랑 다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네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아.
12: 아, 칭찬이에요?
16: 칭찬 아닌가요?
12: 모르겠어. 애매한데. 본인이 쓰셨어요? 젊어 보이는 성우. 젊어 보이는 성우래요.
17: 아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표정 관리 중입니다.
12: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하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자본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 약간 근데, 있기도 해요.
16: 아니 진짜 모공 하나가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12: 이건 내추럴이에요, 피부는.
16: 와.
12: 네.
18: 네. 이게 지혜 씨한테 가야 될 거네.
12: 선생님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그럼 관리하시는 걸 바꾸실래요?
18: 나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피부 고민인데 제 안티가 준 것 같아. 누구신지.
12: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에도 기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자, 외모 스트레스, 외모 강박입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외모 평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샵이란 그룹을 하니까 네. 이지혜는 노래 담당이다. 얼굴은 다른 친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데.
1: 하는데. 웃어서 미안해요.
0: 단호하게 나눠.
1: 미안해요.
0: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담당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받다가 나중에 아,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쁘면 좀 유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2: 연극 드라마 보면 이 특징 하나 있는 게 다양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안 이쁜 사람, 뭐 솔직히 내 주변에 봤을 때 한국 드라마처럼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1: K-드라마 보시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댓글을 봤냐면 남자들 다 집에 있어라.
0: 나가면 들통나니까. 나가면 들통나서.
1: 왜냐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지니까. 하여튼 저는 지금 제 얼굴로도 충분합니다.
0: 만족하시는군요.
3: 사실 저 오늘 주제가 외모라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1: 네.
3: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 비교와 그런 뭔가 경쟁과 맞아. 외모 예뻐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게 계속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사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말하자면 그게 뭔가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0: 맞아, 그런 강박이 있어요.
3: 원더걸스의 새 멤버라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죠.
0: 댓글도 있어요.
3: 그런 뭔가 저도 댓글 보면서 막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0: 그런 역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예뻐야 사랑받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4: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뻐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애착이 생기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같은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0: 선생님 장원영이 예뻐요 안 예뻐요?
4: 예쁩니다.
0: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을 보면 이건 진짜 어디서 욕먹을 수 있는데 잘생 볼 때가 있어요.
5: 너무 호감이에요.
0: 그러니까 호감이잖아. 호감인데 잘생긴 말 안 하잖아. 다 이런다? 너무 사람이 좋대. 너무 호감이는데 잘생겼다란 말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제 눈에는 가끔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교육 시간인데
1: 네.
0: 외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요?
6: 사실 바디 이미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는 예쁜 소녀가 사탕을 하나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다루고자 하는 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예뻐야 인정받는다. 또 남자애들은 멋있고 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외모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외모를 완벽하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그냥 원래도 예쁜 건 아니지만은 여드름이나 피부 안 좋다고 친구들이 말한 적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네? 다이어트 왜 지금 아니,
3: 저렇게 말랐는데?
2: 아니 그러니까.
4: 저는 키가 작고 코에 흉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교하면서 막 놀리고 약간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친구들.
3: 스트레스 관련 애장품 뭐지?
1: 얘는 체중계인데요. 체중계.
3: 체중계.
2: 아, 이걸 맨 체중. 아, 몸무게를 매일 재는구나.
3: 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1: 밥을 먹을 땐 행복하고, 먹고 나면 약간.

0: 약간 좀 두려운 저녁에 제가 불닭 먹어서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 했는데 샐러드랑 불닭 먹었어요. 어? 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요?
1: 야, 이 진짜.
2: 이건 뭐예요?
3: 가장통?
2: 두 가지?
4: 메이크업
2: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우리 엄마보다
2: 나보다 많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 봐요, 학교 다닐 때.
5: 이제는 한, 다 한다고 그래요.
2: 그래요?
5: 유치원 애들도 한다는데.
2: 그렇구나.
3: 제한하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0: 안 한 날도 있는데 그날에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하고 왔냐고.
6: 이거 약. 키 클 때 먹는 약. 그 영양제를 먹어요.
7: 왜 이렇게 이마가
0: 반짝거리지?
7: 이거 발라서 그런가?
0: 너무 그게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제가 웃으면 눈 크기가 약간 실종이 되는데 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6: 없는 것 같아요.
3: 어? 마음에 들었어?
6: 네. 오,
3: 그러면 우리 서서 한번 찍어볼까?
6: 아니요.
0: 180. 그냥 이런 약간 얇아진
3: 마른
0: 예 마른 안경이나 앞머리 없이도 이 얼굴만으로도
2: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또 넘기면 되게 예쁠 것 같은
0: 정도로
8: 푹 오똑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예쁜
0: 야 이거 얘 저격하네
6: 너무
2: 제 눈엔 너무 예쁘고 다 멋진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9: 그러니까요. 다 네. 너무 예쁜데
2: 네.
9: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높은 기준 그런 또래 비교 이런 상황 환경이 있다 보니 좀 나도 예뻐야 사랑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0: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11: 저희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찌됐든 좀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 하죠.
11: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빠 나 좀 살찌지 않았어? 아빠 눈에 네가 제일 이쁜데? 아니요 지금 너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니까 그렇지.
5: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예뻐, 뭐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이거보다는 넌 의지력이 강하잖아 라든지 뭐 너는 말을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어떤 내면의 뭔가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것도 좀 좋은 처방법인 것 같아요.
2: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아무리 해도 자꾸 자기 외모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칭찬을 네. 안 합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하고
12: 실제로 더 예쁜 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지
2: 맞아요.
12: 조건부 인정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여기에 맞아요. 뜨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조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는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2: 맞아요.
12: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 SNS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예 SNS 다 금지 법 시켰거든요.
2: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 봤어.
10: 솔직히 그 압박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만 아니라 키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요.
2: 남자들은 볼 것 같아요.
11: 맞아요.
10: 윌름 검사 받았더니 예상 키 173 나왔거든요. 포장 추사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은 정말 필요한 경우는 맞긴 맞는데 한국은 원하면 가능한
2: 맞아요.
10: 뭐 분위기더라고요.
2: 네. 권하는.
10: 요즘은 주변에 대부분 다 맞고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둠하고 솔직히 그때 보고 저는 그냥 주사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9: 남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우만큼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0: 그런 주사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솔직히 혹할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뭐 나만 그래요? 다들 지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2: 네.
1: 진짜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100%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혜림 씨가 X. 혜림 씨
0: 네.
1: 너무 예쁜데 이목구비 여왕인데
2: 진짜?
1: 오늘.
0: 아, 저도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쌍꺼풀도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고,
1: 네.
0: 그리고 눈, 코는 큰데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 아,
0: 오버립이에요. 항상 오버립을 고집하고 있어요.
2: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쌍꺼풀이 많아가지고 난린데.
0: 하나 드리고 싶네요.
2: 네.
3: 제 인생에 100% 없어요.
2: 어우.
3: 100%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 네네.
3: 그래서 X로 했어요.
1: 아,
3: 솔직히
1: 그래요?
3: 굉장히 만족한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난 뭐, 큰 틀만 없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1: 담배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외모 고민을 익명으로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 누구 고민인지 다 같이 맞춰보고요. 본인께 나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4: 어느 날 친구가 너발 슈렉발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비율이 안 맞긴 해요. 발볼이 좀 넓고 발가락이 좀 짧고.
1: 오,
2: 야, 갑자기 발을 쳐다보게 되는데.
1: 슈렉발 남자분들 중에 있잖아. 혜림 씨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누구죠? 알 수가 없어. 아세요?
3: 네, 어렸을 때저발 넓이 때문에 그 신발 신을 때좀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1: 발볼이
3: 아니,
1: 넓구나.
3: 어렸을 때 한번 그 깎아내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아, 그거 좀 상상해본 적이
1: 발등이 높아서.
3: 있었는데, 발등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양말 벗고 있는데 친구 그발 보고, 야, 너 발은 슈렉발 같아. 그래서,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근데 마무리로 친구가, 그래, 아, 귀엽잖아.
1: 귀엽다, 맞아.
3: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
1: 근데
3: 얘기인데,
1: 정확하게 기억하고
2: 네,
1: 계시네요.
2: 상처받았네.
1: 그러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쌤 씨는 눈이 예쁘잖아요.
3: 아, 그쵸. 네, 그거는.
1: 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5: 저는 노안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살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이거 살짝 노안 이슈인데. 노안 이슈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정규 씨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서 정규 씨 아닐까 싶긴 한데.
2: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 저긴 했는데 저 아니에요.
1: 네. 아, 진짜?
2: 저 아니에요.
1: 뭐지?
6: 저예요, 저.
1: 아, 그래요?
6: 네, 저입니다.
1: 아, 생각했는데.
6: 네,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노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려서 엄청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1: 진짜요?
6: 이랬었는데.
1: 의외네요. 그래서 아까 그 택은 젊어 보이는 이었잖아요.
6: 맞아요.
1: 그래서 아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6: 안 숨겨졌나요?
7: 지금 이제 우리 바디이미지 얘기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 서로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게 왜 나한테 좀 상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바디 이미지는 부모하고 가족, 사회라는 그런 어떤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SNS가 또그 거울을 대신하고
1: 맞아.
7: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램? 그거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청소년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7: 그렇죠.
0: 가장 고민하는 시기라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게 쉬운 것
7: 맞아요.
0: 같아요.
6: 생후 한 18에서 24개월쯤이 되면 거울 보고 저게 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그거 못해요. 거울에 있는 거 자기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다가 한 만 3에서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 6세에서 8세쯤 되면 사회가 만든 어떤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 선생님 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어떠지 않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1: 좀 이르긴 하다.
6: 네.
3: 요즘 필름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엄청
1: 만지고.
3: 신경 쓰고 마음 안 들면 다 뭐, 머리 다 감고 다시 스타일링하고.
1: 아이고, 진짜.
3: 그리고 가끔 그냥 네. 팬티만 입고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도 보고 있고 아이고. 자기 왕자 막 이렇게 청아끼 있는 게 이게 욕심도 낼 정도로 예, 몸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6: 남자들이라고 해서 외모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남 타인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다 병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고 학교나 친구를 피해요. 또 극단적인 어떤 식이 어떤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막 굶거나 혹은 그러다 폭식하거나 또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 못생겨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0: 단순한 외모 정도 고민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뼈 말라죠.
2: 뼈 말라.
1: 뼈 말라죠. 너무 말랐어.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0: 하고. 너무 말랐어.
2: 45kg이면 뺐을 때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말라가 되는 거고요. 165cm 키에 49kg면 116이 되는데 그러면 마른 정도다라는 거예요.
0: 아, 너무 충격인데요?
3: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1: 저게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오. 우리는 저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0: 아픈
1: 하는데
0: 아픈 줄 알았어.
1: 쟤들이 볼 때는 네. 저게 너무 완벽한 몸매인 거죠.
0: 큰일 났다. 프로 아나 신드롬이 뭐길래?
2: 거식증이 아노렉시아라고 해서 아나라고 그걸 붙이는 거고요. 프로 아나는 우리는 아노렉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되고 싶은 거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0: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뭐 정답처럼 정해진 외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솔직히 그건 너무 걱정돼요. 매스컴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이 섹슈얼라이제이션하고 딱 정해진 그 틀에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건강미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다 비슷하게 말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4: 개말라 뼈말라. 아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1: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애들은 또 만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식증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프로아나라든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럼 월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위험하니까. 피를 안 내보내는 거죠.
3: 아, 그것도 충격적이다.
2: 근데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망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I가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5: 근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디션 볼 때 42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생이 됐을 때 45kg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근데 3kg 쪘었다고.
5: 근데 키가 그때 163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서 칼로리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0: 그치, 더 안 빠지지.
5: 사실 숨어서 먹었어요.
0: 아, 너무 힘들다.
6: 먹고 싶은 분이 어떡해요, 예.
5: 무대 의상도 걸그룹이고, 무대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0: 그렇죠. 춤추면서 네.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약간 팽창될 수 있어요.
5: 그럼요,
0: 있잖아요.
5: 당연하죠. 그때 찰칵 찍혀서 찍었어. 그러니까 논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0: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운 건데.
2: 한번 내가 뭘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 영상 좀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띄워주는 그럼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뼈말라를 미화하고 내 몸은 몇 등급인가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난 되게 부족한 사람.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표도 기피하게 되고 뭐 사진도 안 찍는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혼자 틀어박히게 되죠.
1: 그렇게 이제 더 위험한 건 외모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루밍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굉장히 부족해. 근데 내가 널 인정해줄게.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0: 자, 이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가짜 이미지만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필터랑 보정 앱이 유행

0: 하더라고요.
1: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던데.
2: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0: 사실 저도 가끔은 유료 앱으로 살짝 좀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또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2: 올리기 전에 한 50장 찍고 제일 좋은
0: 그렇죠.
2: 것도 올리지
0: 베스트샷.
2: 않아요?
0: 그렇죠. 베스트샷을 그러니까. 또 골라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진에도 한번 필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서 한번 볼까요? 아, 원래 얼굴이네.
1: 근데 저거 프로필은 다 프로필에서... 약간씩 푸샵 해갖고
0: 그렇죠. 원래 조금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예요? 저 안 한 게 낫지 않을까?
3: 제 느낌상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10대, 맞아요. 20대 화장법이에요.
0: 아, 10대, 20대 좋아하네.
4: 우리가 봤을 때는 원래가 더 낫지만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고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그렇구나. 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3: 좀 볼터치를 조금 네. 과하게
0: 들어가더라고. 쌤씨도 전이 낫지 않나요?
1: 저게 더 이미지가 좋은데, 전날 이미지가.
0: 쌤씨도 전이 나요. 그냥 그림인데요, 이거는?
3: 눈동자를 엄청
1: 만화 같아요.
0: 아니, 정규 씨는 약간 아이돌 같은데요?
4: 네.
0: 오른쪽
4: 아이돌 같은 아이돌. 느낌이 나잖아요.
0: 네. 오!
5: 아. 아니.
0: 너무 웃겨. 아, 이거.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기다.
5: 제형 때 제일 잘 나왔어요.
4: 아, 진짜. 저는 앞으로 보정이 뭐 써야 되겠네.
0: 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4: 네, 써야
0: 이거
4: 되겠는데.
0: 네. 오!
4: 와, 이렇게
0: 야,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3: 기본적으로 너무 미인이죠.
0: SNS 사진만 딱 보고서 나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못 알아, 못 찾는 거야, 서로. 어디세요? 아니, 왔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 찾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4: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일정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내 진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뇌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게 되고 보정된 나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게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신체 이형장애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뭔가 결점이 되게 많고 삐뚤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1: 필터 속의 얼굴을 실제 자기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3: 그렇죠.
1: 그리고 그 얼굴로 성형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 너무 쉬워졌어요.
3: 맞아요.
1: 네.
0: 저도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 딱 보면서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리프팅 조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는 약간 여기 아빠 닮은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쌍꺼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나 컴플렉스야 나 잠이 안 와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무조건 안 돼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딸은 약간 쌍꺼풀만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뒤돌릴 수 없잖아요.
0: 뒤돌릴 수 없죠.
2: 저는 일단 100번은 고민하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로서 내 아이가 이미 완벽한데 맞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은 다 기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디 이미지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 다시 그 얼굴이 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3: 그렇죠.
1: 그렇죠?
4: 맞아요. 저도 이지혜 씨 말씀처럼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왜 아이가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외모로 뭔가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0: 저는 사실은 직업 자체가 좀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3: 그렇죠.
0: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라는 주의는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아니고 정말 부모와 아이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본인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0: 다만 중요한 건그 시기랑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너무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 사실 성형을
2: 그렇죠.
0: 하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근데 이제 사실 외모 기준이 뭐 취업이나 첫인상, 대인 관계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모에 집착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한 거를 이해하면서 좀 대화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정규 씨랑 혜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3: 아니요.
2: 아니요.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진짜.
0: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방송을 챙겨봤군요. 첫째, 네, 자유.
4: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는데?
5: 아내가 또 엄청 잘생겼대요, 제가.
0: 부장부리하면서 뭐, 다 먹었어요.
6: 자기야, 살빈다면서 이거 다 먹었어? 와.
7: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 말을.
7: 들었어요.
0: 아, 이뻐요, 진짜. 자유가 있어, 얼굴에.
7: 엄마, 이거 바르면 나도 엄마처럼 예뻐져요?
0: 어? 눈이 안 올려. 댓글을 안 해주시네.
7: 엄마, 저
0: 누가
7: 이거
0: 자유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7: 되냐고요?
4: 자유는 안 발라도 예뻐. 아, 요쪽 리프팅하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2: 예뻐, 이거 좀 대충 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고요.
7: 제 눈에는 엄마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드는 게안 좋은 거예요?
8: 매장인 줄 알았어요, 매장.
0: 와, 옷도 좀 화려해요.
9: 여기에 보고.
1: 네, 매일 아침 패션쇼라.
8: 아, 멋쟁이.
1: 자기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10: 시우, 옷 다 입었어?
11: 아.
12: 빨리 나와.
0: 아, 등원룩이에요? 네, 등원룩이. 어. 날씨랑은 또 맞지 않네요. 아,
12: 역시.
1: 시우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더워.
11: 아니, 그래도.
0: 근데 이게 못 벗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입고 가면 계절에 안 맞아도.
12: 너무 통화불리네.
1: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로 갈아입자.
11: 아니야.
1: 아, 한숨이 나오고. 너무 더운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라 어차피 그 옷을 입고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13: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1: 네.
13: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입고 갈 거니까 차라리 박수를 쳐주자가 제 의견입니다.
12: 아유, 아니야. 왜 그래.
14: 더우면 나중에 벗으면 되지. 와, 그지?
1: 그래, 시우가 좋으면 됐어. 멋있어.
8: 와!
1: 하이파이브.
8: 외모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내 몸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아, 자꾸 콜라 그렇게 마셔? 아빠처럼 된다?
15: 어쨌든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타인을 막 평가하면 쟤 뭐 눈이 뭐 이제 쟤는 키가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0: 안
15: 거죠.
0: 나 고쳐야겠다. 예.
15: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비교형이에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누굴 닮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 압박형,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건형 칭찬은 살이 빠지니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뭔가 나는 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2: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칭찬보단 좀 더 다른 방식의 영속적인 것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것 그런 인상이 좋다거나 잘 웃는다거나 상냥하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됩니다.
0: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최대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제 딸을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예뻐서 테리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테리야 왜 이렇게 예쁠까? 테리야 너무 예쁘다.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칭찬을 안 하는 날은 내가 오늘 안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1: 그럴 수 있어요.
2: 그 그렇군요. 네. 아, 이 칭찬을 바꿔야겠군요. 오늘따라 웃음이 정말 밝구나, 이런 네. 식으로. 네.
3: 그리고 걔가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공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쁜 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좀 아이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죠.
2: 아, 이거는 정말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딸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네.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네. 낮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네. 좀 알고
3: 그러니까
2: 지나가야
3: 우리가 여자애들한테 네.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0: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외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썼던 적이 많아. 라고 하면서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좀 해결 중심적인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살 좀 빼면 되잖아. 크게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외모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콩깍지가 씌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2: 콩깍지는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자랑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자, 부모의 콩깍지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 왜 웃어 진짜?
3: 자기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웃네.
2: 너무 예쁜데 왜?
0: 되게 부끄러운가? 부끄러운가 봐요.
5: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좀 못생겨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6: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눈이 아쉽죠. 내 안경을 쓴 거 그게 아쉬워요.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7: 화장품에 집착을 좀 해가지고 16만 원치 사고 10만 원치 사고 그랬었는데
8: 피부가 저렇게 맑고 하얀데
7: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에 숏다리 평균 몸무게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뚱뚱해 보여요.
6: 핏이 바지 핏이 별로거나 그러면은 저절로 저의 인상이 약간 찌푸려져요.
3: 진짜
6: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갈아입어요.
9: 올해 갑자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뭐 눈이든 코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뭐 쌍꺼풀이 없다라든지 뭐 콧대가 낮다든지 유치원생들 만큼의 약만 먹던지 되게 조절하는 느낌이 좀 종종 있어요.
10: 그 수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열심히 다 알아보고 안경을 엄청 벗고 싶은 땐가 봐요.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네다섯 번은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가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1: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연의 색상으로만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2: 그러게요. 엄마가 아무리 예쁘다고 뭐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해도 안 듣죠.
3: 사회가 문제지. 사회가.

0: 아, 듣고 그리시는 건가요?
1: 몽타주처럼 아, 그리시네요.
2: 일단은 머리는 길고요. 쌍꺼풀은 없지만 속눈썹은 좀 긴. 입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앵두 같은 입술이긴 한데 하고 좀 검정색입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광대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애기들처럼 이렇게 조금 볼살이 있는 느낌으로 좀 있고요.
3: 다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코가 많이 오똑해요.
4: 약간 마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코예요. 이마, 코, 입 해서 1대1대1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0: 아,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5: 그렇죠. 엄마들이 볼 땐 아이의 예쁜 점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6: 어? 어? 왜 이렇게 잘 설명했어? 딱 나 같은데? 너 진짜 나 같은데?
4: 너 실물이 더 예뻐, 이것보다.
6: 근데 그래도 난...

0: 원래는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더 나았는데 그려주신 걸 보니까 안경을 쓴 게 더 낫기도 해요.
1: 일단 눈이요. 되게 제 눈 같아요. 못 굽긴 한데 다 예뻐서. 더 마음에 들어요. 네.
2: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는 그냥 너로서 예쁜 존재야. 진짜 그게 너 모습이니까.
3: 눈물 날 것 같은가 보다, 아기가.
0: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내가 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4: 민경아, 그림에 보듯이 엄마하고 아빠는 널 되게 항상 예쁜 우리 딸이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모든 게 다 예뻐. 그래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5: 어머.
6: 뭐가 이렇게 속상했어. 힘들었어.
7: 아빠가 평소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어.
1: 근데 오늘 좀 더 감동받은 것 같아.
5: 감동받은 거지.
7: 오늘 촬영하러 잘하네.
3: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8: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근데 남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9: 뇌는 원래 단점을 먼저 찾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뇌 부정 편향이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생존 혹은 위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제를 더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캔을 해요.
10: 만약에 윌리미나 벤틀리가 자기 단점만 쑥쑥 컬러 그러는 거 본다면 앞벌어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네. 거잖아요. 네. 부모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11: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젖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동글동글하다고 귀엽다고 하셔서 그걸 또 나중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맞아요.
8: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지 않나요?
11: 네. 거울도 예전만큼 많이 안 보게 됐고.
8: 아,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이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10: 별 시간 없잖아요. 네,
9: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확실히.
12: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다면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유능감을 좀 네.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보다는 뭔가 해내는 나가 훨씬 더 근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3: 근데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네? 많이 차였습니다.
8: 아, 그래요?
13: 많이 차였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싸우고 교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8: 왜요?
13: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웃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겼군요. 이게 내가 단점이 아니고
8: 맞아요.
13: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갔죠.
8: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13: 개그맨 딱 들어갔습니다. 네. 합격!
8: 바로 보자마자.
10: 야, 문 열자마자.
13: 문 열고.
8: 얼굴 보자마자 합격이에요.
13: 들어가자마자 합격!
8: 바로.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을 외모로만 통과한.
13: 그러니까.
8: 또 그럴 때 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13: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대단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사실.
8: 개그계에서.
12: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름은 뭘까요?
8: 그 사진이요?
12: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13: 일단 종아리가 굉장히 탄탄한 근육인데 이게 지금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8: 저는 말벅지. 네, 근육이 말이에요. 맞아. 말입니다.
12: 그 사실은 꿀벅지 말벅지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뭐 세상을 누비는 다리 혹은 달리는 다리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주는 그런 묘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6: 아, 그래요.
12: 요거는 어때요?
6: 요거는 그럼 저도 배운 대로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
9: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12: 네. 네
9: 부드러운 눈주름.
12: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지워야 될 결점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이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쁜 저도 예쁜 눈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최고의 가치가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약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면 어린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출산 후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남편도 M자 탈모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9: 내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라기보단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4: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거울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의 가장 예쁜 구석 하나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걸 말해주셨는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제가 그거는 가장 먼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국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14: 맞아요. 네,
13: 정말 뜻깊었습니다.
9: 타인에 대한 날선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부모의 따뜻한 시선 한 줄기가 세상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예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 거고요.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너는 너라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14: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미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충분히 예쁜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첫 성교육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예뻐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15: 성교육해요.
16: 6월달쯤에 자자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0: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17: 들어가!
18: 내가 알아서 아프게.
17: 나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1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0: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13: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10: 왜?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17: 모르겠어요. 진짜 왜 들어오는 거야.
19: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14: 호르몬 귀신의 쓰인 거야.
19: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20: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2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0: 080-961-9595.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알래스카. 거대한 땅만큼이나 드넓은 바다에서는 차원이 다른 괴물들이 올라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와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는 알래스카 어부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괴물들과의 힘겨루기에 늘 긴장해야 하는 어부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지만 대자연이 주는 혜택에 늘 감사하는데요. 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알래스카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연어입니다. 연어의 종류만도 다섯 종이나 되는데요. 1미터가 넘는 연어가 흔한 곳입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의 길을 따라가며 낚시를 하는데요. 알래스카의 자연산 연어 자원은 세계 최대를 자랑할 만큼 어디를 가나 풍부합니다. 이곳에서는 귀향하는 언어의 길목에 뜰채만 들이워도 연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민이라면 모두가 어부입니다. 연어는 혹한의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식량이죠.
1: You're eating through the winter time?
0: 연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훈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거꾸로 오르는 연어를 쫓는 알래스카 사람들. 대자연의 축복 속에서 연어와 함께 살아가는 알래스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북아메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알래스카. 앵커리지로부터 남서쪽으로 350km 거리에 있는 최남단 땅끝 마을 호머입니다.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알래스카. 만년설로 뒤덮인 거대한 산맥과 경이로운 대자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단일주 중에선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주. 이 땅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야생동물들과 공존하는 땅이며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땅입니다. 알래스카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수만 년, 수천 년 쌓인 눈이 만들어낸 빙하입니다. 빙하를 만나러 가는 길.
1: 무스.
2: 모르지, 무슨지 뭔지.
1: 무슨 같아, 차가 선 거 보니까 앞에 차.
0: 무슨 일일까요? 아하, 무수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는 중입니다. 뿔이 없는 걸 보니 암컷인데요. 관광객들에게는 진귀한 풍경이죠. 뿔이 근사한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사슴으로 몸집이

0: 말보다 큽니다. 저 멀리 사슴무리가 보이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야생동물들과 마주치는 일이 흔합니다.
1: It's just impressive to see the way nature is out here in the wild. I'm very happy to be here.
0: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약 200km쯤 떨어진 항구 도시 스워드. 스워드 항은 부동항인데다 거센 풍랑을 피하기 좋은 여건이라 알래스카 개척 초기부터 해운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워드 항구의 바닷물 빛깔이 좀 특이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 Why is it this color glacial silt?
3: Yeah, the river runs in.
2: And it's the very fine dirt from the glaciers?
3: Yeah.
2: And it colors it.
0: 스워드 항은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죠. 만년설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기도 하지만 눈이 녹지 않고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이면 얼음덩어리, 즉 빙하로 변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빙하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빙하를 보기 전에 수달이 먼저 관광객들을 반기는군요. 사람들이 일제히 한 곳을 응시합니다. 혹등고래입니다. 혹등고래는 수염고래 중 재주를 가장 잘 부리는 고래죠. 수명이 45년에서 100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등고래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드디어 저 멀리 빙하가 보입니다. 아이알릭 빙하는 아이알릭만에서 가장 큰 빙하인데요. 갑자기 굉음이 들리면서 빙하 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져 내립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2: Gulf of Alaska, all the precipitation that comes, it hits the mountains, and because the mountains are around 6,000 feet, it comes as snow instead of rain. So down here at sea level, we get lots of rain.
4: Yeah.
2: Up on the Hardy Ice Field, we get, on average, 200 inches of snow a year.
0: 그러나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빙하를 지키는 일에 인류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래스카 남서쪽 땅끝 마을인 호머는 전 세계 할리우드 어업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입니다. 바로 수상 비행기.
5: Really, it's like a what do you call it? Where the float planes land. It's an airway for the float planes. So that's why they don't want the boats in here and stuff, so because they don't want the boats to get in the way of it. And then we ski on it and stuff in the winter time. So it's an air and ice skate on it.
0: 수상 비행기는

0: 관광객 투어나 현지인들의 에어택시로 사용되고 있죠. 다른 하나는 호모의 명소 호모 사추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길게 뻗은 모래 퇴적지형입니다. 보트 항구가 있어 1,500여 대의 상업용 선박과 레저용 보트를 볼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세워진 항구 도시 호모의 별칭은 길의 끝. 그 길의 끝에는 바다가 펼쳐집니다. 호모 앞바다의 주인공은 할리벗과 연어입니다. 특히 연어잡이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모의 시작과 함께 세워진 등대가 항구도시 호모의 명성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호모가 낚시 천국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호모 사치 덕분입니다. 신기한 모양으로 퇴적된 모래 지형이 최적의 낚시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한가로이 낚시를 즐깁니다.
1: King salmon. They actually release salmon. The fries, the small ones.
2: Yeah.
1: They release them here, and they swim out.
2: Yeah.
1: Go out in the ocean, come back.
2: Yeah.
1: Coming back to here to look for a place to spawn.
2: Oh, really?
1: And there is no place to spawn. This is called a termination. Spot.
2: Uh-huh.
1: So they're all going to die eventually.
2: Uh-huh.
1: But the place was made so that kids and local people who don't have boats can fish.
0: 연어들이 귀향하는 길목에 낚싯대를 들이우기만 하면 연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싯대의 입질을 느끼고 끌어올립니다. 꽤 큰 놈이 걸렸군요. 배를 소유한 사람들은 먼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는데요. 방금 선착장에 도착한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3: Is it salmon?
4: Yep.
3: Wow.
0: 크기도 양도 엄청납니다.
3: 벌써 네임 오피스
4: 할리벗.
0: 할리벗은 홀리데이에 즐겨 먹는 별미라 할리벗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데요. 태평양 가자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자미 종입니다. 무게가 최대 230kg에 달하고 크기도 200cm가 넘습니다. 잡아온 물고기는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겨울 식량으로 준비합니다.
3: What are you doing now?
5: I'm taking the skin off.
3: 아, 그럼 흙을 벗겨내고.
5: And then we're gonna get it frozen like that.
0: 호모 사치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어선 한 척이 바다로 나갑니다. 알래스카에는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어획 할당제가 있습니다. 개인별, 어선별로 활당량이 정해지는데요. 해양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0: 포인트.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됩니다. 어부들이 채비를 하는데요. 알래스카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당 허용되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1: This time of year, you're allowed two a day, and is it, you know, two a day every day.
0: 미끼는 주로 청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추가 어마어마하군요.
1: 10 pounds.
2: 10 pounds.
1: 10 pounds.
0: 추가 무거운 이유는 물속 깊이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 어부의 낚싯대가 먼저 신호를 보낼까요?
1: See, I caught that last week. Oh. That was just a few days ago. Got a halibut and a king.
2: King.
1: Yeah. That was a nice halibut.
0: 오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걸까요? 어째 조용합니다. Yeah, there's something down there. Yeah. 그때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낚싯대가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리벗입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3: That's a big one. Real, real, real.
0: Oh.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1: Oh my goodness.
0: 녀석 힘이 빠진 것 같은데요. 맥없이 낚싯줄에 끌려옵니다. 이제 건져올리는 일만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안과 힘을 씁니다. 더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녀석. 아, 그 순간 또 치고 말았습니다.
1: Catch and release.
3: Yeah. Well, it's a warm-up, dude.
1: It's a warm-up.
2: Good boy. Okay.
1: Felt good, man. Felt good. Yeah.
0: 자, 이제 몸도 풀었으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입질이 왔는데 가오리입니다. 아내가 힘들게 끌어올리는데요.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잡은 가오리를 다시 놓아줍니다. 웃으면서 가오리를 보내주는 알래스카 사람들. 이들은 가오리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 뭔가 다시 걸렸습니다. 할리벗입니다. 이번엔 놓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성공입니다. 야, 힘이 장난이 아니군요. 대물을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1: Eyes on both sides.
4: Ah.
1: And they swim vertical like this. And then as they grow up, eyes move to one side.
4: Both side here. One side.
1: Then they move to one side. But when they're born, they swim just like this. And eyes, one on each side. And as they grow up, they orient like this.
0: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입질이 옵니다. 이번엔 연어입니다. 꽤 커 보이는데요. 바다에서 잡힌 걸 보니 아주 귀한 길에 오르지 않은 놈인데요. 왕연어입니다. 알래스카에는 다섯 종의 연어가 있는데 왕연어는 유일하게 1년 내내 잡히는 종입니다.
4: There you go.
3: There you go.
2: Yeah, Greg, hit him.
4: Hit him, Greg.

0: 뭔가 엄청난 게 걸린 모양인데요.
1: 와, wow, that was awesome doubles on the jig. And in the shallow water, halibut fishing.
0: 또다시 시작되는 힘겨루기. 이번엔 할리벗의 완패입니다. 연달아 할리벗이 올라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연어의 길을 쫓아 나갔던 어선들이 연어가 그러하듯이 다시 항구로 돌아옵니다. 호모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케나이강을 만납니다. 케나이호에서 바로 난 132km에 달하는 케나이강은 그야말로 온갖 연어들이 튀어오르는 연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반쯤 담그고 미동도 없이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어를 잡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생긴 저 도구는 뭘까요? 엄청나게 큰 뜰채입니다. 물 속에서 뜰채로 연어를 잡아 올립니다. 제법 큰 놈입니다. 옆 사람도 뜰채를 끌어올리는데 흑연어입니다. 여기저기서 연달아 홍연어가 잡힙니다. 뜰채로 연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어가 지나가는 길목에 뜰채를 세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힘든 점은 물살을 견디는 겁니다. 커다란 뜰채의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뜰채 낚시가 방법은 간단하지만 보기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빈 뜰채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 And we've been here all day. I don't get none. I'm not happy. Okay. I've been a shark.
0: 못 잡는 사람 옆엔 잘 잡는 사람도 있는 법.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3: When you catch the fish,
4: yes.
3: Pull it like this, and up there, uh-huh. there, ah, yeah. and you go in the fish.
0: 직접 시범을 보여주겠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뜰채를 세운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잡았습니다. 기술이 중요한가 봅니다.

0: 와, 연어가 가득합니다. 이번엔 연어가 아니군요. 광어인데요. 광어는 과감하게 놓아줍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뜰채 연어 낚시가 계속됩니다. 이곳에는 연어 낚시와 캠핑을 동시에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갓 잡은 연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 붉은 홍연어 속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연어알은 상품 가치가 높은 고급 식재료 중에 하나죠.
1: For eating through the winter time, so we can get our all year long fish right now.
0: 거꾸로 오르는 연어의 길목에서 알래스카 사람들은 매년 겨울 식량을 준비합니다. 연어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할당량도 늘어납니다.
2: 25 for the head of household and 10 fish for every other family member. So with us we have three of my family, so it's 45. They just to preserve the amount of fish that come into the river, so it'll be a renewable resource over the years.
0: 집에 오자마자 부부는 연어부터 손질합니다. 먼저 내장을 제거하는데요. 정성을 다해 겨울 식량을 준비합니다.
3: This is the liver. You soak it in the water. Blackberries and eat it with blackberry aguda, Eskimo ice cream.
0: 연어를 오래 두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냉동 보관을 하는 방법인데요. 비닐과 종이로 겹겹이 싼 후 얼립니다.
4: Lasts longer when you freeze the entire fish.
5: Yeah, yeah.
4: So we cut the heads off, cut the tail off, take the guts out, and just freeze it like that because the skin keeps the inside. From getting freezer burn.
5: Yeah.
0: 냉동 보관 중인 연어는 머리와 몸통을 따로 올립니다. 건조시켜 먹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기름에 찍어 먹습니다.
6: Half dry.
7: Half dry?
6: Yeah. Boil them for about half an hour, and then you have some with seal oil.
7: Oh, really?
0: 물개 고기는 해풍에 말려 겨울 식량으로 비축합니다.
6: Once it's done rendering, we will store them in the freezer. Cut it off from the seal.
7: Yeah.
6: Then we strip, then put them in there. And the meat is right here hanging behind you.
7: Oh, really?
0: 연어를 보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훈제입니다.
6: Cut up the salmon into strips.
7: Yeah.
6: And we brine them overnight.
7: Oh, really?
6: So we started smoking them.
0: 장작이나 추구하는 맛에 따라 훈제 시간이 달라집니다.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까지 걸립니다. 가정에서 직접 하는 훈제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 방식으로 훈제만 해주는 곳도 생겼는데요. 좀 더 전문적인 기술로 훈제된 연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훈제된 연어는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8: It takes all the moisture out of it. It lasts a long time. It would last probably up to 2 years.
0: 혹한의 겨울을 견뎌야 하는 알래스카에서 연어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에게도 중요한 식량입니다.
5: And what is good about them dying is it feeds the eagles and the seagulls and the bears and the foxes and anything else you can think of all benefit from having that food source for them every year, year after year. Plus the rainbow trout and any other fish that are in the river eat all the decaying salmon. So it's a very nutritious river there.
0: 케나이강에서 잡히지 않는 연어들은 더 상류 쪽으로 거꾸로 오르는 중일 텐데요. 연어들의 길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강 줄기를 따라 오르던 중 조업을 준비하는 한 어선을 만났습니다. 낚시로 연어를 잡고 있군요. 어느 곳이든 어부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강 줄기가 점점 좁아지고 귀향의 속도를 내고 있는 연어들을 따라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무리의 낚시꾼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곳은 소문난 연어 포인트.
7: First run of red salmon, sockeye salmon. This is called the first run.
0: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낚시꾼들이 다시 배에 오릅니다. 이 배도 무동력선으로 강과 강 사이에 연결된 밧줄과 도르래를 통해 움직입니다. 물살이 센 강과 강 사이를 건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곳에서 연어를 잡는 방법은 플라이 낚시입니다. 그때 연어가 낚싯바늘에 걸려 튀어오릅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 속수무책으로 끌려 나오는 연어. 생명력이 넘칩니다. 또 다른 낚시꾼의 바늘에도 연어가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놈입니다. 오. 홍연어는 최대 84c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2kg에서 7kg까지 나갑니다.
8: Alright, and they go all the way up to the Kenai Lake.
9: Lake,
8: and
9: yeah.
8: That's where they spawn the smaller ones, like some of the smaller ones you see on this one. Mm-hmm. They come up this side and go up the Russian River, and that's where they spawn.
9: Oh, yeah.
0: 홍연어는 바다에서 서식하지만 알을 낳기 위해 강줄기를 따라 1600km 이상 거슬러 오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안전하게 산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알을 낳은 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연어들. 이제 머나먼 여정을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어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연어들을 기다리는 최상위 포식자. 바로 곰입니다.
9: 와. 와. Amazing shot.
10: The best day six bears on the falls.
9: Horse.
0: 알래스카 불곰. 동면을 준비하는 녀석들은 연어 사냥을 위해 이곳을 찾는데요. 자리 다툼이 치열합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다행히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기싸움에서 이긴 곰이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본격적으로 연어 사냥에 나서는데요. 그때! 와,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해 정확히 낚아챕니다. 단연코 최고의 연어 사냥꾼입니다. 동면을 준비하는 알래스카 불곰은 하루에 연어를 40마리까지 잡아먹으며 몸무게를 50%까지 부풀리는데요. 수컷의 경우 700kg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연어들은 이제 산란을 시작합니다. 연어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반복됩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 연어는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바다로 나오고 호모와 앞바다는 다시 연어들로 풍성해집니다. 선착장에서 만난 네이슨과 동생 마이크가 연어잡이를 위해 출항합니다.
1: 킹 살몬?
2: Yeah, yeah.
1: About 50 pounds.
2: 50 pounds. Ah, we don't use pounds, so.
1: Oh.
2: Size and kilo?
1: 23 kilo.
2: 23 kilo. Oh, and size?
1: That big.
2: Really?
1: meter and a half.
2: Meter and a half?
1: Yeah.
0: 오늘 두 형제는 기대만큼이나 큰 연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연어잡이에 성공하려면 낚시 포인트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요. 형제의 어머니이자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 다이애나입니다. 그야말로 호모 앞바다는 그녀의 손 안에 있습니다.
2: When you started this job?
3: 20 years.
2: 20 years.
3: Yeah, on this boat.
2: With this boat.
3: Yes. And before I sailed, they call merchant marine, the tankers, the research ship, for 10 years.
2: So, 10 years.
0: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그녀도 선장이 됐습니다. 조타시라 하는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3: My father.
2: Your father also.
3: Say yes.
2: Yes.
3: Your family. 17 years old there. Yes.
2: 17.
3: Yes. A sailing ship.
2: Yeah.
3: Now he's 85.
0: 연세가 많아 이제는 불가능해졌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한 시간 넘게 달려 연어잡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낚시할 채비를 하는데요. 가짜 미끼를 사용합니다. 큰아들 레이스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형제 중 누가 먼저 연어를 낚아 올릴까요?
2: The mountains. Mountains.
1: Salt water.
2: Ah, salt water. Ah, yeah. You know,
1: salt water. It's all fresh water. Different techniques. The fish get a lot bigger in Alaska.
2: More bigger.
1: Better tasting.
2: For eating, right?
1: Yes.
2: Ah, that was.
0: 낚싯대 입질이 왔습니다.
1: Oh.
0: 엄청나게 흔들리는데요. 큰 놈이 걸렸나 봅니다. 마이크가 긴장하면 낚싯줄을 올립니다. 연어입니다. 묵직해 보이는데요. 마이크가 먼저 해냈습니다. 은백색을 띠는 이 녀석은 은연어입니다.

0: 몸 길이가 50에서 90cm까지 달하고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번엔 다이애나가 잡았습니다. 마이클의 낚싯대가 쉴 틈이 없습니다. 어느새 세 마리나 낚았습니다. 다시 휘청이는 낚싯대. 오늘 마이크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또다시 연어가 끌려 나옵니다.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시간 동안 8마리나 잡았습니다. 오늘 잡은 것 중 가장 큰 놈입니다. 다이애나는 호모에서 태어나 6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면서 가족을 꾸렸습니다. 호모는 부모의 고향이자 그녀의 고향이고 두 아들의 고향입니다. 큰아들 레이슨이 갓 잡아온 연어로 스테이크 만들 준비를 하고 다이애나는 연어알을 씻습니다. 갓 잡은 연어의 알은 그 맛이 일품인데요.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15분간 담가두면 비린 맛은 빠지고 신선해집니다. 그 사이 아들은 손질한 연어를 그릴에 올립니다. 신선한 연어는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데요. 잘 구워진 연어 위에 레몬즙과 후추, 소금만 뿌리면 요리가 끝납니다. 정말 군침 도는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됐군요. 갓까지 채소까지 볶아 연어와 함께 냅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연어알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요. 알래스카 사람들에게 연어는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어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고 지켜야 하는 문화입니다.
1: Alaska has to be the greate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for many different reasons, not just for their untamed wilderness areas, but also their rugged coastlines that produce some of the best salmon fishing in all of the world. Salmon, halibut, the list goes on and on. If you want a great, great time, you must come to Alaska and go fishing. AlaskaSaltwaterCharters.com. Thank you.
2: Number one.
0: 연어가 가득한 바다에서 시작해 거꾸로 오르는 연어를 쫓아 살아가는 알래스카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힘차게 회귀하는 연어들처럼 살기를 꿈꿉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경이로운 대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0: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4: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4: 080-961-9595.
15: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6: 집으로 돌아온 아내
15: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하리포터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1: 야뇨, 잔뇨, 빈뇨엔
0: 하리포터 역시 좋다. 하리포터
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3: 어머 바람 너무 추워
4: 춥다고? 더워
3: 어우 추워
4: 더워
3: 추워
5: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걸
6: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7: 별로 결정?
8: 안돼 너 에어컨 못 켜
5: 난 만약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3: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9: AI가 다르긴 다르네
3: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6: 무풍이잖아 삼성 AI 신원가전
10: AI 구독 클럽 하니까 전문가가 에어컨 세척도 해주네
11: 민재야 왜 이렇게 그렸어?
12: 엄마 동생들 봐야지 제가 아파서 가족이 모두 떨어졌을 때 RMHC하우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13: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맥도날드는 해피밀, 해피워크를 통해 RMHC 코리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더 같이 있게
14: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아내
15: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6: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7: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18: 2025년 미국 벤처 캐피털 자금의 60% 이상이 단 하나의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같은 해 AI 투자액은 무려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이야기의 힘을 빌어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수익은커녕 상장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4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단 한 푼의 배당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100년 역사의 거대 기업들보다 비싸진 것입니다.
19: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10: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18: 과연 이것은 합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21세기판 튤립 버블일까요?

0: vroeger was het hier allemaal duingebied, dus zand. En dat hebben ze afgegraven. En doordat het afgegraven is, kwam het vlak te liggen. En bepaalde voedingswaarde wat erin zit. En door de bodemdoorlatenheid van de regen en dat soort dingen. Dus echt super voor die bollen. En daardoor groeien ze zo fantastisch mooi. En dan uiteindelijk ja, is de bollen eigenlijk streek zo gegroeid zoals die eigenlijk moest zijn.
1: 바다와 모래 위에 세워진 네덜란드의 토양은 튤립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차와 함께 네덜란드를 상징하게 된 튤립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금융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17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7세기는 네덜란드가 가장 찬란했던 황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2: So Amsterdam and Holland was a very wealthy country and they were trading all around the world and you had people getting very rich. And so then they started to spend money on very nice pieces of pottery, on porcelain, buying nice things for their homes, buying then these tulip bulbs and tulip bulbs that had lots of different colors in them and people had experimented with these bulbs to make sure that they give really nice colors and people were spending a lot of money buying these fancy tulip bulbs.
1: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는 곧 암스테르담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의 본거지이자 모험적인 상인들과 자본이 모이는 중심지였죠. 그야말로 17세기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갖 화려한 색들로 변형된 튤립은 그런 네덜란드의 풍요를 상징하는 꽃이었죠. 풍요의 절정을 누리던 1637년 2월, 암스테르담에 불길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꽃, 튤립에 대한 소문이었죠. 경매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튤립의 구근이 낙찰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겨우 관상용 꽃에 불과한 튤립의 구근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 정도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공포에 휩싸인 것일까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단지 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암호화폐에 비견될 만한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0: 그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으로 평가받던 샌페르 아우구스투스는 1637년 초 1만 길드의 가격을 기록했죠. 암스테르담 최고급 주택지의 대저택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1: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면 아주 희소한 가능성, 아주 희소성에 베팅을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덤벼들고 그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 그때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무역항이었던 암스테르담이나 헤이그라든가 로테르담 같은 항구에 있는 좋은 저택값조차 싸게 보일 정도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자기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다 빌린 돈이죠.
2: Another very common feature of the bubble is that the investors, we can't call them investors, they're speculators, they're traders, and they're not buying to hold an asset out for 5-10 years. They're buying to flip an asset, to buy it and sell it shortly for a quick profit. And the way to maximize your gains in that case is to use leverage. So it becomes almost like a horse race. It's not like an investment.
0: 1637년 2월 5일, 튤립 거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품도 아닌 튤립의 구근이 5천 길드 이상에 거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 6일부터 폭락을 거듭하던 가격은 초여름이 되어서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99%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선물 거래로 튤립을 산 사람들은 줄행랑을 쳤죠.
2: The first book on bubbles was this, written by this man called Charles Mackay, and its title pretty much tells you what a bubble is. Because the title is 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 So what you need to see, to identify a bubble, is a large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asset that is a bubble.
0: 대중의 열광적 참여,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이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두 8명의 투자자들을 모의 투자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실험에서는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실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교수의 1988년 실험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명의 참여자에게 각각 주식 5장과 현금 $50를 지급합니다. 총 매매 기회는 10번입니다. 이 주식은 $10에서 시작해 라운드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가치가 $1씩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10, 두 번째 라운드에선 $9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10번의 거래가 모두 끝나면 주식은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이 정보는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룰렛 게임을 한 번씩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2분의 1 확률로 주당 $2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붉은색 룰렛이 나오면 $20를 벌게 되지만 파란색이 나오면 그 라운드에서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라운드가

0: 진행될수록 배당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너무 늦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도 없고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만 손에 남게 됩니다.
1: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you know what the dividends are, you know the probability of each dividend, and you know what's called the expected value of the asset. On average, how much is it going to pay for the remaining payout during the remaining periods? And often you'll see the price get up to b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call the fundamental value. Sometimes the price gets so high that even if you got the highest dividend payment every period, you still wouldn't collect as much money as you just paid for that asset.
0: 과연 이번 참가자들은 합리적인 가치를 지킬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광란의 가격에 베팅할까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 프라임 주식 거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거래에 참여하실 분은 거래량과 호가를 적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참가자들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노릴까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까요? 첫 번째 거래의 호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호가가 동일할 경우 주문 우선권은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2: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노아?
3: 네.
0: 첫 라운드에서는 노아라는 가명의 참가자가 버블 없이 정확히 10달러라는 잠재가치에 두 줄을 매수했습니다.

0: 대단 없습니다.
1: 아, 이거 망했다. 아,
0: 아. 두 번째 효과를 적어주세요.
2: 두 번째 주문에서도 잠재 가치대로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버블이 생길까요? 두 번째 주문에서는 잠재 가치보다 높은 11달러에 다섯 줄을 매수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버블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당을 노린 고가 매수의 승부수는 통할까요?
0: 배당 하겠습니다.
3: 그 조금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샀을 때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한번 완전 확률에 걸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보자 하는 성향이 조금 커가지고
4: 그냥 처음부터 좀 비싸게 팔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그 값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 가격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0: 3라운드입니다.
2: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호가도 잠재 가치보다 높은 10달러를 유지했죠.
0: 제인, 10달러. 노아, 10달러.
2: 10달러라는 가격은 배당이 3분의 2 정도의 높은 확률로 나와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5: 잠깐만 되겠다.

0: So the first point of the experiments when Vernon Smith and his colleagues ran this was that, look,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we get asset prices that ar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expect rational investors to be paying.
1: A comment of a speculator in the South Sea bubble, and he sai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and let the devil take the hindmost." In other words, as long as you can get out in time, it doesn't matter who comes after you. So this is the thinking behind the bubble, and this is what drives the bubble forward.
2: 이후에도 떨어지는 잠재 가치에 비해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라운드와 5라운드 모두 10달러 선을 유지했죠. 80% 이상의 확률로 배당을 받아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3: 6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오. 오. 7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2: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 8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2: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죠.
3: 9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4: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5: 처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초반에 항상 구매를 했었는데 중반 정도에서 수익률 이상을 보고 팔자라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5라운드, 6라운드부터 계속 매매를 시도를 했었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6: 5회차를 넘어갈수록 배당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원하지 않는구나.
4: 마지막 거래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이번에도 팔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달러라는 헐값의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4: 8주 1달러.
2: 10달러를 유지하던 매도가가 순식간에 1달러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헐값의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도 있었죠. 마지막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이 나오면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는 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4: 배당 하겠습니다.
7: 다들 마지막에는 적어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0달러, 2달러고 게다가 이제 기대 가치가 1달러니까 뭐 마지막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1달러에 던지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물량 많은 친구들이 뭐 그래서 그냥 도박성으로 한번 매입을 해봤는데 어찌어찌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0: I also used to run it in my class. And sometimes afterwards I'd come in, I'd show the students where prices went. And I'd ask for, I don't want to embarrass anyone, but I'd ask for volunteers. They say, okay, is there anyone who remembers buying this asset at this price, where the price was very high relative to the fundamentals? And people would say yes, and I still remember one young man. He said, yeah, I did. And I said, did you know that the price was too high, that it didn't make any sense? He said, yeah. I said, why'd you buy it? He said, well, I thought I could collect one more dividend and then sell it to someone else for that high price. And he said, didn't work out. But that's part of what goes on. So you end up with people who know that they're paying too much for something, but think they'll find someone else to sell it to.
2: 대중의 낙관적인 열광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0: dishonesty. It's what the American economist J.K. Galbraith called the bezel, which is a word that derives from embezzlement, meaning namely to steal money from a company. Now, what we mean by the bezel is that there is a certain corruption attendant to the boom period. And we see that really in all great bubbles.
1: 1845년 말, 영국 중앙은행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허드슨의 사업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그의 사업이 투자금 돌려막기에 불과한 일종의 다단계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0: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는 것은 엄청난 많은 bad investment as a result of this investment boom. So I like to say, you know, there were three railway lines running between London and Peterborough, which is in a city in East Anglia, and there were three railway lines between Leeds in Yorkshire and Manchester. So you can see that if you have three railway lines running between two places, you're going to make less money than if you have one railway line. So it was overinvested. But in the end, actually, the railways did juice economic gains. And so you could argue, and some people do, I mean, it's quite often people do, they say, well, the net effect of the bubble was positive, but the cost of the bubble is borne by the investors.
1: 철도 버블은 셀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 속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자본은 철도라는 신기술을 통해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 결과 대영 제국은 전국을 촘촘히 잇는 거대한 철도망과 산업혁명의 결실을 동시에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역설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반복됩니다.
2: So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f you think of electricity, in the 1920s, we have a huge bubble in the United States. That's driven primarily by electrification. So electricity had been around from the 1870s, but in the 1920s, it transforms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So all of a sudden, they introduce electrification into factories. That increases the productivity of those companies, and you get this huge boom off the back of this radical new technology. Same's true in the 1990s, and you get lots of people very excited about this radical new technology that's going to change the way we do everything in society. So the internet,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those things really transformed how we did things. So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we call thos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because they change how we do business, they change the productivity in our economies. The question today i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s it going to be the next general purpose technology? And many investors today are betting that it is going to become that new radical technology that changed.
1: 신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을 맹목적인 투자로 이끌죠.
3: Ladies and gentlemen, we are entering a new era.
4: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1: 이번 자산 가격 폭등의 주역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AI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이야기와 함께 등장했죠.
5: There's a new narrative. So if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retail investor who was buying dot-coms in 1999 or buying AI now, and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AI, but I am quite sure about one thing. The average retail investor is not sitting down with a huge spreadsheet and doing an economic analysis as to whether it makes sense to build a data center in some city in Kentucky and whether Meta is making a good investment there. They're just saying, AI, it's changing everything. It's got to win. And that's a narrative as opposed to an analysis.
2: Because we tell ourselves stories all the time to help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And during bubbles, there are dominant narratives that come about. And those narratives are usually pushed out through the news media. So during the 1920s, it was, the Roaring Twenties. This is all about progress. This is about the United States becoming this superpower economy. And that was the narrative that was dominant. And people believed it, and politicians believed it, and pushed it. Same was true during the 1990s. During the dot-com bubble, there was this idea that we were in some new economic paradigm, that all of a sudden the world was becoming peaceful, we didn't have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e were going to become a lot more wealthy. And even people in very powerful positions, whether it be in central banks or politicians, they were pushing this new narrative.
1: 1999년 한국에도 몰아닥쳤던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이야기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터넷 무료 국제전화를 앞세운 벤처기업 새로운 기술은 마치 조지 허드슨의 철도회사처럼 인터넷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 아,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거긴 어디십니까?
8: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꽤 큰 비용이었었거든요. 특히나 국제전화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100만 원도 나가는 그런 고비용이었는데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어? 그 스토리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1: 1999년 10월 1,89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00년 3월 28만 2천 원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서열 1위인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기적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미래를 바꿀 신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9: 서울지검 형사부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코스닥 시장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새로운 기술 오상수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8: 그 공짜 전화 기술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 보이스톡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우리한테 쓰여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뎀이었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모뎀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지금처럼 광통신이 연결되지 않았고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릴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은 말했지만 그 스토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넘버가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에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2: So if you think of electricity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it took nearly 50 years. Same wit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d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before the dot-com bubble of the late 1990s. And so it takes time for these technologies to becom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transform society. AI hasn't been around that long, and it may take it some time before it transforms the way businesses do things. And so it may be a decade or a decade and a half in the future before we see any real benefit from the technology.
5: And as I say, oftentimes the technology changes the world, but the bubble doesn't work out. So we go back to the internet and the dot-com bubble in 1999, and also there was a massive amount of fiber optics infrastructure made in the U.S. Well, the economy, the country benefited from that, and we benefited from a lot of ideas for how to use the internet. Nevertheless, a lot of people lost money. So you can have situations where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even though, and some people make mone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1: AI는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고 나의 자산이 인류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이고 만다면 당사자에겐 비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버블 탈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조셉 케네디는 원래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린 1920년대에도 금융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1929년 어느 날, 구두를 닦던 조셉 케네디는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주식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8: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구두 닦기 하는 그 소년이 주식을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식시장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1929년 말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그런 구두 닦기 소년조차도 투자를 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께서 야 이거는 끝물이다라고 해서 주식을 대거 팔았더니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큰 손실을 피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 그렇다면 2026년은 또 다른 1929년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을 맞을까요?
5: Times like this are difficult because you've had a big surge in the market. So, and by the time, you know, this airs, things may have resolved themselves. But right now we're sitting at a peak and there's a lot of talk about valuations. And valuations in the U.S. right now, if you look at price earnings ratios or the prices compared to trailing earnings, they're almost as high as they were in 1999. Not quite, but they're really high. Now, the companies have been having really good earnings. So you can now tell two stories.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everything is overblown and there's going to be a big correction. And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oh, no, it's different this time because the companies are still earning big profits. And you have a lot of investors like, okay, which story is true? I don't want to sell because what if the market keeps going up, but I don't want to own it if it comes back down. So it does create a lot of tension.
10: I think we're in an AI boom, but I do not think we're in an AI bubble yet. And the reason is that in past bubbles, we have seen huge waves of issuance by firms selling shares, partly by IPOs.
11: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 국민 플랫폼 이름이 어울리도록 투명한 경영과 사용자 중심의 금융혁신, 다양한 가맹점과의 동반 상생 등을 통해
10: And right now, we don't see a huge wave of IPOs or other forms of corporate equity issuance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0: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봐.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0: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기다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예.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9: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9: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9: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1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0: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0: 와.
1: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0: 어떻게?
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3: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4: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5: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0: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짜릿함이 터진다! 쯔란 콤보! 바삭한 콤보에 감칠맛 폭발하는 쯔란을 더했다! 짜릿한 쯔란 팍팍!

0: 맛있게 치킨
1: 쯔란 더 짜릿하고 싶어? 쯔란 콕콕이 있지.
2: 오, 바람 너무 추워.
3: 춥다고?
2: 아, 추워.
3: 아, 그때 AI 높은 콤보 살 거야.
4: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5: 얼른 켜주죠.
6: 절대 너무 켜.
3: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2: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4: AI가 다르긴 다르네.
2: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7: 삼성 AI 신원가전.
8: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9: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10: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9: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8: 덜 빠지겠죠.
9: 풍성해지겠죠.
8: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
10: 역시 판시리
8: 풍성.
11: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지.

0: 특별한 MVP.
1: 요즘 그 많이 찾아보는 영상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영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셔플 댄스를 추고 막 발놀림 매서럽지 않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정말 가까이 왔나. 웬만한 사람보다 춤을 잘 춘다. 일단 나보다는 잘 춰.
2: 그 정도 뭐 하나 나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때로 칼군무하고 약간 무술 같은 거 하고.
1: 봤어요. 그 무술하는 거.
3: 네. 저는 운동하는 거 봤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그냥 쳐보내는 게 아니라 랠리를 하더라고요.
1: 그것도 봤어요.
4: 그거 봤어.
1: 봤지.
5: 빨래도 되더라고요.
1: 빨래요?
5: 네.
6: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런 게 실제로 꽤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쓰잖아요. 그게 네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머노이드 사는 날이 이제 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무슨 일 하는 로봇부터 사고 싶으세요?
3: 전 집안일. 특히 오늘 분리수거를 또 하고 왔는데 하면서 내 생각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1: 힘들구나.
2: 사실 저는 일상에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1: 무조건 필요하죠.
5: 집안일 안 하세요?
2: 집안일 하는데.
6: 집안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집안일
1: 무조건 그냥 집안일 다 안에 가야 된다?
2: 아니니까.
1: 근데 우리가 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를 한 대씩 좀 이렇게 가전제품처럼 가질 날이 올까요?
5: 여러 가지 로봇 관련 행사들에서 정말 멋진 로봇들이 많이 보이고
1: 그렇지.
5: 영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1: 야, 그럼 이분 오시면 나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로봇이라고 할 뻔했네.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약간 그 로봇계 모차르트. 장 교수님하고 이제 밴드 멤버 느낌도 하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권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한 교수님. 예, 요즘 웨이브 머리가 예,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은 머리를 기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20년은 좀 안 됐고, 예. 한 10년은 확실히 넘었고, 유학생이니까
2: 그렇죠.
1: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길렀는데 그 상태로 좀 얼굴이 알려졌어요. 로봇 대회 우승도 하고. 아,
2: 그래가지고요. 야.
1: 그래갖고 머리를 자르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저희도 서양인들 잘, 그렇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2: 알아봐야죠. 사실 이제 이 과학계도 이 머리 긴 교수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네.
2: 그래서 캐릭터를 잘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로봇 공학과에 계시면 네. 직접 로봇도 만드십니까?
1: 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팔기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아. 사실 한재원 교수님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게 우리 로봇컵이라고 로봇계에서 이제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어요.
2: 축구입니까?
3: 축구도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축제 거기서 교수님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어요. 엘리스였죠?
1: 아. 네, 이름은 엘리스요.
3: 네.
1: 그 이외에 테크니컬 챌린지라고 그 기술력만 다루는 또 서브 챌린지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는 또 2년 연속 우승도 하고.
2: 아~
4: 아~ 로봇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영화에 나온 합체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에 꿈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에 딱 그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뭐 처음에야 딱 비슷하지 않나요?
2: 뭐야?
1: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만화 영화 그거 보고 꿈을 키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목표는 로봇 하나를 딱 만들어 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목적의 범용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인간형이 가장 좋은 거죠.
2: 아.
1: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레디컬하긴 한데 돈 잘 벌려고 만든 겁니다.
2: 아, 근데 그 돈 중요하죠.
1: 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만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면 네. 그거 쓰고 끝이에요.
2: 그렇죠.
1: 그런데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2: 결국 인간형이네요.
1: 그렇죠. 예.
2: 초반에 영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는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영상은 솔직히 잘하는 것만 추려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1: 역시 그잖아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2: 당연하죠.
1: 딱 생각을 하죠.

0: 이거 다 이거 어? 한 100번 틀려놓고 한 번 자른 것 같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컷 해가지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일면 맞는 말인데 네.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네. 과거에는 그랬죠?
1: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딱 보면 로봇 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컷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유심히 봐야죠. 얼마나 롱테이크를 했느냐.
0: 그렇죠. 아.
1: 그걸 유심히 보는데 예. 요즘은 롱테이크로 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실제로 보여주는 게 많아요.
0: 실제로. 네.
1: 그럼 제가 영상을 몇 개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요번 설날 때 네. 중국에서 보여준 건데
0: 실제로 라이브로
1: 예, 예. 예.
0: 그거는 좀 놀랐어요.
1: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예. 뭐 편집이 있을 수는 없겠죠.
0: 네네.
1: 근데 그 동작 자체가 진짜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를 봐야 돼요. 이 회사는
0: 배터리
1: 예, 배터리 교환하는 장면도
0: 자체
1: 보여줬고
0: 교환? 이게 대박이야.
1: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움은 전 저기라고 봐요.
0: 네.
1: 막강한 생산력. 그걸 바탕으로 한 단가를 내리는 그 저력.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왔다라는 장면을 저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쿵푸 동작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 맞아요.
0: 이건 그냥 쇼예요.
2: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퍼포먼스잖아.
1: 맞죠.
0: 네,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아니 뭘 쿵푸를 열심히 하냐고.
1: 그 점 정말 잘 짚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네. CES에서 네.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0: 아, 아틀라스.
1: 그 아틀라스 로봇.
0: 그거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도.
1: 쿵푸를 했느냐? 춤을 췄느냐? 안 했어요.
0: 안 했죠.
1: 뭘 했느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0: 그렇지, 워킹.
1: 그래서 로봇의 본질을 짚었다.
0: 그래서, 영상 있죠? 예, 네, 아, 이거 영상이 대박이었어요. 저 방향 전환하는 거
1: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일하는 모습.
0: 그렇지.
1: 뭐 허리를 180도 돈다든가.
0: 그렇죠.
1: 다리 자체도 180도 돌린다든가.
0: 그러니까.
1: 뭐 물건을 드는데도 우리 50kg까지 들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뭐 인간은 20kg 들지만 우리는 50kg 들어요. 결국 뭐 할 건데 너네들 이러면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로봇은 일하는 존재지.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부각이 되고 예.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6년 1월이에요. 이제 몇 개월이 됐죠. 예. 그리고 몇 개월이면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는 정말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0: 아, 이제는 또. 그래서 돈이 되냐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 거.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는 아닐 거고 네.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1: 있죠. 네. 있었습니다.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갔고 네. 2011년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어요.
0: 네.
1: 그때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했어요.
0: 방사능을 뭐
1: 받아가면서. 그때 로봇이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0: 로봇이요?
1: 네. 왜요? 그 방사능 상황을 네.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험한 상황, 원전이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상황이.
0: 아, 도로가,
1: 네,
0: 진입로가.
1: 그걸 다 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0: 그렇겠구나.
1: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로봇으로 그거를
0: 그렇죠.
1: 극복을 하자.
0: 그 맞지.
1: 그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 다르파가 로봇 대회를 열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열었습니다. 아. 전 세계에서 240여 개 팀이 참가하는.
0: 네네.
1: 그래서 원전 상황을 꾸며놓고 로봇이 들어가서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0: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1: 네. 네. 그 대회를 3년간 했고 그때 참 많이 기술이 확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해진 휴머노이드들 많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설계했어?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다르파 로보틱 챌린지에서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0: 아, 그랬구나.
1: 그때 익힌 기술이 계속 발전된 거죠.
0: 그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네요.
1: 그렇죠. 밑바닥이 다 있었어요.
0: 로봇을 만졌던 사람들, 어렸을 때.
3: 자율주행 때도 다르파 챌린지 아니었나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거는 2005년과 2007년.
0: 네.
1: 그리고 나서 한 15년 뒤.

0: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자율자동차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르파 로보틱 챌린지도 똑같아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240여 개 팀 중에서 결승 진출한 24개 팀을 봤더니 한 70-80%가 휴머노이드였던 거예요. 여러 미션들이 있고 로봇 한 대가 진입해갖고 그 수많은 미션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형이 가장 그렇지. 유리했던 거죠.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20년 흐르고 있잖아요.
1: 많이 발전한 거네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아하. 이게 좀 패턴이 있어요.
1: 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달파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미래 기술하면은 달파가 항상 거기에 껴있다. 교수님도 그러면 그때 참여를 좀 하셨어요?
0: 그렇죠. 저도 선수로 뛰었죠.
1: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이끄는 주역은 맞으신데 성적이 이제 몇 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한국팀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예, 제 팀은 아니에요. 예, 예. 한국팀 세 팀이 결승까지 갔는데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오. 그리고 그 팀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결승까지 갔어요. 결국 24개 팀에는 들어갔고요. 꼭 마지막 성적 말해야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최고 성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15등 했습니다.
1: 15등. 그래도 한국에서 결승 진출까지 갔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 또 성적이고 인정받는 또 어떤 그런 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0: 감사합니다.
1: 근데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러면?
0: 일단은 또.
1: 15년.
0: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로봇용,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 ROS가 등장을 해요. 네. 그게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한 그룹이 그냥 그 꾸역꾸역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만드는 건 어떨까.
1: 약간. 연합을 하자.
2: 약간 우리 충전기 타입 통일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은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겠냐.
3: USB-C로 가자. 스마트폰 시대에 뭐 안드로이드 OS가 그렇죠, 나온 것 같은 건가요?
0: 그런 거죠. 오. 그래서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고안을 해냈고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홍보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 다들 호응을 해준 거예요.
1: 다 참여를 하는구나.
0: 네. 그 로봇이 뭐 이런 팀워크 있어요. 전 세계 팀워크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저걸로 다 같이 가자. 그래서
1: 낭만이 있네. 낭만의 로봇 문화.
2: 완전 기계를 만드는 데서 하는 일들은 다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3: ROS라고 하는 체제를 그 만든 주역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0: 윌로 게라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망했습니다. 이상이 너무 높아서
1: 판만 깔아주고
0: 수익이 안 나왔고 망했는데 이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또 달파였어요. 다들 그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ROS 위에서 돌아가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그거는 딴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호환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1: 그게 결정적이네요, 사실. 네.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게.
0: 네,
1: 계속.
0: 그러다 보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같이 돌아간다?
1: 그렇지.
0: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힘이었죠. 그리고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품을 만들었는데 ROS상에서 안 돌아가? 안 팔려요. 그러다 걱정이네. 보니까 어떤 부품을 사더라도 내 로봇에 들어가서 호환이 돼요. 이건 굉장히 큰 힘이죠.
1: 그게 중요하네.
3: ROS가 로봇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통합시킨 거네요.
0: 맞아요. 전 그래서 그 만드신 분들의 공로를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1: 국제 규격이다. 휴머노이드가 예전보다는 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머리가 좀 좋아졌나요?
0: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1: 인공지능,
0: 없습니다. 예.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2022년 11월 30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날을 그냥 더 데이라고 부릅니다.
1: 더 데이.
0: 그날.
1: 아세요?
3: 제 생일 열흘 뒤요.
1: 뭔데요? 알트만이 발표한 그거예요?
2: 맞아요.
0: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챗GPT 3.5가 발표된 날이죠.
1: 그때 좀 깜짝 놀랐죠.
0: 네, 그래갖고 세계가 그때 이후로 나눠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이전과 이후가 아닐 거다. 네,
0: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로봇 하려고 하면 다 코딩이 코딩했어요. 그러려면 밤새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냥
2: 야 찐인데요 반응이.
0: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해야지.
1: 그러니까.
0: 근데 그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하는 그 체계가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길을 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그렇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2: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영상으로 와닿았던 게 있었거든요. AI가 이렇게 딱 발표가 됐었어요. 테이블에 장식처럼 이렇게 사과도 있고 뭐 컵도 있었는데.
4: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5: Sure thing.
2: 사과를 건네서 줍니다. 왜 사과를 건네서 줘? 그랬더니 딱 판단을 하더니 여기에는 네가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너한테 건네준 거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 물건을 건네준 거잖아요.
1: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나는 의심을 했죠.
0: 원격 조정이다.
2: 아, 원격 조정이다.
1: 누군가가 이거 했다. 이거 또 주가 올리려고 수작들 부리는구나.
0: 근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린 그 기술을 VLA라고 명칭을
1: VLA.
0: 했어요.
1: VLA.
0: 그래서 V, 비전, 보고, 로봇이 보고, L, 랭귀지, 듣고, 등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A, 액션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피지컬 AI.
1: 피지컬 AI.
0: 그래서 물리적인 AI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는 항상 보고, 듣고,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1: 사람처럼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행, 다 이게 사람처럼. 그렇죠.
0: 결국 행동은 사람을 보고 배운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노트북 켜고 막 코딩하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3: 와, 이 얘기 들으면 소름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사실 알고리즘을 다 장착해서 그렇죠. 나왔다면 그렇죠. 지금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학습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게 정확하게 육아잖아요, 사실은.
0: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1: 육아지, 육아. 근데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이렇게 행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한데.
0: 아, 그러면은 제가 예. 저희 로봇 가지고 좀.
1: 아, 교수님네 로봇이에요?
0: 네, 설명을 예. 좀 해볼게요. 이게 저희 로봇인데 맨 왼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예. 가운데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예. 거고 맨 오른쪽은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1: 시뮬레이터
0: 겁니다.
1: 안에서. 그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게
0: 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일단 좀 그런 거를 우리는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데
1: 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0: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이게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0: 네, 그 인간은 저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는 VR 기기를 끼고 지금 VR 기기는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잖아요.
1: 그냥 3분 알죠.
0: 손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잡아라고 하면 로봇은 몰라요. 로봇은 그냥 인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면 되는구나라고 하나 배운 거예요.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만들어지는 거.
0: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1: 양.
0: 인간은 한 두세 번 알켜주면은 해야 돼요. 뭐 선배가 야, 이거 혼나요.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해? 근데 다음에 못 하잖아요? 혼나. 내가 말했지. 몇 번을 알켜줘, 내가.
1: 야, 너 진짜 왜 안 변하냐? 이러면서.
0: 뭐 근데 로봇은 두세 번 갖고는 택도 없고 한 10만 번을 알켜줘야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하죠.
1: 못 하죠.
0: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해줘야 돼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상황을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요. 똑같은 장면을 시뮬레이터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는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 또는 알고리즘이 상황을 막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막 생겨요.
1: 컴퓨터로.
0: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augmented data, 그 증강된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지구,
2: 네.
1: 시뮬레이션 한국, 시뮬레이션 미국 이런 식으로 딱 놔두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이 학습을 해버리는 거니까.
0: 그쵸, 그쵸.
1: 매트릭스 같이.
0: 맞아요.
1: 로봇이.
0: 맞아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특별한 환경 하나만 딱 주어지면 그 환경 안에서 로봇이 스스로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해요. 사람도 이렇게 강화학습으로 배우잖아요. 네. 뭐 실패하면 뭐 혼나고 잘하면 칭찬하고
1: 경험이 또 쌓이는 거니까.
0: 네, 그거를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컴퓨터 세상 안에서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
1: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네네네. 네.
0: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게 로봇 한 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는 똑같은 로봇 한 1000대 풀어놓고 그들이 막 알아서 하면은 인간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1000배의 속도로 배우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로봇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0: 일단 그 상황에 따른 결과값을 만들어놓은 데이터. 아, 이 데이터가 데이터. 제일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모델이 받아주느냐.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채팅 같으면 뭐 GPT,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이런 모델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 로봇에게 줄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데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보면 몇 개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뭐, 테슬라 정도? 뭐, 그,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이 정도.
1: 그 AI 모델을 만들려고 다들 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 네. 우리나라 사람 만들면 좋은데.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독파모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네. 독파모?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챌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AI 기업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가고 있어요?
0: 지금 SKT, LG,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 세 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챗GPT 같은 LLM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AI가 나중에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면 이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만의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그러면 휴머노이드도 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바로 그냥 현장 투입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0: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투입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로봇도 지금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말고
1: 계속 이식하면
0: 그냥 투입하자 그냥. 그게 지금의 그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어요.
1: 일단 그냥 투입하자.
2: 왜냐면은 이를 시켜야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얻기 시작해서 학습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능력이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생길 테니까요.
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엄청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교수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저는 이제 앨리스라는
1: 앨리스
0: 이름의 위쪽 보행 휴머노이드와 휠 기반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개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2: 휠 기반이면 바퀴가 있는 거죠.
0: 네. 하나는 이제 다리로 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1: 민족 보행.
0: 예. 이 녀석은 조선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1: 아 조선소요?
0: 네. 우리나라 조선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 들어가려고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 조선소 지금 업무를 배우고 있고.
0: 네네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건축.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녀석은 건축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휠 기반, 그러니까 다리 떼고 바퀴 달한 녀석이 좀 있어요. 걔는 좀 저가 버전이죠.
1: 걔는 그러면 이제 뭐 일반 평지라든가 이런 데서.
0: 그쵸. 네. 그냥 제조업 현장들 보면 네. 판판한 바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그냥 다 바퀴로 굴러가고 대신 좀 단가 좀 내려주고 이런 버전으로 지금 공장에 많이들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 보조로서 역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죠?
0: 저 단계별로 봐야 돼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서 막 욕 먹고 있어요. 너 이것밖에 못해?
1: 배우는 거야.
0: 너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 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금년 CES였죠? 여기서 젠슨 왕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여섯 가지 모형을 보여줬었어요. 그 중에
1: 당당하게
2: 앨리스가 한 자리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비춰줬습니다.
1: 환영이요?
0: 네.
1: 샤라웃을 해줬어요?
0: 네.
2: 진짜로?
1: 진짜요? 네.
0: 두 번이나.
1: 두 번이나?
0: 한 번은 CES에서 한 번은 GTC에서.
1: 이야.
0: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1: 예고도 없었어요?
0: 아니 뭐 달라고는 했어요.
1: 아 달라고 했는데 네. 안 줬습니까?
0: 아니 줬죠.
1: 하긴데
0: 설마 우리 거를 쓸까?
1: 아니 언질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
0: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지.
2: 그래도 기분은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근데 그 기분이 전해졌었어요.
0: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멜리스가 근데 뭘 잘했길래 그렇게 젠슨왕이 샷아웃을 해줬는지 자랑을 좀 더 해주세요.
0: 아 예.

0: 12시간 내내 그냥 돌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 어떠한 리모컨도 없어요. 저 보십시오. 카메라도 없어요.
1: 제가 조종하는 사람도,
0: 조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열린 공간이라 숨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는 아닌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0: 저 장면은 어떤 특정하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임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로봇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물건을 갖다 놨는데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이 놓겠어요? 흔들리고 막 그렇지. 이러는데
1: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2: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그걸 다 대응을 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3: 엘리스가 저번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럼 한 녀석의 배터리 가는 동안 일을 안 하면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0: 아, 그게 또 노하우인데.
1: 배터리 교체가 뭔가 해결이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말씀 못하시나 본데 이게 다음 단계인가 보다.
4: 근데 방법은 있다.
0: 아, 방법이 있다.
5: 그러니까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공간이 있으면 배터리가 무선 충전으로 그냥 계속 와이어리스로 공급을 해주면
2: 밑에 움직이는 영역에
5: 움직이는 게 있든지 아무튼 그 일터에 그게 공개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4: 맞다.
5: 근데 이게 지금 지금 맞아요 지금. 아 이거 어차피 방송이 못 나가겠네. 내가 맞춰가지고.
0: 아니 뭐 용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아 그래요?
0: 기회 충전이라고 불러요.
5: 기회 충전.
0: 아,
5: 네.
0: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한다.
5: 아.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가면 진짜 와이어리스로 이제 충전이 막 가능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산업 현장은? 그죠? 먼 미래에는.
0: 아, 먼 미래가 아니라 다음 버전에 보여드릴게요. 곧 업그레이드 될 다음 버전이 옵션 품목으로 그 기회 충전을 넣고 있어요.
5: 아, 기회 충전. 아, 네. 저도 해롭지가 않죠.
0: 아, 이거 괜히 한 것 같아요.
5: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맞췄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6: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일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잘 상상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시각적으로 뭘 프로세싱해서 배우는 건지 배운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배운다라고 하니까 인간화된, 의인화된 느낌이라서 좀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근데 로봇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모터 신호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모터 신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라고 데이터를 준 겁니다. 그럼 그 모터 신호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에는 인간이 알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모방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움직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 기록이 데이터가 된 거예요.
3: 그럼 실제로 공장에서 하는 거를 한번 입력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인 거죠.
0: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는 거는 얼마나 잘한 일의 그 케이스냐. 여기 성공한 일도 그냥 대충 성공한 게 있고 정말 잘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해서 성공했느냐가 데이터의 퀄리티를 만들어요.
5: 그 공장에서 사실 이제 로봇이 일을 하려면 어쨌건 얘네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학습 데이터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래서 저희가 보여줬던 HMD 끼고 그 VR 기기 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게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 보조 기기를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5: 보조 기기. 보조
0: 기기. 뭐 웨어러블 로봇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착용하는
5: 거 있는 거예요.
0: 그래갖고 근로자가 이걸 딱 입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5: 아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뭘 차고 막 이러면은 이게 그 가르쳐 주려는 분도 아예 짜증나 안 해. 로봇 다 치워. 그냥 딱 사람이 할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아, 내가 할게.
5: 그냥 로봇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CCTV 그거 그냥 계속 쳐다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0: 그거를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5: 진짜요?
3: 시각.
5: 테슬라가?
0: 사람이 하는 거를 CCTV가 찍어요.
5: CCTV 찍는다?
0: 그러면 그 CCTV가 영상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5: 그러네.
0: 그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5: 전산실 가가지고 로봇이 CCTV 이거 보고 이게 학습하는 줄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지. CCTV 데이터를 갖다 꽂아버리면 되니까.
0: 그건 AI가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5: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테슬라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한번 했어요.

0: 성공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1: 그 일론 머스크 그러면 참, 참 실망스럽다가도 또 참 천재고 좀 그래요. 좀.
0: 그래서
1: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0: 지금 저희도 목표가 예. 테슬라가 하는 거 우리 또 성공시켜보자.
1: 아, 돼야죠.
0: 아, 저거 성공해야 된다.
1: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싸움.
2: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지금 제일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룹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또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아. 다 갖고 있어요.
0: 그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을 했어요. 모터부터 만들고 로봇 뼈대도 지들이 만들고 뭐 다 하드웨어 다 자기네들
1: 자체 생산, 자체 생산 만들어. 네.
0: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학습시킬 AI는 십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FSD 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용 AI랑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AI가 학습되는 공장도 갖고 있고 로봇 만들어서 쓸 공장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1: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0: 그렇게 이제 테슬라라는 거대한 미국 기업이 이제 네.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네. 거기를 사실 현대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1: 라이벌?
0: 라이벌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 로봇 아틀라스 잘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 잘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의 딥마인드가
1: 그래요?
0: 같이 일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MOU 맺고 우리 구글의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에 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죠.
1: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아니, 자율주행을 그냥 좀 못하면 어떠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과회사도 AI, 그냥 나는 포기하잖아요.
0: 데자뷰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폰 그러니까, 만들 때.
1: 그렇죠.
0: 그, 안드로이드 가져와갖고, 예. 그 애플에 대항했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자동차도 지금 구글하고 딱 제휴를 맺고, 테슬라에 대항을 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1: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2: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예. 게 비슷한 게 애플도 사실은 OS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그렇죠. 혼자서 다 했는데 다 테슬라가 지금 비슷한 네. 구도고 네. 구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0: 이번에는
2: 현대와 그냥, 또 콜라보를 그렇지. 해서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에서 또 비슷한 걸 낼 수도 있겠네.
0: 구글과의 연합 구도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또 한 축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연합군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픈소스로 AI를 쫙 뿌렸어요.
1: 아, 잘 말하죠, 거기.
0: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막 키워내고 있어서 여기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삼파전이네요. 삼국지
0: 같아요.
2: 삼국지. 근데 또 방금 삼국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엄청 큰 축이 중국인 거 아닌가요?
0: 중국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를 그 LLM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중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삼국지라고 얘기했던 건 AI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 축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자기네들만의 모델을 안 만들 것인가? 만들겠죠.
1: 있겠죠.
0: 만들 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1: 갑자기 어느 날 크게 한방 터뜨릴 것 같아요.
3: 예전에 딥시크 같이.
1: 그렇죠. 그냥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국가별로 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교수님의 존재를 이제 여기가 처음 알았잖아요. 제스롱한테 샤웃을 받을 정도의 그 앨리스의 지금 아버지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해외 기업들이 워낙 또 판을 치니까.
0: 그렇죠. 미국은 네. 막 조단위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1: 그렇죠.
0: 중국은 정부가 네.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공장 세워주고.
1: 아, 거긴 또 장난 아니죠.
0: 아, 그거 볼 때마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아, 진짜요?
2: 왜 어떤 이유에서요?
0: 일단 일당백. 네, 뭐 언제 돈 많고 언제 사람 많아서 이겼냐.
1: 그렇죠.
2: 명량에서 우리가
0: 12척 개별로.
1: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가면 힘들지 않나?
4: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힘들지만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켓 그래요? 쏘는 거 누리호.

0: 그러니까 어, 얼마에 그렇지. 들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돈 내 액수 봐봐 그러면 이 돈으로 했다고? 몇천억 말이 되냐? 네. 몇 조겠지. 공짜 하나 안 붙은 거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그 갈아 넣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긴다.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데이터 싸움 붙을 건데 데이터 싸움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1: 아, 데이터.
0: 네, 우리는
1: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가?
0: 3단이 있고 공단이 야, 있다. 너희네 없지? 데이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을 배우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공장에 있는 곳 이런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곳이
1: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산업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2: 그렇죠.
1: 반도체, 조선, 네. 뭐 너무 많잖아요. 철강, 방산, 자동차. 너무 많으니까.
0: 없는 게 없어요.
1: 네. AI 로봇이 진짜 학습하기에는 최적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3: 최적의,
1: 맞죠.
3: 최적의 근데 최적의. 제가 말씀 드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는 그렇게 해서 제조업 현장 산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결국은 그거를 사서 쓸 나라도 제조업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밖에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서 그 로봇들이 공급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0: 그런 거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로봇 만들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 현장에 직접 필드에 나가보면은 제가 뭐 되게 과시받을 것 같잖아요. 너 로봇 갖고 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빨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1: 일할 사람이 없어요.
0: 네, 일할 사람이 없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쓰겠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현장 그리고 좀 험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없어갖고 고통받고 있고 그렇지. 잘못하면 이거 무너져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1: 거기서부터 로봇이 출발하면 되겠네요. 인간이 좀 이렇게 뭔가 일하기에 좀 이렇게
0: 험하고
1: 험한 곳, 위험한 곳.
0: 그래서 좀 인간이 하기 위험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가자.
1: 사람도 이게 함께 일을 하려면.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2: 있죠.
1: 로봇도 눈치 없는 로봇이랑 같이 일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눈치 있는 로봇, 앞으로 좀 가능할까요?
0: 가능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인님 상태가 어떤가 딱 스캔을 하고 네. 이 영상과 음성과 그렇지. 이 뭔가 이 분위기를 딱 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노래를 불러줄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할 건지
1: 그렇지.
0: 이거 해야 됩니다.
1: 눈치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0: 한국말로 일머리.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 일머리, 눈치 이런 단어가 한국말에는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1: 외국에는?
0: 한국 사람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치와 일머리를 발달시킨 이런 저력에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봇에게 일머리를 가르쳐주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휴머노이드가 혹시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일할 때.
2: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왜 극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티인 사람들 같이 일하다 보면은 아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1: 공감.
0: 공감 능력.
1: 아,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 AI 공감이요? 공감 하는 척. 네. 하겠지.
0: 하는 척. 네. 하는 척.
4: 사람도 하는 척 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1: 공감 하는 척. 네. 그런 거는 또 사람하고 비슷하네.
0: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규명을 못 했어요. 그거를 과연 기계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척 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척 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자.
1: 아, 척하는 거. 근데 척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굳이 공감하는 기술을 또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제가 실험을 좀 해봤어요. 네. 진짜로 위로를 느끼는가. 네. 느껴요.
1: 사람이?
0: 네.
1: 느낀대요?
0: 네.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는 정도가 생각보다 강해요.
2: 그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디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냐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드는 게 LLM들이거든. 그런 거는 진짜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0: 아, 진짜 공

0: 공감은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이 공감이 만들어지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감은 척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된다.
1: 그런 뉴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연구실에서 매달려 있던 로봇이 막 사람을 막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AI로 학습하는 다 로봇들인 건데 이게 생기는 문제 같은 게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버그죠.
1: 버그가 근데 왜
0: 에러죠, 에러죠. 인간의 실수이기도 하고, 뭐, 기계의 오작동이고,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여준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막 부딪히는 공간에서 안전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과격하게 지금 앞서서 보여준 거죠.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1: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 왜냐면
2: 맞아요.
1: 같이 똑같이 생산된 똑같은 OS를 갖고 있는 로봇일 텐데 갑자기 내가 이제 집에 들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머리를 팍팍팍 친다든지
2: 그러니까요.
1: 막
2: 무서워.
1: 이러면 소름 돋잖아요. 버그라
2: 진짜로.
1: 그러고 아 버그였습니다. 미안 미안 미안. 지금 나는 막 이렇게 무서웠는데.
0: 그래서 준비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 산업 현장에서.
0: 공장이나 산업 현장은 그래도 좀그 컨트롤이 돼요. 어느 정도 임무도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더 안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준비, 기술의 준비가 될 겁니다.
1: 그리고 당장은 좀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보자면 로봇이 일을 다 해준다.
2: 네.
1: 내 일을 다 해줘요. 이제 내 친구 같은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쉴 거예요.
1: 쉴 거예요?
2: 저는 좀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2: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나는 이미 선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3: 네. 저는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4: 로봇에게 지지 않도록 더할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1: 아,
0: 하고 있어요.
1: 노동이 끝난다.
0: 네. 지금 현재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뭐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일하고 이런 건 그냥 로봇이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1: 뭐 할까요? 근데 너무 일을 안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은데.
0: 이제 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땀 흘려서 놀고 먹는 일.
1: 아, 땀 흘려서 놀고
2: 그쵸.
1: 먹는 일.
2: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놀고 먹는 일.
0: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뭐 생산성은 없잖아요. 그냥
1: 왜?
2: 볼을 생산하잖아요.
1: 아니,
2: 큰일 납니다.
1: 그러니까. 기록 생산!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연봉이 얼마인데, 그 사람이 만든 산업의 크기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고,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사라진다? 또는
1: 아니.
0: 직업이 사라진다?
1: 그러진 않아.
0: 아니에요.
1: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만의 어떤 궁극의 로봇,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1: 나의 궁극의 로봇은?
0: 그냥 인간들이, 아, 얘내 좋은 친구야. 라고
1: 아,
0: 말하는 순간.
1: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네.
0: 나는 얘 친구고, 얘 덕분에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웠어.
1: 야.
0: 이런 로봇이 나타나면 궁극의 제 꿈을 이뤘다.
1: 우리가 먼 미래에 친구 같은 로봇을 만날 때까지 즐겁게 또 과학의 발전을 한번 그냥 눈여겨보면서 맛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즐거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젝트 헤이멜이라는 영화를 보고
4: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SF
5: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1: 예.
5: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기증한 자료가
5: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5: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5: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5: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난리 나겠는데요?
2: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되는데.
6: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나 거기서
1: 남들이 쓰는 거
2: 핸드폰은 엄청 커.
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0: 치과에서 찾으세요.
4: 대한민국 피로에 아르라민 군주가 간다.
5: 김부장 사무실로. 송과장 출근 전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르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6: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한석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7: 이민샵, 이 정도는 돼야죠.
8: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9: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하러 왔습니다.
11: 전석,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공무원 정석희.
12: 또한 피디로도 하면서 이런저런 일 해봤는데 좀 이제는 몸 편하고 돌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공무원 업무 해보러 왔습니다.
10: 야후! 이번에는 정말로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신입 공무원인 제가 발령받은 곳은 정책 미디어과. 구청의 모든 업무를 홍보하는 부서라는데요.
13: 저기 저의 선배님 베테랑 같습니다.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14: 네, EBS 정석희 PD입니다.
13: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남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5: 10년 차 공무원 행정 7급 남영식입니다. 저는 정책 미디어과라는 부서에서 유튜브 하는 공무원.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걸 촬영을 하는...
10: 화제가...

0: 되었던 민원 대응 훈련 영상의 주인공.
1: 지금 내가 바빠 죽겠네 진짜.
0: 그 후로 점점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되셨다는데, 근데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2: 그건 공무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님.
3: 어쩌다 보니까 팔자에도 없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김선태 씨 때문이죠. 청주시의 그 유명한, 일단 잘 되는 걸 봤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제 중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직접 출연을 하는 공무원의 이 조직의 시스템이 인사 발령이 나면 해야 돼요. 유튜버로 끌려오게 된 거죠.
4: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3: 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게 설명이 네.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4: 아, 일주일.
3: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4: 네.
5: 채우고 씁니다.
4: 네.
5: 자,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자, 앞으로 걸어보세요. 하나, 둘. 자, 좌회전, 좌회전, 앞으로.
0: 공무원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인형 탈쓰기입니다.
6: 아니, 공무원이 인형탈을 왜 쓰는가 의구심과 자괴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책 미디어과 분들 다 한 번씩 쓰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0: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키즈랜드. 오늘은 이 키즈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데.
7: 하여간은 그림 하나 연출할게요. 자, 아이들이 보고 있어. 동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출발! 바로 생각, 도망가!
0: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니 행복하네요.
8: 자, 어서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5: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9: 피디님, 괜찮아요?
7: 나는 PD가 아니라 장생이야. 안녕!

0: 예뻐해주세요.
1: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2: 바람 빠진다.
3: 강생이가 녹고 있다.
4: 괜찮아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어떡해.
3: 자, 맑은 공기. 아, 너무 눈부셔.
5: 많이 더웠죠?
6: 쉽지 않네요, 공무원.
3: 쉽지 않죠.
5: 공무원이 진짜 쉽지 않네요. 쉬울 줄 알았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장생 인형살인데 반려동물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강아지 탈을 쓰고 나가거든요.
1: 남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빠지는 법이 없다는 남영식 주무관님.
3: 그건 저희 남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7: 네네네, 감사합니다.
1: 그냥 구경만 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 업무도 직접 다 해보신다는데요.
3: 이렇게. 그래요? 짠.
8: 제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홍보가 필요한 업무라 해서 제가 홍보를 하려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0: 직접 봐야 해보면 더 좋고요.
1: 일단 이번 주에 중간 공부 포인트는 다 나왔고 네. 각자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뭐를 홍보를 해야겠구나. 여름이 되면 유월이 되면 수국 축제가 열려요. 수국을 힘으로 가야 돼.
2: 공무원이 되면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몸 쓰는 일에 연속입니다.
1: 쇼츠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쇼츠.

0: 모기 좋아하세요? 모기?
1: 모기요?
0: 네.
1: 모기. 모기를 좋아하냐고. 모기 너무 싫죠.
2: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남구의 이름모를 개천입니다. 모기 잡으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3: 홍보 영상만 찍는 줄 알았더니 일도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0: 지금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들의 업무를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4: 100m 될 때
3: 오수가 흐르는 굴다리 주변은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데요.
4: 약체 가지고
3: 해충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방역하는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0: 공무원 하면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이 왜 하지?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네.
3: 한참 만에 어두운 하수구에서 나왔습니다.
5: 많이 더웠어요?
6: 진짜 덥습니다. 바람이 한 점도 안 통하네요.
2: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공무원은 합니다. 개천 방역부터 도시 곳곳을 누비는 소독차 운전까지 끝나지 않는 모기와의 전쟁.
7: 단물 트럭, 종업방 트럭에 이어 이번에 방역 트럭입니다.
8: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티 잘 안 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일, 진짜 꼭 필요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3: 방역복을 벗자마자 또 새로운 옷입니다. 장화에 헬멧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9: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해야 되는 우수 바지인데
3: 도로에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된 빗물 바지. 쓰레기로 꽉 막힌 경우가 많다는데요.
10: 여기 뚜껑에 꽉 막혔잖아요. 이거 뚜껑을 열어야 돼.
11: 오케이.
10: 꽉 막혔잖아요. 지금 완전히 꽉 막혔어. 이러면 비가 오면 물이 빗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3: 이 빗물 바지 청소도 구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9: 저희 이거는 약간 맛보기고 진짜 그러니까 험한 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방금 청소하셨던 우수 바지에서 모인 물들을 크게 모아서 더 이제.

0: 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잡아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2: 어이구.
0: 놓으세요.
1: 네.
0: 이거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실 거예요.
1: 오. 재밌겠죠?
3: 네.
4: 맨홀로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라는 건설과 공무원.
5: 공무원분들이 진짜 별일을 다 하네요.
6: 힘듭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 할 줄 몰랐죠.
4: 저도 이런 것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7: 오, 처음 뵈러 와보셨죠?
8: 네.
7: 도로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셨어요?
8: 되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네요.
7: 유쾌하시죠?
8: 네.
9: 어서오세요.
10: 우리 이제 여기 고립된 건가요?
7: 이제 고립된 겁니다.
11: 호스 내려갑니다.
4: 대형 청소기 호스가 내려오고
7: 저희가 이런 모래들을 청소해서 빨아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빗물들이 모드르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청소기로 쓸면서 이렇게 빨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4: 청소기 돌리는 것쯤이야 쉽겠죠?
10: 이게 진도 압이 장난 아니다. 이게 몸이 딸려간다, 딸려가.
12: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7: 조심하세요, 조심.
8: 쉬운 일이 아니네요.
7: 뒤에 보시면 저 구멍에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청소하셨던 빗물들이 다 이런 구멍이에요. 여기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쓰레기 많이 버리죠, 우수축구에.
7: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원래는 다 빗물이었는데 쓰레기가 퇴적되면서 물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도로 쪽에서는 빗물이 안 빠져서 이제 집들이 피해를 보고 침수가 나는 거죠.
8: 이제 곧 장마철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7: 오시면 돼요. 네.
8: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0: 힘들어.
1: 아이고, 잠깐이라도 하고 쉬고 이러면 언제 다 청소하려고요?
0: 아,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든데요?
1: 아, 그게 공무원의 무게예요. 아.
0: 이 호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 저희가 이게 계속 결합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맨홀 나올 때까지 계속 늘려서 가고.
0: 맨홀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나요?
2: 50에서 한 70미터 정도 간격으로 있어요. 최소 지금 더 가셔야 되죠.
1: 우리 이제
2: 10미터 안 갔습니다.
3: 도로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낮은 하수도. 무거운 호스를 들고 가는 길은 어둡고 멀기만 합니다.
4: 어우, 여기는 허리 더 찐득찐득한 것 같아.
3: 다음 맨홀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데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0: 여기 보게 되는
4: 건가? 아, 와, 고생 많으셨어.
2: 아, 수고하셨어요.
4: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2: 저희가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뭐 해야죠. 이거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0: 어떠셨어요 오늘?
1: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2: 뭐 어디 시사요? 어디서?
0: 아니 이러고 다시 또 이제 사무실 일하러 가야죠.
2: 이러고 가는 거예요?
0: 예, 예. 손발 씻고 테스트 한 번 하고 또 다 사무실 가서 또 행정 업무 봐야죠.
3: 공무원이 이렇게 근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말 공무원은 하면 더운 날 더운 데서 안 일하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안 일하는 좀 실내에서 하는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몸 쓰고 힘 쓰고 무거운 거 드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4: 하지만 공무원의 세계에는 하수구보다 더 힘든 현장이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들어주는 종합민원실. 오늘 이 민원실에서 특별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5: 실제로 민원들 응대하는 훈련을 여기서 해볼 거거든요.
6: 예.
5: 항상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특이 민원이 네. 발생할 걸 대비해서 네. 민원실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는데
6: 네.
5: 제가 민원 역할을 해서 한번 응대해 보시는 것도
6: 네.
5: 한번 해볼까요?
6: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5: 네.
6: 그럼 주사님만의 약간 그런 특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
5: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6: 네.
5: 절대
6: 네.
5: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6: 흔들리지 않는다.
5: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뭔가 이분이 화를 내시는 상황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 상황을 같이 욕하는 거죠.
6: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제 면전에 대고 누가 막 버럭버럭 하면 저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5: 네. 면전에 대고 제가 바락바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6: 네.
4: 오늘 훈련에서 특이 민원인 역할을 맡은 남영식 주무관님. 시작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5: 저기요.
7: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5: 여권을 만들러 왔는데
7: 네.
5: 저 동사무소 가니까
7: 네.
5: 거기서 안 된다 하고
7: 네.
5: 저기 뚱뚱한 데 가니까 저기도 안 된다 하고
7: 아 그러시고
5: 급해 죽겠는데 지금
7: 네, 네.
5: 그 여권 지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7: 서류랑 사진 주시면은 아, 본인 사진이신가요?
5: 내 사진 딱 봐도 모르겠나, 내 사진이지, 이게.
7: 저희가 여권 사진은.
5: 작년... 아, 말을 좀 답답하게 빨리 좀 해봐요. 지금 나 바쁘다니까, 지금. 웃어.
7: 아유,
5: 내가 지금 웃겨요.
7: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이 눈을 감고 계셔서 이거는 여권 사진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권 사진은.
5: 원래 난 평소에 눈을 자주 감아요.
7: 다른 사진 없으세요?
5: 또 다른 사진 하나 줄게요, 그러면.
7: 네.
5: 자요.
7: 본인 사진 맞으세요?
5: 딱 봐도 그냥 내 사진이지, 그러면.
7: 저희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으신 사진이 가능한데 이 사진은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여권 발급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5: 와, 나 미치게 하네, 진짜. 허파 비리지게 하네, 진짜. 아,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온다고, 세 번째.
7: 충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5: 이해를 하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
8: 선생님 그렇게 폭언하시면 저희가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 폭언은 무슨 폭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다 그래?
8: 선생님 지금 폭력적인 행사 하셨고
7: 흥분을 가라앉히고
5: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7: 이런 거 두드리고 이런 게 이제 폭력적인 언행으로 간주되어서
5: 폭력?
7: 예예
5: 폭력 쓸까 진짜? 폭력 하나 써볼까 오늘?
7: 폭력 쓰시면 안 되고요.
5: 이거 웃네, 인마, 이거. 이거 웃기네, 이거.
9: 네, 무슨 일이죠?
7: 아, 지금 여권 발급받기 어려운 사진들 가져오셔서.
5: 뭐가 어려운 거, 뭐가 어렵냐고, 이게.
9: 이게 보정된 사진은, 예, 여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5: 누구나 사진이 실물하고 사진하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걸 한번 봐보소. 당신 사진하고, 당신 얼굴도 다르잖아, 지금.
9: 아, 저는 똑같은데요.
5: 뭐가 똑같아? 머리숱이 완전히 다르구만.
9: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0: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1: 예, 나와봐
0: 예,
1: 빨리
0: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1: 나오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오라고 뭐야 이거 놓으라고 누구야 뭐야 이거 나와 빨리 어디 내 몸에 숨을 대 나와 야
2: 어땠어요 훈련?
3: 아 정말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네요. 그게 약간 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2: 어떤 거예요?
3: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화를
2: 네.
3: 내지 않으려고 웃는 건데
2: 웃는 건데.
3: 웃는다고 뭐라 하니까 이제
4: 남주사님이 악성 민원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신들린 것처럼.
2: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세요. 근데 원하는 게안 들어줬을 경우나 언성이 높아지고 좀큰 소리가 나고 뭐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5: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던지고는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실신까지 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시예고장을 전달하다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올려놓은 수첩에 차가 긁혔다며 민원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다 손찍음까지 한 겁니다.
2: 안 좋은 거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이죠, 적. 더 열심히 할수록 적이 많아지는 거죠.
6: 열심히 일할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 위에 달린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인데요. 이렇게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분들은 유독 불법 주차 차량이 많네요.
1: 단속 걸리면은 뭐 나 뭐 때문에 그랬다가
2: 네.
1: 나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2: 네.
1: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민원인들이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2: 네.
3: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이제 왜 자기들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4: 원래는 이 일을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전차 단속을. 이제 경찰분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일을 맡긴 거죠.
5: 공무원이 해서 더 반발감이 큰가 싶기도 하고.
6: 우리가 흔히 보는 단속 요원들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해당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인 건데 열심히 하실수록 그렇게 시민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0: 주차 단속원 만큼이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찾아내는 세금 미납 단속원인데요. 앞유리에 달린 카메라가

0: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1: 주정차 단속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듯이 네네. 저희도 똑같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같은 지역을
2: 하루에 몇 건 정도?
1: 뭐 많을 때는 네. 한 15건? 하루에 15건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3: 여기 주민분들은 자동차세를 열심히 내시네요.
4: 체납 차량입니다.
0: 세금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는데
3: 이렇게 뜨는데요?
1: 번호판 용지 대상입니다. 번호판 볼트를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0: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은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구청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2: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1: 혹은 욕설? 그렇게 언어적으로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돈을 저희가 받으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일해서 저희는 더 빨리 시민들께 욕을 먹는 거죠. 지나다니시면서 네. 저렇게 원로만 쪽에 카메라가 찍히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네. 있는 차량들은 네. 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3, 되거든요.
3: 3 조회.
1: 해서 안 나오면은 체납이 없는 거예요.
3: 축하드립니다. 체납을.
2: 왠지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내고 싶네요. 저 찾았어요.
0: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계속 세금을 안 내셨네요.

0: 곰팡이 약간 너덜너덜한 게 몇 번 뺐다 했던 것 같아.
1: 명치가 뺐던 곰팡이일 수도 있어서.
0: 좋은 차 타시는데 자동차 세일 안 내셨네.
1: 개인 회생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0: 개인 회생이 진행 중이면 영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개인 회생 진행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그분들한테까지 영치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0: 이게 저희 업무니까 오늘 나오면은 본판 영치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분 지난 막 압류되고 해제되고 내역들 보니까 그냥 좀 사정이 어려우셔서 이것저것 애쓰시는 것 같아요.
1: 어, 그 지인 누나 있어 혹시 자리에? 그거 뭐 동료의 24년도에 뭐 개인 회생 내용 적혀있던데. 아,
2: 알겠습니다. 네. 명칭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0: 이런 개인회생 같은 해당 사항이 없는 차.
2: 아마 회생 채권에 포함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회생이 끝나셨을 수도 있어서.
0: 네.
1: 번호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258.
3: 이번 건은 어쩐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 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0: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네. 떼면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돈을 못 낸 게 뭐 안 내려고 버틴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2: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0: 네.
2: 제가 되도록이면은

0: 근답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 보너파이드 영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너파이드 영치하는 거라 가지고.
1: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 시간,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저는 오늘 당직 근무 당첨입니다.
2: 여기 우리 당직자들이 보통 이렇게 당직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1: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3명의 공무원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한다는데요.
2: 당직 때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네. 민원의 종합 선물 세트다.
3: 종합 선물 세트.
2: 종합 선물 세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6시 이후에 네. 모든 업무가 다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럼 부서로 오는 모든 전화가 네. 다 당직실로 전환돼서 내려옵니다. 네. 네. 부서별로 다양한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부터 해서 뭐 네. 우수 역류, 하수도 역류.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길고양이 사체 신고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고 이제 치워야 돼서
4: 저희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 실제로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네. 보통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니까. 근데 제가 약간 당직 요정이라고 전화했을 때 큰일이 안 생겨요, 제가. 당직 요정이라고.
3: 항상 뭐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또 몰려오더라고요.
2: 그런 멘트가 좀 좋지 않은 멘트예요.
3: 불길한 멘트.
2: 불길한 멘트. 오늘은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어? 전화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5: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6: 네, 여기 현대 백화점 사거리에.
2: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6: 네네, 횡단보도에 물이 다 차요.
5: 아,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잘 안 빠져서.
2: 빗물 빠지는 우수 쪽에 약간 이제 원활하게 안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6: 네네, 그래서 네 군데 다 전부.
2: 지금 이쪽에 오늘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5: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쪽에 비 올 때 물이 좀 안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돼요.
7: 어, 전화 받아보시겠어요?
8: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9: 네, 여보세요?
8: 네.
9: 아, 저희 집 주차장에 네. 길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네.
7: 여기 네.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9: 네네.
8: 네네. 지금 저희가 그 고양이 사체 수거하러 출발할 거고요.
7: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5: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지방직 공무원한테 운전은 진짜 필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네. 나갈 일이 진짜 많아요.
1: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10: 사체가
7: 아유
10: 심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라서
1: 이번 일은 정말 네. 쉽지 않네요.
10: 걸리고
7: 아유
10: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 자, 좀 더. 아유.
1: 겨우 해결하고 당직실로 돌아가려는데.
5: 전화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5: 제가 그러면 현장으로 일단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김에 바로 가고
7: 지금 뭐 때문에 전화가
2: 지금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네. 이제 맨홀 뚜껑이 지금 약간 이제 저절로 열렸나 봐요.
1: 또 출동입니다. 경찰과 소방까지 총 출동한 현장.
5: 사고가 났었다고요? 예.
1: 늦은 시간이지만 전문 업체를 불러 맨홀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5: 하수도 위에 이제 도로하고 맨홀하고 이제.

0: 또 당직 공무원의 일.
1: 이제 저희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2: 복귀!
3: 이게 뭐 단순한 이제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4: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주민분들이 불안함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0: 출동 한번 다녀오니 밤이 되었네요.
5: 무슨 졸면 안 돼요. 이제 4시간 할까 이제 4시간. 다음 시간은 11시간. 소중한 당직비는 현금으로 주거든요.
1: 아 좀 그래서
5: 이걸 당직 끝나고 6만원씩 나눠요.
6: 나가면 안 되는데 가.
5: 몰라요 사모님이?
6: 몰라요.
5: 안 짜요.
7: 사모님이 진짜 모르세요 선생님?
5: 아유, 지금까지 당직 몇 번 성도, 몇 번 성도 서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1: 100번 넘지.
7: 100번 넘게 당직 서시면서 제일 황당했던 일 어떤 거 있으셨어요?
1: 황당했던 간혹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겨울에 잠잘 곳 없다고 당직실에서 재워달라고 해서 재워드렸더니 그냥 모든 거 확인하시고 해서 하루 종일 악취가 나가지고 좀 골치 아팠던 거기 그분이 제일 낫네.
7: 주사님 어디 가세요?
4: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사무실에 좀 올라갔다.
8: 그 보통 숙직을 서는 게 업무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게 되니까 이미 퇴근할 때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서 숙직을 서잖아요. 더 피곤해서
5: 이 시간쯤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0: 따끈한 컵라면으로 허기와 피로를 달래보는데
9: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0: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19대 경장입니다.
9: 네.
10: 지금 여천오거리 경남민동 쪽 앞에 차량 마고가 났는데요. 지금 차가 한 대가 전복되고 둘 다 지금 견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 비산물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출동 가능한 경력 있습니까?
4: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1: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인데요.
4: 예, 안녕하세요.
11: 그 저희 경남 냉동 앞 교차로에서 지금 사고 발생해가지고
4: 네네네.
11: 여기 지금 밑에 기름이랑 고개 좀 많이 유출됐는데 이거 와가지고 빗자루로 아예 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4: 진짜? 시험 현장에서 차랑 사람이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2: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4: 네, 아까 전화드린 그 남구청 당직실의 남영식입니다. 그 일단 네. 지금 경찰서 요청이 와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장에 이제 나가는 길이거든요.
0: 네, 안녕하세요. 남구청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또 출동이네요.
4: 제가 당직 시작할 때 아까 당직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13: 이전에 종합선물세트라고 했어요.
4: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 말이?
13: 아, 출동의 종합선물세트.
0: 자정을 넘긴 시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까?
0: 사고가 난 차량도 도로도 엉망이 되었는데요.
4: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견인이 다 되고 나면

0: 여기 잔해물들이 또 2차 피해를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1: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치우고
2: 차량이 수습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에 남은 사고의 흔적. 이제 공무원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구청 직원도 경찰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깨끗해진 도로.
3: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하고 나서 때 저걸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이렇게 경찰 여기까지 도와주시니까 뭔가 좋네요. 이렇게 뭐 서로 도우라고 네.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나란 일 하는 거.
5: 아이, 오늘 약간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6: 아... 나란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좀 거창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국가적인 느낌이고 큰 일일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진짜 작은 일들이거든요. 정말 작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 사실 제가 나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2: 나란 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지난 겨울과 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누구보다 바쁘게 나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7: 총리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석구석 말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많은 사고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앉아서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5: 왜요?

0: 작년에 300만 종이 나무들이 100만 그루 이상이 되니까.
1: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0: 적자 생존의 법칙이 통하는 정글이죠, 여러분.
1: 제가 사실 흉을 많이 죽였어요. 연쇄 탈식마?
2: 전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3: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4: 장미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우와. 똑같이 해보자.
5: 하나, 둘, 그렇지.
1: 우와.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0: 진짜 힘.
1: 힘이 나죠?
6: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방송 운영과 경영 전반을 엄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EBS는 2025년 경영 목표를 콘텐츠 혁신, AI 혁신, 경영 혁신으로 정했습니다. EBS는 지속가능한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 최초로 제작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 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경영평가단은 EBS가 이러한 노력으로 74개의 프로그램의 국내외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한 중고교 강의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사 공통평가입니다. EBS는 2025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고 디지털 전환과 AI 전략을 경영, 방송, 교육, 기술 전반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EBS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적 책무 수행을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평가단은 이러한 혁신의 노력이 전사적 실행체계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아야 하며 공적 자원과 자체 수익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기존의 안정적인 운영 틀을 유지하면서도 전략, 조직, 재무 전반에서 점진적인 구조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EBS는 콘텐츠 혁신, AI 혁신, 경영 혁신을 중심으로 경영 목표를 재정비하고 핵심 전략 과제를 추진할 조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를 인사, 예산, 재무 및 위험 관리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평가단은 앞으로의 과제로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전략별 이행 계획과 성과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 경영 체계를 마련해 현재의 구조 전환 성과를 근본적인 경영 체질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은 방송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경영 혁신을 통해 제작비 증가를 이루어내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위대한 수업 등 EBS가 심혈을 기울인 콘텐츠는 우리 사회 교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적 의제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세계 테마 기행, 극한 직업, 한국 기행을 비롯해 E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지상파 시청률 하락 추세에도 시청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EBS만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평가단은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AI, 디지털 혁신과 주요 강의 무료화로 사교육비 약 1.7조 원의 절감에 기여하고 문항 데이터 판매를 통해 자립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평가단은 자기주도 학습센터의 운영 품질 표준화와 더불어 AI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혁신과 공익적 가치가 조화된 실행 방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거듭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문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EBS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AI 전환 계획 수립 등 신기술 활용을 선도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송출 체계 확립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가단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과 재해복구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며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와 AI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R&D 기능 강화와 유연한 직군 연계 조직을 바탕으로 미디어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적 책무를 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EBS는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방송의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추가지 배우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일.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상암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3: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4: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6: 540일까지?
7: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7: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7: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함.
2: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의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4: 아버지 간병인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최대 540일까지?
7: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7: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0: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0: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3: 바람 너무 추워.
4: 춥다고?
3: 더워. 추워.
4: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 걸.
5: 에어컨이 산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6: 얼로 켜줄게.
7: 진짜 안돼.
4: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3: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5: AI가 다르긴 다르네.
3: 정규군도 얼마 안 나왔어.
8: 삼성 AI 신원가전.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웜.
12: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3: 바삭함의 끝판왕.
1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17: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18: 역시 맞다, 나는지요, 맞다.
19: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20: 역시 맞다, 나는지요, 맞다.
21: 형들, 떡볶이 먹자.
2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1: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23: 진짜 맛있겠지?
24: 대박, 너무 맛있는데?
25: 떡이랑 같이 먹어봐.
21: 나도.
24: 닭고기가 튀기다.
23: 와, 쫄깃쫄깃하네.
2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5: 배고파.
26: 잘
25: 어울려.
26: 새로 떡볶이.
2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7: 편한 건 다 좋아해. 르무통의 편안함은 유행이 아니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28: 600여 년 전에 어린 임금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9: 네. 우리 용인 160명.
30: 우리 영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28: 머나먼 유백길에 올랐던 단종.
31: 딸하고 또 왔어요. 두 번째 오는 거예요.
29: 네?
31: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죠?
29: 예.
31: 공기도 좋고.
29: 와.
28: 그 시간을 따라 걷고.
32: 와. 자, 뒤로 자빠지고. 와. 인사 한번 하고. 와. 뒤로 한번 자빠지고.
28: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빠져봅니다.
33: 드시고 와요.
34: 정성이 가득하도다.
28: 사람들은 오늘도 정성을 담은 음식을 차려내며 단종을 향한 마음을 밥상에 올립니다.
35: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28: 제6대 조선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영월로 갑니다. 왕위를 빼앗아

0: 낀 임금을 유배 보냈을 만큼 골 깊은 마을 강원도 영월. 최근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단종의 이야기가 한편의 영화로 다시 세상에 알려지며 영월이 갑자기 뜨거운 도시가 됐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는데요.
1: 영월이 핫한 도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TV에서 봤어요.
1: 네, 많이 봤습니다. TV에서. 우리 영자서 26명이 단체로 왔습니다.
4: 단체로 오셨어요.
1: 네.
4: 야, 어디서 오셨어요?
5: 부산.
4: 부산. 부산 갈매기.
5: 어. 예.
4: 부산에서 여기까지 뭐 보러 오셨습니까?
5: 그 청룡포.
4: 청룡포.
5: 단종 보러 단종 만나러 왔다.
4: 아, 그거 어떻게 아시고?
5: 면회가 되려면 영화 보고 왔지.
4: 영화 보시고.
0: 영화의 주 배경이었던 청룡포. 유배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배는 대부분 만원. 어린 단종의 슬픔을 위로하러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6: 다리 같은 데 보시면 다리 넘어서까지 줄을 서고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한 두세 시간 정도 대기하는 건 원래 한 인원수가 100명 내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1000명 만명단이기 때문에
7: 인천 남동구 역주부대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8: 와. 17세에 여기 유배돼서 오셨다는 마음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9: 가슴도 찡하고
8: 네.
10: 영화 두 번 봤어요. 3번 봤어요.
11: 4번 봤어요.
0: 짧은 물길을 건너왔을 뿐인데 청룡포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단절됐던 땅. 그 고립 때문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소나무들이 빼곡하게 숲을 만들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12: 네. 우리 용인죠.
4: 아, 수지에서 많이 오셨구나.
12: 네, 네. 수지에서 160명.
4: 160분이 오셨어요?
12: 네.
13: 자연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손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연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4: 아우, 막 소나무 향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0: 볼, 관, 소리, 관음, 송은 단종의 슬픔을 보고 들은 나무라고 전해지는 수령 600여 년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15: 600년이라는 세월을 저게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이게 좀 감격받았어요.
4: 그러세요?
15: 네네네.
0: 유배 당시 단종의 거처는 현대에 복원된 것이라는데요. 단출한 규모에 사람들은 단종의 외로움을 떠올려 봅니다. 단종이 왕으로 지낸 세월 약 3년. 16살. 단종의 짧은 생애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13: 마음이 짠하고 그런 이런 데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네.
16: 아이고, 그 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떠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난 막 눈물이 막 나.
17: 이렇게 하라고 하늘을 향해 등판 걸려.
18: 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편히 쉬세요.
0: 청룡포 여정의 마지막 전망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영월군 남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9: 아, 지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좋다. 강원도는 여기 처음 왔는데 풍경이 좋네요.
0: 삼면은 강, 한면은 절벽으로 고립 속에 외로웠을 어린 단종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최근 부쩍 바빠진 곳이랍니다. 그 이유는 나물 때문에.

0: 때문이라는데요.
1: 왕이 드셨던 거니까 특이한 거겠죠.
0: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보고 있답니다.
2: 어디 가세요?
3: 네, 어슬이밭에 어슬이 떼들어 가요.
0: 영월의 5월은 어수리의 계절.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밭에 오는 금순 씨의 발길도 더욱 잦아졌습니다.
3: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 뜯고 싶어서 얼만큼 컸나 얼만큼 컸나 자주 와보죠.
0: 어수리, 영월 백성들이 단종의 밥상에 올렸다고 전해진다는데요.
3: 네, 새벽에 나왔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햇살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를 그래서 이제 한 2, 3일 사이에 금방 이렇게 자라요.
0: 지금이 딱 제철. 채취 시기는 3, 4주 정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르기도 까다롭답니다.
3: 귀한 나물이에요. 네, 진짜. 네. 이게 가격도 군드레 한 4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군드레가 만 원이면 얘는 4만 원. 귀할수록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신 있게 했어요. 옆에서 다 말려도 자신 있게 했어요.
0: 끓는 물에 잠깐 데치면 사전 손질 끝. 향으로 먼저 먹는 나물이랍니다.
3: 피디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2: 이거요?
3: 네네.
2: 어디? 네. 오, 향이 엄청 좋네요.
3: 네, 오, 이게 어슬의 나물이에요.
2: 네. 이것이 네. 왕이 드시던 나물.
3: 네. 네. 네.
0: 다른 조리 없이 데친 어수리를 밥에 올리고 영월에서 자란 표고버섯과 감자를 넣어 만든 어수리 나물밥입니다.
3: 이렇게 해서 영월 백성들이 단종에게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 조촐한 밥상입니다.
0: 말린 어수리를 갈아 넣어서 반죽한 어수리 나물 전. 어수리 나물을 넣은 잡채. 그 외에도 주로 강원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소박한 가정식 반찬을 함께 올립니다.
3: 요거 고사리는 영화의 소품으로 들어갔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저희 반찬 가짓수로 넣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막중 엄마가 했던 음식들.
0: 자르지 않고 통으로 조리한 더덕구이. 시래기 된장국까지 단종을 생각하며 만든 밥상이랍니다. 갓 데워 따뜻한 어수리 나물 밥은 양념 간장으로 간을 더해 비벼주면 끝. 영월에서 색다른 추억을 더해주는 밥상입니다.
4: 금방부터 나왔나봐. 맛이 나쁘게?
5: 나물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뭐 조상님들의 뭐 애환과 슬픔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고.
3: 예.
5: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일깨워주는 여행이다.
0: 또 다른 영월의 명소. 우리나라의 모습을 꼭 닮은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 영화보다 먼저 영월을 전국에 알린 명소입니다.
2: 아유, 선생님 굿자리 멋있으시네요.
6: 아, 제가 이발소 한 10년 안 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2: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6: 아, 여기 저 우리 뗏목 타시러 오셨잖아. 뗏사공이죠, 뭐.
2: 아, 그러세요?
6: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0: 한반도 지형도 다시금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 그러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주문진에서 출발했는데 저 부산 들렀다가 목포 들렀다가 저 인천까지 갔다 올 건데 한 30분 걸려요.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쪽으로 좀 나와봐요.
2: 네.
6: 자, 두 명은 이쪽으로 오고 이 노적기는 뒤로 자빠져야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그렇지. 요렇게 해야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자빠져, 앞으로. 인사를 해, 인사. 그렇지. 자, 뒤로 자빠지고, 인사 한번 하고, 뒤로 한번 잡아주고 인사 한번 하고. 원래 저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 요즘 기름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노르다가 조금 해야 돼.
0: 평창강이 오랜 세월 굽이쳐 흐르며 빚어낸 한반도 지형. 절벽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뤄 한반도를 꼭 빼닮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6: 저기 한반도를 건너다 보고 있는 바위가 있잖아요. 눈이 다 쑥 들어가고. 손님들은 보고 자꾸 킹콩바위라고 그래.
0: 킹콩바위 잘 보이시나요? 이 강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 그리고 여기가 우리말에서 제일 깊어. 조금 깊어요. 한번 보셔요. 얘가 훈련을 시켜서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훈련이 안 되면 엉뚱한 데로 막 가. 여기 수심이 9m가 넘어요.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0: 뗏목의 마지막 코스. 시원한 강물에 직접 발을 담그는 시간.
7: 너무 좋아요.
8: 다 풀리겠어요.
7: 너무 좋아요.
8: 발 마사지 해가지고.
7: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 오니까 너무 좋네.
0: 한반도를 제대로 유람했네요. 신나게 놀았으니 다시 배를 채워볼까요?
9: 네.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시장이에요.
10: 아, 여기 서부시장. 서부시장에 오셔서 배추전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0: 영월 전통시장의 중심에는 고소한 향이 가득한 전 골목이 있습니다. 배추전에 메밀전병에 강원도 대표 전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맛이 좋은 것은 물론 가격도 저렴한 편이랍니다. 서른 곳쯤 되는 전집 고수들이 한 골목에 모였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11: 경력이 뭐 한 30년, 35년, 뭐 30, 25년, 20년, 뭐 나는 13년뿐이 안 됐어요.
9: 아, 요즘 손님 많으세요?
11: 손님들 아주 엄청났지. 아주 새카면서 아주 못 싸, 이거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9: 네. 아이고, 어디서 오시죠?
12: TV에서 봤던 사람인데.
9: 아니, 여기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12: 서울서.
9: 서울서?
12: 네.
9: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2: 그냥 물어, 남편이.
6: 물어.
9: 물어. 네. 예, 물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좀 하던가요?
13: 여기는 다 맛있다. 야, 이거 너무 거의 입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0: 배추 전에 메밀 전병을 싸먹는 것이 배세.
9: 여기다 싸가지고. 이야, 이거 보리. 야, 이거.
12: 터지겠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한 입은 다 넣어야 돼요. 네. 아예이요.
9: 예. 아. 아.
12: 안 되네.
9: 거의 터지고 있어요.
13: 맛있어요. 메밀의 맛. 그다음에 그 전병에 들어있는 그 매콤한 맛. 네.
12: 합치면 화합의 맛.
9: 그렇구나. 네네. 이게 많이 막 세지 않아서 되게 좋네요.
12: 아니요, 슴슴해요. 네. 강원도 맛이에요.
9: 슴슴하면서. 네. 좀
12: 자극적이지 않네.
9: 네.
0: 단종의 이야기를 따라 떠난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래 기다렸답니다.
14: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라 곰배령 소녀 하이디. 봄이 왔네, 봄이 와, 한산 노라.
0: 산이 풍성하게 차려준 나물 밥상.
15: 봄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16: 오, 이만큼 땄어요. 여기. 와.

0: 묻히고 지지고 오늘은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겠답니다.
1: 작품이에요.
2: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곰배령은 지금 산나물이 천지입니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 예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했던 곰배령.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유난히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5월이 돼서야 비로소 봄의 문턱을 넘는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예쁘게 핀 꽃이 더없이 반갑답니다. 딱 1년만 자연에서 살아보자면서 곰배령으로 들어왔다는 이하영 씨. 그렇게 맞은 봄이 벌써 33번째.
3: 곰배령은 겨울이 길고 봄부터 가을이 짧거든요. 햇볕이 많을 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0: 마당에는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3: 아, 이거 그 눈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도 얘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지를 이렇게 내어진 가지를 치워줘야 돼요.
0: 시련 속에서도 꽃은 피었지만 어떤 것은 덜어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3: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안타까워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0: 곰배령의 자연은 오늘도 삶의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2: 언니! 하영 씨!
4: 어서 와!
2: 아이고, 반가워.
4: 반가워.
2: 나물과 언니가 불렀어.
3: 우리 그냥 다 언니고 동생이에요. 친구고, 또 이웃이고.
5: 곰삼호. 곰배령을 사랑하는 모임.
6: 잘도 지어내신다.
2: 곰삼호 회원이에요. 곰삼호 회원.
5: 우린 이웃의
2: 회원. 회원 여기 붙어라.
3: 오세요.
2: 주는 거예요?
3: 오늘의 테마는 곰배령의 작은 아씨들이에요.
2: 자,
3: 자매들의 소품.
2: 어머.
3: 자, 써봅시다.
2: 어머!
5: 이런 옷을 입으니까 진짜 소녀가 된 것 같아요.
3: 그치.
5: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2: 이렇게,
5: 아니라
2: 이렇게,
5: 곰배령
2: 이렇게,
5: 자랑
2: 이렇게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5: 곰배령 자랑 하이디. 뛰어?
3: 옳지. 우리 진짜 봄이 오래 기다려야 와.
2: 아, 봄이 왔어요.
5: 그래, 여기.
3: 우리 겨울은.
2: 봄이 왔어요. 맛있어.
5: 봄이 왔네, 봄이 와, 한파 노란.
2: 처녀의 가슴에도.
3: 언니, 다래순 나왔잖아.
5: 또 먹었니?
3: 아, 여기 계다래가 많아.
2: 다래순 계다래. 너무 맛있어, 다래순 이거, 다래순.
5: 개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개짜 들어가긴 오히려 맛있더라. 아까 개두릅, 엄나무.
2: 개두릅.
5: 엄나무도 개두릅이잖아. 아,
2: 너무 맛있어서 못 먹게 하려고 개짜.
5: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3: 그렇지.
0: 작은 아씨들의 목적지는 하영 씨네 뒷산.
3: 와, 가.
2: 아니야, 가만 있어봐.
3: 아니, 나를 밟아, 나를.
0: 집 뒷산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영 씨의 비밀의 화원이 있습니다.
3: 가장 자연에 가까운.
0: 특별히 가꿀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
5: 엄나무도 있다.
2: 와,
5: 그거 두릅이야. 우리도 반하네.
2: 아, 여기 곰치가 많이 컸다.
3: 그치?
2: 어.
0: 산의 모습과 시간대로 자란 나물.
3: 벌레보다 먼저 따서 먹어야 돼요.
5: 이렇게 곰치가 굵을 수가 있나?
3: 여긴 숲이랑 마찬가지잖아.
5: 숲이지. 마찬가지가 아니라 완전 아무도 못 오는.
0: 곰취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답니다.
3: 곰발바닥 같다고 해서 또 곰이 좋아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곰치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5: 아, 그래요?
3: 네.
5: 아니, 근데 곰배령 곰치는 특히 왜 좋아해요?
3: 아, 여기

0: 여기는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해발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이 되게 치밀하고 식감도 아삭하고 그런 것
1: 나물 박사시네요.
0: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30년 살고서 기동량.
2: 하영 씨의 30년 지기 이녹 씨는 산마늘을 공략합니다.
3: 훨씬 맛있네. 연해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연하고 단맛이, 예. 사람 되겠어요, 저도. 산마늘 먹고, 많이 먹고.
2: 소풍 가득 나무를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영 씨의 봄.
4: 와, 이렇게 많이 땄어. 우와, 내가 제일 많이 딴것 같아.
5: 일등.
4: 엄청 뜯으셨네요?
5: 네. 여기.
4: 우와.
2: 자꾸 욕심이 나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5: 언니는 이 가운데서 있어. 이게 씻을 게뭐 있나, 이게.
4: 와, 곰치다. 곰치다, 곰치. 얘는 씻을 것도 없어요. 산 속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시려워요, 손이. 우와, 비가 됐다.
0: 아이고, 야.
2: 장난기가 발동한 곰배령 작은 아씨들.
0: 어때? 물맛이?
5: 맛이 맞아.

0: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1: 이거는 엄나무순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0: 반죽만 얇게 입혀 통째로 부쳐냅니다.
2: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밤을 먹습니다. 아예 보약을 먹어요. 통째로.
1: 이건 진짜 보약이에요.
0: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사이.
3: 웬 꽃이야. 한꽃 소녀가 꽃을 뜯어갔다는데.
4: 아, 예쁘다.
5: 이거는 쥐 오줌풀 혹은 중댕가리. 이 주변에서
4: 예쁘다.
5: 그 먹을 수 있는 꽃들. 자, 이거 같이 해요.
1: 제가 그냥 할게요.
2: 이거는 미나리.
5: 그렇지?
4: 냉이꽃도 아주 그냥
5: 아우. 냉이꽃 진짜 예뻐.
4: 이쁘네.
2: 그러네.
5: 그치?
4: 민들레 노란색. 초록에 노란 얹으니까 진짜 이쁘다.
5: 군배령의 꽃밭을 밖에서도 보지만 또 이렇게 그 나물전 한 장에도 꽃밭을 만든다.
4: 어우, 꽃밭 이쁘다.
0: 곰배령의 꽃밭이 그대로 옮겨진 전
4: 작품이에요.
5: 꼭 우리 같지 않아요?
4: 나 금낭아 하트 내 거.
1: 언니,
4: 날 줘. 나 좀 줘.
0: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영 씨는 이런 봄을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답니다.
2: 어머, 진짜 유난히 달아, 유난히.
4: 정말. 나 처음이야.
5: 여기가 새로 지은 집이에요. 새 집. 네. 저희 집에 화재가 나서 정말 그 거짓말처럼 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0: 전에 없던 폭설이 내리던 날, 전기 노전으로 시작된 화재는 삶의 터전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곰배령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5: 한 개가.
0: 그러나 잿더미에서 찾은 작은 희망.
5: 이거 한 개가 얘가 하나도 안 깨지고 불 속에서 나왔어요. 아들 이름이 도희인데 도라고 써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남겨진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거죠.
0: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다시 아름다운 계절을 피워내는 곰배령. 그 자연의 시간 또한 하영 씨를 일으켰습니다.
2: 눈개슨
4: 배령이요.
2: 나물 갑니다.
4: 정신 앞니다. 빨리 와. 불량하게 오지 말고.
2: 제드릉이 왔습니다.
4: 보이는데. 야, 많다. 푸짐하다.
5: 고기 맛? 버섯 맛?
2: 육회장 끓여봐.
4: 육회장 끓여봐.
2: 고기 맛이 조금
5: 나. 네.
2: 얼마큼 데쳐요?
5: 이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삶아도 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눌러보는 부위도 그때그때마다 늘 깨어있으라. 나물은 늘 나를 깨어있게 하지.
4: 자, 저기 물.
0: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삶은 나물 한 상 차려봐야죠. 눈개승마는 집간장으로 간을 해 살짝 볶아냅니다. 산마늘은 된장에 들기름 넣어 무치고요. 곰추위는 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줍니다. 곰배령의 푸짐한 봄을 밥상으로 옮겨왔습니다.
2: 여기는 두릅보다 개두릅을 더, 엄나무를 개두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0: 부지런한 사람에게 인심 좋은 이곳.
5: 그 저희 이 동네는 수족이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4: 신시한 거 있었는데.
0: 닭백숙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6: 맛있겠지. 와, 이런 밥은 또 언제 했어? 아까 했구나. 응?
4: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 오. 야, 병풍지 이거 진짜 귀한 건데.
6: 나 처음 봤어.
4: 나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봤다.
5: 얘 찢어서 먹는 거야.
4: 싸먹어. 나는 전을 싸먹고 싶다.
5: 다 싸먹어.
6: 싸먹어.
0: 한쌈 크게 싸서 오늘을 위해 나물쌈 건배.
7: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손도 입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영 씨가 기다렸던 산나물 밥상입니다.
6: 맛있다. 아주 맛있게 됐어. 가마솥에다 팔팔.
5: 야, 전에
0: 나물 전도 입안 가득 넣어볼까요?
7: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4: 먹으려고.
7: 예, 이거 먹으려고. 분기별로 언니네 이렇게 와서 예, 자연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먹으면서.
5: 귀하여. 사는 것 같고. 정말 좋았어요. 혼자서 먹는 것보다 다 같이해서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맛있고 그리고 시간도
0: 자연스럽겠다. 작은 아씨들의 즐거운 산나물 소풍이었습니다. 하영 씨의 집 인근에는 전봉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 그 산에 오릅니다.
4: 와, 드디어 견대령.
7: 드디어.
5: 풀려.
0: 다양한 야생화가 살아가는 산. 5월의 전봉산은 숨은 야생화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4: 일반이. 어머, 여기가 그래도 몇 개 있네. 어, 앵초. 앵초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들? 아, 저것도 약간 깊은 산 속에 있어야지 있는데.
0: 연보랏빛 작은 꽃 앵초.
4: 아니 저 조그만 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8: 아 저는 산에 갈 때 앞만 보고 가지 않고 항상 야생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 옆을 항상 보면서 가요.
5: 맞아요.
8: 네, 요거가 페리 바람꽃이에요. 너무 귀엽죠?
4: 요거 유두송이 있고.
0: 바람꽃 중에 가장 작은 회리 바람꽃. 작아서 귀하고 작아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5: 정말 아름다워요. 작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끼는 줄 몰라요. 있는 줄 몰랐는데 어머 이렇게 작은 애들이 하고 들여다보면 뭐 정말 예쁘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아요. 공부에는.
0: 전설의 거북이도 산답니다.
5: 여기 열목소. 여기 거북이 한 마리 있다.
4: 오 그래?
5: 찾아볼래?
4: 아 요거? 아니야?
5: 거북이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
4: 예, 얘야, 얘야.
5: 여기 와봐,
4: 아,
5: 여기.
4: 그러네.
5: 여기 와봐, 여기.
4: 오, 맞네. 저.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잇몸 튼튼 이가탄.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5: 좀 오버하면 어때?
6: 근육통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어깨통증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침투력이 남다르니까.
7: 캔이면 캔. 케토톡. 안도.
8: 시원하게 잘 캔다.
9: 천사의 소음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고된 노동의 무게도 함께 나누고.
10: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11: 따뜻하고.
10: 그러지?
11: 따뜻하고.
9: 변화무쌍한 삶의 풍파도 같이 이겨내며.
12: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9: 마침내 맺어낸 세상에 꼭 필요한 결실.
13: 아빠가 만든 소금.
11: 이래 너무 맛있게.
9: 좋은 소금이 음식 맛을 살리듯 서로를 살리는 사이 좋은 부부를 찾아 비금도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가 모여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 섬들 가운데 예로부터 소금 섬으로 이름난 곳 비금도. 비금도 염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14: 멀리 있어요, 기계.
10: 기계가 와, 이제 저기서 자동으로 이제 딱 틀어놓으면.
15: 아, 가요. 뭔 기계가 와요?
10: AI 시대에요, 요새.
11: 아, 가지.
10: 기계가 와, 딱 와서 싹 힘들어요.
9: 염전밭에 등장한 낯선 기계.
10: 이제 수동으로 딱 맞춰놓고 그것만 할 것인가.
11: 자, 같이 우리 붙잡고 와볼까요? 사이좋게.
10: 이랑 붙게 금방 밀어. 잡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잡고만 있어. 잡고만 있어. 그러고 이렇게 돌려.
11: 잘 밀어지네. 기계가 기계네.
10: 저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더 돌리고.
9: 소금을 밀어 모으던 장비 대파를 기계가 대신합니다.
10: 아이고. 너 서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확실히 그 노래에 신경 쓰고 그런 거 확실히
11: 멋지네. 아니 기계도 깨끗하게 밀어지네. 좋구만.
9: 덕분에 예전보다 노동은 한결 수월해지고 더 많은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15: 예전 같지 않네요.
11: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시대의 변천을 염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 기계가 일을 덜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염전 일. 부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15: 몇십 년 됐어요?
11: 그러지. 우리 애기 아빠랑 똑같이 시작했죠.
15: 몇십 년이요?
11: 한 죽어. 몇십 년 됐어 우리? 세월이 간 게 잊어버렸네.
10: 그럼 그 시기 때 똑같이 했을 게 41년.
11: 41년. 자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게. 그 몰랐지. 나는 이 염전을 무대에서 소금을 물에서 건진지 몰랐어. 빗자루로 쓸어 담는 줄 알았어. 소금 뭐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물속에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 3년 고생했어.
9: 남편을 따라 비금도로 온 최향순 씨. 낯선 염전 일에 몸도 마음도 고됐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염전밭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11: 우리 둘이 염전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애기들도 다 키우고

0: 예, 다 교육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다 자기 잔 가족 이게 가족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1: 흐린 날 뒤에는 다시 햇살이 비춘다는 걸 알기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염전밭을 나아갑니다.
2: 오늘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0: 그러지? 따뜻하고.
2: 그러지? 오늘 조심해야 돼. 애기 다리 듣기 다른다니까. 아, 부끄럽지 뭐.
3: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약해 주시네요.
0: 그러니까. 그런 게 사회지, 지금까지.

0: 비 예보가 있는 날.
1: 우리 예쁜 장어가 오늘 우리 부부의 보양식.
0: 이 장어가 오늘 점심상의 메뉴입니다.
2: 두 분이 드신다고 두 마리 드시는 거예요?
1: 그렇지. 한 마리씩, 각자 한 마리씩. 각자 한 마리씩 이렇게 하고 탑탑하게 이렇게.
0: 장어에 된장을 넣고 부부의 보양식을 뚝딱 끓여내는 향순 씨.
1: 우리 서방님이 어디 계셨을까? 네 아빠! 얼른 와서 식사하시오. 오늘 비모리 하려면 힘드실 텐데. 오늘 탑탑하게 아주 잘 기대셨습니다.
3: 잘 먹고.
1: 예.
3: 그저께도 먹었는데.
1: 아니.
3: 계속 먹었는데.
1: 그래도 이것처럼 힘이 난 거 없어. 요즘 낙지도 좋은데 낙지가 좀 잘 안 나니까 짱으로 대체해야죠, 짱으로.
3: 비모리 아주 힘들게 또 짱으로 먹어야지.
1: 먹어야지. 잘 드십시다.
0: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염전이 바쁜 날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2: 두 분이 드실 때는 소박하게 드시네요.
1: 다 그러지. 얼마나 맨날 진수성찬 먹었어.
3: 오늘은 염전 비모리 한다.
1: 나 저녁에 만찬을 해야죠.
3: 그래서?
2: 네.
3: 바빠서?
1: 바빠서 간단하게 먹어야 돼.
3: 말을 하면 앞에서 막지 말고 내 말이 끝나면 하겠어.
1: 이런 우리 맨날 티격태격. 너무 그래 재밌어. 사랑의 티격태격.
4: 오늘 장어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장어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볼게라오.
3: 아따 그러니까 오늘 비모리 함께 장어를 잘해줬어.
1: 예.
3: 장어 안 했으면 비집이 잘 텐데 장어 먹은 말에 오늘 또 힘찬 나.
4: 아 여기에 그냥 기름이 잘 흘러버려.
3: 기름 다 빠져버려 오늘. 아이 그래줘야지.
4: 그러면 또 이제 또 맛있게 또 해 먹어봐야지.
0: 비 내리기 직전 만들어진 소금은 얼른 거두고 염전을 정리정돈하는 걸 비몰이라 부른답니다. 하늘 눈치 보는 것도 염전의 중요한 일이죠.
1: 어메! 아이 바쁜데 일하고 왔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큰놈 아이고 오늘은 고생했다 가족들하고 또 지내야 될 테니 또 이러고 도와주려고 왔냐
5: 아드님 자주 오세요?
6: 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5: 아 그래
3: 이제 오늘 맛있게 담아보자
6: 네
5: 무슨 기계예요 이건?
3: 이것이 소금 여가 있는 거 그 통에다 바로 넣어보고 체렴기
7: 용가리.
3: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꼭 이빨 입이 하고 장닭까지 생 장닭 빠는 거 그렇게 생겼는데 또 용같이도 생겼어 그렇게 용가리라 했지.
2: 용 타셨네요, 그러면.
3: 용도 타봐야지 한 번씩.
4: 용 타고 숨겨 나오게 있겠다. 아니 개선장군 같아. 어?
3: 다 밀었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야 용가리 치려. 각자 임무. 유치!
0: 흡사 대첩이라도 펼쳐진 듯 오동 씨의 지휘에 따라

0: 따라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 그대로 됐어 됐어.
0: 모아놓은 소금을 통에 옮겨 담는 체염기. 물기를 머금은 소금은 무게가 상당하기에 비모리 작업에 체염기가 큰 도움이 된답니다.
2: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0: 창고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요.
3: 이게 한차 무게가 어느 정도?
4: 한 아까 600kg? 500, 60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3: 부모님이 고생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4: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저희도 그 고생하실 때 저도 또 같이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부모님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었겠지만 직접 또 같이 또 하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0: 어린 시절부터 부부의 곁에서 도왔던 자녀들, 온 가족의 땀으로 일군 소금 받칩니다. 염전은 가족의 삶이자 든든한 뿌리. 가족이 힘을 보탠 덕분에 비모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들들만큼이나 반가운 손님.
5: 오메! 우리 공주! 우리 진사! 현사! 아이고, 우리 서준이도 왔네. 자, 우리 서준이 한번 안아보자. 우쭈쭈쭈 우쭈 영감아 서준이 몇 살?
6: 네 살.
5: 이렇게 하고 네 살입니다.
6: 네 살입니다.
0: 향순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솜 제철 재료로 저녁상을 차리려고요.
7: 아 여기 비금도에서 지금 이제 6월 이제 5월부터 제피기 시작해서 6월에는 제철이지. 진짜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거죠. 살도 연하고.
0: 아들, 손주 모두 좋아하는 병어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비금도 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는 살이 두툼하고 쫄깃해 살짝 데치기만 해도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5: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우리 아들들 또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8: 올려봐.
5: 좀 내려봐.
0: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은 밥상. 세상 많은 밥상을 책임져온 소금도 빠질 수 없죠.
1: 그래도 누구 아빠가 만든 소금.
5: 이래 너무 맛있지?
1: 40년 지금 4년. 알았냐?
0: 좋은 소금으로 간한 삼겹살은 그 자체로도 맛이 좋죠. 향순 씨를 먼저 챙기는 오동 씨.
5: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유, 맛있게 된 거.
5: 예. 먹고 힘내겠습니다, 나도. 아우.
9: 아버님이 다 쏴주시네요.
5: 보기 드문 일입니다. 맛있네요. 좋네요. 자주 이렇게 싸주면 좋겠네요.
10: 아, 병어. 엄마 요리는 갈수록 느끼시네, 실력이.
1: 맛있어.
10: 맛있어, 맛있어.
1: 병어 맛있어. 병어는 먹어.
0: 할아버지의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1: 나는 자
6: 감사합니다.
1: 오냐 고개들 잡아. 내가 앞에 서는 데 주지 말고 그렇게 따먹어.
9: 누가 여기 없어.
4: 누가
5: 감사합니다. 야제
6: 감사합니다.
5: 여기 보고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가족의 맛있는 저녁이 무르익어갑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립니다.

0: 이런 날은 덕분에 부부가 쉬어가는 날입니다.
1: 아니 근데 내가 여 비금도에 살지만 이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하트는 난생 처음이네. 나 혼자 올 때는 잘 보이더만 당신하고 올게 이렇게 앞이 이래선 안 되는데 여보.
2: 하트는 이 아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1: 지금
2: 보이네요.
1: 지금 완전히 모카솜 이불이 딱 덮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3: 아버님은 고개 돌리셨네.
1: 아 아닌 것 같다고.
2: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1: 자 우리 여기서 찍읍시다.
2: 여보 여보.
1: 여보.
2: 속상한.
1: 자자자자 여보 여보. 여 하트 해변에서.
2: 차분하잖아요. 안
1: 보이게 좋네.
2: 원래 마음이 없고 뭐.
1: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억을 하는 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 뭐 전데?
1: 아 이제 핸드폰 한번 줘 보셔요. 예. 자 사진 한 장 찍어 주실래요? 아니. 이만큼 와주세요. 가까이 하게 뭔 당신이 아니니까. 자.
3: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4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두 분이 좀 살고 싶으세요?
2: 자네가 내가 할까? 자네가 먼저 하게.
1: 예전에는 추웠다 더웠다 진흙탕도 들어갔다 아주 그런 인생 역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보리차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살고 싶습니다. 희망은.
3: 왜, 아버님, 왜 웃으시죠?
1: 너무 이상한 말 해서 그러나?
2: 웃음이 그냥, 웃음이 왜 나온 거야?
0: 날씨는 변화 못 상해도 부부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0: 삶이 행복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 인생이 정말 확 풀릴 것 같아. 우리 행운 마을이 확 풀리고
0: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과 그 계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2: 향기다. 향 좋지. 취해버려. 취해. 향에 취해.
3: 소고기 알지?
0: 땅과 바다의 진미를 맛깔나게 볶아 정성껏 차려낸 밥상 또한 삶의 행복이죠.
4: 이렇게 협조를 잘해요, 우리 마을은. 진짜 좋아요.
0: 서로 다른 칸을 채워 하나 되는 구절판처럼 조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산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 안은 전라남도 장흥군 행원마을.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일 좋아하는 이성숙 씨.
5: 순심 언니! 우리 장 보러 가게, 얼른 나와. 산으로 장 보러 가게. 장갑까지 다 끼고 와보라, 벌써. 모자도 쓰고. 원해. 여기 우리 순심 언니라고 아랫집 언니인데, 제가 아주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도와줘요. 언니 오늘 열무담세, 그럼 또 오고. 산에 가세, 그럼 산에 가고 또 오고. 나이는 저기 73이에요. 근데도 이러고 젊어요.
6: 스타일을 좋아해.
5: 봐봐, 반짝이 옷도 입고 얼마나 좋아요.
6: 좋아하거든.
5: 이렇게 좋아요. 네, 옆집에
6: 좋으니까 내가 서로 좋게 살게.
5: 아, 아니요, 나는
6: 도움을 많이 받아.
5: 아, 아니요, 그래 안 해요.
6: 아유, 유명한
0: 마을 일이든 집안 일이든 허물 없이 서로 나누는 마을입니다.
5: 이쪽으로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예, 우리 산에 장 보러 가게, 지금.
7: 환영합니다.
5: 우리 부정회원 명희 씨도 있네. 오메메. 예, 우리 부정회장님, 김효회장님이라고.
7: 환영합니다.
5: 제가 이제, 예, 부정회장 하다가 우리 부정회장님한테 부정회장 드렸어요.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해서.
0: 부녀회장님 댁에 생긴 새 식구. 마치 내 식구처럼 반가워합니다.
5: 오메! 뭐 강아지를 이러고 많이 갖다 놨다냐? 오메, 오메.
7: 아니, 아니다, 두 마리.
5: 이거
7: 어디서 갖다 놨는가?
5: 예, 이쁘구만.
6: 야. 이거 누구한테 갖다 놨어?
5: 우리 부녀회장님 뭐, 꽃도 잘 가꾸고, 진짜 아주.
8: 꽃이 너무 이쁘고.
5: 이쁘고, 아주. 진짜 집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
0: 꽃을 보듯 서로를 칭찬하죠.
9: 한 6년 됐나? 5, 6년?
5: 5, 6년 돼요.
9: 여기 전 부녀회장님이 주셔가지고
5: 소나무
9: 우리가 한 5년 심었어요 지금.
5: 애기 아빠가 네. 여기 집 지은다고 여기 입주 선물로 소나무 드렸어요. 이거랑 색으로
6: 통이 크시네요.
0: 성숙 씨가 마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너나 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 함께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마을 뒷산으로 향합니다.
5: 갑시다.
0: 이곳은 지갑 없이도 배부른 행원마을 장터.
5: 이게 비비추예요.
0: 이 산에 특히 많이 자라는 비비추는 성숙 씨가 손꼽는 제철 식재료.
5: 맛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어디 놀러 갈 때 갖고 가면 진짜 좋아라. 최고. 아, 집 왔다!
6: 집 왔다!
5: 진짜 취나물.
0: 향긋한 취나물도 있죠.
6: 향도 엄청 좋아. 산치라.
7: 취해버려.
6: 예, 취해버려. 향에 취해.
7: 장이네.
5: 예, 장이죠. 오면 반찬 걸어요, 그날.
0: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산을 누빕니다. 곧 자취를 감출 고사리.
10: 아, 고사리 엄청 많네요.
0: 더 부지런히 담았답니다.
10: 아니 그 고사리 그거 좀 줘봐. 큰 거 많네.
6: 자자자.
4: 와, 고사리 마이크.
10: 고사리 마이크. 빨리 와, 고사리 마이크.
4: 얼른 와, 봄날에. 나는 소양강천에서 잘 불러. 얼른 소양강천에서 부르게. 으쌰, 으쌰, 으쌰.
11: 아, 그리워서 얘만 태우는 소양.
0: 흥도 바구니도 넉넉하게 채웠지요.
4: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12: 오이 더해 조금. 저기 해버리면 숨 죽어보니까 조금밖에 안 돼.
0: 땅이 기른 한우와 숲이 키운 표고버섯, 바다가 내어준 키조개까지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장흥 삼합. 워낙 유명한 별미죠.
4: 여기 삼합 절판이거든요.
13: 구절판인데 장흥 특산품으로 재료를 표고버섯이나 키조개나 소고기나
0: 각각의 재료는 본연의 맛을 살려서 따로따로 볶습니다. 손이 가는 번거로운 과정이어도 제빛깔을 지켜내는 정성이 담깁니다. 이 맛을 한 대 아우를 밀전병도 빠질 수 없는 구절판의 꽃이죠. 백년초, 치자, 보리새싹, 자연의 색을 입은 전병들. 장흥의 맛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삼합 구절판으로 완성됐습니다.
6: 세 가지 같이 싹 해놓으면 색깔이 아주 이뻐가지고 맛없는 것도 맛있게 나와. 음식이.
0: 성숙 씨가 부녀 회원들을 위해 또 다른 별식을 준비합니다. 밑간한 소고기를 동그랗게 빚어내고 샛노란 외출이알 노른자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더해줍니다. 예부터 장흥에서 귀한 손님 상에만 올렸다는 요리, 소고기 알찜.
14: 장흥 음식인가요?
4: 네, 장흥. 장흥이 사람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0: 옛날부터 이건 해 먹던 거라. 저기 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진짜.
1: 뜨거운 김을 쬐서 소까지 익혀내면 육즙을 가득 품은 부드러운 소고기 알찜이 완성됩니다.
2: 이렇게 숭덩숭덩
1: 비비추는 국으로 먹는 것이 별미. 데친 나물에 된장으로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
0: 끓이면 돼요. 이제 물 붓고. 근데 끓이기만 하면
1: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비비추 된장국이 차려집니다.
0: 향도 좋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 쑥향 이런 것보다는 미역국 좀 끓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좀 검어지면 미역국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지.
1: 산과 들의 풍요로움이 한상에 모였습니다. 뒷산에서 장봐온 싱싱한 나물, 그리고 쑥향을 그대로 품은 쑥부꾸미. 오늘 한 입 가득 먹으려 합니다. 다채로운 장흥의 맛을 전병 위에 얹어봅니다. 이웃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시간. 행원 마을이 행복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3: 맛있어. 동이랑 더 맛있네. 더 맛있어.
4: 밖에서 여러 가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5: 그렇죠. 좋은 사람끼리.
4: 다이어트 식품.
6: 진짜 봐요. 이러고 이쁜 언니들하고 이러고. 응? 봄바람 맞으면서 먹는 것도 좋고.
0: 우리가 한번 짠 해갖고 행운 화이팅 합시다. 행운 화이팅.
1: 초록빛 보리가 일렁이는 다음 날 아침.
0: 와,
1: 성숙 씨는 남편과 함께 50여 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0: 와, 네.
1: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행원 마을로 온 성숙 씨. 42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삶을 일궈오며 행복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0: 와, 처음에 송아지 세 마리로 시작했어요. 송아지 막 좋죠. 사료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고, 어, 이뻐요. 다 우리 집에서 낳은 송아지들이거든요.
1: 남편 석현 씨는 마을 일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성숙 씨를 늘 응원합니다.
7: 그 동기가 있어요. 그 좀 젊었을 때 집사람이 머리 수술을 했어, 머리.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튼간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허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고.
0: 왜? 갑시다, 해관으로. 자주 오죠. 하트도 쳐드리고, 놀기도 하고, 자주 와요. 어르신들 오면 얼마나 반가워 하신대요, 제가 가면.
1: 오늘은 운동교실이 있는 날. 입구만 보아도 일찌감치 모인 어르신들로 안은 벌써 북적이는 듯 합니다.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

0: 원래 앉아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1: 앉아서 해요. 근데 오늘 흥이 나니까 그냥 다 흔들었지.
0: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1: 신이 나서 차차차 하고.

0: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우리가 젊었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고 사니까 우리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예.
1: 아, 네. 우리 여기 운정댁, 여기는 해천댁, 고금댁, 남원댁, 상처댁 다 막 이렇게 태고를 불러요. 네. 여기 마을에서는. 네.
2: 이름으로 불러줘, 그러면.
1: 이름으로?
3: 선님
2: 선님
4: 선님 그래.
5: 여기 아줌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 어르신 아줌 나이가 몇 살이시오?
4: 95이래요.
6: 한바탕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밥상에 둘러앉을 시간. 참기름 듬뿍 넣어 볶은 고사리에 향긋한 취나물 곁들이고 갓 삶아낸 수육까지 이렇게 자주 잔치가 열린답니다.
1: 아드님 맛있게 드세요. 네. 장바학관님께 산에 가서 장바학관님께
7: 네. 김치 왔고요.
1: 얼른 들어오세요. 정순화제.
7: 얼른
1: 오셔. 응. 아, 얼른 오셔. 얼른 오셔. 여기 앉으셔. 얼른.
8: 네. 반갑습니다.
9: 아유. 마을이 많이 단합이 되시네요.
8: 아, 예. 우리 마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없어. 네.
6: 밥을 나누는 이웃 모두가 한 식구.
4: 다 만나네. 다 만나. 왔다 만나다. 주노물도 만나고 먹을때 노물도 만나고 고사 노물도 만나고
1: 비빔주국도 맛있고.
4: 응. 아이봐.
1: 맛있네. 천만에 맛있구만. 우리 아님들이 줘요 이라고. 오면 챙겨주고 뭐든지 먹으라고 이라고 주고 우리한테. 아이고.
10: 가득. 저까지 주시냐고. 네. 아.
4: 이것도 잘 먹네. 잘 먹네.
2: 세븐 마을에 함께 아주 기묘하게 맛있더라고.
4: 네. 맛있게 잘 먹네.
10: 아유, 너무 맛있네요. 주시니까 네, 더 맛있습니다.
1: 네. 우리 마을 좋은 마을 합시다. 우리 마을 해먼 마을 좋은 마을. 아까 아직도 해줘.
6: 웃고 먹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행원마을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 지쳐가는 입맛을 살려줄 색다른 별미 없을까요?
5: 그리장의 싱싱함이 그대로 들어와있어요. 바다를 품은 맛.
6: 매콤한 양념을 아삭한 배추에 슥슥 버무리고 감칠맛 더해줄 마지막 재료까지.
2: 그래서 게살김치예요.
6: 그런가 하면 5대를 이어온 귀한 김치도 있습니다.
11: 배추님 하나는 술으로 드시나야 되거든요.
6: 한 송이 꽃과 같은 자태.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그 맛에 오묘한 매력이 있다죠. 여름의 길목, 입맛을 깨워줄 김치밥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은 예부터 남도의 산해진미가 한자리에 모이던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장터, 싱싱한 재료를 선점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데요. 오숙자 윤다슬 씨 모녀도 일찌감치 장에 나왔습니다.
12: 낙지.
13: 낙지 산 걸로 갑시다.
14: 사장님 낙지 한 마리만 주세요. 칼질하기 좋은 거 큰 걸로 주세요. 네.
12: 제가 나 좋은 거 산지, 너 큰 거 산 거 나에.
13: 와, 좋다. 물을 안 드셔도 돼요?
12: 아, 네.

0: 배추 한 포기도 까다롭게 고릅니다.
1: 너무 길면 안 돼. 작고. 파란 부분이 많아야 돼.
2: 파란 부분. 맞나?
1: 요 정도.
2: 요 정도.
1: 파란 부분이 많아야 돼.
2: 이것도 안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것도 이쁘더라고, 색깔 나오면.
3: 예, 전통. 우리 전라도 내리는 전통 김치. 전라도.
2: 뭐, 무슨 김치 만드세요?
4: 아, 이거는 반지라고 해서 저 어르신한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을 좀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다뤘던 것 같아요.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0: 장보기를 마친 모녀가 도착한 곳. 오랜 세월의 정취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가문의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한 100년 이상 더 될 거예요. 예. 예, 이게 나도 옷이들 자작일촌이에요. 이쪽은 전부 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거 짓은 사람들 삼량식에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몇 년도 드셨다고. 와.
0: 양반가였던 어머니 오숙자 씨 가문의 흔적. 모녀는 집안의 법도를 따라 대를 이어 내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 네, 안에서 불을 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밖에서 해야 된답니다. 미안합니다, 박희님.
0: 방금 장 봐온 싱싱한 낙지와 새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조리법이 특징이랍니다.
5: 20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2: 20가지 이상이요?
5: 네. 소고기, 낙지, 새우, 대파, 쪽파, 미나리, 마늘, 생강, 밤, 대추.
0: 정성 들여 준비해야 하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하나하나 손질해주는 것이 이 음식의 기본이랍니다.
5: 반지는 다른 일반 김치보다 재료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그 안에 소를 넣을 때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 배추님 하나하나 소를 넣으시면 나야 되거든요.
0: 바다와 산, 땅. 자연에 깃든 다양한 재료들을 얇게 찰썰어 준비합니다. 육해공 재료가 모두 어우러지는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1: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산에 있는 밤, 배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소, 오까지 다 들어가죠.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0: 실고추를 사용해 고운 색을 입혀주고요. 사용하는 젓갈은 한 가지, 백하젓을 이용해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손질 마친 재료들을 한 데 모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속재료 준비 과정입니다. 채 써는 과정만큼이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 배추잎 한 장 한 장 술을 놓듯 소를 올립니다.
1: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아무나 이거를 못 만들었어요. 저희 친정 할머니나 할머니가 직접 하시고 정부가 해야 되고.
0: 절대로 서두를 수 없는 고된 과정입니다. 5대를 이어 켜켜이 빚어낸 꽃, 반지입니다.
5: 나중에 이제 썰었을 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술을 왔는지 아실 겁니다.
1: 아, 그래.
5: 김치꽃이 필 겁니다. 이제 얘를 예쁘게 이제
1: 싸야 돼요. 예.
5: 애기 엉덩이 포대기 쌓게 싸야 되는데 한입 이렇게 옆으로
1: 다 싸야 돼요. 예. 이렇게 갈게 확 구면 안 돼.
0: 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푸로 묶어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지피 숙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1: 효부근이 나온다니까요.
5: 저희는 반지는 풀을 안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지피 그 역할을 해줍니다. 발효를 시켜
1: 효부근이 나와요.
5: 그래서 묶어줘.
0: 양지머리를 푹 고아 만든 맑은 육수를 그릇에

0: 갈 정도로 채워주면 비로소 반지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해서 반지. 밥상 위에 꽃피운 반지는 어르신들만 드시던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1: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할아버지 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긴 젓가락 이렇게 빼 드셔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2: 저는 이제 면에다가 특히 냉면이나 국수에 말하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잘 익은 반지에 시원한 국물은 차가운 면 요리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요즘같이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입맛을 되찾아주는 별미라지요.
1: 너무 많네.
0: 모녀가 복잡한 요리법을 지켜오는 이유, 대를 이은 가족의 역사가 담긴 그 맛 때문이겠죠.
3: 와, 진짜 맛있다. 잘 만들었네.
1: 계속 이렇게 만들어.
4: 네.
1: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음식이니까. 그잖아요.
3: 더 알리고 싶어서. 예.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게 담아 드시고 하는 그날까지 저는 대를 잇겠습니다.
0: 어머니에서 딸에게 반지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사라진 입맛을 찾고 싶을 때 우리는 밥도둑을 찾아 나서곤 하죠.
1: 짜지 않고 육개장의 싱싱함이 그대로 들어와있어요. 바다를 품은 맛. 네.
0: 밥도둑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0: 매일 아침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시작하는 김인자 씨.
2: 이렇게 싱싱한 거는 살이 달아요. 살이 달아. 싱싱한 거.
3: 매일 이렇게 개를 바르세요?
2: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받아서 매일 작업해서.
0: 번거로워도 매일 새 재료를 받아 손질한답니다.
2: 이거는 참 좋다. 이거는 100점짜리네요. 이렇게 따보면 알아요. 여기 딱 소리가 쩍 소리가 나야 돼.
0: 꽃게를 손질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랍니다.
2: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설명을 드렸구나. 이거는 연방. 연 씨를 머금고 있는 연방. 지금 씨가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내가 건조기다 말려버린 거. 이래야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0: 식당을 오래 해온 인자 씨는 요리 재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고요.
3: 일단 재료를 보시면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료를 보면 그 음식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응용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딱 뜨죠.
0: 인자 씨가 20년 넘게 해온 요리는 간장, 게장, 채소와 약재를 넣은 육수입니다.
2: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7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을 시킵니다. 이거는 색깔이 맑아요. 보시면 맑죠?
0: 이 육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담아냅니다.
2: 이거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거를 이제 백년이라고 해가지고 백년은 좀 귀하거든요.
0: 인자 씨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만의 간장게장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병 중에 계신 애들 아빠,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되거든요.
0: 결혼 생활 동안 당뇨와 합병증으로 오래 투병했던 남편.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다 굽어졌어. 이게 반드시 안 펴져요. 이렇게.
0: 그 세월이 손에 새겨졌습니다.
2: 이렇게 보면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보이고.
0: 남편은 떠났지만 인자 씨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음식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특히 인자 씨는 간장게장을 미리 담가놓지 않고 토렴식으로 육수를 부어 그때그때 내놓는다고 합니다.

0: 다리가 떨어져 손님상에 낼 수 없었던 귤살은 그냥 버리지 않았죠. 인자씨만의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 짜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김치 담을 때, 그래서 게살 김치예요.
0: 귤살에 새우젓, 토하젓, 보리새우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고 배추김치에 화룡점정으로 올려줍니다. 귤살이 김치에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귤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귤살 올려 버무린 파김치. 보는 것만으로도 맛이 궁금해집니다.
1: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이에요. 아,
2: 안녕하세요.
1: 여기는 친구고.
2: 아, 가끔씩 오면 어머님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니까. 또 운동선수다 보니까 영양에도 좋은 걸 많이 해주시고.
1: 아, 그러세요?
2: 네, 아주 맛있어요.
0: 인자 씨의 오랜 단골을 위한 밥상이랍니다. 원조 밥도둑 간장 게장은 뜨거운 밥에 슥슥 비벼 귤살 김치 올려 한 입. 갓 담근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2: 너무 맛있어요.
3: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딱 시온입니다.
3: 근데 시온이신데 이거 너무 좋으시네요.
1: 저한테는 아직도 어리게 생각돼가지고.
0: 쉴 새 없이 손과 입을 움직이게 된다네요.
4: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맛있게. 죄송한데 어머니한테.
0: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더 소중한 맛.
2: 오랜만에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감사히 먹습니다.
2: 네, 어머님은 항상 저희 가족적으로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제 버팀목이시고.
3: 약간 오늘 꼭 하시나요?
2: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1: 고마워.
0: 정성이 가득,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맛있는 김치를 만났습니다.
2: 우와.
5: 안녕하세요.
6: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0: 줄이면요 줄일 수 있다니까?
1: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0: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0: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6: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7: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0: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3: 안녕하세요, 에바.
1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떡이랑 같이 먹어봐.
2: 나도.
4: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자, 올라가 볼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에게도 올 것이 왔네.

0: 오늘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에 왔습니다. 아~ 대부도.
1: 너무 예, 좋은데요?
0: 예, 예.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진짜. 아, 말이. 앞에 막 말이 지금 뛰놀고 있어요.
1: 한두 마리가 아니라.
0: 예. 너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1: 우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0: 너, 아, 물진 않지?
1: 야, 너는. 물까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까봐. 아,
0: 아니, 얘들이 가끔 물거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0: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1: 네.
0: 하고, 어.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딨니?
1: 오,
0: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휴.

0: 차를 타고.
1: 강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1: 그렇습니다.
3: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0: 네, 두 번째로.
3: 누가 말을 타고 오던데? 백만장자세요?
1: 내가 억만장자인데.
3: 억만장자.
4: 아이고, 안녕.
1: 그렇지 않고.
0: 이름이 뭐예요?
1: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네,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3: 엄청 좋아해요.
1: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로 오셨어요.
3: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0: 350억 플러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1: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1: 600인승?
2: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0: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3: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2: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3: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 저는 원래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네.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낮게
2: 그러니까.
1: 보냐고.
0: 아, 얘는 더 있어요, 가격이, 진짜. 아, 얘는 더 가격이.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0: 미안하다.
2: 끼가 나빠진 것 같아.
1: 아니, 귀 보세요. 다 들어요. 아, 다
0: 미안해.
2: 얘기하는데.
0: 뭐라고, 너 화나서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돔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요.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2: 아, 그러시죠.
0: 예, 예. 예.
1: 가자, 우리 칼리스터.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2: 와.
0: 대단합니다.
1: 네.
2: 진짜 많네요, 진짜.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2: 우와.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1: 예. 방이

0: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1: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2: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0: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1: 너무 귀엽다.
2: 이게 사진인가요?
0: 네, 사진입니다. 다.

0: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0: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2: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말 표정이에요.
0: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2: 네, 이거 한번 장훈 씨 이거 맞춰봐요.

0: 어?
1: 천재시네.
2: 사랑하는 마음.
1: 천재, 천재. 아.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아. 보이는 거예요.
3: 이 작가님 좋아하네요. 작가님 저거를 아까 이게 와 아까 제가 잘못 작가님 저거를 아까 이게
2: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살짝 한번 나와볼게요.
3: 발 예, 예, 예. 차이 예. 엄청나요.
2: 한번 보세요, 장훈 씨.
0: 이게 네. 다리가 얘가
2: 발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굵고 네.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아, 예,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죠.
3: 발 진짜 다리가 큰가?
0: 발이 발. 진짜 남하네요.
2: 발에 오,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아... 좀 네네.
0: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여기. 테리우스
2: 아이고 아이고 지금 좋아가지고 아니 말을 느낌.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도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아 프린스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 드세요. 일로 와, 굿나잇.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누는 사람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4: 진심으로 말을.
0: 예예 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작은 말?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어 기다린다.
2: 샤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에?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어이구. 할머니.
3: 아, 그래요? 근데...
2: 샤론 나와볼까? 샤론 일로 와볼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3: 우와.
2: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 오, 할머니.
0: 우리 예원 씨가 네.
2: 끝에만 살짝
0: 예 주고
2: 잡고.
0: 우리 저기 지금
3: 뒤에 기분이 죽을 거예요?
2: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0: 일로 와.
2: 이것도 커서 잘라 먹잖아요.
3: 아.
2: 아이고 우레기 맛있어. 어이 맛있어. 샤론이 맛있어.
0: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2: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0: 승마인들한테
2: 네,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0: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0: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알겠습니다.
1: 영훈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0: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2: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엘리베이터 공장.
1: 그렇습니다.
0: 저 타워는 뭔가요?
1: 저 위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아~ 보이시나요? 저 위에.
2: 네.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1: 그 위에 있습니다.
2: 아, 더 위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오.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아. 자, 여기입니다.
0: 여기가.
1: 네. 처음이시죠? 이런.
0: 예, 예.
2: 만생 처음이죠.
1: 네.

0: 근데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 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추어서 이 주문 생산인데요.
0: 아, 예, 예.
1: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사네요.
2: 600인승?
1: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 근데
2: 600명이 탈 일이 있어요?
0: 6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거?
1: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0: 네.
1: 보시죠.
2: 보면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서.
1: 그렇습니다. 네.
2: 아, 여기에요?
1: 네.
0: 자. 이게

0: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그,
2: 그렇죠.
1: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0: 그쵸,
1: 없어.
0: 그쵸, 그쵸, 그쵸.
1: 한번 보실까요?

0: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만.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1: 아.
0: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예,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1: 아.
0: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0: 예.
1: 삼 전자.
0: 삼 전자였어.
1: 삼 디스플레이.
0: 예.
1: 현 중공업.
0: 예.
1: L 디스플레이. 또 원자력 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많긴 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지금 이 규격은 890억.
0: 890억?
1: 예, 한 대.
0: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열 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1: 예. 그렇죠, 예, 예.
0: 열 대, 1년에 열 대만 만들어도 네. 1년 매출은. 예.
1: 와.
0: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1: 네,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1: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천만 원 때문에
0: 네.
1: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0: 아.
1: 보증을 아버지가 서셨어요. 서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공고를 가서
0: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공고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0: 네.
1: 찾아왔어요.
3: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중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 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닦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0: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0: 네.
1: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0: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0: 대단한.
2: 오. 받으신 거죠?
1: 네.
0: 유비무환. 네,
1: 친필입니다.
0: 네.
1: 준비를
0: 잘해라.
1: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0: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0: 했는데요?
1: 깜짝 놀랬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0: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2: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1: 물론입니다.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네. 일본어로 에레베다 에스카레다라고 네. 읽습니다.
0: 전문 책인가 봐요?
1: 다 복사한 거예요.
2: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0: 예.
1: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예.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와.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거길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네.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을 한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하고.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2: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2: 20대.
0: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영어 1호되고.
2: 아, 언어도 잘
1: 기술
2: 되고.
1: 뭐 이런 거 다 되고.
0: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두 배 이상.
0: 2배.
1: 기본이 두 배 이상.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0: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2: 왜요?
0: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 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 내리게 되더라고요.
0: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1억 원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0: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1: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0: 근데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1: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0: 공짜로?
1: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0: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1: 그럼요.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0: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1: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엘리베이터예요. 아하.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하.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0: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1: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 철근과 구조가 녹아내려요.
0: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대부분 네,
0: 그 전에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1: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0: 예, 예.
1: 네. 도화를 열립니다.
0: 내부는 사실
2: 우리가 아는 별 차이가 엘리베이터 없는데.
1: 그렇죠?
0: 네, 똑같은데. 네.
1: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0: 네. 네.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예. 그다음에 화염, 예.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0: 이게
1: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2: 상황을 재현하시는
1: 지금 이게
2: 거죠?
1: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네.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식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온 줄을 못 합니다.
1: 아.
0: 에어 제트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요.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3: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막 아이디어가 막
2: 왔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 대표님.
2: 예?
3: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2: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3: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2: 저는 평상시에도 저거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3: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2: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을 뭐 많이 들어왔어요.
4: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2: 네. 저기 크렘린군.
4: 저건 어떤 사진이죠?
2: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아. 가격도 더 좋게. 네,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어휴, 저 가, 뒤에 예,
0: 그렇습니다. 뒤에가. 한 예, 2, 3번 예. 테이블쯤 될 것 같습니다. 예.
2: 디자인 같은 것도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0: 직접 다 하고 직접 졌어요, 이것도.
2: 설계부터 네. 디자인까지 다. 여기가 대표님의 비밀 공간.
0: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걸어, 이걸 붙잡고 걸어올라오세요. 아. 장훈 씨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2: 네. 여기 뭐예요?
0: 이런데 에펠탑 올라오는 거 비슷하실 거예요. 아.
2: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0: 그렇죠?
2: 네. 어, 여기는.
0: 네,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2: 여기 아, 넓네요.
0: 넓어요.
1: 어? 뷰가 정말 좋네요.
0: 사통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2: 오.
0: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2: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1: 그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쉬는 공간인가?
0: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예.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3: 사인 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에
0: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3: 그러니까
0: 큰 계약됐죠.
3: 집에 가야 돼.
0: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2: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0: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4: IMF 대표단이
5: IMF.
4: IMF는 IMF.
6: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0: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다 마비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0: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예.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납품을 해주는 대신?
0: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와,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싸나 해야 되겠다 이제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선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1: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0: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어렵죠

0: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겪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2: 좋게 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0: 했죠. 네. 그렇죠.
3: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계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됐고 결국은 해냈죠.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예, 수출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 네.
1: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할수 있고 유모차도 갈수 있는.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이거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쫄깃쫄깃하네.
5: 떡볶이
7: 잘 어울려.
8: 쫄깃한 닭다리 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나는 누구? 여긴 어디?
10: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팟캐스트. 지금 나를 재생.
11: 나 아직 뭐 하면 되지?
10: 바카스.
12: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맥심.
13: 좋아.
12: 한국인의 소울 커피 맥심 모카 골드.

0: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1: 그러면 평생 하실 거예요?
0: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2: 진짜 은퇴란 안 하시죠?
0: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되게 커요.
0: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많은 주고 샀어요.
2: 그쵸?
4: 이게
2: 뭐예요?
4: 다 아시죠?
2: 뭐예요?
4: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가지고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4: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6: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2: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5: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9: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7: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7: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16: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7: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7: 080-961-9595.
1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만 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0: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요즘 당 때문에 걱정이야.
3: 왜?
2: 너가 너무 스윗해서.
4: 당신의 일상이 달달해질수록
5: 소스는 저당으로 비비드 키친.
6: 저건 뭔 소리야?
7: 영감 당질이라는 소리요. 비비드 키친은 말이요, 소스 맛은 그대로인데 당부담은 줄였대. 이거 완전 매직이요, 매직. 이제 소스도 저당이 기본이요.
4: 샐러드부터 매일의 집밥까지 대한민국 1등 저당 소스
7: 달달이야.
4: 비비드 키친.
8: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9: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0: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4: 인사돌 스위스 품목화가 획득.
8: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1: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12: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11: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버 식당입니다.
13: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
11: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14: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11: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13: 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现在休息嘛。
11: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15: 2,000平，2,000平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虾，要根据客人的流量嘛。
11: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13: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11: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16: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的话，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所以，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11: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6: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食，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11: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16: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
11: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17: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잔소리에도 모르쇠로 버티는 남편.
18: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9: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0: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도 여전히 강력한 슈퍼소닉 트래블 다이슨.
21: 좀 오버하면 어때?
22: 근육통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어깨통증에도 케토톡 쿨이 있는데, 인생은 좀 오버해야 재밌지. 침투력이 남다르니까
23: 캔이면 캔! 케토톡 한도!
24: 시원하게 잘 캔다.
11: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 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없는 또 화.

0: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1: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0: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1: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금 방법 反正是要有力气，没有力气就跳不动的，这没有什么方法，不需要什么方法。
0: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3: 와,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0: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0: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4: 가요.
5: 是小腿疼吗?
2: 是.
0: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안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많이 추워요?
5: 이걸 넘어.
6: 엄마.
7: 추워. 아까도 빠져나 하자도 똥코야 하도 거짓 미미나.
6: 이상한 아주 아주 운동.
1: 아니 이게 추운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0: 있으면.
1: 뭐야? 你进去出来，他怎么会感冒啊？不会，不会的。
2: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3: 葱苗苗就切那个葱花香菜，打佐料，包一两百斤，一两百斤。
2: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4: 我们餐厅的话，这个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我们的话都要相互协作，就相互帮助，才能更快、更高效的完成每天的工作。
2: 이곳은 각종 주방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주방도 파트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소 주방이 제일 바쁩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재료인 만큼 연근과 동과 등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느라 주방은 늘 분주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재료도 채소로 준비해야 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채소 주방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주방입니다. 잡내가 남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합니다. 주방 한편에선 쫄깃한 식감을 위해 내장 손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일까요?
5: 생쥐화, 口感이 细腻, 入味.
2: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이야, 꽃이 피었네요.
5: 首先切十字花刀，十字花刀，横切竖切十字花刀。
2: 손끝에 힘을 조절해 끝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이색 식재료들이 줄을 잇는데요. 오리 혈관부터 돼지 콩팥 그리고 천엽까지 모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재료라고 합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3시간 넘게 손질하고 나서야 드디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직원들이 몰려 나옵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곳이 바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직원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쉴 틈 없이 보낸 오전 시간 뒤에 찾아온 달콤한 식사. 큰 대접 가득 아낌없이 담아낸 음식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시간입니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식당.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단체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6: 진짜.

0: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꽤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천석이 넘다 보니 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1: 需要给他指引一下，不然他等一下找不到位置，他一直在乱走，也不好。
0: 주방은 이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곧 밀려들 주문에 대비해 손길이 빨라집니다.
1: 现在是忙的时候。
0: 쉴 새 없이 출력되는 주문 영수증들, 본격적인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이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2: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它分我们厨房有四五个，就在这边有两个，有H荤菜、H素菜、H荤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它不可能一个部门来。
0: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3: 是的，重庆是这么吃的，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0: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 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4: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0: 어느새 만 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5: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0: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하는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6: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7: 三个九的，999号桌的。
0: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8: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9: 네, 힘들어요. 非常的累.
8: 그죠? 아, 저도 힘들어요.
10: 왜요? 힘들어요.
11: 두 계단이에요?
0: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8: 이렇게.
9: 아, 힘들다.
8: 말이 안 나온다.

0: 我们最低的话五十个来回，上下五十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1: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허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2: 这是我们的百乐火锅宴自助餐，这个桌子能坐100多个人。
1: 이곳의 명물 허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2: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日美国，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1: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방까지 더해져 바구니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 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3: 下班回家了哈，下班回家，家在那面，没好远，没，哎，走得到几分钟，五分钟。
1: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4: 아니, 네. 아, 이분은 누구세요?
3: 예.
1: 林培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4: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1: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3: 내가 면条 떠서 오면 이반 쓰리 면条 떠서 행복 쓰리.
1: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아낸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3: 下班下完了，我了，准备想吃零食，一个月工资得4000左右，4000一个月。我们一直在琵琶热上班，都把孩子养大了。哎，
1: 老公，你今天辛苦了，我给你礼，你先送一次。 서로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토닥이는 손길마다 깊은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두 번째로 간 곳은 저장성 원저우의 산쿠이 마을. 산림이 우거진 고산지대로 공기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5: 没有点菜，先点菜。
0: 来个西红柿蛋汤，然后蛋炒饭，还有一煎鸡蛋。好的。
5: 说是这边地区的这个青稞蛋特别好吃，然后我们就过来吃这个青稞蛋的菜。이곳 산쿠이
6: 마을의 명물은 청란인데요. 푸른 껍데기 속에 고소하고 진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식당에선 청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기름 넣은 팬에서 청란을 익힌 후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청란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지역의 명물 청란 볶음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5: 海蛎煎蛋, 葱姜, 然后胡椒粉, 放点鸡精味精盐.
6: 청란을 풀고 쪽파와 무를 넉넉히 넣고 팬에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청란전 완성이고요. 토마토를 볶다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청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러운 청란탕까지 완성입니다.
7: 오시시.
6: 청란 볶음밥부터 청란 굴전 탕까지 청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7: 吃啊，怎么吃啊？吃。
6: 맛은 어떨까요?
8: 可以的，比普通的鸡蛋鲜一点，味道更好。
7: 他们家特别好吃，特别是炒饭、炸鸡啊，都好吃。他们家。
6: 그럼 이 청란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9: 山上有一个养鸡农场，我们鸡蛋都是他们特供的。
6: 청란이 생산되는 곳을 찾아 구불구불 험난한 산길을 달린 지 한 시간. 드디어 해발 1000m 산속에서 당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당 농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10: 大家好，这里是我是小徐，这里是平坊农场，养了我们有8000只的五黑鸡，产的是绿壳蛋，然后我带小镇们去捡鸡蛋一起。好，小镇今天鸡蛋多不多？多。你看今天鸡蛋特别好看。
11: 那个背后，你刚小背头，哇，好几种颜色，对，五颜六色的。我们每天都在我们的平坦农场，努力奋斗，工作着，加油。
6: 면적만 약 3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6개를 합쳐놓은 규모.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도 일반 닭이 아닌 오골계로 중국 현지에서 보양식의 식재료로 귀하게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닭 농장에 웬 열차가 있는 걸까요?
12: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
6: 워낙 농장 부지가 넓다 보니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5년 전 농장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모노레일이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12: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6: 모노레일은 두 대가 있는데 길이는 총 2.5km 정도 됩니다. 사료를 다 준 뒤엔 곧바로 달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닭 농장에서 가장 큰 일은 달걀을 모으는 겁니다.

0: 그런데 달걀을 꺼낼 때도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1: 就是鸡蛋的话，有些鸡不是会攻击人吗？然后会攻击的嘛，就直接抓它尾巴这样子提起来就好了。
0: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2: 我看到了，是没有。
0: 아이고, 쪼였네요. 아이고, 아프겠다.
2: 死掉了，快死了。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1: 反正我们一天有捡四五次嘛。
0: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1: 然后这个白点的话就是鸡蛋的受精点。这边的话，因为公鸡比较少，受精的那个鸡是不多的，受精蛋是不多一点。那我吃掉了。鸡蛋吃的东西都是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
0: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 我们主要就是现场直播捡鸡蛋，然后就这个环节去卖鸡蛋。
0: SNS로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1: 总共这一栏有两三百个吧，早上还要捡一次，等一会儿还要捡一次的。
0: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3: 大概一天有100左右，像这种酸色的就52.8。
0: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000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1: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对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0: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1: 아,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5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아래쪽
0: 농장에선 오골개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이 닭인가요?
1: 작은
0: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 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1: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 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0: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比例的话，好像公的有4:6吧。公鸡也挺多的。
0: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

0: 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1: 자, 完了是吗？结束了。对对对对对。还有我们要到那里去打包。
0: 귀미답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2: 我们这边呢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0: 귀미닭은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매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2: 今天总共是发了那个60箱，然后售价是3600块钱。
0: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2: 我们现在要去哪里啊？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0: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2: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了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嗯，那也是。
0: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닭을 살짝 들어 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안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2: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0: 온 산을 제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일에 재간이 없습니다.
3: 왜 잘 안 잡혀요?
2: 他们特别能跑呀，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0: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4: 아,这里可以抓一下。
0: 나무 위 공간에 올라가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 因为它的警惕性很强，你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천신만고
0: 끝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2: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0: 깨끗하게 손질한 오골개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0: 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1: 这个是我们这边呢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当补品，就是炖鸡汤啊，还不敢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0: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2: 아니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1: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一点。
0: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1: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예.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8: 이 계곡이 진짜 촉복의 땅이야.
9: 우와.
10: 사기 기했잖아.
11: 자,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소근소근.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나 거기서 나한테
2: 잘못하면 엄청
1: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 치과에서 찾으세요.
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 1.
4: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 포진은 물론 대상 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아내.
5: 대상 포진이 날 잡기 전에
3: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0: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피로에 아르라민 군주가 간다. 기사님 차 안으로. 식당 사장님 앞으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일동 아르라민 주세요. 일동 제약.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2: You turn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아이가 없어요.

0: 봄기운 완연한 5월의 어느 날, 새나기가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1: 안녕하세요. 새나기입니다.
2: 네, 어서오세요.
0: 조용한 걸 보니 꽤 얌전한 녀석인가 본데요. 어라?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네요. 깡충깡충 토끼들이 한가득. 심지어 전용 방까지 만들었답니다.
2: 실험 토끼 구조한 아이가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고 또 앞발이 하나가 없는 토끼가 여기 있어요. 봄비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3: 아이고 탱이야. 아유 이상해요. 우리 탱이라고 천재탱까지.
0: 어린 시절 키우던 토끼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정화 씨. 그 이후 아프고 다친 토끼를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했다고요.
3: 빠샤! 빠샤!
0: 그렇게 하나 둘 구조해서 돌보다 보니 어느새 방을 네 줄만큼 토끼 가족이 늘었습니다.
2: 뒷다리를 아예 못 쓰진 않아요.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이제 재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좀 조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모두 아픈 토끼들이라 손이 많이 가는 건 기본. 그런데 요즘 들어 유독 더 신경 쓰이는 토끼가 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요?
2: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에 얘를 돌보려고 얘가 뒷다리를 못 쓰니까 정리를 해주려고 얘를 딱 들었더니 밑에서 뭐가 막 굉장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저 막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게 꾸물거려가지고 보니까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0: 구조된 후 새끼를 낳았지만 몸이 불편한 탓인지 육아를 거부한 엄마 토끼. 결국 정화 씨가 직접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밤잠 설쳐가며 분유를 먹이고 보살핀 끝에 폭풍 성장한 아기 토끼.
4: 이 맛이요. 한 방울도 안 남길 거예요.
0: 정화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새끼 토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그런데 여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토끼만 가득한 이곳. 저희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1: 토끼만 돌보시는 건가요?
2: 토끼도 있는데 다른 공간에 강아지도 같이 돌보고 있어요.
0: 정화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 아파트 상가. 강아지를 돌보는 곳이 있다더니 상가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상가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알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2: 저희 집이 꽉 차니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상가 건물인 거예요.
0: 아픈 토끼를 더 많이 돌보고 싶어서 상가까지 임대를 했다는데요. 토끼를 위한 통 큰 투자. 정말 토끼 사랑이 남다르시네요.
2: 여기는 이제 격리실인데 격리실 내지는 이제 어떨 때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 발생기가 있고 중이염 때문에 고개가 제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 돌아가서 이제 중이염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다시 중환자실 가게 돼가지고 다 하니까 그때 한 8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뒷다리로 귀를 긁어서 귀지를 파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얘는 못하는 애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이게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1: 이게 조직이, 토끼 조직이에요?

0: 이거는 땅콩잎.
1: 네, 그리고 이거는 냉이. 건조된 과일들, 그냥 간식으로 줘요.
0: 그리고 이렇게 아카시아 말린 거.
1: 와, 이런 거 애들 진짜 좋아해요.
2: 이야, 진수 성찬이 따로 없네요. 한때는 상처받고 버려졌던 토끼들. 다행히 정화 씨를 만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토끼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는 강아지들. 이 녀석들을 돌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0: 이제 그 실험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그 토끼들을 데리러 갔고, 가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개체카드에 신부전, 그리고 이제 복수를 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인데 복수가 찬 이력이 있어. 그럼 얘는 조금 내가 데려와서 좀 돌봐줄 대상이 되겠네 하고 데려온 애가 섀도우예요.
2: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던 섀도우. 위태로웠던 상태는 정화 씨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0: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막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 아, 건강해져서 다행이네요.
0: 그레첸이라는데 얘는 들어왔을 당시에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쪽은 이제 안구로라고 그 녹내장의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안구가 이렇게 위축된 상태. 초음파에서 보이는 양상이 이제 악성 종양에 이제 준하기 때문에 간암 의증으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저희 단체 인계가 된 아이인데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그 종괴가 이렇게 괴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 조이의 입속에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요.
0: 이렇게.
2: 노견에 심장병까지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픈 개들이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가정의학 과 의사로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상하거나 저한테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애보다 그 뭐랄까 이 환자가 더 좋아요. 채나 가볼까? 가볼까 채?
2: 의사인 정화 씨에겐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답니다. 아픈 녀석들을 내 환자처럼 보살피고 있다고요.
0: 똥 있어. 지금 똥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2: 치매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 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그레첸. 그래서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0: 고생했지.
2: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돌봄.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세심하게 살핍니다. 보호자가 없는 유기견 그레첸을 정화 씨는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요. 그레첸을 돌보는 사이 조이에게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0: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물 때마다 이 말하자면 악성 조직은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침에 섞여 나오는 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선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3: 조이야, 조이야, 먹을까요? 지금 먹어볼까요?
2: 입속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조이.
0: 불편해. 아유, 너무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씹는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임종 돌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임종 돌봄이라는 거는 불편함에 약간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애가 너무 불편해 하진 않는지 어떤 상태에서 편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2: 비록 삶의 끝이 보이지만 정화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생각입니다.

0: 조이야, 미안한데 이거 좀 다시 해볼게. 조이야, 괜찮아. 괜찮아.
1: 안쓰러워라.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주해지는 정화 씨의 손길. 조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돌봄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기견으로 떠돌다 안타깝게 병까지 얻은 녀석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라며 정화 씨는 매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엔 정화 씨 말고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익숙하게 들어와서 능숙하게 동물들을 살피는 이분. 대체 누구신가요?
2: 저희 활동가님이세요. 저희 이 신도가 돌아가는 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1: 아픈 동물 돌보려고 직원까지 고용한 정화 씨. 본업인 의사 일을 해야 이곳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2: 한 달에 일단 쉽게 말해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비용은 한 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비까지 하면 800에서 1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 열심히 일해서 그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2: 네, 열심히 일해서 충당해야죠.
1: 그레첸의 산책 시간. 치매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의 산책법이 있답니다.
2: 여친.
4: 다리 밑으로 들어왔어요.
2: 네, 네, 잘 껴요. 아, 여친. 좋아요. 좋아요, 여친.
1: 어딘가 틈만 보이면 꼭 끼어있고 싶어 한다는 그레첸. 오죽하면 별명이 끼어첸이랍니다.
2: 어쨌든 제가 저 상태에서 편안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꼈으면 바로 빼주진 않아요. 이제 불편하다고 소리 내면 이제 그때 가서 빼주고.
1: 빈 틈만 발견하면 그대로 직진. 아,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애지중지 돌봐온 만큼 그레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화 씨.
2: 아이고, 알았어요.
1: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돌볼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준답니다.
2: 근데 이제 귀정이는 보통 사람은 아가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애견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기 같고. 저는 얘를 돌보면서 이제 아, 친애견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너무 그냥 아가 같은 비주얼.
1: 이번엔 종양으로 힘겨워하는 조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2: 네, 안녕하세요.
5: 제가 3일 전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크기가 더 커진 것 같고 전에 봤을 때는 빨갛게만 보였었는데 지금 조직의 괴사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얼마 남아있지 않은 조이의 시간. 끝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2: 저는 죽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제가 이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매 순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서 또 듣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호자의 마음이 돼버리네요.
1: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슬퍼하기보다 조이의 남은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은 정화 씨.
2: 아, 풀밭 찾아왔어요. 얘가 풀 좋아해가지고. 동물 호스피스에서 쓰는 이렇게 약어 중에 하나가 좋은 날이 더 많냐, 나쁜 날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저는 하루에 한

0: 가족들에게 꼭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반려견들과 산책 나온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 귀여운 녀석들과 보호자가 함께 가는 곳이 있답니다.
1: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지금 매장 출근 시간 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0: 이보다 더 즐거운 출근길이 또 있을까요? 반려견을 데리고 도착한 이곳은 보호자가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2: 새해 들어와.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집보다 카페를 더 좋아하는 새해와 출근 멤버 3식이 5식이까지 보호자의 일터에 머무는 반려견 삼총사. 어라? 저기 보이는 건 뭐죠?
1: 돼지네요?
2: 네네. 이 핑크색 얘는 이제 피글렛 여자아이고요. 저 뒤에 등 검은 애는 이제 피기라고 했던 남자아이입니다.
1: 어떻게 돼지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2: 엄마 아빠가 이제 실험용 돼지인데 네.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해갖고 새끼를 뱉다 그래서 이제 좀 자기네들이 두기에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키우게 됐죠.
0: 돼지들도 강아지들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는데요.
2: 피기, 로아. 돼지가 똑똑해가지고.
1: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2: 네.
1: 알아들어요?
2: 다 알아들어요. 피기. 앉아도 하는 돼지예요.
1: 네? 앉아한다고요?
2: 네, 간식 있으면 앉아하는데.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앉아.
3: 응? 앉았으니까 얼른 맛있는 거 주세요.
2: 거기도 앉아. 앉아.
0: 어? 양도 있네요?
2: 흑비양이에요, 흑비양. 요새 전 세계 21만 마리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1: 개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2: 네.
1: 양 두 마리. 또 있나요, 동물이?
2: 아, 예, 더 있습니다.
1: 더 있어요?
2: 네, 저희 매장 마스코트.
0: 아. 마지막으로 등장한 더 놀라운 동물. 아니, 알파카 아니에요? 남미 고산지대에 주로 사는 초식 동물 알파카. 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4: 아이, 지금 약간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 났는데요?
2: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알파고 남자아이고요. 좀 약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알파카니까 이번에 광고 촬영도 G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G드래곤과 함께 광고에 출연한 알파. 야, 너 스타였구나.
2: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 알파의 딸이에요.
0: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온 아빠 알파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밤마. 바로 이 카페에서 세상을 처음 마주하고 걸음마도 시작했는데요. 보호자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2: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다른 알파카들에 비해 좀 많이 순하죠. 다른 애들은 만졌다 하면 침 뱉고 하는데.
0: 어휴, 너 정말 순둥이구나.
2: 가자. 아, 제가 알파 손님들 없길래 좀 산책 좀 시키려고 나왔습니다.
1: 알파도 산책을 해요?
2: 네, 이거 목줄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산책 이렇게 나오면 좋아해요.
0: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알파. 아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귀한 모습인데요.
5: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기 자라진 않죠? 외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2: 네네.
5: 어디 나라에서 했어요?
2: 호주에서요.
5: 예?
2: 호주요.
5: 아, 호주. 나도 호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캉가루

0: 뵙긴 못 봤는데 이건 처음 보네.
1: 기다려.
2: 이게 양과예요?
1: 아니 낙타과예요.
2: 아 낙타과예요. 이번엔 되게 순한 것 같네. 털은 꼭 그냥 양털 만지는 것 같아. 양털 이불.
1: 네. 응? 양털보다 비싼 털이고.
2: 어 그래요? 아무 영광이다.
1: 수고하세요.
3: 강아지 산책과는 사뭇 다른 알파카 산책. 간식도 셀프로 해결하네요.
4: 반려견 산책하고 다른 게 네. 풀을 먹네.
1: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고 얘는 풀을 먹고.
4: 산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1: 네.
4: 알파카는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1: 아니 저거 호주 유학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는 알파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몇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봐가지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 좀 이제 알파카를 좀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싶다. 라고 약간 그 호주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3: 처음엔 도시에 살면서 알파카를 키웠던 보호자. 밖에 나가면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외출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한 귀촌. 알파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가 일도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됐답니다. 어, 여기 새도 있네요. 앵무새들이 이곳에 살게 된 딱 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1: 친구들은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키운다고 해서 이제 이쪽에 두고 좀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오게 됐어요.
3: 갈 곳 없는 녀석들을 받아준 보호자. 알파카가 있는 카페라면 다른 동물도 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주변의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동물 대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입양한 건 삼식이뿐.
1: 자, 하이파이브. 삼식이 노래. 아우. 옳지. 삼식이 돌아. 돌아. 옳지. 삼식이 브이. 옳지. 코. 옳지. 앉아. 빵. 아빠 사랑해요. 아. 봐봐. 봐봐.
3: 보호자는 첫 반려 알파카 파카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뒤 그리운 마음에 파카처럼 새하얀 털의 삼식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보호자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들에게도 애교 만점. 파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삼식이.
5: 삼식이 앉아.
1: 앉아 삼식. 옳지. 기다려. 옳지. 삼식이가 저렇게 영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게 있다 가시더라고요.
4: 영업 왕이네요.
1: 네, 저희 거의 매니저입니다. 부사장급.
3: 삼식이가 영업 왕이라면 피기와 피글렛은 돼지답게 식탐 왕. 킁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게 이 녀석들의 일상이라고요.
6: 오, 맛있겠다. 한 입만요, 한 입만. 꿀맛, 꿀맛.
2: 야, 얘가 내 거 먹었어. 삼식, 얘가 뺏어 먹었어. 삼식, 얘가 먹었어. 출동한다.
1: 뭐야? 모독의 막내.
2: 삼식이가 지켜주는데?
3: 뭐야, 삼식아. 너 정말 피기가 사고 못 치게 막아주고 있는 거야?
2: 맨날 알파카 오면 사람들 무서워하면 막아주고. 네. 사고 치면 막아주고 다른 강아지들이 사고 쳐도 막아줘요. 오. 그래서 삼식이 보러 자주 와요.
6: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 턱이야?
1: 네. 아 잠시만요. 야 피글렛 그거 먹지 마. 삼식아 대신 내보내.
3: 먹성 좋은 돼지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삼식이. 삼식이 오통에 깜짝 놀란 돼지들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0: 게 죄냐?
1: 삼식이 부르니까 네. 삼식이가 바로 그냥 내쫓네요.
2: 네, 삼식이가 여기 궁기반장이어가지고 애들이 사고치거나 뭐 하면은 부르면 이렇게 와서 저지를 해줘요, 저 대신. 복병이, 복병이.
3: 아,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어딘가 불안한 감마의 움직임. 감마야, 너 그러다 삼식이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4: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그것도?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해보래! 해보래! 해보래!
3: 순식간에 상황 종료! 말썽부리다가 삼식이한테 쫓겨나기 일쑤라는 동물들.
2: 진짜 저 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3: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고뭉치 돼지들.
5: 안에 돼지 밥이 있는데 밥 시간 되면 밥 갈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1: 맨날요?
5: 네.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돼지가 창고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나게 달려와 제지하는 삼식이. 어딜 감히 넘보는 거야?
0: 아, 쟤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미워 진짜.
3: 그래도 얼씬거리자. 안 된다고 했지. 저리 가란 말이야. 식량 창고에 난입한 전적이 있는 돼지들. 그 이후부터 삼식이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창고 앞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녀석들 삼식이 철통망호에 꼼짝 못하네요.
1: 그 삼식이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저 앞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2: 돼지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저가 엉덩이 때리면서 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앞에서 저렇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고 돼지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짖어갖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고 따라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3: 호시탐탐 식량 창고를 노리던 돼지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으니 고지가 바로 코앞. 침 꼴깍 삼키며 돌진하려는 그 찰나.
4: 야, 피기!
3: 삼시가 출동 명령이다. 아빠의 SOS가 떨어지기 무섭게 맹렬하게 돌격하는 삼식이. 즉시 현장 접수 완료.
4: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창고는 절대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묵묵.
3: 삼식이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쫓겨나는 불쌍한 꿀꿀이들. 오늘도 작전 실패입니다.
0: 삼식이 녀석 때문에 돼지 체면 다 구겼네.
2: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3: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돼지들의 식사 시간. 계속 못 먹게 해서 서러웠지. 얘들아, 이제 마음껏 먹어. 그날 밤.
4: 가. 아휴, 이것 때문에 안 가네. 가, 가, 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음식이. 가자, 가자,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몰아, 집으로.
3: 카페에서 삼식이가 맡은 임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4: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3: 어우, 이 정도면 삼식이 월급 줘야겠는데요?
1: 삼식이가 좀 훈련 빼주네요.
2: 저가 막 뛰어당길 거를 대신 뛰어가지고 애들 막 잡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이죠.
4: 아우! 아우!

0: 알지. 뽀뽀. 뭐지? 잘했어.
1: 다음날.
0: 옳지. 잡은다.
1: 오늘은 양 미용하는 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에 걸리기 십상이라고요. 힘들어도 동물 관리는 정성을 다한다는 보호자. 그 덕에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보호자를 따라 나선 삼식이. 너도 카페 일손 도우려고 나온 거니? 어? 그런데 삼식아, 너 알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알파를 자꾸 못 살게 구는데요.
0: 아, 그렇게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안 돼. 가자, 일어나.
1: 알파도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알파 앞에서 돌변하는 삼식이. 의젓하고 기특했던 녀석 맞나요?
0: 네, 알파가 눈앞에 앉아만 있다 하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또 시작했다 또.
1: 결국 인내심 폭발한 알파. 너도 당해보라는 듯 반격에 나서는데요. 어, 제발 좀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어? 아유, 진짜. 멈출 줄 모르는 알파와 삼식이의 신경전.
0: 아, 일단은 알파가 너무 싫어하니까 저 아무리 삼식이한테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해요. 잠시 도망갔다가 또 안 보이는 사이에 와가지고 또 알파한테 궁뎅이 들이밀고 있고. 알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신경질을 내죠.
1: 또 가만히 앉아있는 알파에게 향하는 삼식이. 어라?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행동? 엉덩이는 왜 알파에게 들이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삼식이 마음. 아, 얘 또 귀찮게 하네 진짜. 아유. 결국. 아유. 아유, 침이나 빠져.
0: 아, 이제 침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저기 응고 냄새 맡아갖고 좀 독한 맛 좀 보라고 저러는 건지. 근데 얘가 하도 당해가지고. 삼식, 그만. 올라가자. 잘라가자. 야, 거기 가능히 하지 마. 야, 손님 들이는데 침 뱉게. 삼식, 일로 와.
2: 깜짝이야.
1: 삼식이 때문에 괜히 봉변당한 제작진. 순한 알파가 연신 침을 뱉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꽤 쌓였나 봅니다. 알파와 삼식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녀석들의 속마음은?
3: 안녕하세요.
4: 제기에서만 모시고 온거 침몰로 오게 되네요.
3: 아유, 귀여워라. 아, 너무 이쁜데요?
4: 네, 그치, 더 좀 순하고 착해요.
3: 좀 어린 친구도 있네요. 살짝 있듯이 또.
4: 네, 맞아요.
3: 아유, 표정이 너무 좋다.
5: 안녕.
3: 야, 동물원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있네. 어, 뭐야, 돼지도 있어.
4: 네.
3: 저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4: 저는 픽이요.
3: 픽이?
4: 네. 네, 이제 앉아하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 막.
3: 맞아요.
4: 그런 말도 있어요.
3: 이제 목 때문에 이거 못 본다 막 이러잖아요.
4: 얘가 유일하게 하늘 보는 돼지지 않을까.
3: 아, 앉아서.
4: 네.
3: 앉아.
4: 옳지.
3: 어휴, 너 진짜 하늘 볼 수 있겠다.
1: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진 설쌤.
6: 알파카는 동물원 말고는 처음 보시죠?
3: 어, 동물원 말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못 봤죠?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바디랭귀지가 조금 비슷해요, 강아지들이랑. 그래서 귀 같은 경우에 이게 귀 뒤로 넘기고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긴장한 상태고, 지금처럼 귀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건 호기심 있는 상태고. 또 알파카도 개들이랑 비슷하게 되게 무리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고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같이 사는 존재, 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이때 설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동물들의 행동.
3: 아, 근데 신기하다. 아이들이 저렇게 높은 소리를 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어. 지금 부산한 거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어쩔 수 없거든요. 싫으면 도망가고 좋으면 가는 건데.
0: 뭐 이런 데 혼자 앉아있다가 네. 이제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3: 간식 시간인 거야.
2: 삼식아! 삼식아! 이제 간만 봐라.
1: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삼식이가 출동했죠. 특히 사고뭉치 돼지들은 삼식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워낙 먹성이 좋아서 매일 식량 창고를 노리는 돼지들. 삼식이는 기특하게 그 앞을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삼식이의 철통 방어에도 그칠 줄 몰랐던 돼지들의 식탐.
2: 야, 피기! 삼식이 삼식이
1: 끝까지 창고를 사수한 삼식이.
0: 삼식아, 눈 잘 먹고 있었죠? 응? 돼지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죠? 잘했죠. 잘했다, 잘했다, 뽀뽀.
2: 뭐라, 해봐, 뭐라. 해봐, 뭐라. 오.
3: 얘는 이걸 자기 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0: 응? 저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알파야, 들어가자, 이러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뒷다리 깨물고 막 해가지고 들여보내더라고요.
3: 오, 뒷다리, 얘는 사모예드의 탈을 쓴 보더콜리 기질이 있는 아이네. 그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뒷다리를 안 다칠 정도로 살짝살짝 네. 깨물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한테 내가 이런다고 얘가 하겠냐고, 세상이가. 어? 세상이는 천년 만년 내가 아무리 세상아! 막 이래도 절대 안 해요.
2: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옳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자. 옳지, 옳지. 몰아. 몰아가, 몰아. 옳지, 옳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3: 관리인이네. 알바 공짜로 쓰시는 거네요.
0: 인건비 하나 줄였네.
3: 그냥 사료 주면서 인건비 줄였네.
1: 신기한 건 삼식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건데요.
2: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그거 또.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대본에. 대본에. 대본에.
3: 아, 얘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게 사람 애들 몰거나 킥보드 몰거나 아니면 낙엽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1: 새나개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본능으로 인한 문제 행동.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3: 항상 얘기할 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나면 꼭 보호자님 봐요. 네.
1: 본능이 아닌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삼식이.
3: 계속 우리 보호자님 눈치 보고 하고 나서 쳐다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들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더 개들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보면 개들보다 똑똑한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돼지도 더 똑똑할 수 있고요. 아니면 까마귀도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람은 왜 모든 동물들 중에 개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0: 있지. 뽀뽀. 맞지.
1: 삼식이는 보호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애 같아요.
2: 그런데 유독 삼식이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었죠.
3: 삼식이가

0: 괴롭혀가지고.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삼식, 그만. 그만, 그만.
2: 삼식이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알파도 뿔이 났는지 깨물고 침까지 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 알파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4: 그래갖고 얘한테 막 침 뱉고 깔아 뭉개고.
3: 그러네요. 알파는 좀 귀찮네.
4: 얘 저렇게 깔아 뭉갤라고.
3: 근데 얘는 즐거워. 이걸 좋아하네. 지금 요 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혀예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그러면 혀도 근육이잖아요. 그럼 혀 근육도 이완되면서 애들이 즐거울 때 옆으로 빠져요. 저 엉덩이 쪽 갖다 대고.
2: 서로 냄새를 맡으며 교감하는 개들.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데요.
3: 아니 삼식이가 알파를 되게 좋아하네. 아니 제 생각에는 약간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알파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4: 아 그래요?
3: 이게 우리 아까 있을 때 지금 삼식이 저러고 있잖아요.
4: 네.
3: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지키려고 하고. 근데 이건 좋아서 하는 거야.
2: 아, 괴롭히는 게 아니었군요.
3: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좀 뭔가 의심되는 이유 있으세요?
4: 아기 때부터 항상 알파 앉아있으면 올라타고 털 물어뜯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3: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 그때 알파가 컸죠?
4: 네.
3: 그리고 삼식이가 후에 들어오는 거죠?
4: 그쵸, 그쵸.
3: 원래 동물들은 같은 견종끼리 더 친해요. 그러니까 같은 견종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 떠서 처음 본 게 엄마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랑 제일 비슷한 아이가
4: 색깔도 네.
3: 하얀색의 털 뽁실뽁실한 알파.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내 그 감정이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볼 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4: 네.
2: 새끼 때부터 유독 알파 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다는 삼식이. 자신처럼 풍성하고 하얀 털의 알파를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하지만 알파의 마음은 좀 다르죠. 끊임없는 삼식이의 관심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알파.
1: 시작이야 또.
3: 야, 일할 때랑 놀 때랑 달라. 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사실 아주 이상적인 놀이는 아니에요, 지금. 원래 동물들의 놀이는 사람과 똑같이 한 아이가 뭔가 먼저 시작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같이 노는 반응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놀이예요. 근데 지금 삼식이랑 우리 알파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4: 티키타카가.
3: 네, 맞아요. 정확해요. 티키타카가 되지는 않아요.
2: 다가가고 싶은 삼식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알파.
3: 아, 근데 등치로 안 돼. 얘도 착한. 그렇지.
1: 일로 와. 삼식.
3: 삼식이가 알파의 싫다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보호자님이 보시고 들어가라고. 네, 알파를 그냥 좀 삼식이랑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다. 네, 제일 좋고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야 스스로 들어갔어. 귀찮아 이제.
2: 관심이 과할 땐 잠시 거리 두기.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겠죠?
4: 애들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갖고 이제 이해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요. 알파가 싫어하면은 좀 저렇게 개인 공간에 좀 넣고 좀 쉽게끔 하고.
3: 네.
4: 삼식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네.
2: 이제야 알게 된 녀석들의 속마음. 얘들아,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5: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6: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놓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0: 왜 자꾸 여기로 와?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자, 어서 오세요. 어,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4: 이제 이번에 오지 마을에서 뛰었어요?
3: 왜?
5: 도망가!
3: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난 거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시죠.

0: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3: 내가 알아서 할게.
2: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1: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6: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어.
4: 호르몬 귀신의 시인 거야.
6: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7: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8: 우린 또 성분은 또 제대로 하거든요.
7: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9: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0: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1: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2: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0: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2: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0: 네, 벨거그 진료 파죠.
1: 너무 멋져 이네.
2: 예.

0: I can't see.
1: Ha ha ha.

cat. Lady of the house at home. Ollie? Ollie?

0: Please, you must help me. Holly! Holly! Holly!
1: No!
0: Holly!
1: No!
0: Holly!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2: 속은 속은.
3: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4: 왜 이렇게 커요?
3: 도청 아니에요?
4: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5: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6: 이거 만원 주고 샀어.
7: 이게
4: 뭐예요?
7: 다 아시죠?
4: 뭐예요?
7: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 가지고
3: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7: 예, 잘 먹습니다.
4: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3: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5: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8: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9: 지금 살아나냐?
10: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1: 오!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2: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4: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3: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4: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Let's go.

0: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좀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이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I'm Richard Peiser, a professor of real estate development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Today is the fifth and final lecture of my series on new towns. And in today's lecture, I'll be focusing on certain new towns that I know best, offer examples of what I think are the best that new towns offer. Also, spend a little time on new tow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articularly in Africa. And then I'll conclude with the promise for tomorrow. So let me turn to my favorite. If I have to pick one new town in the world that I think has done the best with creating a town center, it would be Almere in the Netherlands. Now, from the photos, you can see that Almere was initially developed in an area that was totally underwater. So it's what's called a polder, where the city was created by draining this very large area next to the ocean, blocking off the ocean. And over time, as the water was removed, natural areas have grown in their place and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new towns in the world. Now, Rem Koolhaa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architects, designed the town center. And when he designed the town center, he was addressing one of the major deficiencies in the Netherlands, namely that it's extremely flat and there's no topography, there's no hills. So he created a hill that would be the town center, and it has no cars on top of the hill. It's designed so all the trucks, all the service, and all the parking and cars is underneath, essentially at the ground level of the rest of the city. And then the town center is built on this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 같아요.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말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걸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 생각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일 진행도 참 더딥니다. 그러고도 내용이 신통치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잘하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하는 힘, 사고력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쩌지? 뭘 하지? 이렇게 답도 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필요한 쓸만한 생각부터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일을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것이 생각 만들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문해력을 구성하는 생각하는 힘이면서 정보 과부하 시대를 헤쳐가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을 만들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고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빠르게 읽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어떤 주장을 살필 때도 논리적 빈틈이나 오류가 없는가를 걸러내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을 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려면 기획, 경영,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활동이 필요하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어제 최신이던 생성 AI 기술이 오늘치 최신에 밀려났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정말 놀라운 첨단 기술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활용되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oT라고 사물 인터넷 아시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케빈 애슈턴. 이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애슈터는요, P&G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거든요. 그 무렵 립스틱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하죠. 문제는 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어느 매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케빈 애슈턴이 IoT 기술을 떠올립니다. 립스틱에 무선 마이크로칩을 심는다. 제품별로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바로바로 알게 한다. 이런 활용이 가능했고 재고 관리도 한눈에 가능해졌죠.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됩니다.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같은 능력, 이렇게 여기는 분 많으신데요. IoT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 케빈 애슈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의는 노동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다. 창의력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것을 일리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제법 힘겨운 사고의 과정이어서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의성은 논리력을 토대로 한다. 이 말이 의외네?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탄탄한 논리로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도 실현도 없습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할수 없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나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판적 사고든 창의적 사고든 또 논리적 사고든 모든 생각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은 요즘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데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요즘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이 휙휙 바뀝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나는 문제들도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럴수록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첫 번째는 묻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요. 우선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요, 질문에 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한데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질문자가 먼저 답을 찾도록 요청합니다. 질문자가 답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내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치님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더 적확하게 쓰라 이 문장에서 적확하게를 정확하게로 고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글쓰기 수업 시간이고 글을 잘 쓰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먼저 하시라고 대묻습니다. 혹시 적확하게라는 말 뜻을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전을 찾아본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찾아보니 적확하다와 정확하다는 다르네요. 내용상 적확하다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적확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면 질문자는 그런가 보다 혹은 이상하네. 그러고 말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랬더라면 적확하다라는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뭐가 됐든 우선은 일단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두 번째인데요. 검색하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연구를 잘하려면 검색하지 마라. 관련 논문을 읽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회대학 총장을 지낸 고미야마 히로시 교수인데요. 검색하기, 논문 읽기 이 두 가지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수일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남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살피고 참고하는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의 결과물을 먼저 접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또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남의 논문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 다 했는데 내가 뭘 또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포기에 대해서 고미야마 히로시스 교수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주제가 같아 보여도 문제의식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검색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작업이 참 위험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검색하면 마치 자신이 생각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는 남이 생각한 결과잖아요. 검색한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세 번째 비법은요, 논리성 갖추기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만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생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주장이죠. 왜 뇌피셜이라는 말 있잖아요. 뇌와 오피셜을 합친 말인데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우겨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피셜을 뇌피셜로 읽고 뇌피셜을 뇌피셜로 뽑아내서 논란도 혼란도 많은데요. 나만의 뇌피셜을 오피셜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요. 문해력은 읽는 힘만도 아니고 쓰는 힘만도 아니고 생각하는 힘만도 아닙니다. 쓰는 힘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은 읽는 힘으로 돌아갑니다.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생각하기, 사고력입니다. 배경이 되는 자료 없이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고 생각 없이 쓰는 것은 낙서에 불과합니다. 잘 읽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지식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생각은 글로 표현할 때 더 발전합니다. 결국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문해력이 제 기능을 완수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일머리 좋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내 머리로 생각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느님에 관해서인데요. 스느님은 일머리의 핵심이고 문해력의 결정판입니다.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쓰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쓰는 힘, 그러면요,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력,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글 한 편 똑 떨어지게 쓰는 능력, 이것이 쓰는 힘입니다.

일 잘하는 글은 글쓴 의도를 달성합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얻어냅니다.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글은 한눈에 의미가 전달됩니다. 어떤 글이든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글은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글쓴 사람의 평판도 경력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힘은 곧일 잘하는 글을 쓰는 능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요. 문학적 글쓰기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쓰는 글은 언어예술이 아니라 일하기의 기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멋들어진 글을 쓰려는 데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글은 멋진 글이 아니라 의도에 맞는 글입니다.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멋있는 글입니다. 일터에서 쓰는 글은 잘 쓰기가 아니라 잘 읽히기가 핵심입니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잘 읽힌다, 아니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해력을 완성하는 쓰는 힘, 점점 더 어렵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ABC하게 쓴다. ABC,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글, 돈이 되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ABC,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오디언스, 독자를 특정하여 써라. 그러니까 타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네핏. 독자에게 읽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라. 독자가 왜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투 액션. 독자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이 말은 글 쓰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라입니다. ABC하게 쓴다. 이 법칙을 기억하였으면 글쓰기가 의외로 수월합니다.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비법.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저처럼 글밥 먹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하나 소개할게요. 세상에 못쓴 글은 없다. 고쳐 쓰기 전에 글만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의외로 글쓰기를 원샷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고민고민하다가 후다닥 쓰고 그렇게 끝내는 분이 참 많은데요. 글밥 먹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다가 후다닥 쓰고 두고두고 고쳤습니다. 고쳤으면 얼마든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네, 못 쓰네,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글쓰기 원칙 ABC는 내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도 유용합니다. A, B, C에 맞게 눈과 귀에 거슬리는 곳을 수정하면 거뜬하니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합니다. 몸에 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일 잘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프로세스대로 씁니다. 쓰기 전에 반드시 쓸 거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글로 쓰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쓸거리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쓸거리,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후로는 그것을 풀어서 글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글쓰기는 생각하기, 메시지 만들기, 쓰기 이런 경로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전달력 높게 메시지가 완성되고 메시지가 완성되면 곧바로 글이 일을 합니다. 반면에 글쓰기에 절절 매는 사람들은요,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없이 무작정 고민하거나 무작정 쓰기부터 합니다.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메시지 만들기에 실패하면 어떤 글쓰기 기술로도 일하는 글쓰기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글쓰기 비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힘들겠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이 방법을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각과 자료를 흘려 넣기만 하면 일하는 글이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 하나면 어떤 글이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레오,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 공식은요, 논리 정연한 글쓰기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하나면 보고서 쓰기에서 SNS, 카카오톡 같은 채팅,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도구, 이메일, 자기소개서 쓰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콘텐츠 만들기, 이런 모든 글쓰기 작업들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레오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레오 공식은 딱네 줄로 만들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일머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삼박자로 돌아가죠. 이 논리 삼박자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는요, 의견을 주장하는 오피니언의 O, 이유를 제시하는 리즌의 R, 사례 제시하기에 example의 E,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 제안하기, 오피니언, 오퍼의 O를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O, R, E, O 이네 단계를 거치면 어떤 생각도 논리 정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생각을 오레오로 정리하면 결론이나 주장이 명확해지고요. 왜 그런 결론과 주장이 나왔는지 합리적으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주장을 실행하는 방법까지를 포함합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에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오아리오 공식을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시라고 기본 문장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O, 내가 하려는 말은 이러이러하다. R,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E,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이러하다. O, 그래서 뭐뭐하면 좋겠다. 이 문장에서 빈 곳을 여러분의 생각이나 자료들로 채우면 누가 읽어도 논리정연한 글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오레오 문장식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장에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성분이 빠짐없이 갖춰진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생각이 명확해지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가 생산성과 성과를 지배하는 그의 전부인데요. 제대로 일하려면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기가 겁나신다고요? 고민만 된다고요? 글 쓰려면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오레오 하십시오. 오레오 공식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머자나서 논리적으로 포맷됩니다. 일머리 문해력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약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인터넷 기사 요약 서비스는 옛날 얘기고, 유튜브도 드라마도 요약합니다. 메신저에서도 채팅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한 것만 접하는 사람과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잘 생각해서 요약할 줄 아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줄 요약 글만 읽는 사람, 세줄 요약을 척척 할줄 아는 사람, 만일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호흡이 긴 콘텐츠를 주의 깊게 흡수하고 핵심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인공지능 디렉터로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요즘 하는 일들은 그의 지식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지식은 대부분 읽고 생각하고 쓰기로 작동되고요. 다시 말해, 문해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일머리가 최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해력이라는 활주로를 깔아보십시오. 탄탄한 활주로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더 높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문해력은 당신 인생의 활주로다로 하겠습니다.

0: 자, 어서 오세요. 어,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1: 언제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0: 왜? 도망가!
1: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2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3: 내가 알아서 알아볼게.
2: 내가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아, 위겸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1: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어.
4: 호르몬 귀신의 쓰인 거야.
2: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0: 푸른 바다에 생명력이 가득한 완도의 바다.
1: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kg.
0: 몸에 좋은 귀한 것들만 내어주는데요.
2: 모든 기능을 맑게 해줘요, 오늘 몸을.
0: 그 청정한 자연과 마주하면
3: 다시마래요, 다시마.
0: 몸도 마음도 치유되죠. 특히 깨끗한 바다 먹거리는 보약 그 자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기만 한데요.
4: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소박하지만 진정한 웰빙을 만나는 곳.
5: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0: 자연을 품은 섬으로 떠나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완도의 자랑 해상왕 장보고와 싱싱한 수산물을 찾아 떠납니다. 사방이 바다고 천지가 섬인 완도. 이제는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연육교가 생겨 고금도, 신지도와 큰 섬의 완도읍은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요. Sunlight fell, reminded me. 약 1200여 년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 진을 설치해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 일본과의 교역로를 개설했습니다. 덕분에 완도의 길은 더 먼 바다로 이어졌고 완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바다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바다가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삶이었죠.
6: 아버님, 이거 뭐예요?
7: 강산봉.
6: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7: 여보, 쬐, 저도.
0: 완도의 아침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8: 광어, 해산 광어.
0: 청정 바다의 수도답게 큼직한 자연산 광어부터 이 계절 제맛이라는 녀석들이 모두 총 출동했는데요.
6: 완도에서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9: 여기 보시다시피 오징어, 갑오징어하고 수원팽이, 이제 보시면 하러 보면 숭어, 감성동, 까간동, 광어 다 나옵니다.
0: 자연산이 아니면 영암도 내놓기 힘들다는 이곳 완도 활선어 위판장. 짭조름, 햇내 먹음은 물 좋은 생선들이 저마다 싱싱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이 시기 위판장의 꽃은 따로 있다고요?
10: 갑오징어예요.
6: 갑오징어? 네. 어디서 잡으셨어요?
10: 우리 신지 앞바다, 경사신지.
0: 대개 4월부터 6월까지가 제철이라는 갑오징어. 이때가 산란철이기도 해서 몸집도 크고 맛도 좋다네요.
6: 여기 완도 물건들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청정 바다이고 바다가 좋고 물이 항상 맑고 좋잖아요. 바다가 깨끗하다고 하면 오염이 덜 됐다. 다른 데 비해서.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유독 중매인들의 뜨거운 부예의 눈길을 받는 건 완도 특산물인 쏨뱅이. 키야 소리 없는 눈치 작전이 치열합니다.
6: 61만 4천 원, 24만. 쏨뱅이가 오늘 가격이 괜찮네요.
9: 중국 수출.
6: 아, 중국은 네, 다 수출해요? 네, 네. 그만큼 귀해요?
9: 중국 사람들 제일 좋아한답니다, 붉은 생선을.
0: 최근 중국 수출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쏨뱅이.
2: 이거 매운탕 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아, 말려갖고 쪄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6: 어, 이거는 옛날에는 막 버리지 않았어요?
2: 아니, 이미 좀 짤짤한 거, 이리 짤짤한 건 다 버렸어. 근데 지금 여기 중국으로 수출하는 바람에 가격도 높아지고 좀 어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0: 그래서일까요? 이곳 완도의 위판장엔 특유의 활력이 넘칩니다.
6: 경매 받아서 어디로 가요?
10: 여기다 놔뒀다가 장날 장으로 가지고 가고
2: 안 그럼 여기 스톱이나 그
6: 5일장. 네.
0: 위판장에서 경매를 마친 생선들과 인근 섬에서 온 수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 5일과 10일 완도 읍내에서는 5일장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 문어를 비롯해 각종 신선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6: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는 완도가 1. 왜 완도가 최고 좋아요? 청정 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0: 아니, 이 엄청난 것은 무엇이란가요?
6: 아버님, 이게 뭐예요?
1: 삼치. 삼치.
6: 몇 킬로예요?
1: 9킬로, 9킬로. 10년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9킬로.
3: 15만 원 되죠?
1: 이제 그러지. 근데 이제 7만 원, 8만 원 받는다니까. 어? 8만 원.
11: 제 인생 이렇게 생긴 생선을 처음 보긴 했는데.
12: 삼치 몇 센티미터예요?
1: 삼치 자 정확히 9킬로 500.
13: 2킬로보다 더 크겠다.
11: 내 키보단 작은 것 같은데. 1m 10cm 같은데.
1: 아, 나 또 이거 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자존심 사람을 죽이면 안 돼.
11: 괜찮아. 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보여줘요. 링링링링링. 진짜로.
1: 야, 이 진짜 야물구만 선녀이. 야, 자 정아가니 한번 재보자.
11: 나보단 작을 것 같아.
1: 네, 너보다 작다.
11: 나보다 작구만 그래. 진짜 놀랍긴 한데 지키보단 작은 아쉬워요.
1: 베스트. 그렇게 폐는 왜? 폐는 한 거야.
0: 하하하, 훈훈한 인정이 참 정겹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온 완도. 장터에도 섬에서 온 각종 해조류가 넘쳐나는데요.
6: 어머니, 이거 뭐예요?
14: 곰피, 안도 유명한 곰피.
0: 생김새는 미역과 비슷하지만 식감이 더 아삭해서 쇠미역이라고도 불리는 곰피.
14: 해조류를 많이 자라는 곳이 우리 안도잖아요.
6: 네.
14: 맥반석이 말해가지고 해조류도 특별하게 좋아해요. 바다 속이 맥반석. 그만큼 물건이 좋습니다. 우리 안도는. 우리 안도 놀러 많이 많이 오세요.
0: 그래요. 풍성한 완도 5일장. 제도 가보고 싶어요. 지난 2005년 신지대교가 완공되면서 완도읍과 이어진 신지도. 신지도에는 우리말로 울모래라 불리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래가 파도에 부서지는 소리를 비유한 이름인데요. 최근 맨발 걷기에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죠.
15: 저희가 맨발 걷기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명사십리가 되게 길기도 하고 또 모래도 곱고 해서 맨발 걷기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0: 길이 3.8k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과 방풍림으로 조성된 해송숲이 일상의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연중 60여 만 명이 찾아오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랍니다.
16: 바다 바람이라든가 이 경치가 너무 좋아서요. 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6년 연속 블루 플래그라는 국제 인증을 받고 있죠. 또한 이곳 해변엔

0: 완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국내 첫 해양 치유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 오늘 어떤 프로그램 받으러 오셨어요?
2: 아, 해양 치유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저번 주에도 받으러 왔었어요.
1: 뭐 어땠어요?
2: 2시간 정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고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었어요.
0: 총 16가지 과정 중 몸속 노폐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일명 해조류 수파 프로그램. 아니 근데 요건 뭐단가요?
3: 오늘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 다시마짱.
0: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할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다시마로 스파받는 기분 어떠십니까?
3: 너무 부드러워서 자꾸 이렇게 얼굴에 뿌리게 되네요. 건조했던 뭐 피부 같은 게 조금 촉촉해진 기분이라서 이게 좋네요. 다시마 향이 나서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따뜻하고 너무 편하네요.
0: 이번 순서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 거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고 움직이다 보면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한데요. 정말 해조류가 들어간 건가요?
4: 뭐 해조류 추출물 이런 게 듬뿍 들어가 있나 봐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게 차가운 거품이 아니라 되게 따뜻한 미온수 거품이어서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0: 역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군요.
4: 거품이 새롭게 계속 나와.
0: 해조류 거품의 부드러운 촉감이 심신을 안정하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5: 어머니 어떠셔요? 오니까?
6: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으니까
6: 좋아요.
5: 감사해요.
0: 단순한 체험을 넘어 완도의 풍부한 바다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과 힐링을 위한 치유 관광지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야외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명 기후치유 프로그램.
7: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있죠?
8: 네.
7: 이 파도에 보면 미세 수분 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해양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이 해양 에어로졸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어로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기후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 노르딕 워킹이에요.
0: 노르딕 워킹은 핀란드 스키 선수들에게서 시작된 걷기 운동인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유산소 전신 운동으로 스틱을 이용하죠. 때문에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네요.
9: I feel good. I feel young. I feel 10 years younger. Yeah.
10: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연의, 자연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건강도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도가 특별한 것 같아요.
11: 몸도 치유했으니 음식으로 이제 치유할게요. 해조류하고 생선 해조류, 어패류. 그게 제일 치유 음식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신지도 바다는 공기의 비타민이라는 산소 음이온이 유독 풍부한데요. 좋은 공기를 마셨으니 다음은 좋은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순서. 그저 보기 좋은 밥상이 아닙니다. 전복과 톳 등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를 곁들인 건강한 음식들이죠.
12: 너무 신경 써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좋죠. 저희는 감사하죠.
6: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네, 그냥 말 그대로 치유의 밥상.
0: 몸을 치유할 만큼 좋은 것만 재료로 쓴 완도 한정식입니다.
8: 완도에서 나는 농수산물이고 특히 해조류가 12가지 정도 밥상에 올라가요.
0: 해조류의 본고장답게 피로로 무뎌진 미각을 깨우는 바다 채소의 맛. 섬마다 간섭지가 많고 조류가 완만한 완도는 해조류 양식의 최적인데요.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죠.
7: 이건 이제 완도 앞에서 잡히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큰 걸 써야 지방이 많아서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0: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부위도 치유 밥상엔 빠지지 않는데요.
7: 해조류들이 다 식이섬유들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전복 내장을 같이 갈아서 넣고요. 마지막에 피날레로 토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혼합 떡갈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0: 평범한 떡갈비가 아닌 전복과 토시 더해진 반죽에 전복 부위까지 통으로 얹은 해조류 전복 떡갈비. 신지도 앞바다를 그대로 옮긴 듯한 깔끔하고도 담백한 밥상입니다. 여기에 영양 만점 톳솥밥까지. 하하하, 모두 그 맛에 꼭 빠지신 것 같네요.
12: Like a Korean style.
13: 감사합니다.
11: 여행을 맛있어.
0: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즐겨 먹다 보니 이분은 알레르기도 나아졌다는데요. 입만 즐거운 음식이 아닌 담백한 맛의 소화 기능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완도 치유 밥상.
10: 제가 부끄럽지만 약간 변비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몸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자연의 그런 거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13: 너무 저 건강식 자연식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그거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4: 완도 치유밥상 드시러 오세요.
0: 청정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완도. 해양 치유에 이어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돌보는 힐링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와, 온통 꽃으로 가득한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15: 안녕하세요.
16: 아, 안녕하세요. 아,
17: 안녕하십니까.
15: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이뻐요?
16: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쁜 꽃들과 식물, 숲, 그리고 동물들이 있어서요. 자연이 그대로 줄 수 있는 치유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0: 말 그대로 치유 농장인데요.
18: 이야, 나 구름이 불러봐.
19: 구름아.
0: 이곳 40여 마리의 동물 중 가장 사랑받는 폰이랍니다.
16: 폰이 치유 체험이에요. 저희 폰이 말들이랑 토끼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아이들이 동물들도 만져보고 교감하는 네, 치유 체험입니다.
0: 그림책에서만 봤던 동물들을 직접 대하니 신기한데요.
16: 마음이 먹어봐. 잘 먹네? 얘도 줄까? 후구나, 여기 있어. 자, 여기서 주는 거예요. 짜잔. 무서워? 무서워?
0: 하하,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체험이네요.
20: 아이들이 알아서 뛰어노니까 저희도 편하게 커피 마시고 좋네요.
16: 덕구야, 덕자야.

0: 총 12가지나 되는 이곳 농장의 동물들 가운데는 유독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 피그.
1: 쟤는 전박이.
2: 근데 새끼 원래 많지 않아.
1: 새끼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어.
3: 탈출했어.
1: 전박이 먹어봐.
0: 까만색 아빠 돼지와 핑크색 엄마 돼지 사이에서 태어난 전박이 아기 돼지인데요.
1: 맛있게 먹지. 치유 공부를 하면서 동물 교감 치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져보고 하면서 치유를 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동물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0: 완도가 고향인 션이 씨.
1: 이안이.
4: 그래, 가위로 따봐. 한 명씩 해봐.
3: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1: 그래, 한 명씩 해보자. 자, 이안 여기 있어.
3: 이게요.
1: 알았어.
2: 저도요.
0: 특히나 이 무렵 유채꽃으로 물드는 청산도를 좋아해 유채꽃을 심었답니다.
5: 집에만 있기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동물들도 보고 애들한테 지금 쌓여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때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1: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좋은 봄에 오시니까 너무 좋다.
6: 작년에 약속했잖아. 저희도
1: 맞아요.
6: 온다고요.
1: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6: 아니에요.
7: 어디서 오셨어요?
8: 대전에서 왔어요.
7: 재방문이라고 하는데 왜 재방문하셨어요?
6: 작년 5월 중순에 신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 제거하고 이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자연과 하나 된, 그리고 너무 편했어요. 제가 마음이 치유가 돼서 좋았습니다.
0: 카라반 숙소에서 캠핑을 즐기러 온 손님입니다.
1: 산에 명이나물 낳고
6: 산마늘 알아요.
1: 산마늘 뜯고 저기 표고도 좀 따시고.
6: 나물 다 없어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1: 아이고, 이 산 다 뜯어 드셔도 괜찮아, 괜찮아.
9: 지금 마치 치가 좋더라고.
6: 그러니까 치나 맞아. 여기가
1: 치 고사리.
10: 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1: 우와.
6: 들어가요.
0: 1년 전 이곳에 머물며 그랬던 것처럼 그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죠. 10년에 걸쳐 예쁜 집을 짓고 2년 전 방문객 모두를 위한 치유 농장을 시작한 현희 씨 가족. 모처럼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1: 갑오징어예요. 요즘 철이에요, 이게.
7: 회로 드실게.
11: 네, 회로.
0: 아내를 위해 정성껏 정원을 가꾼 남편이 오늘은 별식까지 준비했네요. 예쁜 꽃과 청량한 숲이 가득한 정원에서 즐기는 숯불 바비큐의 맛. 이런 게 정말 행복의 맛 아닐까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까지 동참했는데요.
1: 오늘도 고생했어서 앉아. 앉아 얼른. 자, 알겠습니다. 젓가락.
0: 엄마 아빠를 도와 농장 한쪽 작은 카페에서 일을 돕고 있는 아들이죠. 결혼 23년 차 여전히 달달한 부부.
1: 맛있어?
0: 아들도 지지 않는데요.
12: 오, 보기 좋다.
1: 먹어봐. 맛있다. 자,
0: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치유이자 힐링이랍니다.
1: 이렇게 완도의 자연을 한 입에 싸서 먹으니까 제 몸과 마음까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8: 맛있지?
4: 응, 너무 맛있어. 당신이 다 해주니까 너무 좋네.
8: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야. 맛있고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다 좋은 거잖아.
4: 맞아.
8: 그게 치유야, 치유.
4: 어서 드세요.
0: 깨끗한 자연을 품어 건강하고 행복한 고장.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잠시 쉬어가고 싶습니다.

0: summer. Who says I can't get stoned?
1: 엄청 맛있어.
2: 라임 너무 맛있어요.
3: 많이 파세요.
2: 많이 파세요.
4: 시마 까베기.
1: 다시마
4: 까베기.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5: It's been a long night.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6: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7: 내려와 사귀기 했잖아요.
8: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엄마 영광인 줄 알았네. 소근소근.
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3: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4: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5: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6: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7: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0: 빙글의 옷을 완해 섬도.
1: 와, 너무 멋져요.
0: 하하, 완도를 떠올리면 빙글에 웃게 되는데요. 하하.
2: 맛있다.
0: 그림 같은 풍경에 이야기가 가득한 고장.
3: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사십수.
0: 대대로 귀한 보물도 넘쳐나는데요. 풍성한 맛과 멋의 고장이자 청정한 자연의 고장.
4: 이거 양산성만 돌문다.
5: 해신탕 나왔습니다.
0: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4: 와, 말불록도.
0: 완도의 진짜 매력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타워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석같은 남쪽 바다 섬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그 황홀한 일출을 보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곳이 있죠. 완도읍 동망산 정상에 자리한 완도타워입니다. 또 완도읍 앞바다에는 일명 사랑의 섬이라 불리는 주도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상록수림으로 들어찬 주도는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하트 모양. 60여 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6: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해가지고 저 건너가고 그랬어요. 저기 가면 떼밤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7: 네.
6: 야마시한 열매가. 그래가지고 그 떼밤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건너가고 그랬어요.
7: 아,
8: 여기를 파갖고 돌 같은 거 발파해가지고 배가 들어오게 그런 만들어 놨잖아요.
7: 아,
8: 그전에는 여기에 물 나오고 하면 배가 걸렸어요.
6: 저 앞에까지 바다였어요, 옛날에.
7: 아, 진짜요?
8: 네.
6: 여기 내리방거예요.
0: 60년대 현재 완도항 부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뻘밭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바다를 메꾸는 두 차례의 간척 사업으로 완도읍은 소규모 어촌에서 현대식 전망대까지 갖춘 소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1: 와, 너무 멋져요.
2: 전망대 가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높이 76m의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지닌 완도의 랜드마크이자 명소인 완도타워.
5: 아, 여기가 지금 신지. 신지 보인다는데? 신지.
9: 바닷가 보여. 오늘도 한번 가보자.
5: 어떻게?
9: 네네.
5: 우와, 대박.
9: 진짜 잘 보이지?
5: 야, 이렇게.
0: 지난 2008년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완도의 대표적인 섬들은 물론 멀리 강진군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데요. 타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동서남북 360도로 감상할 수 있고요. 특히 날이 좋은 날엔 멀리 제주도까지도 보인다고 하니 과연 완도 제일의 관광 명소답죠.
10: 저희는 울산이고 동해 쪽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 수평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섬 투어 한 이유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뭐 다도해라는 개념을 조금씩 배울 것 같아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 하면 그냥 바다만 보고 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섬이 많은 다도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유톡도 있으니까. 네.
11: 여러 군데 가봤어요, 타워를. 뭐 정남진 타워도 가보고 진도 여기도 가보고 해남 이런 데 가봐도 여기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0: 그런데 완도타워에 가면 꼭 한 번쯤 맛봐야 할 완도만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는군요.
11: 이거 전복빵인데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빵.
0: 완도타워의 명물로 통한다는 전복빵.
12: 아니 나는 두 개. 이렇게
13: 여기 네 개짜리는 얼마씩 해요? 어머 그래요. 저도 하나 주실래요?
7: 이거 사가시게요?
13: 네. 네.
12: 맛있어서 손주들 주려고.
0: 대체 어떻게 만드는 빵일까요? 전복빵을 세상에 선보인 건 완도 읍내에 사는 지혜 씨 부부.
14: 요즘 빵이 또 대세잖아요. 전복을 빵에 올렸더니 식사 대용도 되고 누구나 손쉽게 전복을 드실 수 있게끔 개발하게 된 게 전복빵입니다.
0: 전복 내장을 넣은 빵 반죽에 마늘버터 소스를 바른 찐 전복을 올린 뒤 오븐에 잘 구워야 하는데요. 전복빵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15: 맛있겠다.
16: 진짜 왕 크다.
15: 너무 맛있겠다.
16: 이거 봐봐.
15: 하나가 다 들어왔어.
16: 맛있다. 괜찮은 것 같다.
0: 캬, 그 맛 참 또 궁금하네요.
13: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반짝반짝하니 전복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 힘이 빨딱 생기는 것 같고.
17: 우리가 전복을 사면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요리가 된 것처럼 빵까지 같이 겸해 있으니까 그냥 한 끼 식사용으로도 먹기도 좋고 참 불편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13: 야,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따봉이겠죠?
18: 안 돼요. 오시면 전복빵 꼭 드세요.
13: 맛있습니다.
0: 이제 남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부산 윤선도의 섬이라 불리는 보길도로 떠나봅니다. 과거 제주도로 향하던 고산 선생이 이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머물며 평생 창작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3: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면서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고 또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40수, 추나추동 사기를 이곳에서 창작을 하시죠.
0: 윤선도가 남긴 자취 중 가장 빼어난 곳으로 손꼽히는 세연정. 당시로선 꽤 이색적인 정자라는데요.
19: 중앙에 온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자에 보면은 중앙에 온돌이 나 있는 정자 보는 게 어려울 겁니다.
0: 덕분에 겨울에도 이곳에 나와 직접 꾸민 정원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윤선도가 머문 보길도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부영 마을이 있는데요.
20: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아버님 보길도는 뭐가 유명해요?
21: 황칠 전복. 우리 동네 전체 주민들이 전부가 거기에다 황칠 농 재배 농가 바다하고 해풍하고 이게 전 맞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보길도가 제일 잘 자라요.
0: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황칠.

0: 황칠나무. 예로부터 황칠나무의 수액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한 황금빛의 고급 도료였다고 하는데요. 보길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200년 된 황칠나무를 비롯해 대표적인 황칠나무 자생지입니다.
1: 아니, 아버님, 이게 지금 황칠나무예요?
2: 네, 이제 이게 황칠농장인데요. 그 우리 여기 황칠 장목반에서 황칠나무 장가이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30여 년 전부터 마을 기업으로 황칠나무를 재배해온 부용마을. 황칠나무가 효자인 셈인데요. 산자락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일일이 산 아래까지 옮겨 심어가며 농장을 일구고 온 정성을 다해왔답니다.
1: 아니, 어머니, 그건 뭐예요?
3: 머위떼요.
1: 머위?
3: 예, 머위떼. 이것이 여기서 지금 한참 철이잖아요, 이거 머위떼가.
1: 와, 근데 황칠나무 밑에 이런 것도 나와요?
3: 황칠나무 밑에가 있는 것도 이 머위도 더 약된데요.
0: 머위도 산삼나무라는 황칠의 덕을 좀 보려한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뻥 아닙니까? 갑자기 웬일인겨? 무슨 일 났어요? 평소 사이좋은 이웃 사촌들로 아는데요.
4: 까라고 나도 할게.
5: 이거 뭘 까라고 나?
4: 아니, 꼭 옴딱게 나도 할게. 옴딱게 나도 할게. 나도 할게.
5: 우리 가족이 다 무겁나게.
4: 아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5: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알아.
4: 기억 보내비요.
1: 지금 이게 뭐예요?
4: 이건 꽁알.
1: 꽁알?
4: 네.
3: 10개만
4: 아주 귀한네요.
3: 10개만 깔다 이어서 시기다. 아니, 산에서 이 꽁이 여기는 흔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게 자연으로 지그가 이제 아니, 이렇게 나갖고 품어서 까지요. 그런데 12개 난지 딱 12개 났으니 지금 이르고 있는 상태였어. 새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
0: 행여 귀한 황칠나무의 해가 될까 취후자는 의견과 요즘엔 꽁도 귀하니 그대로 두자는 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5: 이거 갖고 가서
3: 먹으려고.
5: 아니 당매양으로 까야겠다.
0: 알이 몇 개나 됩니까?
4: 12개.
1: 꽁이 원래 이렇게 알을 많이 나요?
4: 네, 꽁이 알을 많이 나지요. 아이고, 탈 없이 잘 부화 있으면서 겠다. 자.
0: 하하, 꽁도 황칠 좋은 건 아나 보네요. 허허.
3: 황칠, 여기가 황칠 나오고.
4: 아, 황칠. 네, 이제 황금색을
3: 네,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0: 귀하디 귀한 황칠 수액도 마침 눈에 띄었네요.
6: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흐르는 나무는 한 600평 중에 한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귀하다 그 말씀이죠.
0: 수액은 물론 잎과 가지까지 버릴 게 없는 황칠나무입니다. 특히 음식에도 황칠을 사용한다는데요. 아이, 또 갑자기 웬 닭을. 캬, 목숨을 건 탈출. 닭이 요렇게나 빠른가요? 하지만 결국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닭잡기 내공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5: 황칠나무여서 황칠나무에서 쌈나무 쫙.
0: 이 마을에선 닭 요리를 할 때 황칠나무가 빠지지 않는데요. 닭의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닭이 익어가는 사이.
3: 이거 맛을 봐라. 이거는 뭐요? 막걸리, 한끼 막걸리요.
0: 한쪽에선 황칠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일반 물 대신 황칠물을 끓여 누룩과 잘 섞어 만든 수제 막걸리인데요.
3: 술은
0: 부영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특...

0: 특산물입니다.
1: 와, 따 맛있다. 오메? 이거 왜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
2: 나는 취했다.
1: 안 되지. 나눠 먹어야지. 이거 왜 다 먹어, 혼자.
0: 그 사이, 황칠 뱁속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보통 백숙엔 이것저것 한약재가 들어가지만 황칠 백숙은 달걀, 황칠 나무만 넣어도 영양 만점.
3: 와, 이렇게 구수해야지.
0: 와, 잡내와 느끼함은 사라지고 육질은 부드러워져 담백함이 한층 살아난다는데요. 게다가 더 몸에 좋은 건 황칠 나무가 진하게 우러난 육수.
4: 어떠세요?
3: 이 맛이야. 너무너무 먹었어요. 우리 총각분도 자, 한 잔 쭉 들어보세요. 맛있었지요?
4: 와, 닭에서 사골국보다 더한 고소함이 묻어나네요.
3: 그러죠?
4: 네.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0: 이러니 그 옛날 진시 황제도 황치를 불로초라 여겼고 일찍이 동의보감에도 황칠이 등장했겠지요.
5: 아버님, 기름이 없네요.
3: 아, 이제 황칠 잎과 황칠 나무를 엮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기름 위에는 큰 미자는 전부 다 나무 잎이 다 빨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골보다 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말끔하죠.
0: 이렇게 농사일 마치고 다 함께 먹는 황칠 백숙과 황칠 막걸리는 그냥 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보양식.
6: 다음이 되자 나도 챙겨줄게.
0: 하하, 몸에 좋은 귀한 약이라는데요.
1: 건배! 모두 건강하십시오.
0: 은은한 황칠 향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황칠 막걸리에
1: 황칠 막걸리 좋네요.
0: 담백한 황칠 백숙까지.
6: 맛있습니다.
0: 부영마을 주민들의 소망은 고향섬 보길도의 귀한 황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데요.
2: 백숙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더 말할 수 없습니다.
1: 너무너무 좋고, 내가 참 백산 목소가 살고 또야, 오늘로 해봐서는 오늘로 기분이 좋습니다.
3: 여기 분들은 아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백세는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건강 잘 하세요.
7: 그럼 오늘 술 취갖고 한번 니나노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1: 난실로 내가.

0: 당길 두시경이요.
1: 이봄 보길도의 황칠향에 한껏 취해보고 싶습니다. 다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완도바다. 그 청정하고 풍성한 바다의 기대, 부지런히 살아온 완도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젊은 시절 잠시 고향을 떠나 육지로 나갔던 김영일 씨. 하지만 다시 고향 청산도로 돌아왔다는데요.
2: 어디로 나가세요?
3: 제가 장도 앞에요.
2: 장도면 어디예요?
3: 여섬이요, 앞에.
1: 어느덧 일흔을 넘긴 나이.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완도 바다에서 40년째 바닷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선 삼치도 잡았지만 요즘엔 그나마 힘이 덜 드는 통발을 쓰는데요.
2: 이거는 넣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3: 이틀 됐어요, 이틀.
2: 이틀?
3: 네.
1: 매일 바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3: 오늘에
2: 우와, 이게 뭐예요?
3: 이
1: 영일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녀석은 바로 문어. 캬, 건업 참 실하네요. 어이, 하지만 회방꾼도 있습니다. 호등호등 미끼를 넣고 통발을 거둘 때마다 요 녀석들이 말썽이랍니다.
2: 와, 이 다시마예요?
3: 예, 다시마.
2: 뭐가 이렇게 많지?
3: 굿수, 굿수.
2: 해삼이 더 좋아요? 군수가 더 좋아요?
3: 해삼이 더 좋죠. 해삼, 바다 삼 아니요, 바다 삼.
1: 해삼보단 못하지만 바다가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어부의 삶이죠.
3: 장하다. 이거 청산 갯장을 갯장을. 우와, 또 힘이 일하고 좋니. 갯장어요, 청산. 어, 또 힘이.
1: 이러니 고향 바다를 떠날 수가 없죠.
3: 오늘에 잡혔어요. 이거 안산청산 돌문입니다.
2: 우와, 이게 돌문이에요?
3: 예.
2: 우와, 엄청 커요.
3: 예, 큽니다, 커요.
2: 이 돌문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님?
3: 이거 이제 이 핏물하고 맛있어요. 땀물하고 틀려요. 저 운문이하고는. 오. 먹이가 좋아서 바다 청정 지역이 나서니.
1: 보기에도 힘 좋아 보이는 문어. 마,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2: 아버님,
3: 예.
2: 완도 문어는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3: 해신탕이라고 닭하고 전북하고 문어하고 푹 갖고 먹으면 보약이죠.
2: 보약이에요?
3: 예, 예.
1: 남해 바다의 최고 식자재인 문어와 전복이 만난 완도 해신탕. 사실 돌문어는 주로 얕은 바다 돌틈에서 사는 참문어를 말하는데요. 뭐 이름이 어떻든 문어와 각종 해산물에 닭까지 푸짐하게 끓인 음식이 바로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해신탕입니다. 특히 완도의 해신탕은 과거 장보고 대사가 군사들에게 먹이려 가마솥에 직접 기른 닭과 갖가지 해물을 넣어 끓인 것이 원조라는 설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 기원이야 어떻든 바다와 육지를 품은 특별한 음식이죠.
4: 해신탕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보이죠? 예. 네. 문어하고 이거 닭은 그냥 드셔도 돼요. 드릴게요.
1: 다양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달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바다의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별미죠. 특히 완도 해신탕엔 전복이 필수라는데요.
5: 근데 전복 살진 마요, 이거. 와. 이렇게 두꺼운 전복 봤어요?
1: 또한 오독오독 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자연산 뿔소라도 완도 해신탕의 단골 식재료죠.
6: 자연산 뿔소라도 들어가 있고 가리비도 이렇게 큰 거 먹으니까 완도 바다를 크게 하나 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7: 와, 말이 별로 없죠.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 먹는 순간부터 해?
5: 정말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기력이 없었거든요. 봄이래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신탕을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8: 해신탕 드시러 완도로 오세요.
1: 청정한 바다와 섬이 좋아 섬의 고향 완도에 사는 완도 사람들. 그들에겐 그 바다처럼 품어주는 정겨운 고향 완도가 있습니다.

0: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 이거 사료 아니야?
2: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3: 오!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4: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1: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도 났어.
5: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6: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권투를 빕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0: 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늘 따뜻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겼던 한나 씨.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 엄마 딸, 엄마 소리 들리지? 그지? 뭐 쓰는 거야? 용기를 냅시다. 우리 얼른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하자, 우리. 응? 이제 1년 넘게 쉬었으면 많이 쉬었잖아. 이제 용기 내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 힘 좀 써봐. 알았지?
0: 말없이 누워있는 딸 곁에서 엄마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쯤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멈춰버린 딸의 시간 앞에서 오늘도 기적을 기다리는 엄마, 정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딸마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어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딸이 다시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며 엄마 정옥 씨는 매일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딸이 쓰러지고 정옥 씨는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2: 이하고 무슨 약이에요?
3: 위장약이랑 안정제요. 신나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거 신경을 많이 쓰면 작동을 안 한다는 것만 이게 그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다 이러더라고.
1: 마음이 힘들지만 몸을 억지로 움직여 보는데요.
3: 꼬꼬야, 엄마 왔지? 이제 엄마는 누나한테 갔다 올 거야.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요리 와. 여기. 엄마 오늘 누나한테 갔다 올게. 밥 먹고 있어. 알았지? 도라지. 저거는 그 뭐죠? 더더. 요게 단계예요. 우리 딸이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게 단계거든.
1: 엄마의 머릿속은 오직 딸 한나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각 요양병원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나 씨.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기계 없인 버티기 힘든 상태인데요. 이렇게 몸져놓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0: 미안하니.
1: 말을 못하시나요?
0: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 적은 잘 없는데, 근데 의사 표현을 하실 때는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침에 뭐 저희가 이렇게 소독하려고 할 때 와서 만약에 머리를 만졌다 그러거나 할 때 본인이 그게 싫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확실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이안나니 아이 볼까요? 톡톡톡톡. 아, 싫어요. 이렇게 입에 힘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실히 입술 쪽에.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옳지. 시원해요? 싫어. 아이고, 싫어. 그쵸, 이제 어머님이 일매일 오셔서 하실 때마다 보면은 조금 너무 젊으시니까요. 보통 저희 환자분들 연령대가 요새는 이제 90대도 많고 그런데 40대는 잘 없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죠. 이한나님 너무 잘하셨대요. 제가 봐도 진짜 오늘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2: 정옥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픈 딸을 만나러 가는데요.
3: 날이 오늘은 춥다, 그죠?
4: 겨울 같더만.
3: 네, 완전 겨울 날씨네. 비가 오니까 공기가 확 떨어지네. 놓치면 이제 못 가잖아. 하루에 네 번요.
1: 하루에 네 번요?
3: 네.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1: 한번 놓치면 그러면.
3: 지금 놓치면 이제 2시 넘어야 차 있어. 나가는 차는 2시 넘어야 있어.
2: 이웃들을 만나면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 그래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벌벌벌 한다고 그러. 지금도 벌렁벌렁. 말이 그렇지. 불이 세상에 막 시커먼 불이 막 벌겋고 시커먼 게 양쪽에서 막 타는데 한쪽에만 같아도 어디 불 없는 데로 감이 나가지. 이건 막 앞뒤가 뭐가 없어. 불이 그냥 다 벌거니까.
2: 작년 3월 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청송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새빨간 불길로 뒤덮이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요.
5: 그래서 인명피해 그리 많이 나고, 아이고, 재산, 아이고, 집집마다, 그죠? 그 재산, 그.
3: 이 동네는 아이고. 반 이상이 다 탔어요, 그죠?
5: 주민등록증도 하나도 안 모아가지고,
3: 뭐. 면허증, 주민등록 다 새로 다 만들었잖아요, 다 펴고. 이게 이대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2: 당시 산불로 집을 잃은 정옥 씨는 현재 정부에서 임시로 마련해준 조립식 주택에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가서 이제 버스로 가는 거죠. 버스로 내려서 터미널 가서, 터미널 가서 안동 가서, 안동서 또 청주로 가야 돼.
1: 경북 청송에서 충북 청주까지 먼 길이지만 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엄마는 그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데요.
0: 하나는 엄마한테는 보배 같은 존재죠. 엄마 힘들 때 무심양면으로다 그냥 도와주고.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힘든지 기본 존재를 알아요. 배려심이 많고 착한 딸이죠.
1: 1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교사였던 한나 씨. 그런데 엄마가 계신 청송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한나 씨는 큰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0: 전화기가 소리에서 그냥 툭 떨어지면서 그냥 앞이 까만 게 아니라 그냥 하얗더라고요. 백지가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저래 가서 보면 눈으로 보여야지 믿어지지. 저렇게 누워있는 게 믿어지지. 안 믿어져요.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서 뻣뻣한 다리고 굳은 다리 손 이렇게 만지면서 만져도 어떨 때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얼마 안 돼서 이 다리가 확 혈액이 순환이 돼가지고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1: 기댈 곳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 봅니다.
2: 선생님 좋았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오늘. 아이고 아파 아파.

0: 괜찮아, 괜찮아.
1: 한나 씨는 이동이 힘든 상태라 치료실 대신 매일 병상 위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0: 지금 한나님께서는 수의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뭐 움직일 수 없으셔서 이제 그에 따른 합병증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네, 치료하고 있습니다.
1: 온몸이 굳어가는 걸 막기 위해선 앞으로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도 한나 씨에겐 큰 고통인데요. 그 사이 병원에 도착한 엄마 정옥 씨.
2: 오늘은 좀 좋아. 많이 어제보다 좋아졌나면 그 기대 안고 오는 거죠. 뭐 매일같이 그래. 요양병원에 맡겨놨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오면 안 되겠냐 이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졌나 나빠졌나 이제 확인도 하고 싶고 보고도 싶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드디어 딸을 만나는 시간. 하루 단 20분 남짓한 면회 시간입니다.
2: 엄마 때 엄마 왔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아이고 밥 먹는 중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일단 맘만 먹고.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밥 먹고. 왜? 뭐가 불편했어? 불편했어? 옛나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다 수술자 이렇게 다 찐 거잖아요. 전부 다 말도 못하죠. 이거 야구공이에요. 완전히 여기도 이 양쪽 두 개 다 찍지.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엄마 해봐. 엄마 보이면 눈 좀 깜빡깜빡 해봐. 눈 좀 깜빡깜빡 해봐.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 해봐. 맞아? 맞아? 엄마 맞아? 힘들어? 너 있으니까 힘들지.
1: 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정옥 씨.
2: 차가워.
1: 하지만 병원비 부담에 걱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2: 병원비지. 병원비가 한 달에 요새는 그래도 이제 평균 한 25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와갖고 수혈하고 이럴 때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저게 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말도 못하게 최고 심각한 문제죠, 그게.

0: 딸을 만나고 돌아온 뒤 정욱 씨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마주한 딸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 쉽게 가시질 않는데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 여기 이제 들깨 심으려고요. 작년에는 여기다 콩을 심었는데 올해는 콩을 못 심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면 기계를 써갖고 이거 갈고 하면 일은 쉬운데 돈도 안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2: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가 돈 때문인 거예요?
1: 돈이죠. 이거 기계 갖고 와서 하면 최소한 50만 원은 들어가야지 되죠.
0: 지금까지는 노령연금과 농사일로 겨우 버텨왔지만

0: 앞으로는 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정옥 씨가 다시 딸의 병원에 찾았는데요. 오늘은 한나 씨에게 중요한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1: 오케이. 됐어요.
2: 한부 씨 저럴 때 본인도 되게 불안하고 힘들고
3: 이랬나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는 거야. CT 찍으러. 알았지? 부장님. 먼저도 봐봤지? 그치?
4: 부장님.
3: 걱정하지 말고.
4: 나오시되 번호차례인데요. 당장에 가시면 안
3: 되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0: 이동 중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까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옥 씨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2: 왜? 경훈이야, 사진 찍으러 온 거야. 수술 아니야, 사진만 찍는 거야. 괜찮아.
5: 네, 사진만 찍고 우리 다시 갑시다. 괜찮아요.
0: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오자 한나 씨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2: 들려? 뭐라 대답하는 것 같아? 대답하는 거야 엄마한테?
6: 안녕하세요. 이한나님.
2: 그래도 이제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
6: 눈 좀 떠봐요.
2: 반응을 해요.
6: 아, 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그거는 지난번이랑 큰 차이는 없네요.
2: 아, 그래요.
6: 네, 일단 CT 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네.
0: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6: 이한나님은 2025년 3월 달에 의식이 안 좋아서 응급실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상에 뇌 출혈이 확인됐고 뇌혈관 꽈리가 터져서 생긴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진 부위를 시술로 꽁꽁 막는 그 시술을 먼저 하셨고 안타깝게도 수두증, 그 머리 물주머니 커지는 수술을 한 이후에 그 물길에 감염이 여러 번 되셔서 관을 교체하는 수술을 좀 여러 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행히 이제 더 나빠지는 모습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가 손상되면 사실 영구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고 환자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다 차리고 운동 능력이 회복돼서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만 더 의식을 회복해서 가족분들을 알아본다거나 가족분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힘쓰지 말고 힘 빼, 힘 빼, 힘 빼.
1: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순간에도 정옥 씨는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우리 한나가 엄마야 눈 깜빡해봐. 맞아? 맞아? 엄마 맞아? 오. 오. 말을 하고 싶어. 아이고, 근데 조금만 참아. 이거 구멍을 메고 호흡기 띄고 이거 구멍 메고는 수술을 해야지 된대. 조금만 참아. 하고 싶어도.

한나 씨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자 정옥 씨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내고 마는데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0: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엄마. 다시 환한 미소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모녀에게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엄마도 알아보고 말도 하고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엄마 말소리 들리면 정신 똑바로, 정신줄 놓지 말고 마음 똑바로 잡고 있지. 그래, 해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이 한나가 용기 내서 일어날 줄 믿어. 알았지? 응?

0: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 정옥 씨의 마음, 어떤 심정일까요?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현재 한나 씨는 요양병원에서 재활과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딸을 돌보며 이어가는 농사일 공공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서는 화재 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외로움과 치료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던 우훈 씨의 사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우훈 씨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우훈 씨는 필요한 수술을 무사히 받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 나는 0700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0700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엄마 정옥 씨는 내일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한나야, 꼭 일어나자. 꼭 일어나서 우리 함께 여행 가자. 딸이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데요. 부디 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어서 오세요. 어,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1: 진짜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0: 왜,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야.
1: 사귀기 했잖아요.
2: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소근소근.
3: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4: 되게 커요.
3: 구청 아니에요?
4: 아, 진짜 크죠?
5: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3: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6: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 대박인데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7: 이거 만원 주고 샀어.
4: 그쵸?
8: 이게
4: 뭐예요? 뭐예요?
8: 오늘 저 관계가지고
3: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8: 예, 잘 먹습니다.
4: 생선 걸어 드실까봐 가린고기처럼
3: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6: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9: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펑펑펑펑펑 버스가 갑니다. 펑펑펑.
1: 어? 어떡해. 낭떨어지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 출발! 우와! 줄에 매달려서 낭떠러지를 건너가고 있어! 우와! 버스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니까 마치 케이블카 같네! 어? 오! 진짜 케이블카다! 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있어! 와! 나 진짜 케이블카 탈래!
2: 처음 타요, 케이블카!
1: 와! 케이블카! 안녕하세요! 어,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3: 아, 오늘 오케이, 들어가세요!
1: 네! 와!

무섭지만 용기를 내보겠어.

0: 감사합니다. 성파요 싱싱싱 예.
1: 와, 케이블카 재밌다. 우와, 케이블카 진짜 재밌네. 어, 사진 찾는 곳. 우와, 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어, 어, 어, 장난감 어디 갔지?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어, 어, 어, 내 장난감. 어, 아, 정지, 정지, 정지.
2: 어, 칼라다 무슨 일이세요?
1: 어, 제가 장난감을 정지시켜야 돼요.
2: 아, 탄담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케이블카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탄담에 탑승한 케이블카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곧 도착을 할 거예요.
1: 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2: 오케이.
1: 아, 다행이다.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2: 네, 다행이에요.
1: 케이블카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제 돌아오는 거니?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니? 장난감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게임을 파는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줄에 무거운 케이블카가 여러 대 매달려 있으면 엄청 무거울 텐데 대체 어떤 줄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씩씩! 씩!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케이블에 매달려 사람을 태우는 케이블카! 길이 없어도 경사가 급해도 케이블카는 쉽게 운행할 수 있어.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많이 사용하지. 케이블카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케이블에 있어. 케이블카의 케이블은 강철로 만든 선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들어.
0: 왜 힘들게 꼬아서 만들어?
1: 여러 개의 강철로 만든 선을 꼬아서 사용하면 케이블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케이블 안에는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있어. 철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더 튼튼하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어도 끄떡없지.
0: 아, 그렇구나.
1: 이렇게 튼튼한 케이블은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크레인, 짚라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세 구조 헬리콥터에서 봤던 호이스트. 모두 케이블을 사용하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철사로 확인. 여기 일반 철사 한 개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볼게. 먼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철사를 내가 구부렸다 펴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 곧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어. 자, 다음은
2: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을 힘을 줘볼게.
0: 끄떡없어. 일반 철사 한 개보다 얇은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와이어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해. 케이블카의 케이블도 이런 거 맞지? 무겁고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닥이 모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 맞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0: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씽씽. 케이블카는 운전기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1: 케이블카 양끝에는 엄청나게 큰 원판이 있어. 이 거대한 원판이 돌아가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거야.
0: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보를 해! 이게 바로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원리지. 자, 이걸 이렇게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고정 도르래와 모양이 같지? 케이블카는 양쪽에 누워있는 도르래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줄을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카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도르래로 움직이는 튼튼한 케이블의 힘이야.
1: 바로 그거야, 탄다맨.
0: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튼튼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 응?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이 몇 시인데? 아, 뭐야? 11 숫자가 왜 없어?
2: 키키, 키키! 이것 좀 봐!
1: 왜, 왜? 아, 뭔데?
3: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4: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아,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6: 여보세요? 엄마?
7: 잘못 가셨어요.
6: 뭐야? 엄마?
8: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6: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4: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0: 뭐,
1: 곰기 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2: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 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날아간 거지.
3: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3: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지키니까 헷갈리잖아.
0: 아, 조용.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헤헤이. 뭐야?
2: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아이,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수를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만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2: 자,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수를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곰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1: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2: 어? 어디 갔어? 어? 아니, 그러게.
3: 자,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
0: 자, 여긴 또 어디야?
4: 우다다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5: 뭐? 몇 마리 줄 건데?
4: 엄지손가락만큼.
5: 아, 이 사람이 지금?
4: 어?
5: 왼쪽 어깨만큼?
4: 에이!
0: 어우, 엄지손가락, 왼쪽 어깨.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6: 아하! 저 사람들 몸으로 술을 피우나 봐.
3: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6: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4: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5: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4: 이런 욕심쟁이!
5: 다시 전쟁이다!
4: 야!
0: 안 되겠군! 자!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3: 저기 숫자!
0: 어디?
3: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술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 봐.
6: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1: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3: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6: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1: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3: 나도!
6: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0: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7: 저건 뭐지?
4: 기다라는 게 하늘을 난다면. 어? 용?
7: 용?
4: 용이 이리로 날아온다.

0: 이네.
1: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3: 네, 맞아요.
4: 저희는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5: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2: 어머, 숫자가요?
0: 어,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6: 우와! 이건 인도아라비아 숫자야.
4: 우와,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6: 저희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0: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그래요.
3: 잘 가요.
0: 자, 숫자를 찾았으니 돌아가야겠지.
4: 그래야지. 현재 지구로
0: 출발. 와!

0: 곰끼,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공기
4: Who am I?
3: 내가 바로 공기 공기
4: Who am I?
3: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4: Let's go
2: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5: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짜라라.

0: 욕심쟁이 소똥구리.
1: 우와, 정말 예쁘다. 고창기가 너무...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2: 빙, 무슨 일이야?
3: 설마 공룡똥을 밟은 거야?
1: 얼른 씻고 올게.
3: 어? 똥이 왜 혼자 굴러가고 있지? 어? 위에 곤충들이 있어.
0: 소똥구리라는 곤충이야. 소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의 똥을 굴릴 수 있어.
3: 우와, 나처럼 힘이 아주 센 곤충이네.
0: 응, 그래서 초안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대. 똥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분해해서 가져가.
3: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걸까?
0: 작아져서 알아보자. 응? 작아져라 드론 출동!

0: 왜 이렇게 힘쓰니?
1: 소똥구리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2: 무슨 일인지 가보자.
1: 응?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0: 뭐? 이걸 다 너 혼자 차지한다고?
3: 그런 게 어딨어?
4: 정말 너무해!
1: 흥! 그럼 덤벼보시지!
2: 소똥구리야! 왜 싸우는 거야?
1: 응? 너희는 또 뭐야? 상관하지 마! 너희도 내 똥을 노리는 거지?
5: 맞아! 우리 똥은 관심 없어! 맞아!
1: 내가 믿을 줄 알고!
2: 소똥구리야! 정답 만드는 걸 도와줄게!
1: 날 도와준다고?
2: 응! 똥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야 하잖아!
1: 그렇긴 한데...
5: 경단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1: 그래? 알았어!
6: 여기 있었구나! 근데 뭐하고 있어?
1: 소똥구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제 경단을 소똥구리 집으로 옮기면 돼.
6: 소똥구리?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도울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 지금까지 내가 공룡 똥을 만진 거야?
1: 내 똥!
2: 소똥구리야, 우리가 구해줄게!
1: 내 똥! 내 똥들도 구해줘!
2: 응,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도모핑, 소똥구리를 부탁해.
6: 응.
2: 빈키, 경단들을 구조하자.
1: 알았어.
2: 렉스, 슈퍼 칼구리. 빈키, 경단들을 가운데로 모으자.

0: 저기 바위가 있어.
1: 어머, 파워 불도저!
2: 똥을 만들긴 싫은데.
1: 빙, 그럴 때가 아니야.
2: 알았어. 절벽이야!
1: 뭐라고?
0: 레슨, 기티!
2: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 힘을 합쳐보자!
1: 속도가 줄질 않아!
2: 야, 렉스 슈퍼 부스터!

0: 귀여워.
1: 애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2: 난 또 혼자 똥을 먹으려고 욕심부리는 줄 알았어.
3: 똥 속에 알을 낳으면 아기들이 그 똥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똥이 아주 중요해.
4: 그렇구나.
5: 난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아까 똥 경단을 무너뜨려서 미안해.
3: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1: 하지만 너무 욕심내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4: 맞아. 공룡의 똥은 많으니까 소똥구리들과 나누는 게 어때?
3: 응. 아기들에게 좋은 똥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음부턴 욕심내지 않을게. 고마워.
4: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야.
5: 근데 애벌레들 정말 귀엽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야.

0: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1: 두근두근님이 인형머리 블라우스 티셔츠 치마 바지 두근두근

0: 내가.
1: 얘들아, 어? 이거 봐라. 내 책가방 어때?
2: 우와, 예쁘다.
0: 이거 새로 산 거야?
1: 응, 좀 있으면 초등학생 된다고 할머니가 사주셨어. 와, 빨리 책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다.
0: 근데 너희들은 학교 가는 거 좋아?
1: 당연하지. 이렇게 새 가방도 들고 이제 언니 오빠들도 유치원생이라고 무시 못할 거고.
2: 맞아 맞아. 그리고 학교 가면 엄청 큰 운동장이 있어서 막 뛰어놀 수 있대.
1: 그리고 엄청 크고 좋은 식당도 있어서 매일매일 거기서 밥 먹는데.
0: 근데 학교 가면 맨날 엄청 매운 김치가 나오는데 무조건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대.
1: 에이, 설마.
0: 그게 다가 아니야. 어? 내가 사촌 형한테 들었는데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된대. 화장실도 쉬는 시간에만 가야 되고 맨날 맨날 받아쓰기 시험 보고 숙제도 엄청 많고.
2: 어떻게 그럴 수가.
1: 난 학교 가면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0: 그래서 난 그냥 너희랑 계속 유치원 다니고 싶어. 학교 가면 우리 다 헤어져야 하잖아.
1: 헤어져? 우리 다 같은 학교 가는 거 아니야?
0: 아니지. 학교 가면 새 친구랑 새 선생님이랑 지내는 거야.
1: 말도 안 돼.
2: 나 학교 가기 무서워. 얘들아, 이거 봐. 우리한테 초대장이 왔어. 받는 사람, 말이, 좋아, 하늘, 하리, 별이.
1: 별이. 와, 진짜 내 이름 써있네. 내 이름도.
0: 하늘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2: 아, 유치원 우체통에 꽂혀 있었어. 같이 읽어보자. 6살 캠프. 6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3: 6살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친구들, 내년부터 학교에 가려니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도전 6살 캠프! 자, 이 캠프에 오시면 누구나 아주 멋지고 의젓한 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2: 6살 캠프에서 신나고 재밌는 도전 같이 해봐요.
1: 멋지고 의젓한 학생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2: 이건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맞지?
0: 근데 이 6살 캠프 어떻게 가는 거야?
4: 그러게.

0: 얘들아, 다!
1: 거기서 뭐해?
0: 오호, 지금은 댕구가 아니고 6살 캠프 기사라고. 댕구 기사. 아이고, 이제 좀 늦었어. 빨리빨리 타.
1: 빨리빨리 타.
2: 별아, 같이 가.
3: 우리도 같이 가.
0: 자, 그럼 이제 6살 캠프로 가볼까?
1: 와!

0: 얘들아, 어? 저기 봐. 어? 6살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어? 우리 얼른 들어가 보자. 저것 좀 봐. 이거 봐, 우주선.
1: 책도 엄청 많아.
2: 우와, 얘들아, 여기 책상에 우리 이름이 붙어 있어.
3: 어디 어디?
2: 우와, 진짜네. 별아, 여기 이름 써 있다. 별이.
4: 별이. 별이.
1: 야, 이름 좋아.
2: 나도.
1: 보던 애들인데?
2: 하늘아, 쟤네들은 누구야?
0: 나도 몰라.
5: 안녕. 너네도 6살 캠프 온 것 맞지?
2: 안녕. 너네도 6살이야?
5: 응. 나도 초대장 받고 왔어.
6: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딩동쌤 친구야.
9: 안녕.
6: 와, 모두 자기 자리에 잘 앉았네. 자, 앞으로도 이 교실에서는 자기 이름이 붙은 자리에 앉는 거야.
8: 여기는 딩동쌤 자리, 여기는 댕구 자리.
6: 아유, 잘했어. 자, 여러분, 6살 캠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8: 도전! 자기소개 하자, 뿅!
6: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
7: 네.
6: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해보는 거야. 바로 이렇게.
8: 안녕, 나는 김댕구. 딩동댕 마을에서 왔고 바로 이곳 6살 캠프로 오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지. 댕구댕구 짜잔. 기사댕구.
6: 와, 댕구 기사 자기소개도 멋지다. 자, 다음은 나나. 안녕, 나는 딩동쌤. 앞으로 6살 캠프에서 너희들이랑 여러 가지 도전을 함께 할 선생님이야.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0: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 명씩 도전 해볼까?
1: 자기소개 하자
0: 뿅. 자, 누가 먼저 해볼까? 마리야. 마리가 해볼까?
2: 마리? 제가요?
0: 여기 앞으로 나와서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다른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마리야, 잘할 수 있어.
2: 자기소개를 하라고? 무슨 말부터 하지? 다들 나만 쳐다보고 있고. 왜 이렇게 떨리지? 실수를 잘못 말하면 어떡해.

0: 괜찮은 거야?
1: 마리아, 너 갑자기 왜 그래?
2: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목소리도 떨리고 좀 무섭고
3: 선생님 사실은 저도 자기소개하기 좀 무서워요. 저도요. 좀 창피한 것 같아요.
2: 자기소개 너무 어려워요.
4: 맞아요.
5: 아, 얘들아. 그럼 우리 자기소개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3: 게임이요? 나 진짜 게임 좋아하는데.
5: 그래? 자, 어떤 게임이냐면 바로 이름 대기 게임.
1: 그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나는 댕구. 버스가 좋아. 만나서 반가워.
5: 나는 딩동쌤. 친절한 선생님. 너희를 응원해.
6: 나는 마리. 노래를 좋아해? 좀 더 좋아해. 오! 우와! 재밌다.
5: 마리야, 정말 잘했어.
1: 마리 짱이야, 짱.
5: 자, 이름 대기 게임 또 누가 해볼까?
3: 저요.
5: 오, 좋아, 세봄이. 맨 먼저 이름부터 말하는 거야.
3: 네.
5: 좋아. 자기소개 시작.
3: 나는 세봄. 축구를 좋아해. 친하게 지내자.
2: 우와.
6: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3: 진짜? 우리 다음에 같이 축구하자.
2: 좋아.
7: 얘, 넌 이름이 뭐야?
6: 나? 나는 하리. 태권도 2단. 운동은 다 잘해.
5: 다들 정말 잘한다.
1: 맞아요. 자, 그럼 다음 친구는 유비. 계속해서 하자, 뿅.
8: 나는 유비. 나의 특기는 브레이킹 댄스. 오.

0: 나는 하늘, 발명 대장, 꿈은 우주인.
1: 나는 좋아, 책이 좋아, 친구가 좋아.
2: 별아, 별이도 한번 해봐.
3: 별이, 별이, 별이, 별이.
4: 얘는 별이, 우리의 친구. 자동차 좋아해.
5: 나는 몽글, 솜사탕 좋아해. 6살 할 수 있어.
6: 나는 철수, 핫초코 좋아. 안전 최고.
7: 아, 얘들아, 다들 정말 정말 잘했어. 오늘 자기소개 도전 성공! 앞으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씩씩하게 자기소개 도전 해보기.
8: 자기소개를 잘 하자, 뿅!
4: 하자!
7: 오늘의 도전은
8: 자기소개를 하자, 뿅.
7: 처음 보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려면 막 떨리고 긴장되죠? 말로 자기소개를 하기가 어렵다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나야. 댕구랑 유치원 앞에서 찍었어.
8: 자자, 그리고 짜잔,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도 좋아요. 자, 여기 강아지가 나야. 그리고 여긴 내 친구 고양이 샤샤.
7: 아유, 잘했어, 댕구야. 빨리. 자, 친구들도 같이 도전해봐요.
8: 자기소개 하자, 뿅.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라졌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작아진 한글용사 아이야.
4: 동화책 읽어야지.
5: 으아, 개미다. 어?
4: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6: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5: 잠하지마.
7: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8: 천지!
7: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부르라! 야! 하! 하! 훗! 훗!
2: 오! 오! 오! 안 돼!
0: 이런, 한 발 늦었어.
3: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4: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3: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4: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3: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5: 어.
3: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오늘은 바로 이 한글.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작아지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아주 재밌겠군.
0: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1: 우리가 작아졌어.
2: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나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7: 대왕별님!
2: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1: 좋아.
0: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1: 모아!
8: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9: 아이야? 안 왔는데?
0: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1: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더 세게.
9: 어?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7: 자음아!
10: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0: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0: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용사?
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0: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11: 네.

0: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이러다 벌들에게 먼저 당하겠어.
2: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0: 천지?
4: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작아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작아지다.
0: 우리도 작아졌어.
5: 진짜 작아졌네. 야!
0: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2: 천지?
4: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헛! 태극봉 회오리 쇼차!
4: 태극봉 회오리? 어우,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2: 부메랑! 야! 하! 하!
4: 정말 가소롭군.
5: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어? 어? 저기 있나? 버리야!
1: 벌?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6: 좋아.
7: 용사! 아!

0: 뭐지? 응? 저리 가. 여기, 저리 가. 죽어보자. 아이야.
1: 천지가 사라졌어.
2: 야호!
3: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4: 지긋, 아, 다,
1: 커지다!
4: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3: 어디 있지? 어?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1: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5: 나라라 한국이!
4: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 요!
1: 아는 내가 쓸게. 헛! 지엇! 욕망치로! 아!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3: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용사! 개미다.
6: 오, 자음이 이젠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3: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6: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7: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6: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맞았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4: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5: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6: 태극봉소리!
5: 쇼!
7: 제가 받았어요!
8: 한글 용사, 이.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녀.

0: 태극봉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시읒, 우, 추, 기긋,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한글님.
4: 용사,
3: 왜 그래?
4: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5: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6: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5: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7: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8: 네?
7: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9: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0: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7: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0: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7: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0: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어? 비읍, 아, 바. 리을,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어? 어?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7: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 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11: 젖!
7: 호!
11: 젖!
9: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쓸 수 있게 되었어.
5: 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7: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5: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6: 그래, 어서 서두르자.
8: 네! 자음, 모음, 변신!
5: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8: 진짜 크다.
7: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6: 어서 돌려야 해.
0: 하!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둘 순 없지.
8: 천지
0: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6: 어? 어? 어?
4: 안 돼!
6: 하영사, 우리 힘을 모으자.
4: 알았어. 한테 용사!
0: 반지분, 안아!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5: 우리가 자음몸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좋아!
11: 하,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7: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6: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7: 아, 어서 해보자.
6: 좋아.

0: 꽃망치 추가!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6: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천지!
7: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6: 과연 그렇게 될까?
8: 이용사!
9: 태극봉! 추모! 방어!
5: 용사, 두고 보자.
4: 이 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6: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슛.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3: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파!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지엽.
1: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2: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3: 정말 괜찮은 거죠?
2: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4: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2: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5: 오, 기대할게.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7: 바람!
6: 바람!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5: 그래, 석봉빈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0: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여행을 떠나볼까?

0: 던질 수 있어. 스톰,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콩지르기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0: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3: 나는 번개맨 번개.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니,
4: 여기는 새싹별, 여기는 새싹별. 당장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어디 돌봐줄 사람 없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3: 오늘 여행할 곳은 새싹별. 과연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새싹별에선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아기 돼지 삼형제 돌봄 작전.
1: 침침맨 아빠 왜 안 와?
2: 바쁘다 바빠.
1: 아, 바쁘다 바빠. 아빠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2: 아빠 지금 일하러 가야 해요.
1: 네? 그럼 우리 누구랑 놀아요?
3: 밥은 누가 줘요?
4: 아빠 없으면 무서운데.
2: 아유 이걸 어쩌지. 아, 우주별 탐험대가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꿀꿀.
1: 아빠 아기

0: 모두 탐한데 정말 와줬군요. 고마워요.
1: 우리만 믿으세요.
2: 네.
3: 그럼 뭐부터 할까요?
0: 아유, 뭐 별거 없어요.

0: 아이들 잘 부탁해요.
1: 아빠 그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2: 아빠가 이거
3: 얘들아 아이, 걱정하지 마.
1: 그래.
4: 우리랑 같이 제...

0: 놀자, 뭐.
1: 맞아, 맞아.
2: 정말?
0: 응.
2: 그럼.
3: 생각이 반짝!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2: 바로바로!
4: 이게 뭐지?
3: 짜자잔! 아이들이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0: 우와! 우와! 자동차다, 자동차! 내가 먼저 타야지!
5: 아니, 내가 먼저!
0: 아니야! 내가 먼저!
6: 아니, 내가 먼저!

0: 언제나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봉봉이가 간다. 봉봉 봉봉
1: 봉봉 나왔어요. 와! 봉봉이다.
2: 아하, 너희들 놀고 싶구나.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0: 배고프구나. 우와. 그래서 가져왔지. 맛있는 간식. 우와.
1: 맛있다.
0: 역시 아이들 돌보는 건 공공이가 최고네 최고.
2: 맞아요 맞아.
3: 근데 공공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거야?
0: 그건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4: 오? 배려하는 마음?
0: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지.
4: 그렇구나.
5: 왜 저러는 거지?
0: 아하! 너희들 자고 싶구나. 그럼 우리 낮잠 자러 가볼까요?
6: 네.
0: 좋아. 가자.
7: 여행이 우리 낮잠 자러 가자.

0: 아빠돼지가 문제를 내줄 거예요.
1: 친구들 모두 안녕.
0: 안녕.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 주세요.

0: 첫 번째 문제. 잠자고 있는 친구 옆을 지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쿵쿵쿵 뛰면서 지나간다. 2번. 조용히 지나간다. 몇 번? 몇 번? 2번 정답이에요.
1: 우와! 그래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쉿! 조용히 지나가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정답입니다.
0: 자, 문제 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또 다음 친구가 나오려고 할 땐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다음 친구를 위해 문을 잡아준다. 2번, 난 모르겠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간다. 몇 번? 맞아요. 1번 정답이에요.
1: 우와!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정답이에요. 우와! 이렇게 해서 아빠 돼지와 함께한
2: 알쏭달쏭 게임!

0: 역시 역시 우리는 너무 유명해.
1: 탐험대보다 우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
0: 그렇지. 아, 아차차. 응? 오늘은 탐험대를 어떻게 방해하지?
1: 몰라.

0: 다시 바람개비.
1: 이걸로 탐험대를 슉 날려버리면
0: 재밌겠다.
2: 진짜 재밌겠다.
3: 그럼 이제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
2: 얘들아 재미난 놀이 우리랑 같이 하자.
0: 자, 쌩쌩 돌아라. 다시 바람개비.

0: 언제나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공공이가 간다. 공공 공공
1: 공공이 출격. 공공이다. 이런 얘들아, 얼른 벽돌 집으로 들어가.
2: 들어가면 뭐 괜찮을 줄 알고?
3: 이건 동화가 아니라고.
2: 쌩쌩 돌아라
4: 가시 바람개비.

이래도

0: 아, 안 돼. 어서 아이들이 데리고 피해. 아차, 아차. 만들지 못해?
1: 싫거든? 자, 일생 돌아라. 다시 바람길이 더 강한다라.
2: 자, 가라자.
0: 하나, 둘.
2: 점점 앞으로 오는데.
1: 아니야.
0: 둘.
1: 아니, 더 강한 바람이 필요해.
2: 그래. 쌩쌩 돌아라. 가시 바람개비 폭풍 바람. 아,
1: 들었어.
0: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3: 뭐 안 되겠어.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필요해요. 함께 번개맨을 외쳐요. 번개맨.
2: 아니 하지 마.
3: 번개맨.
0: 번개 좋아. 바람을 이기는 번개
2: 허용아. 우와, 바람개비가 거꾸로 돈다. 아, 날아갔다. 안녕히 계세요.
0: 괜찮니?
4: 네! 고마워요!
5: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아이들 무사하구나! 고마워요, 번개맨! 우주 탐험대도 정말 고마워요!
6: 공공이 덕분에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0: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이의 마음, 아주 멋진걸? 우리 칭찬의 의미로 봉공이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다 같이
7: 봉공이! 봉공이! 봉공이!
8: 새싹 같은 아이들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봉공이는 돌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9: 우와, 봉공이 멋있다.
8: 아, 그리고 혹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해주세요. 비용도 지원해드려요.
5: 아유, 그걸 몰랐네. 잘 알아보고 얼른 신청해야겠다. 봉공이 최고!
10: 배려?
0: 맞아. 그게 바로 새싹별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10: 아, 봉공이 덕분에 새싹별에서 배려.

친구들, 모여라 딩동댕.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배려의 마음.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0: 모두 모두 안녕.
1: 안녕.
0: 안녕 친구들 안녕.
1: 안녕.
2: 파워.
3: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4: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5: 저 중장비들 좀 봐.
6: 정말 멋져.
4: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아.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 비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9: 알고 싶지 않아!
10: 슈그, 무서운 거 잊었어?
11: 오늘도 한 시간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허지캐치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왔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흙,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